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현재 조 3위에 올라있는 12개 팀 가운데 32강이 가능한 마지막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위에 자리하고 있는 J조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12위에 위치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승리해 극적인 32강 진출을 노리고 있어 대표팀의 32강 진출 운명은 두 경기 결과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서 2,3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7개월 동안 단속한 결과 사이버 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베트남의 근거지를 두고 사이트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의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새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랜스는 살인범과 강간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7월 10일 금요일을 결의 일시로 정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연다고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면 결의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의결되면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부족 우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막대가 오후 들어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최근 평양 거리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을 의미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서는 휴대전화와 고급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 정점에 자가용이 있는 겁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자동차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 변화의 단면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1: 네.
0: 차량 증가에 따라서 그 다른 시장과 산업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오늘 자동차 관련 시장에 주목해서 전해 주신다고요?
1: 네. 어떤 이제 시장이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 창고를 지키는 사람, 뭐 자동차를 네. 뭐 맡겨 주는 사람 혹은 거기 김밥이라든지 뭐 먹을 걸 파는 사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북한은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뭐 고치는 사람, 부품을 파는 사람, 네. 뭐 기름을 구하는 사람, 또 주차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까지 네.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변화가 이제 북한의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데
0: 네.
1: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민들이 돈이 되는 틈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를 주고 있다라고
0: 생태계를 형성해 준다. 뭐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가장 먼저 커지는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요?
1: 지난주에 중고차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0: 네. 그래서 이제 수리업, 자동차
1: 그렇죠.
0: 수리.
1: 예. 뭔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저쪽에서 넘어온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방향들로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새 차보다 고장이 잦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차량, 네. 엔진, 타이어, 유압, 뭐 전기 개통, 차체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북한은 도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리할 곳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산소 용접이라든지 판금, 도색, 엔진 수리, 부속 연마와 재가공 같은 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0: 그럼 뭐 우리 같은 정비 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 모여서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를 정비 골목이라고.
0: 네. 아, 우리도 그 말 썼어요. 정비 골목.
1: 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한민족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고치는 가게가 있고 부품을 파는 가게가 옆에 있고 용접을 하는 곳이 있고 판금과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 지역에서 모여서 상권을 이루는 곳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자동차 공업사와 부품 가게가 몰려 있는 그런 곳을 떠오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에서는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 난민동 일대 같은 곳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족 단위의 뭐 산소 용접집이나 작은 부속품 가게였다라고 해요.
0: 네.
1: 하지만 이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업자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또한 배우려는 연습공까지. 여기 잘한다더라. 그래서 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 산업을 만드는 셈이다. 라고.
0: 원래 자동차 공업을 보고 기계 공업에 꽃이다 이런 말 했었어요. 각종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때 우리 기계 공업이 고도화되기 전에
1: 네.
0: 각종 부품들이 다 들어가고 또 이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기계 자동차가 이제 종합판이다. 기계 공업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품 시장도 커지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자동차 수리 이 부품이 있어야 당연히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새 부품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뭐 피스톤링, 뭐 유압 부품, 배터리, 엔진 부품 같은 물건을 당연히 저기
0: 네.
1: 자동차를 들여왔던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혹은 이제 기존 차량에서 떼어낸 부품을 다시 손봐서 쓰는
0: 네.
1: 이른바 이제 재생 뭐 이런 것 용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속품 중개상도 생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부품을 갖고 있는지 어느 차종에 또 맞는지 이게 약간 새 제품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생 부품인지 아는 사람이
0: 네.
1: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부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은 수리업자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 이런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0: 그 부품 재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기술은 이거는 놀라운 기술 아닌가요? 초기에는.
1: 네.

0: 북한에서도 이렇게 손재주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어느 기업소마다 그 약간 불량품을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처도 따로 둘 정도로 북한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또한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고쳐 쓰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걸 이제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폐차 수준의 차량이라도 쓸만한 부품은 다 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마하거나 가공해서 다시 씁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도 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차량 정비업. 이게 단순한 교체 기술. 요거 새 제품으로 막 교체한다. 이런 것보다는 없는 것을 만들어 쓰고 낡은 것을 또 되살리는 기술. 이게 북한에서는 또한 경쟁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비 기술 배움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게 청년들이 굉장히 늘고 있겠네요. 그 자동차 정비 기술 배우려는 사람들이.
0: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차가 막 늘어나고 있네. 뭐 고장 나고 있네. 아 저 산업이 이제 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게 되는 거겠죠. 직장에 이름은 걸어두지만 실제 생활비, 이 장사나 개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량 정비는 기술만 익히면 비교적 밑돈이 적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기름 때 묻는 고된 일이라고 피하던 직종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되는 기술, 이걸로 평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특히 20대 후반에서 현재 30대 중반 청년들이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 부양 문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계수단으로 정비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어쨌든 돈벌이가 괜찮은 기술이 됐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자, 운전 관련 교육을 시켜야 돼. 그 시장도 있을 텐데요.
0: 자동차가 늘면 운전 면허 그리고 운전 연습 수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공식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등록을 해야 됐고 그래서 뭐 과정을 거쳐서 그런 면허증을 이제 따는 건데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나 지인 약간 지인 찬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수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밖에 나가서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옆에 앉아서 그런 식이구나.
0: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막 싸워서 이제 뭐 친한 사람한테 배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1: 부부끼리는 절대 가르쳐주면 싸워서 안 된다 그러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게 북한식 방북식인데 당국은 이제 면허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그 틈에서 빨리 배우고 빨리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차량 임대 그리고 개인 자동차 이용이 늘수록 운전 교육은 더 중요한 생활 기술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자가용이지만 이게 뭐 버스나 뭐 공용차는 아니고 또 짐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동안 있었던 운송이라든가 물류에 좀 변화는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 예전에는 막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돈을 번다.
1: 그걸 뭐라 그러죠? 보쌈이 아니라 보물 장사처럼.
0: 보물 장사.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차만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만 보내고 내가 이제 물건을 실어서 그냥 거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물류는 이른바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제때 싣고 빠르게 옮기고 단속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능력이 장사의 성패를 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늘면 기존 뭐 손수레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중심의 이동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상인들은 차량을 빌리거나 혹은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명절 장사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수산물 운반, 건설 자재 이동 같은 분야에서 현재 차량 수요가 커지고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장마당 경제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제 장마당이 속도전이 되겠네요.
0: 네.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도 해야 되고 자기 집 근처는 어디 뭐 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멀리라도 이제 취내가

0: 주차도 해야 되고 또 세차도 해야 되고 네. 또 연료 주유소가 있는지는 얼마나 있는지 네. 연료 같은 이런 주변 산업들도 많이 좀 이제 활발하게 변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이게 원래는 세차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예쁜 젊은 여성들을 공원해서 네. 그런 세차를 업을 운영하는 데도 있었어요.
0: 아
1: 이전부터
0: 여성들이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1: 여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차 관련된 업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주차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네. 막 늘어나면 내가 어디다 주차를 하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뭐 호텔이나 상업시설 주변에서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내 공간, 내가 원래 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공간을 좀 내어주면서 주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업종들,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료 문제도 당연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연유 판매소라고 북한에서는 하거든요.
0: 연유
1: 판매. 연유 판매소. 연유라고 하는 건 이제 기름을
0: 연료 기름 이런 뜻이죠.
1: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조금만 이제 그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오고 가는 차량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네.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창고가 더 늘 수 있고
0: 사설 주유소는
1: 그렇죠. 왜요? 개인들이 집에서 어떤 그걸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공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그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자동차의 증가.
1: 네.
0: 이런 현상 시장을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선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1: 크게 약간 두 가지 시선으로는 볼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제 활성화. 좋은 거죠.
0: 네. 속도전이 벌어지니까.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등록이라든지 뭘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북한 당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0: 공식적인
1: 갑니다.
0: 수입도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늘어날 것이다.
1: 네. 차량 등록, 뭐 정비 네. 허가, 네. 뭐 부품 수입, 봉사소 운영. 이건 다 국가가 당연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 납부금을 이렇게 받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이용해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식.
0: 네.
1: 그냥 앉아서 곱부르기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제죠.
0: 네.
1: 그러니까 뭐 차량 정비업자, 부품 거래상, 운송업자 모두 이동과 물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가도 있고 검열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이런 보안기관의 감시를 통해서 시장을 제도 안에 묶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나중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0: 네, 어쨌든 모든 게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럼 북한 당국의 시선은 그렇고 이런 새로운 그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또 문화까지 이제 등장을 네. 하는 건데 주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 돈을 버는 경험.
0: 네.
1: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국가가 배치한 직장만이 삶의 길이라는 생각보다 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기술을 익혀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북한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인 거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특히 청년층은 부모 세대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바로 뛰어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국가의 구호보다 실제 수입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차량 정비 그런 현실주의를 더 잘 보여주는 것 네.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확산은 북한 청년들에게 기술, 시장, 자립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네.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지난 80년대 우리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1: 네.
0: 이제 굉장히 그 여행이 일단 늘어났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그 외곽의 식당들이 제일 그 호황을 누린 거 아닙니까? 맛집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1: 맞습니다.
0: 대중교통 타고는 갈 생각을 못 하던 집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 문화 뭐 생활 문화도 바뀌었는데 북한도 어차피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저 형성이 되겠지요.
1: 그렇죠. 일종의 산업 변화를 말씀하셨던 것 네. 같긴 한데
0: 네.
1: 차가 늘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정비업이 당연히 커지고 정비업 커지면 부품이라든지 기술, 교육, 그런 물류, 주차 이런 주변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다른 이동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당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어떤 또 다른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생태계 우리처럼 자유시장처럼 완전히 열린 구조는 아닐 것이다. 네. 라는 내용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통제된 시장 안에서 주민들이 돈벌이 길을 찾고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북한 내의 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상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다른 또 자동차 증가에 관련된 다른 현상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북한의 대중문화는 주로 이제 인민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계몽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게 많죠.
3: 네.
0: 장르를 불문하고.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인민생활 계몽 성격으로 제작된 TV 토막극,
3: 네.
0: 텔레비전 토막극이라고 그러죠. 그걸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토막극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토막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치면 시트콤과 유사한 네. 그런 형태의 짧은 드라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시트콤 형식을 빌은 조금 긴 캠페인 뭐 이렇게
3: 맞습니다.
0: 보면 될 것 같아요.
3: 네, 캠페인 치곤 길고 시트콤 치곤 짧고.
0: 그렇죠. 예, 예.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가장 긴 게 한 15분 정도까지도 네네. 제가 보긴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10분 내에 그런 토막극이고
0: 네.
3: 그 다리 우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뭐 예상이 되시겠지만 다리 우라고 하는 것은 다리 위라는 뜻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강을 건너는 그 다리들이 북한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다리 위에서라는 제목의 이 토막극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 네.
3: 또 이 시리즈 성격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0: 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줄거리 설명해 주실까요?
3: 네. 이 다리 위에서라는 토막극은요. 다른 토막극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여성 교통지도원이 하얀색 이제 교통지도원 복장을 입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규칙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그런데 교통 보안 규정을 어기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리 풍경이 그 밝은 분위기가 가끔 흐려지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규정을 몰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뭔가 이 토막극은 교통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0: 네.
3: 이제 첫 장면에서는 그 어떤 중년의 남성이 나옵니다.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중년의 남성이 나오고요. 이 아주 더운 여름으로 보여요. 막 매미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아파트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막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짐 속을 들여다보면 뭐 과일도 보이고 이렇게 좀 먹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싣고 있구나. 근데 좀 과하게 싣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뒤에도 싣고, 옆으로도 이렇게
0: 네.
3: 그 봉지를 껴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짐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 뭐 좋은 일 있으시냐? 라고 하니까 처남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토막극에서도 결혼식이 이제 배경이었는데, 이번에도 결혼식이고요. 그 이제 아들 이름이 철진인가 봐요. 그래서 철진이한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철진아라고 부르는 거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부르는 말이었던 거죠.
0: 네.
3: 그래서 왜 보통 뭐 누구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엄마를 이야기하기도
0: 그렇죠.
3: 하잖아요.
0: 네.
3: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자전거 괜찮겠냐? 이 짐이 이렇게 많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서
0: 네.
3: 빨리 이 아내를 지금 빨리 출발 안 하고 뭐하냐? 지금 음식 맡은 사람이 상차림 맡은 사람이 빨리 출발해라 그러고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조그마한 소학교 다니는 아들이 내려와서 아마 철진이겠죠. 아이가 내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벌써 가셨냐 이러면서 어머니가 여기 닭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푸드득 살아있는 닭 두 마리를 놓고 갔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두 마리를 안고 옵니다. 살아있는 닭을.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 닭을 잡아서 상에 올려.

0: 남성이 그 흰색 교통 지도원 옷을 입은 흰색 교통 여성 그 교통 지도원에게 혼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혼인하냐면 아니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1: 아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 걸린 모양이죠.
0: 네 맞습니다. 타고 가는 그 네. 남성에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타면 안 되는지 말해 보시오 이러니까 그냥 타면 안 되니까 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지도원이 화가 났습니다. 이 그 동무는 이 학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규정 학습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 남성 이 철진이 아버지가 오면서 동무 통행자들이 걸어다니는 데는 이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동굴이라든지 다리 같은 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요. 알겠소? 하면서 이제 네. 한수 알려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하고 같이 가는 데는 끌고 가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0: 네,
1: 내려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공 남성이 다른 사람한테 교통 질서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0: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주인공 남성이 바쁜 와중에도 네. 아들의 그 말처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려나 보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주인공 남성이 이제 다리 위를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데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행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역으로 오는 통행자도 있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전거를
1: 마주보고 오는 사람.
0: 맞습니다. 네. 근데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지나가는데 짐도 워낙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워낙 통행이 많으니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성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이 결혼식장에 가서 상차림 준비를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슬쩍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요 앞에 교통지원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교통보안원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막 지나갑니다.
1: 마주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0: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서 오던 꼬마 아이가 아저씨 없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통보안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남성이 씩 웃으면서 됐다 그러면 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갑니다. 이제 이 알려준 아이에게는 이봐라 사람이라면 너처럼 친절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막 선물을 줘요. 꺼내서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 뒤에 막 박스도 실려 있고 가방도 실려 있고 양쪽으로는 막 음식도 실려 있고 한데
1: 닭도 실려 있잖아요. 닭도
0: 맞습니다. 말이죠. 앞에 네. 닭도 네. 이제 바구니에 실려 있고 닭이 막 날아가려는데 이 남성이 잡으면서 막 타요. 그런 자전거를 타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자마자 그 자신에게 보안원이 없다고 알려준 아이의 그 풍선이
1: 네.
0: 그 아이 손에 들려있던 풍선이 자전거에 걸려서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보면서 내 풍선 이렇게 하죠.
1: 결국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근데 풍선이야 사실 뭐 물론 아이는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토막극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에 걸린 것은 풍선만이 아니었고요. 어떤 남성의 장갑도 고리가 걸려서 딸려오고요.
1: 네.
0: 어떤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도 이렇게 고리가 걸려서 딸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성의 어떤 핸드백도 이렇게 딸려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 자전거를 쫓아오게 돼요.
1: 네.
0: 내 가방 내놔라, 내 장갑 내놓으시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이 주인공 남성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따라오고 시끄럽게 굴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모르겠다 빨리 가야지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물건을 빼앗긴 고의로 뺏은 건 아니지만 이게 물건을 이제 낚여버린 사람들이 빨리 다리 건너편에 있는 그 여성 교통 지도원에게 가서 일종의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음성이 나오진 않지만 막 여차저차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단속원이 그 교통 안전이라고 옆에 크게 적혀 있는
1: 네.
0: 경찰차 같은 것을 타고 쫓아가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는 자전거보다 당연히 차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보행자를 뚫고 가는 자전거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사이에 이 교통안전원은 차로 쫓아가고 있고 이 남성은 또 계속 사고를 치면서 가는데 급기야는 어떤 사고까지 치게 되냐면 이 자전거에 걸려있던 무슨 고리 같은 게 어떤 유모차에 달려있는 또
1: 아이 태우고 가는
0: 네,
1: 유모차
0: 장난감을 또 낚아요. 네. 그래서 아이 유모차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쫓아오고 아이가 막 울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남성은 또 답답하게 저 아이를 저렇게 울리고 저러냐 애를 저렇게 좀 못 다루냐 이러면서

0: 오히려 철없이 이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걸렸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칩니다. 그래서 유모차만 겨우 떼내요. 근데 이제 그 다리 위에서 유모차는 혼자 잠깐 굴러가는 위험천만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얼른 아이를 이렇게 낚아서 달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성은 이렇게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마침 미처 피하지 못한 앞에 가고 있는 여성을 이제 여성과 부딪히게 돼요. 근데 여성이 짐을 들고 있는데 이 짐이 이제 날계란이었던 거예요.
1: 아이고, 계란 다 깨지겠네. 네.
0: 그래서 넘어지면서 남성도 넘어지고 여성도 넘어지면서 이제 날계란이 다 깨지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여성이 누구였겠습니까?
1: 부인.
0: 먼저 출발한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아유, 당신이었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못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이 토마크의 메시지는 자전거 운행 규정을 잘 지키자 이거죠.
0: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토마크의 메시지가 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시 그 여성 보안원이 이제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안전원과 주인공 남성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여성 안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규정과 질서를 잘 모르면 결국 저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잠깐이면 되는데 하는 것들은 이제 규정과 질서는 바로 그 잠깐 사이에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전거의 그 화물 적재 규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요. 네. 주인공 남성도 이제 얼굴이 다친 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다리 위에서 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 짐의 크기는 자전거 손잡이 넓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기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봉변을 당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 네. 사실 이제 저도 이 토마크를 준비할 방송 준비하느라고 잠깐 봤는데
0: 네.
1: 그 다른 토마크보다 연출이 좀 과감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재미를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시트콤처럼 아무래도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이 토마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다리우에서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머를 위한 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말도 안 되게 그 다리 위에 있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물건들이 걸리게 돼요. 유모차까지 결국 걸리잖아요. 자전거가 자석도 아닌데.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재미를 위한 과장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교통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1: 그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후원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이게 어떤 네. 조직이에요?
0: 아, 네. 현재 이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의 명칭은 평양시 사회안전국 교통지휘대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 평양시 내에 있는 도로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이 평양 주민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꽃으로 불리는 여성교통안전원, 교통경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성교통안전원들이 주로 배치되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수신호로 교통을 지휘하는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그 화면에 그 가끔 봤죠. 광장에서
0: 네,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과도한 모션으로 저 교통 지휘하는 안내원들 모여 있는
0: 네,
1: 곳이군요. 네,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토막극 중에서도 다리 우에서라는 제목의 토막극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 설 작가님은 이제 우린 작가님으로 소개를 하고 기자도 하셨고 교수.

0: 주도하셨고 북에서는 사장님이셨고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 제일 편안하고 좋으세요?
1: 뭐 편안하다기보다는 기자 경력이 네. 가장 오래이다 보니까 지금 기자 호칭을 많이 받고 있고요.
0: 네. 북한 내에서의 호칭 문제를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역시 가장 흔한 게 동지 동무 뭐 이런 거죠?
1: 예, 그 공식적인 명칭,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어떤 제가 뭐 KBS 사장에 담은 사장 동지.
0: 아, 사장 동지.
1: 예, 네. 뭐 경림 회계면 회계 동지.
0: 위원장 동지.
1: 뭐. 예, 그러니까 네. 상, 그 자기 상부는 동지. 그리고 수평적인 그 친구는 동무. 네.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 반면 일반적인 어떤 뭐 막년이라든가 신년이라든가 네. 이런 자리에서는 간부들 보고는 동지라고 합니다. 지배인 네. 동지.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생활청화, 예를 들면 생활청화에서 우리는 무조건 누구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누구 동무는 왜 지각했습니까? 글댁에 동무를 그렇게 하죠. 동무는 정말 이 혁명사상이 지금 해이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했지만 딱 돌아서자마자 해이가 끝나면 야 미안하다 용철아야 비판 줄 사람이 무슨 너 좀 썼다.
0: 아.
1: 예, 이래서 거의 어떤 그런 공적인 관계 외에는 예, 동무라는 말을 많이는 안 쓴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어디 소설에서 보듯이 동무 뭐 하러 해 뭐 이런 건 잘 안 쓰고 그냥 이름 부른다.
1: 예, 이름 부릅니다. 예.
0: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그 한때 왜 북한 청년층에서도 동무나 이제 동지 이런 게 아니라 오빠 뭐 자기야 이런 말이 유행했었다고요?
1: 이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0: 아, 아직까지도?
1: 아유 오죽했으면 예, 그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예, 제정했겠습니까?
0: 그게 2020년.
1: 2020년 12월에 네네.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정말 반동사상문화라는 게 확 튀어나온 건 아니고
0: 네네.
1: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0: 네.
1: 한국 드라마가 막 밀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제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 남자가 자기 애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신선했거든요.
0: 내가 너를 뭐.
1: 지켜줄게. 우리는 그 말을 꼭 어머니 당인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0: 아.
1: 권리죠. 상의 권리죠.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특히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동지 누구 동무 아무리 사랑 관계라도 남자가 아닙니까?
0: 네.
1: 남자는 존경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준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겨울연가에서.
0: 그렇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1: 저는 상상 못했죠.
0: 설 작가님도 그게. 북한에서 지금 남편분하고 연애하실 때. 어떻게 불러? 아니,
1: 누구 동무 했죠 처음에.
0: 누구 씨 이런 말 아니고 아유, 누구 동무.
1: 씨라고 했던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로.
0: 그래,
1: 그건
0: 그래요?
1: 상상도
0: 네,
1: 못합니다.
0: 네.
1: 삼촌은 그런 그 겨울연가 보면서 아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정말
0: 네.
1: 그 정말 그 구두를 언덜에서 그 식구처럼
0: 네.
1: 그게 제가 신선했고 그다음에 2010년대부터는 뭐 거의 뭐 싸이 강남 스타일도 올해까지 방탄소년단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그때부터는 호칭이 변화가 시작된 게 오빠 자기야.
0: 예.
1: 예, 거의 대중화되었습니다.
0: 네.
1: 특히 또 뭐 우리 이제 용의 동무 철수 동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용의 씨 물론 공적인 장소에서는 못하죠.
0: 그렇지.
1: 멀리 영화 가려갔을 때 철수 씨 이거 좀 잡수라요 하면서 그러면 완전히 아 정말 내가 여자다운 여자 한국 여자하고 연애하는 기분 예, 참 그 좋아했던 우리 북한의 청각 동무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애정 관계의 변화가 북한 체제 성격과 대립되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누구 동지 지배인 동지 이게 사장님이라는 말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0: 네.
1: 북한의 사장님이 말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다 모든 말이 이제는 괴뢰말 찌꺼기다 규정되면서.
0: 괴뢰말 찌꺼기.
1: 예,
0: 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나올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군요.
1: 그렇죠.
0: 괴뢰말 찌꺼기 쓰지 말라.
1: 이거를 쓰거나 유포하거나
0: 네.
1: 그런 말이 담긴 그 책을 소장한 자 다 노동 교화서 민용 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요즘에 또 그 스마트폰 그 사용자 숫자와 관련돼서 도 확산되는 요게 대응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죽했으면 그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에 그 괴뢰 말투 제고용 앱 예, 이것도 설치되어 있어서
0: 우리 저 스팸 제거 앱처럼
1: 예 이제 네. 문자를 할 때게 자기야 몰래 하니까 누가 보겠냐고
0: 네,
1: 자기야
0: 네.
1: 하게 되면 바로 삭제된답니다. 그래서 참 예, 안타까운 예, 이런 현실이 지금 북한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짓는 것도 뭐 한때 이른바 그러니까 괴뢰식 그러니까 한국 분위기 나게 짓지 말라 뭐 이렇게 금지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1: 아마 2024년도부터 이런 네. 통제가 강하게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네. 그 배경에 원래 이른바 지금 뭐라고 한 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름대로 북한의 세대별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난 세대. 이 세대는 김일성 세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그냥 뭐.
0: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1: 똑같습니다. 이름. 네. 미자 옥자 순자. 네. 네.
0: 일제시대 때 이름이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자 도래는 옵세라 해서 네. 몽땅 북한의 자자 옵세고 뭐 미옥 순옥. 이렇게 거쳤음에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0: 그럼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1: 그 다음에. 전쟁 딱 끝나자마자 56년도 예. 이른바 8월 정파 사건 엄청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0: 숙청
1: 하나밖에 없었던 그 정쟁
0: 네.
1: 그 말하자면 그때타였죠. 네, 그래서 그때게 뭐 소련파, 유난파, 국내파 나름대로 지도부에서 균형적인 그 세력 배분이 있었지만은 그 이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우견을 가지고 있는 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이 산업화 로선이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 뭐 요나파라든가 이런 파에서는 아니다.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하면 안 된다. 공업 토대가 없으니까 생필품부터 생산을 해서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하댔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반대는 못했죠.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그 변수가 이렇게 힘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련의 흐르쇼프 개인 숭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 이런 스탈린 비판하고 나서.
1: 예, 이런 네. 영향을 받아서 유난파 소련파가 야 이게 이 말이 맞다. 우리도 김일성을 그렇게 우상화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공업 그거 말했죠.
0: 예.
1: 우리는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 낙후된 국가에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곳이 김일성을 정면 도전한 이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야말로 뭐 몇 년 동안 다 숙청했던 예. 그 역사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북한이 신분 조사라는 걸 시작해서 믿을 수 있는 계층 믿을 수 없는 계층
0: 예.
1: 70년도 완성한 것이 신분 제도입니다.
0: 예.
1: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수하게 그냥 부모들 시대상이 있었다면
0: 네.
1: 이때부터는 북한의 그 독재적인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름이었는데
0: 어떤 겁니까? 그게?
1: 대표적으로 뭐 혁철 혁명이죠. 혁명에서 강철 같은 내 자식을 키우겠다. 혁철 초력 뭐 충성의 충리 효성님 아무튼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는 쌍둥이가 났습니다.
0: 네.
1: 쌍둥이고 또 아들만 3명 쪼로리 났는데 대르리오 충성하리라 이거를 연달아 지어서 마디는 대철이 둘째는 충성이 뭐 저 뭐야 그 셋째는 뭐 리라 이런 식으로.
0: 리라는 딸입니까?
1: 딸이죠.
0: 아, 네. 네.
1: 이렇게 해서 네, 이름 네. 잘 지었다고 또 이 3명은
0: 네.
1: 군대 나가서 통째로 한 중대에 배치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의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누가 일성이 종일이 이런 이름을 지으면
0: 예.
1: 사상범이어서 한 명도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이름은 없는 것이 예, 북한의 이름입니다.
0: 네, 아니 그 우리 한국의 왜 그 탤런트 송일국 씨가 이제 세 쌍둥이 났을 때 대한이 민국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지어서 이제 그 아이들 TV 출연다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대철이 충성이리라,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1: 대한민국 뭐, 그래도 네. 애국심인데 이거는 네. 한 개인의 우상화여서
0: <글쎄요. 웃음> 네. 무슨 뜻인지 참 흥미롭네요.
1: 네.
0: 북한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시대별 역사까지 스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네. 무너지지 네. 않을 줄 알았던 그 신격화가 90년대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고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이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저도 그때 결혼을 했는데요.
0: 예.
1: 나도 내가 낳는데 내 자식은 내가 짓는다.
0: 네.
1: 네, 이런 여성주의 시각. 제 세대가 배의붐 시대거든요. 60년대 태어난 세대예요. 70년대 초반. 그게 배의붐 시대라는 게 국가원급 시대에서 자란 세대가 장마당 시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0: 네.
1: 내 아이는 절대로 그 어떤 정치적 성격에서 없애겠어. 그래서 그런 순수한 꿈이 그 지었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이름을 짓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그러나 내 아들만은 큰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런 걸 반영할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뭐 네. 강감찬 이런 걸 네. 하나도 교육을 안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릴 때 이름이 성주였어요.
0: 그렇죠.
1: 그걸 뒤집어서 네. 조성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0: 아하.
1: 대담하죠. 그게 참.
0: 김일성처럼 큰 인물이 되라.
1: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세종대왕은 한국을 창작했다는 걸 네. 간단히 교육을 합니다.
0: 네.
1: 그래. 난 뭐 크게 김일성은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았어요.

0: 그래서 세종 아들 이름을.
1: 아드님 이름이 세종.
0: 예, 세종.
1: 지금도 세종 그 예. 이름 그대로 쓰십니까? 아니면?
0: 세종이라고 아. 지었는데 예. 남편일 때 학교에 교사했는데요. 부교장 네. 학교에서는 네. 그 당사업 책임자입니다. 교장은 행정을 보고 집에 오더니 괜찮겠냐. 왕 이름 지어놨다고 지금. 아. 감히 지금 수령이 신격화에 도전하려는 거냐. 아니 무슨 내가 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순수하게 우리 한국을 지은 세종대왕 이름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그때 부교장이 저희 집에서 술 한 잔을 한 일이 많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코골이에 아. 걸려서 제가 어디로 아우제 가지 않았을까. 재미있는 예. 건데요.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저희 네. 아들 같은 네. 90년대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가 결혼을 합니다. 네. 얘들은 또 달라지죠. 네. 이미 한류가 지금 막 열풍이 있는 속에서
1: 그렇죠. 네.
0: 이왕이면은 국제적인 브랜드 이런 이름의 짓자. 그래서 나온 이름이 지우, 소윤, 뭐 하은이. 이거 완전 한국식이거든요.
1: 똑같네요. 네.
0: 없었어요 이게. 네. 제 세대 이름은 뭐 용철이 뭐 순이 이런 거 있었지. 지우는 한국식 이름을 어떻게 지울까 보니까 누가 캡처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침이 없더라고요. 한국식 이름이. 네. 뭐 소아, 시우 뭐 네. 이런 이름. 그런 이름을 지우니까 아차 이게 뭐야. 이게 자기야 오빠야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통제 못해 죽겠는데 이 기성세대가 다 하나씩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장마당 새 세대가 MZ세대가 나오는 조건에서 네. 한국말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이름까지도 이렇게 짓자니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 김정은이 평양 문화어 법어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식 이름을 짓는 현상 이제부터는 반사회주의다. 아. 딱 찍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비굴하고 간지러지고 말꼬리가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오경을 본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동무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서울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꼬리를 네. 네. 늘어뜨리는 건 괴뢰식 오경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체제 그 예. 기반 흔들리는 위기의식 김정은 정부의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 이름이나 호칭 문제는 그 한때 그 남북 교류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그랬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네. 이때는 제가 공적인 사업에 참가해보지 못했지만 그 구모지구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수로 건설 많이 네,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최근에 그 출간된 홍양호 전 통일부 장관이 제목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통일 화두. 네. 그 내용에서 제가 참 몽해졌던 글 대목이 있었는데요.
1: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출간한 책이죠. 그
0: 네,
1: 제목이.
0: 네. 네. 그 제가 한참 잘 봤습니다. 네. 남북한 인원이 그 경술에서 함께 일했다고 그래요.
1: 그렇죠.
0: 네. 그때 그 방송이 김정일 찬양곡이 하도 크게 틀어놔서 네. 저거 좀 다른 곡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이랬다가 충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또 금방 사이좋게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하다가 그 한국분이 그 왜 한국 대통령을 왜 욕도놈이라고 하냐. 북한의 수령을 욕도놈이라고 하면 좋겠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 같은 편안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 이름 자기네가 그렇게 불러서 그냥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뭐 소소병을 두고 난리 쳤다고 해서.
1: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0: 한민족이 네. 정말 언제면 싸우지 않고 동무 자기야 화목하게 지낼까. 예, 안타까웠습니다.
1: 네. 오늘은 북한의 호칭과 또 장명 이름과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침에는 대부분 선선하고 일부 지역은 서늘하기까지 해서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은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데 21.8도에 그치면서 서울 지역도 제법 선선했고요. 오늘 낮에는 낮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대부분 30도를 넘기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4도의 낮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서울, 세종, 대전,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이 28도, 부산, 제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당분간 내일부터 쭉 32도의 기온을 유지할 전망이고요. 내륙 중심으로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 오후에 전 권역이 매우 나쁨 상태, 붉은색 단계 예상되고요. 전남과 제주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 보라색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농도가 나쁨 상태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 내륙은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가 계속되다가 수요일 제주에 비가 먼저 내리겠고요. 이후로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현재 조 3위에 올라있는 12개 팀 가운데 32강이 가능한 마지막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위에 자리하고 있는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12위에 위치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도 우즈베키스탄을 이길 경우 32강 진출이 가능해 대표팀의 32강 진출 운명은 두 경기 결과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오늘 엘주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파나마에 승리해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고 크로아티아는 가나와 경기에서 2-1로 승리해 조 2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각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란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기지, 드론 보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군의 공습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종전 합의가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세 척이며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43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샨 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서 2,3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7개월 동안 단속한 결과 사이버 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사이트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의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새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랜스는 살인범과 강간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뜻밖의 나라가 중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면서 군부의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 국가도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적인 중재국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파키스탄이 어떻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외교적, 경제적 계산이 있는지 오늘 세계의 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6월 28일 일요일 KBS 뉴스 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죠.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4일 만에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고 실종 신고도 크게 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요. 24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7일 현재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수치보다 하루 만에 500명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날 오전 기준으로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숫자가 최소 6만 8,9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액수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추산에는 도로와 교량 같은 공공기반 시설 피해 또 광범위한

0: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1.5에서 3배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6시 4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히샨주 주름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고요.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현지 당국을 인용해서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해 있는 파키스탄 북부의 카이베르파크 툰쿠아즈 스왓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주 당국은 현재까지 사상자 같은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21분쯤에는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북동쪽 120km 해역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 네. 중동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평화 기본 합의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했어요. 좀 합의가 시작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0: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스라엘의 드론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을 타격했다라고 레바논 국영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테러 용의자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이스라엘과 실질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이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서 18일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을 계속 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전날 워싱턴에서 이뤄진 합의는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군에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장기 주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확립된 원칙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 해제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란이 합의 이행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도 순조롭게만 흘러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죠.
0: 그렇습니다. 27일 트루스 소셜에요. 미국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라면서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군의 추가 공습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경우에 미군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걸 경고한 발언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정제된 발언만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 발언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한편 미군이 이날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을 추가 공습을 했는데요.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서 전날 이란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이 또다시 상선을 공격하니까 다시 한번 공습에 나선 겁니다. 한편 이란도 전날 미군 공습에 대응해서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란 혁명수비 대가 휴전 합의를 미국이 위반했다면서 외교 프로세스를 완전 중단하는 것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1: 예.
0: 네.
1: 참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있고
0: 네.
1: 이제 휴전이 잘 진행이 되는가 싶더니 또 긴장감이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또 다음 주 내내 또 미국과 이란 간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좀 살펴볼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0: 이란 외교관들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서죠. 거래의 기술을 읽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작전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21일에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 참여했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을 전해 듣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완전 파기를 하진 않고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미국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인데요. 이란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1987년 발표된 거래의 기술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물 시절에 자신이 펼쳤던 협상 기술을 설명했는데요. 극단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요구를 내밀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양보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중재자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심리학 전문가 팀에게 자문을 해서 이란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반응을 예측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심리 파악 덕분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발언을 내놔도 이란의 양보를 아직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정치 분석가와 중재자들의 견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아메르 씨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의 결의를 시험하려고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 극단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인들이 이미 전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라고 했다가 뭐 이란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요. 예. 당시 미국이 45일간의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란은 이 기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력을 보강할 것으로 우려하고 휴전 기간을 단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건 협상 전술이다라고 무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라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면서 좀 욕설이 섞인 경고를 한 뒤에 한 보좌관에게 내가 최대한 불안정하게 보여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전 때문에 이란 안에 있는 실용주의적 관료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강경파를 설득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설명했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는 천연 촉진제입니다.
0: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과학 연구들에 따르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관중들의 함성이 선수의 신체 능력과 심리 상태 그리고 경기 결과에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홈 어드밴티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장이 익숙하고요.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피로도가 좀 덜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꼽히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변수는 관중의 함성입니다. 네. 홈팬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해주고 함성을 보내면 선수들의 뇌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신체적 피로감을 둔화시키고요. 순간적인 폭발력을 높이는 사회적 촉진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치러졌던 무관중 경기 그리고 나중에 유관중 경기를 비교한 스포츠 연구에 따르면 관중의 유무가 홈팀의 활동량과 스프린트 횟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환호성이 들리게 되면 선수가 한 발짝을 더 뛰게 되는 천연 촉진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원정 선수나 축구의 페널티킥, 농구의 자유투 같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야유와 함성이 쏟아지면 그 해당 선수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초킹이라는

0: 못하고 평소 실력과 다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축구 선수들이 부정적인 관중 소음, 야유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 페널티킥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편 심판 판정에도 관중의 함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독일 쾰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축구 심판들에게 관중의 소음이 있는 영상과 무소음 영상을 보여주고 반칙을 판정하게 해봤는데요. 관중 소음이 있을 때는 홈팀에게 더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덜 비난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1: 심리적으로 건데요. 흔들리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력을 좋게도 또 나쁘게도 바꾸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은 함성을 경기의 한 일부로 흡수하는 방법들을 평소에 훈련한다고 합니다.
1: 다음 키워드는 2배속 폭염입니다.
0: 최근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 2배나 빨리 더워지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유럽이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마다 기온이 0.56도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배가량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유럽은 지역적인 요인까지 더해져서 이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건데요. 유럽 최북부 지역에서 따뜻한 대기로 북극의 광대한 지역을 덮었던 해빙이 녹고 있다는 점이 지역적 요인의 예로 설명이 됐습니다. 바다의 얼음이 녹으면서 더 많이 노출된 해양의 표면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온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건데요. 또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눈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눈으로 덮인 땅의 면적이 평균보다 3분의 1이나 작았는데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노출된 토양이 확대되니까 스칸디나비아 또 러시아의 유럽 부분 등의 기온 상승이 부채질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오염 통제를 유럽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에어로졸이라고 불리는 공기 중에 입자가 감소됐습니다. 이 에어로졸은 물론 뭐 대기 자체가 좀 깨끗해지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태양에 의해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유럽이 더 더워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대서양에서 유럽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해양 공기를 유지하는 제트기류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건데요. 지금 유럽에서 제트기류가 두 갈래로 더 자주 갈라진다고 합니다.
1: 네.
0: 약한 바람지대가 만들어지면서 열이 며칠 동안 갇히게 됐고요. 결국 장기간의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여름도 걱정이네요.
0: 네.
1: 다음은 트럼프가 왜 거기서 나왑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IT 허브 도시 하이데라바드의 한 큰 길에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에비뉴라는 곳이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하이데라바드가 광역 인구가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의 인도 거점이 모여 있어서 사이버 라바드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게 미국 영사관에 붙어있는 도로고요. 주요 미국 기업들 사무소와도 가까운 곳에 있는 도로입니다. 인도에서 도로명은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만델라처럼 세상을 떠난 인물에 주로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는 인물이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 동안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지금 해외 자본과 기술 유치에 사활을 건 주정부의 경제적 계산이 깔린 현명한 조치다라면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현재 인도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타국 대통령 이름을 도로에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하이데라바드가 속한 텔랑가나주의 레디 주총리가 작년 12월에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이 도로 이름에 트럼프가 들어가니까 인도 정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인도 중앙정부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지금 이끌고 있지만 하이데라바드가 속한 텔랑가나주는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여당이 집권한 지역에서는 무굴 제국의 황제나 이슬람계 인물 이름을 힌두 인물로 바꾸는 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세가 강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도로가 들어가게 되니까 연방 정부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인도는 굉장히 밀착하는 관계였는데요. 워낙 트럼프 이기 들어서 관세 전쟁이

0: 시작된 이후에 인도산 제품에 한때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을 벌이면서 파키스탄하고 좀 많이 가까워져서 약간 인도랑 좀 사이가 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1: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기사 우대해드립니다.
0: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BBC 같은 공영방송 또 검증된 언론사의 뉴스를 이용자 피드와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랑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 유통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선 거다. 이런 평가를 로이터통신이 내렸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세계의 창 순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서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핵을 보유한 나라고 군부가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인도, 아프가니스탄과도 안보 갈등을 겪어왔죠. 그럼 파키스탄이 어떻게 미국과 이란 모두가 대화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된 걸까요? 이코노미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사실 이제 과거에 국가 간 분쟁 중재 역할 보면 뭐 국제기구인 유엔도 있었고요. 뭐 스위스, 스웨덴 같은 이제 제3국 뭐랄까요? 중립국이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재국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1: 네, 그렇습니다.
0: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부터 좀 짚어 볼까요?
1: 예, 파키스탄은 인구 약 2억 5천만 명이고요.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보유국입니다. 더구나 파키스탄은 이웃 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쟁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0: 네.
1: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그 탈레반이 자국 내 테러를 자행하는 파키스탄 탈레반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요. 이를 빌미로 지난해 10월에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포함해서 주요 거점 도시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국경 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가려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공습과 교전이 이어지면서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또 다른 이웃이자 마찬가지로 또 핵보유국인 인도하고는 지난해 5월 전쟁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과도 가까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중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런
1: 그렇습니다.
0: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점, 그 점도 의외예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친중국 외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앙숙인 인도가 중국과 국경 문제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를 만큼 사이가 나빠지면서 파키스탄은 적의 적인 중국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비동맹 중립을 표방한 인도하고는 다르게 파키스탄은 미국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늘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0: 네.
1: 파키스탄은 1970년대 말에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 1998년의 핵실험, 민선 정부를 축출한 1999년의 군사 쿠데타, 2000년대까지 계속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문제국가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두 나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 정보부의 보호 아래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1일 새해 첫 소셜미디어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수년간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0: 네.
1: 파키스탄은 테러리스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파키스탄은 거짓과 기만뿐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치우치지도 처우지도 않고 등거리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0: 그랬던 파키스탄이 1기와는 다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미국과 다시 좋아졌단 말이에요. 비결이 뭡니까?
1: 우선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와 또 사실상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에 나흘 동안 이어졌던 파키스탄과 인도의 군사 충돌이 양국 관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트럼프의 중재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니르 총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메신저로 치켜세우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니르 총사령관은 또 트럼프 가문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국경 간 결제에 도입하기로 한 크립토 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 총사령관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백악관에 초청해

0: 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동안의 휴전을 처음 공개 제안한 것도 샤리프 총리였습니다. 당시 샤리프 총리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 예고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모든 교전 당사자가 2주 동안 전면적인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아주 잘한다.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이란도 동의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 총리를 세 번이나 지낸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입니다. 네. 2022년 총리에 올랐고 노련한 관리형 지도자라는 평가 속에서 군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중재국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두 나라 사이에서 잘 이렇게 줄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하고만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봐서는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더 친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란과도 그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0: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 당사국 중에서 어느 한쪽하고만 치해서는 중재국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파키스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밖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지만 영토 안에 미군 기지는 없습니다. 영내 전통적인 중재국이었던 사우디나 카타르 등 걸프국과 다른 점입니다. 파키스탄은 또 이란과 약 9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란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국교도 이슬람교인데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2,500만 명은 이란이 종주국 역할을 자처하는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참고로 이슬람교도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류 순위파의 종주국은 사우디고요. 이란은 200여 개가 넘는 이슬람 종파 중에서 유일하게 순위파에 대적할 수 있는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이런 이란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파키스탄 내 시아파 무슬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시아파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습격해서 10명 넘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란과 복잡하지만 긴밀하게 얽힌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과 이란의 연결 통로 역할을 자청해 왔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과 이란 외교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주미 파키스탄 대사관이 워싱턴 DC 내에 이란 이익대표부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파키스탄 입장을 볼게요. 파키스탄 입장에서 중재국 역할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어떤 경제적, 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0: 네,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은 절박한 자국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 예.
0: 파키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중동국가에서 수입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파키스탄 LNG 수입량의 거의 99%가 중동 카타르산이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일하는 파키스탄인 500만 명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파키스탄 전체 수출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에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더구나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주의 레코딕 광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미개발 금 구리 매장지이기도 합니다. 2029년 광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후 37년 동안 우리 돈으로 110조 원대의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캐나다 광산 회사 베릭 마이닝이 이란 전쟁 등 중동 안보 악화를 이유로 해서 지난해 3월 말에 개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데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파키스탄은 중재국 역할 수행을 통해서 미국과 한층 더 밀착해서 앙숙인 인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다 계산이 있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기가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라비아해 연안의 과다를 향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를 지나는 물라카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라카 해협은 중동산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수입하는 에너지가 아시아로 흘러들어오는 주요 경로인데요.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영유권 분쟁 또 미중 경쟁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로 물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과다를 향해 활용한다는 게 중국의 구상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최대 투자국을 자처하면서 전천후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0: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로와 철도, 항만, 발전소에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루치스탄 무장투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의 파키스탄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점도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설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유엔이 국제 분쟁에서 마지막으로 중재 역할을 한 게 2022년 7월 22일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곡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엔은 튀르키예하고 함께 당시에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이끌었는데요.
1: 네.
0: 2022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곡물 수출 대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혔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세계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가 주요 분쟁에서 유엔을 우회해서 독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유엔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또 유엔 스스로도 평화 유지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과거와 달리 중재 역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미국의 변화도 파키스탄이 중재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은 여전히 중재 역할에는 적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8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전임자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는 큰 관심은 없고 중재의 대가로 자원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로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셈입니다.
1: 자, 끝으로 현지 협상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1차 협상이 진행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MOU 이행을 위해서 6월 21일부터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로 18시간에 걸쳐서 무박 2일 1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이를 통해서 향후 60일 내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과 또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관련 분쟁 체계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바논 문제를 놓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때 파행위기까지 갔지만 협상 시한인 8월 16일까지 회담을 계속하겠다는 기본틀의 최소한의 합의는 이룬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에는 수주일이 걸릴 것 같고요.
1: 네.
0: 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될 때까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이 또 큰 고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8월 16일까지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또 회담 내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와 파키스탄의 중재자로 부상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자, 음악으로 통해 세계 사람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1: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인 멕시코 음악 들어봤잖아요.
3: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번 월드컵 본선 출전국과 연관 있는 내용 준비해 오셨죠?
3: 네, 이번 월드컵 본선 출전팀 중에서 좀 인상적인 팀이 있잖아요. 바로 까보베르데 팀. 이 조그만 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 중인 것도 놀라운데 생각보다 견고하고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거기 음악도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그래요. 까보베르데 워낙 회자도 많이 됐고 경기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 골키퍼, 그 노장 골키퍼의 선방이 좀 굉장히 놀랐고.
3: 그리고 이 팀이 수비가 정말
1: 그러니까요.
3: 너무나 짠짠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해 주는.
1: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32강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무명의 작은 나라 대표팀이 기존에 뭐 전통적인 아프리카 축구 강국들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사실 월드컵이라는 게 철저한 컨벤션 이벤트라서 말이죠. 예.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이 뭐 수십 년째 이 축구 축제를 주도해왔잖아요. 당연히 뭐 거기에 스타 선수들도 포진돼 있고 매스컴의 주목을 독점하고 그랬는데 그런 축구 축제에서 저 서아프리카 대서양 소국 카보베르데가 놀랍게도 본선에 올라서 꽤 잘하고 있고 뭔가 기존 문법과 다른 낭만이 느껴져서 관심이 가는 거죠.
1: 네. 카보베르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지명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아프리카 대서양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3: 네.
1: 인구가 60만 명이 채 안 되네요.
3: 네. 영어식으로 표기하면은 케이프 버드 초록의 곳이라는 뜻인데
1: 네. 초록만 뭐 초록곶 네. 이런 거네요.
3: 포르투갈 지배를 이제 오래 받았으니까 네. 포르투갈어로 카보베르데 아. 이렇게 읽는 거고 서아프리카 해안 세네갈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데 있고 1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5개는 무인도래요.
1: 네.
3: 이건 이제 화산 활동이 많은 섬이라는 증거고요. 실제로 섬마다 수많은 화산 분화구 그리고 화산재로 덮인 독특한 풍광을 갖고 있고 면적은 제주도의 2배 정도 또 인구는 5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적은 인구로 이렇게 적은 인구로 축구 강국이 될 수 있겠는가 싶은데
1: 네.
3: 뭐 의외로 이번 월드컵에서 카메라 앙골라 등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아프리카 D조 1위를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 축구 기록에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1: 뭐 워낙 본선 라운드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고 결국은 이제 32강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3: 그렇죠.
1: 그 H조가 강호들이 많았잖아요.
3: 뭐 스페인, 우루과이, 네. 사우디아라비아 세 팀하고 다야 비겼죠. 3으로 네. 한 32강 진출했고 참고로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뛸 때 친한 동료였던 나니 선수 기억하시죠?
1: 네네.
3: 그 나니 선수 고향이 바로 카보베르데였습니다.
1: 아.
3: 물론 포르투갈 대표 선수였지만.
1: 네. 그러니까 이제 카보베르데 출신이 이제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으니까 뭐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나 네. 보네요. 자, 그러면 이 카보베르데 음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 네.
1: 이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 그렇죠. 카보베르데가 음악의 보물 상자라는 거는 무엇보다 맨바레 디바 혹은 카보베르데 빌리 할러데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모든 노래는 카보베르데에서 유럽을 거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데요. 수세기 동안 포르투갈 노예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슬픔을 쌓았던 이 카보베르데 음악을 모르나,
1: 모르나
3: 슬픔이라는 뜻인데 예. 모르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통의 세월을 안으로 삭이면서 또 세상에 더 많은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해온 모르나의 여왕 세자라 에보라의 절창이 오늘 들을 음악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수세기 동안 포르투갈 노예 무역의 거점 역할을 했던 이 카보베르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카보베르데인들의 어떤 한 슬픔 이런 게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3: 그렇습니다. 세자라 에보라의 고향인 이 민델로는 항구 도시면서 뭐 많은 뱃사람들이 머물고 떠나는 곳이었는데 늘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이게 남유럽과 서아프리카의 요소들이 혼합돼서 사랑과 향수, 슬픔과 기다림을 담은 그런 모르나라는 음악을 탄생을 시킨 곳이고
1: 네.
3: 뭐 수세기 전에는 포르투갈 노예무역의 대상자였고 또 현대에는 뱃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가족 혹은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리움과 한으로 점철되었을 것인데 이 삶에 지친 듯도 하고 또 편안하고 구수하기도 한 독특한 그 음성으로 노래하는 세자리아 에보라는 민델로에서 12살 때부터 그 클럽들을 돌면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1: 예.
3: 노래하면서. 그 민델로의 가난하고 고단한 뱃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목소리를 찾는 이들 때문에 가난하고 고달픈 가수의 삶을 지켰다고 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볼 음악의 제목은요. 암제 드 노스테하. 이 땅의 여인들입니다. 이 색소폰과 까바키뉴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가 아주 아름답고요.
1: 네.
3: 그 빠른 리듬 속에서 슬픈 멜로디를 노래하는 에보라의 노래가 담담하게 그리움에 젖어도 굳세게 살아가는 카보베르데 여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1: 그 까바키뉴는 뭔가요?
3: 조그만 기타 있죠.
1: 예.
3: 만돌릴만한.
1: 아. 네. 그러면 기타 음색과 색소폰.
3: 아주 귀여운 기타 소리.
1: 어. 알겠습니다. 아, 지금 들어온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제 콩고가 우즈벡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국 이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우리나라가 이제 탈락을 했네요. 아, 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까보베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 유감스럽네요.
1: 네. 뭐 그거는 그거고요.
3: 네, 음악으로 네, 우리도 살짝 치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자리의 에보라의 노래입니다. 암제드 노스테아 이 땅의 여인들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자리아 에보라의 암제드 노스테하, 이 땅의 여인들 듣고 왔습니다. 음색이 와 굉장히 허스키하고 그 상상하던 목소리랑 좀 다른데요?
1: 이렇게 이 양반이 어떻게 그 여성분인데 예, 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을 안 해도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알 것 같죠?
0: 예.
1: 정말 척박한 곳에서 태어나 척박한 삶을 살면서 오로지 노래 하나로 버텨오면서 나와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노래로 또 위안해왔다는 거를 이 한 곡으로도 좀 느낄 수가 있죠.
0: 그리고 또 전통적인 아프리카 음악 느낌보다는 어떤 라틴? 뭐 어쨌든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런 포르투갈 느낌도 좀 나고요.
1: 포르투갈, 파두, 또 예. 브라질 음악, 아프리카 리듬, 그리고 주변의 남미 음악들 섞여 있는 그런 네. 모르나라는 음악이었습니다.
0: 네,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고요. 오늘도 음악으로 만나는 세상 코너에서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 소개로 월드컵 본선에 처음 등장해서 큰 울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성을 좀 감상을 했는데 이제 맨발의 디바라고 불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맨발로 늘 노래를 했나 봐요.
1: 예, 당연히 세자리아 에보라 늘 무대에서 맨발로 노래하는 모습에서 나온 애칭이죠.
0: 예.
1: 그녀가 이제 맨발로 노래한 그 모습은 화산재로 덮인 이 섬나라 까보베르데 순진무관 아이들 그리고 척박하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여성들의 초상이 집약된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0: 하긴 그 화산섬이니까 뭐 또 섬나라로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1: 없죠.
0: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축구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축구 강국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자 앞서 이제 첫 곡을 들은 느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악에 진정한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에보라의 음악은 슬픔과 이 미지의 섬, 가난하고 작은 까보베르데의 이미지에 잠겨들게 만드는데 마치 그 까보베르데의 밤을 꿈꾸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를 둘러싸면서 그 모르나의 우수를 잘 살려주는 좀 전에 그 악기들
0: 네네.
1: 그 악기들과 함께 서정성을 고양시켜주죠. 1995년에 그래미상에서 월드뮤직 부문을 수상했어요. 그만큼 이 보석 같은 음악 세계와 삶에 대해서 세계 음악계가 귀 기울이고 있었던 존재인 거고요.
0: 예.
1: 그런 세자리아 에보라의 두 번째로 감상해 볼 음악의 제목은요. 헤그레스 돌아와요라는 곡이에요.
0: 제목부터 돌아와요. 뭔가 이게 그리움, 애틋함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1: 그쵸. 아까 들은 곡보다 조금 느리고 처연하면서도 낭만적인 이 까보베르데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0: 네.
1: 이 화산재로 뒤덮였던 회색의 땅에 긴 세월 내린 단비 덕분에 풀과 꽃이 자라서 초록색 땅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자리아 에보라와 함께 브라질의 그 국민 가수 카에타노 벨로주가 함께 한 곡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지는 않으니까 좀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가사 내용을 좀 짧게 좀 살펴볼까요?
1: 네. 늙은 나의 어머니 들어보세요. 빗장을 풀고 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 비가 말하고 있네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지 오래되었던 비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 오래된 도시와 섬 하나가 며칠 만에 정원이 되어버렸다고. 들판이 온통 초록으로 뒤덮였다고. 가장 아름다운 색, 희망의 색, 초록으로 말이죠. 지금 온 땅이 까보베르데 초록색 꽃이라고 폭풍은 끝나고 평온한 날이 왔다고 말이죠.
0: 까보베르데 그 자체인 곡이네요.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대서양의 섬나라 까보베르데 국민가수 세자리아 에보라 음악 두 곡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곡 헤그레스 돌아와요는 잠시 후에 띄워드리기로 하고요.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자, 끝곡으로요. 세자리아 에보라의 헤그레스 돌아오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나운서 오은정이었고요. 돌아온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이게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그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확실히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이례적인 연도라서 끈끈함도 아침 저녁으로 좀 덜한 편이고요. 더워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히려 거의 대부분 지역이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기도 했고, 서울의 기온이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래도 21.8도의 아침 최저기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9도대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까지 오르려면 서울은 앞으로 3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서울, 세종, 대전, 광주 오늘 낮 최고 기온 32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 31, 강릉 28도, 부산, 제주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앞으로 다가오는 주 중반인 7월 초반까지 32도대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은 30도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량이 늘겠고,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나쁨, 전남과 제주 일부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농도가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 등 서쪽과 경상 내륙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을 노렸던 축구대표팀이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L조의 크로아티아와 K조의 콩고민주공화국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조 3위 12개 나라 가운데 32강 진출이 가능한 상위 8개 나라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건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면서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이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샨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하고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 국방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최근 9년 만에 수색 구조훈련 재개 등을 통해 복원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국방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앞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4살 A씨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집기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정 약 336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에서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내일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내일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나 전일 휴가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1차 반일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집단 행동입니다. 대상은 지난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SL게임즈 등 5개 법인입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0일 금요일을 결의 일시로 정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연다고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에는 금융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서면 결의는 중앙일보 경영 정상화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난 7월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김지윤 박사님 편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윤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솔직한 대화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아, 저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렸습니다.
2: 아, 정말요?
3: 네, 흑역기의 다리 뜨면도 정말 흥미진진했지만 이 박사님이라는 사람 책도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요.
2: 아, 실망하실 것 같은데. 되게 심심한 사람인데.
3: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실망하면 이제 끝날 때 실망이에요 이러고 말씀드릴게요.
2: 아, 네, 드릴게요.
3: 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 네네.
3: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제 박사님 항목을 찾아봤거든요.
2: 예.
3: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방송인, 평론가, 유튜버로 이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개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인터뷰어이고 언론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치학자 몇 퍼센트, 뭐 유튜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나는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대중문화를 섭렵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2: 정체성을 네. 직업으로 네. 설명하진 않죠.
3: 그렇죠.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뭐 누가 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3: 열심히 사는 네. 사람. 나중에 이렇게 뭐 묘비명에 뭐 이렇게 문구를 적는다 하면은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2: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알아서 질해라. 그리고 그 문구명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적는 게 맞잖아요.
3: 네.
2: 전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3: 묘비명에 마음대로 적으세요. 뭐 이런 것도
2: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네.
3: 열심히 사는 사람. 네. 열심히 사시는 거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이 방송 제작하는 박수정 PD님이 보내주셔가지고

0: 보냈는데 복면가왕.
1: 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보내주고.
0: 복면가왕도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네. 댓글 혹시 보셨나요?
1: 아니요.
0: 댓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얼마나 못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길래.
0: 노래 연습도 좀 열심히 하시나요?
1: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거의 매일 막 저희 아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러고. 네, 저희 제가 층간 소음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애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요 시점에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0: 댁에서 하셨습니까? 어디 노래방
1: 댁에서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레슨 받고 막 이럴 때 그 레슨 받는데 가갖고서는 스튜디오에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진짜 열심히 받고 차 안에서 하고.
0: 알겠습니다. 네. 엔잡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엔잡시대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잡시대고 그 사실 자체는 이제 저희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네. 이제 그냥 뭐 평생 직업이란 거 없다. 살면서 뭐 직업 두 번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도 두 번 바꿔야겠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못 바꿔요.
1: 무섭죠.
0: 네, 무섭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커리어를 크게 틀 때 현재 안정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 이제 진출했다가 망하면 이제 망신살도 뻗치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고 또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꼭 온 세상의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은 검사들의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의사들은 의사의 의료계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거 집단 평가에서 좀 벗어나는 일 도전하기 좀 쉽지 않고 박사님은 그런 리스크들 그런 위험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1: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중거 집단의 평가 이런 네. 거는 거의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제 가족이라든지 네. 정말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건 중요한데 글쎄요. 그 사회에 나와서 뭐 중거 집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위험한 거야 하지 마 뭐 아니면 뭐 너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런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업계에 이제 은은하게 녹아들어가지고 누가 말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약간 다 같이 뭔가 약간 저거는 좀 이렇게 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자 집단에서는 학자 집단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또 유튜버들 사이에 암묵적인 뭔가 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 되게 힘든데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또 안 받으셨나요?
1: 네, 안 받았어요.
0: 약간 내가 속한 업계가 여기에 이제 그 분위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도 좀 하시는 편인가요?
1: 평소에도 물론 하지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게 제 인생을 뭘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 바꾸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집단이 나를 약간 이단자처럼 생각하고 안 받아주면 네,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거든요. 예. 네.
0: 저희 약간 이 동아시아에서는 좀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1: 약간 미쿡 스타일인가? 예. 네.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0: 정책 연구를 하시다가 네. 100분 토론 진행 제안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이제 또 정치학자 또 이제 100분 토론 진행자로 있으시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뭐 그런 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나 남의 뭐 압박감, 업계의 압박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해야 되고
1: 그쵸.
0: 100분 토론 진행을 맡았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초보니까 뭐 봐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없고 그러면은 그런 때 좀 스트레스 다스리는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1: 아, 일단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뭐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견디는 스타일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냥 원래 있었던 연구원에 계속 다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하고
0: 네.
1: 또 안정적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으면서 따박따박 다닐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계속 하면은 되는 데니까 좋은 편안함 어떻게 보면은
0: 뭐 정책 연구라는 것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길이
1: 그렇죠.
0: 또 있는 거고요.
1: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열심히 살아야 예. 된다. 복면가왕에 출연하면 연습실은 가야 된다.
1: 아, 엄청 열심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지금 사는 만큼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나
0: 네.
1: 아니면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0: 네.
1: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뭐랄까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든지
0: 네.
1: 아니면은 지금 뭐 열이라는 노력을 한다면 한 20을 한다든지 3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0: 네.
1: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했던 거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럴 때 노력하실 때에는
1: 네.
0: 정말 이렇게 뭔가 무슨 뭐 체면 위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유튜브 진출하실 때 유튜브 편집 소프트웨어를 막 일일이 배우셨다 얘기 듣고 와 대단하시다. 이거 아마 그냥 뭐 누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뭐 도와준다는 사람도 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직접 그냥 처음부터 프리미어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
1: 아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실 배웠던 거는 제가 채널이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제 친구랑 같이
0: 네네.
1: 하는 채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로 하자. 그래서 녹음을 해 와갖고서는 그걸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0: 네.
1: 뭐 이거 하는데 누구를 뭐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해보지 뭐.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라서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작진이 따로 계시기는
0: 네.
1: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할 때에도 제가 그 당시에 백분토론도 그만둔 상태였고 그다음에 라디오 MC를 하고 있던 것도 이제 그만두고 연구원은 이진정이 나왔고
0: 네.
1: 뭐 정말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학원가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0: 그것도 인터뷰에서 조금 봤습니다.
1: 네. 정말 아주 얄팍한 수단이지만 뭐 MIT 박사가 가르치는 사탐하면 뭐 팔리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0: 잘 팔릴 것 같은데요.
1: 네. 지금도 네. 약간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가 아, 언니 나 유튜브 하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뭐 만 명이 넘었다 그랬나 3만 명이 넘었다 그랬나 아, 달에 100만 원은 나와 그래서 아 달에 100? 그래서 눈이 그냥 동그래져갖고
0: 네.
1: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해요.
0: 그 뭔가를 한다가 먼저고
1: 네.
0: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 필요한 뭐 어떤 뭐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면 그건 내가 열심히
1: 그쵸.
0: 연습하거나 노력해서 그 수단을 내가 익혀서 한다.
1: 네.
0: 이런 거군요. 저 약간 좀 듣다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요즘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행복이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행복 떠올리면은 되게 이렇게 좀 나른한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파이어족 들이 이제 그 세계관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한 거를 끝내고 이제 나른하게 한 30년 편안히 간다라고 그런 저는 한때 파이어족을 좀 이렇게 뭐 제가 막 진지하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거 괜찮겠는데 어디 뭐 좀 일찍 어디 좀 서울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데 가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1: 저도 했는데요.
0: 아,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0: 느끼는 게 아,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1: 아니 뭐 아이가 둘이나 되고 저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아, 파이어족 좋죠. 부럽다.
0: 알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네. 있었어요. 지금 하는 유튜브 활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까요? 지식소매상 이제 뭐 이 단어 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의 유튜브 활동은 뭐 지식소매상 활동인가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지식소매상은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식을 네. 대중들한테 쉽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소매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초반에 정치학자라고도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은 학자라고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자라면은 오리지널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오리지널 스터디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0: 지금은 커뮤니케이터?
1: 뭐 그렇게 걸까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오리지널 스터디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소화를 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지식 소매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딱 맞지 않을까?
0: 과거에는 이제 지식 소매상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아마 뭐 교양서 작가 뭐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버가 그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으로서 지식소매상 이 박사님 채널의 의의는 좀 뭐다 뭐 이런 거 좀 설명드릴까요?
1: 지식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뉴스라든지 또 미국 이야기, 뭐 미국 문화라든지 뭐 스포츠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뭐 이야기들 배경 이야기들 나눠드리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였어요.
0: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1: 그죠?
0: 아니 왜냐하면 신문에서 종이 신문에서 되게 천대하는 분야거든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별로 그렇게 별로 안다. 그러니까
1: 국제부 별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0: 비중 자체가 좀 약간 네. 네. 그나마 뭐 미국 정치 정도? 뭐 이 정도고.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시간에도 쫓기고 그리고 한국의 언론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막 심층 취재라든지 네. 이런 거가 좀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인 뉴스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로 국제 뉴스는.
0: 국제 뉴스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
1: 그래도 요새는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나오시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지금도 사실 대부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위주의 스트레인 뉴스만 나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조금 더 깊이 파악 들어가면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걸로 이어지는 것일까 네. 이런 걸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 뭐 브릿지 역할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지식 플레이 굉장히 관심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아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1: 재밌죠. 네. 예.
0: 그전까지 이제 뭐 분석이라는 것도 뭐 외신 분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뭐 뉴욕타임즈는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뉴욕타임즈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정치학자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 커뮤니케이터 뭐 외교, 네 그리고 이제 소통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인지도도 높고 대중적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현실 정치 여의도에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아, 노 코멘트.
0: 받았구나. 양쪽에서 다 받았구나.
1: 노 코멘트.
0: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거절을 하신 거고.
1: 이게 믿기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더라고 얘기하면은 받았구나가 되는 거니까 노 코멘트.
0: 받은 거 자체야 뭐 사실 뭐 기정사실일 것 같지만, 네 아니면은 질문을 좀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없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원래 계셨던 곳이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었고 사실 정책 연구라는 게 이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제 수립해야 되는 정부 입법부나 뭐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뭐 어떤 퍼블릭 서번트가 그래서 퍼블릭에 서브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뭐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1: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신다는

0: 아니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네,
0: 폭격기의 다리 뜨면 이게 보면은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결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1: 그쵸?
0: 그 많은 네. 사람들 다 만족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1: 다 부작용도 있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네.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1: 정치적 상상력을.
0: 그렇죠.
1: 네.
0: 근데 저는 그런 상상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아 그러면은 여기 그 전국 하나게 탁 뜨면서 아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오 이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뭐 정치 정책 여기에는 맞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100번 토론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많이 만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에 발언을 하는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뭐 그런 그룹들도 많이 만나셨고요. 그들 토론을 이제 몇 년을 옆에서 지켜보신 건데 이제 학계에서 박사님이 토론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토론 많이 하셨을 거고요. 미국에서 토론하는 정치인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국 토론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 좀 내가 좀 말을 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합니다.
0: 일단은
1: 네.
0: 우리 토론 문화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건 모두가 아는 얘기잖아요.
1: 제가 한 열 몇 살에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요. 30년 내내 계속 정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불모의 땅이에요.
0: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1: 네.
0: 토론을 일단 시작하려면은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한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1: 진짜 근본적인 문제.
0: 네.
1: 내 주장이 없어서.
0: 그렇죠. 거기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뭐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쭉쭉쭉 해왔는데 우리는 네.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가르쳐주면 배우고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1: 정답을 고르는 걸 했었죠.
0: 맞아요.
1: 출제자의 의도를
0: 그렇죠.
1: 중요하게 네. 생각했죠.
0: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좀 힘들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머가 없어요.
1: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0: 그러니까 이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 내 의견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 토론을 듣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려면은 뭐 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유머 코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그런 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전투력이 상승해갖고서는 오늘 승리하고 가기라
1: 네.
0: 이거는 되게 있는데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들 못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그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두 가지 얘기 다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 뭐 토론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뭐 무슨 뭐 이제 막 논리의 기초 뭐 이러면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상대를 그 겨냥한 그런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신공격하지 마라 뭐 무슨 뭐 뭐에 기대지 권위에 기대지 마라 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토론 이제 뭐 보고 나서
0: 네.
1: 저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뭐 이런 거는 인신공격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하거나 그걸 잘 받아치거나
0: 네, 그쵸. 예,
1: 적절하게 권위에 기대서 뭐 무슨 논리의 오류를 범하면서 예. 근데 이게 다 토론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토론을 예.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자체를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토론을 정말 논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누구랑 의견이 다를 때 끝장 토론을 하자 뭐 이런 거. 끝장 토론하면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0: 피곤하기만 하고 졸려 죽겠는데
1: 네, 네.
0: 또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1: 네. 100분이 딱 좋습니다.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토론도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고
1: 네.
0: 좀 마음 편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싸우는 듯한 그런 것만 보니까
1: 네.
0: 좀 보기가 불편하다. 안 본다 이러는 분들도 많죠.

0: 로클 로몽드라는 건데 이게 뭐 설명하려면 역사 얘기를 쫙 해야 돼갖고 너무 길어지니까 나 설명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잉글랜드 군하고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더들로 주로 구성이 된
1: 네.
0: 네, 그 자코바이트의 난이라고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다음에 제임스 2세의 손자를 다시 옹립을 하려고 했었던 스코틀랜드의 네. 자코바이트들과 잉글랜드 군이 이제 싸우고 물론 당연히 잉글랜드 군이 진압을 하죠.
1: 네.
0: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처형을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같으면. 그런데 거기서 잉글랜드 군이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남성을 보고서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서 돌려보내줄게.
1: 아우,
0: 너무 잔인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죽겠다. 그래서 네. 전사니까 막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살아서 가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친구여, 너는 하이 로드로 가면, 그러니까 하일랜드의 네. 자기 고향으로 가면 나는 로우 로드로 가겠지.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사형장으로.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는 우리의 고향 스코틀랜드의 영혼이니까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녀와 속삭이던 로클 로몽드에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1: 야, 멋있게 죽네요.
0: 멋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1: 네.
0: 이 호수로 가려고 갔었어요.
1: 와,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0: 네.
1: 분이신가요?
0: 그래서 아. 갔어요.
1: 네.
0: 이 호수를. 근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고
1: 네.
0: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서글프면서도 아. 너무 아름답고
1: 네.
0: 그래서 이 곡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피터 울렌스의 로크 로몬드 들어보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분 토론 진행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숙제처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의 기술, 인터뷰의 기술.
1: 네. 네.
0: 저희 청취자들께 네, 팁 좀 네. 전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섭외 기술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쟁쟁한 막 이런 거물급 인터뷰를 섭외하는 기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1: 아, 글쎄 뭐 토론의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에요.
0: 네.
1: 예, 이걸 보고 있는 어디언스다.
0: 네.
1: 예, 그러면은 이 어디언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0: 설득 당하고 싶게끔 보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상대방의 공격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또 어필을 해야 되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1: 그 약간 처칠류의 농담 같은 거 좀 공부하면 그럼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처칠 어록 같은 거 좀 보면서.
0: 처칠 어록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유머를 잘 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런 여유 있어 보이는 어떤 태도가 우리 어디언스의 마음을 얻는다.
1: 레이건 뭐 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레이건 유머는 다들 좋아하지
0: 않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네, 레이건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1: 네.
0: 두 번 이제 재선 그 선거에 나왔을 때 근데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가 먼데일이었거든요.
1: 네.
0: 훨씬 나이가 어렸고.
1: 네.
0: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했었던 토론 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는 상대방의 나이를 가지고 트집잡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하다 막 이런 트집 안 잡아요. 그때 사람들이 빵 터져서 막 웃었던 거예요.
1: 그걸 정색하고 근데 레이건 대통령 너무 레이건 후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말도 막아버리면서.
0: 그렇죠. 예. 네. 네.
1: 굉장히 사람들 즐겁게 하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대였었던 먼데일이 그 말 듣고 같이 웃으면서 속으로 완전히 졌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1: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웃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야, 네. 그래야 그나마 남은 매력이라도 지키고.
0: 그렇죠.
1: 야 한국 정치인들 배워야 될 거 많습니다.
0: 네. 네.
1: 우리도 고령화 시대 오니까 네, 많이 배우시기를 빌고. 인터뷰의 기술 어떻습니까?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하는 그 순간에는 뭐 오디언스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인터뷰 글쎄요. 뭐 기술이라고 제가 할 만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만의 그 루틴은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1: 네.
0: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1: 네.
0: 예, 이 사람이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신변 잡기 같은 걸 좀 알고 가야지. 네, 처음에 예, 네.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뭐 복면가왕 같은 데 출연을 했다든가.
0: 아, 그건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1: 네.
0: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좀 그런 건물급 인물들이 대체로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미국 분이라든지 영국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럼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어가 어려워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인터뷰하고 그럴 때 항상 이 좋은 영어를 써야 되는 강박이 굉장히 크고
1: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하시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0: 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1: 네.
0: 이제 이런 분들은 시간을 그냥 무한대로 주질 않아요.
1: 아,
0: 뭐 당연한 얘기지만
1: 테니까.
0: 네. 네. 뭐 10분 뭐 30분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
1: 아, 10분 막 그렇게밖에 안 주나요?
0: 블링컨 장관은 정말 10분 줬어요.
1: 어머나.
0: 근데 이제 뭐 와서 인사하고 어쩌면은 뭐 좀 넘어서 한 15분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1: 네.
0: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이티브면 좀 덜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는 예를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만연체고
1: 네.
0: 말이 길어요.
1: 네.
0: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하고 30분을 얘기한다면 질문을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1: 아.
0: 그래서 5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6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보다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만약에 이걸 다 못하게 되면은 뒤에 걸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 편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러지 않으면은 본인이 불안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이 했었던 인터뷰를 다 보고
1: 네.
0: 그리고 사실 뭐 질문이 대충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답변도 제가 대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1: 네.
0: 뭐 만약에 질문 3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보이면은 5번으로 넘어가야 돼. 뭐 이걸 끌어와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동선, 질문의 동선도 좀 짜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1: 인터뷰 과정이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즉흥 연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악보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같은 잼 세션을 하는 상대가 뭐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고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근데 전혀 즉흥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다 짜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불안해갖고.
1: 즉흥처럼 네. 보이는 아주
0: 그렇죠.
1: 준비 많이 된 네. 그런 연주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하셨는데 약간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으로 뽑으신 사람들도 좀 흥미롭기도 했고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지금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그 두 명인지
0: 아니에요.
1: 아, 아닙니까? 네. 아, 지금은 누굽니까? 아니, 한국 뭐... 사람 한 명, 외국 사람 한 명 이러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 너무 어렵나요?
0: 네, 한국 분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작가님을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1: 네, 저요?
0: 네.
1: 네, 저, 네
0: 이전에서 되게... 인터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인터뷰를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1: 갑자기 당황.
0: 당황하셨죠?
1: 아, 이것도 준비해 오신 질문인가요?
0: 네, 외국 사람으로 본다면 사실 뭐 빈 살만 네. 총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분야에 있으면은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기는 하죠.
1: 네.
0: 근데 요새 같아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네. 완전히 다른 분야 사람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분이요?
0: 야구 선수 중에 네. 이치로 스즈키.
1: 아, 이치로 스즈키요?
0: 네.
1: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0: 은퇴를 했고 이제는 명예 전당에 들어갔죠.
1: 네네. 네. 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무 히데오도 아니고 네. 지금 그 저 이도류 누구죠? 지금
0: 오타니?
1: 네, 오타니 쇼헤이도 아니고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치로 스즈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0: 요새는 조금 나아졌어요.
1: 뭐 그게 사실 이제 좀 약간 보도가 왜곡이 됐다고는 하는데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0: 제가 지금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이치로 스즈키를 좋아했었어요.
1: 멋있죠.
0: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WBC 때 그런 네.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지만 야구 선수 자체로 본다면은 정말 멋있죠.
1: 네. 어떤 면이 멋있으신가요?
0: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내주는 플레이를 했는데도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 네네. 이게 딱 비춰지거든요.
1: 네.
0: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직도 뭐 기억하는 신이 있는데 이치로 스즈키가 우익수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경기를 할 때였어요.
1: 네.
0: 근데 이게 굉장히 깊숙이 떨어지는 플라이였어요.
1: 네.
0: 거의 넘어갈 뻔한 걸 이렇게 뛰어서 잡아요.
1: 맞고,
0: 네. 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2루에 주자가 있어갖고 딱 잡으니까 2루에 이름도 기억을 해요. 제가 테렌스 롱이라고.
1: 네.
0: 네, 2루 주자가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3루로.
1: 근데 스즈키가 잡는 걸로 끝이지 않고 송구까지 합니까?
0: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투수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을 던진 데 빨리줄 송구라고 하죠. 우리가.
1: 네.
0: 쫙 던져갖고서는 그걸 잡아내요.
1: 거의 이 야구장에 거의 가로지르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열광하고 난리가 났죠. 와 그럼 막 캐스터도 마이 갓 그러고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딱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1: 약간 좀 그 다른 그냥 이제 뭐 한국 메이저 리거들하고 이제 뭐 미국 그러니까 뭐 일본 메이저 리거도 그렇고 하고 좀 다르게 이치로 스즈키 보면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흐르고 약간 일본 무사 같은 네. 좀 사무라이 같은 느낌으로 예, 검을 한번 휘둘렀고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그런 좀 긴장감 보여줄 때가
0: 그쵸.
1: 있죠.
0: 근데 그 긴장감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치로 스즈키가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루틴이거든요.
1: 네.
0: 본인의 루틴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이고 네. 또 얼마나 뭐랄까 괴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사실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는 이치로 스즈키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약간 이치로 스즈키 전성기 때 뭐 이렇게 전설적인 일화들 보면서 그런 거 떠오르면서 약간 박사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약간 롤모델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네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1: 그리고
0: 이런 게 있죠.
1: 그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온갖 상황 다 생각해서 공이 이렇게 나갈 때 뭐 내가 뭐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뭐 투수가 어떻게 던질 때 정말 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는 그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진짜 끝에 있는
0: 그쵸.
1: 그리고 늘 열심히 하는 사람 엄청 치열한 사람 예. 그리고 그거를 해냈을 때 거기에 뭐 뿌듯해하고 막 자기 애고 드러내고 이러지 않는 약간 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아까 박사님 삶의 태도도 좀 생각이 나네요.
0: 그래서 한번 이치로 스즈키 옛날 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만나서 질문을 그러면 이치로 스즈키도 뭐 한 30분밖에 안 줄 테니까.
0: 일단 사인부터 받아야 돼. 배트 들고 가갖고.
1: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싶으세요? 아니 제일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 너의 삶의 태도?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가치관? 아니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그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0: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은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1: 아.
0: 네, 그 질문 제일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1: 진짜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0: 지금도 카레만 먹고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아. 웨이트를 하고
1: 그 컨디션 유지하고 뭐 상하 뭐 이렇게 저기 뭐 식중독 같은 거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카레만 먹는다고 네. 막 진짜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이제 모든 초대 손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거든요.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루 일과가 됐든 아니면 뭐 하루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박사님 루틴은 어떤가요?
0: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아침잠이 없어지면서.
1: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0: 6시 전에는 일어나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 아, 뭐 좀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1: 네.
0: 이제 그러면은 요새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핸드폰부터 찾죠. 근데 핸드폰을 찾으면은 밤새도록 그 외신 뉴스, 브레이킹 아,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보는 거죠. 헤드라인들 이렇게 쭉 보고. 그래서 그거 보는 데만도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죠.
1: 그쵸,
0: 그래서 네. 이제 일어난 다음에는 뭐 잡다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먼저 적거든요.
1: 아, 네. 리스트업을.
0: 네. 네. 근데 그거를 꼭 이제 노트북이 있어요. 제 노트 공책 같은 데다가
1: 네.
0: 2026년 뭐 6월 언제 뭐 이렇게 하고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적어요.
1: 이 노트북이라 하면 전자제품 노트북이
0: 아니요.
1: 아니라 종이 네. 공책에
0: 아, 손으로 적어요.
1: 펜으로.
0: 네.
1: 아, 오늘 할 일들. 네.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걸 쭉 적으면은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은행 업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1: 시간 얼마나 걸릴지 딱 견적 나오고
0: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해치워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밤 차려주고. 예, 네, 뭐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으면은 차려놓고 나가고.
1: 네.
0: 네. 그런 다음에 아이를 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특별한 일정이 그때 없으면은 운동을 하죠. 네, 러닝을 하기도 하고.
1: 네.
0: 요새는 또 나이 먹으면 근력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웨이트를 하러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1: 네.
0: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뭘 먹고 뭐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런 걸로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정 뭐 밖에 나가야 된다면 이제 일정 하러 나가고 그러죠.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1: 아니 근데 저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좀 그날 해야 할 일 리스트 적는 거. 카레를 뭐 자주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0: 카레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못 먹어서. 근데 그거를 일정을 적어놓은 다음에 지워요.
1: 그때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0: 엄청 뿌듯해요.
1: 에,
0: 내가 한 일을 했어.
1: 네, 해냈다.
0: 네.
1: MBTI 혹시 뭐 이렇게 J 뭐 이런?
0: 아주 J죠.
1: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가 좀 뭐 퇴행한다? 뭐 기울어졌다? 뭐 하여튼 안 좋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1940년대 영국 국민이 저희보다 좀 어떤 면에서는 처지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겠고 예, 정의의 편이 누군지 알겠고 1940년대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았겠죠. 근데 2020년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이게 한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왠지 겹쳐 보일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는데 뭐 한국에서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고 양쪽 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정 같은 거 막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 근데 뭐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상한 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유럽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사님 좀 지금 저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0: 굉장히 그 큰 질문을 해주셔갖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뭔가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질서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든 질서죠.
1: 그렇죠. 전후 질서라는 걸.
0: 네, 맞아요. 전후 질서라고 해서 뭐 유엔도 있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합의해서 해결을 해보자.
1: 네.
0: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질서에 맞춰서 살려고 했었던.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많이 무너져 내렸죠.
1: 네.
0: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미국도 예전 같은 미국이 아니고
1: 네.
0: 그리고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쟤네가 우리를 등쳐먹기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본전이 아까운 이제 그런 네. 생각도 들고 거기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뭐 네. 중국이라든지.
1: 네.
0: 그러면서 균열이 자꾸 그래서 균열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전쟁이죠, 사실.
1: 그렇죠.
0: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유럽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1: 저는 이렇게 뭐 독일이 이렇게 늘 잘 나가는 제 기억 속에는 늘 잘 나가는 나라로 기억을 하다가
0: 네.
1: 어라? 요즘 독일 보면서 약간 그리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요새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전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질서나 체계가 이제는 해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의 시스템, 체제는 어떤 것일까.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다극체제가 될 거다.
1: 네.
0: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뭐 헤제모니가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 효력이 좀 떨어졌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갈 건데 그 다른 시스템은 예전처럼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평온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일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글 같은 체제일까?
1: 저희가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거죠.
0: 모르는 거죠.
1: 옛것은 죽었는데 새것은 나오지 않은.
0: 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전쟁도 많이 나고 약간씩 물이 새는 게 툭툭툭툭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1: 네.
0: 뭔가 그렇게 느끼시는 게 되게 당연해요.
1: 너무 불안합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0: 네.
1: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박사님 인터뷰 되게 재미있게 읽다가 뭐 되게 짧은 질문이고 짧은 답변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네.
1: 저희가 뭐 묘비명 얘기할 때도 잠깐 나온 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 혹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잡지 인터뷰였고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번 생 충실히 살고 끝.
0: 네.
1: 심지어 그냥 끝도 아니고 제발.
0: 네.
1: 제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왜 그런 대답을 하시나요?
0: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1: 네.
0: 뭐 뭘 더 바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서 남들한테 이렇게 많이 민폐 안 끼치고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라고. 그래서 예. 네. 뭐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보내줬으면.
1: 이렇게 뭐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죽음이라든가
0: 네.
1: 뭐 또 다른 인생의 기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0: 네.
1: 확연하게 그냥
0: 네. 확연하게 끝.
1: 한 번.
0: 네.
1: 한 번 사는데 치열하게.
0: 네.
1: 예. 이치로처럼.
0: 네. 그리고 뭐 더 열심히 살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1: 네.
0: 결국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전생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저질렀던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잘못도 있고 선행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갚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생에 다 끝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 다 끝내버리고 혹시라도 제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남은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1: 뭔가 이렇게 약간 표정에서 이렇게 약간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아우라가 좀 느껴집니다. 저희 이제 또 2부 시간도 거의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네. 박사님의 인생곡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0: 최근 곡인데 조지라는 뮤지션의 The Glimpse of Us라는 곡이 있어요.
1: 조지의 Glimpse of Us.
0: 아. 제가 그 곡을 꼽은 이유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뭐 영상이나 뭐 미술 뭐 이런 쪽을 하는 애예요.
1: 네.
0: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이제 자기 동생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사진이랑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 캠코더 영상 이런 거를 모아갖고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울잖아요.
1: 시네마 천국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BGM으로 넣은 게 이 곡이에요.
1: 아.
0: 사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그 뭐랄까 폭력적입니다. 근데 곡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일단 네. 그래서 그 이 곡이 저한테는 이제 항상 저희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네.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순간도 떠올리게 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아 이게 정말 이 노래 모든 노래에 스토리를 입혀주시네요.
0: 좋아하는
1: 어떤,
0: 거니까.
1: 어떤 노래도 이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네. 조지의 Glimpse of Us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지의 Glimpse of Us 들으면서 문 닫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 편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AI 시대의 종이책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이죠. 김대식 교수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날씨를 하늘이 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과 내일 날씨도 역시 더위 속 소나기라고 한 줄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 휴일 또 월요일까지만 해도 일시적으로 한여름 느낌까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제부터 서울 기준 30도에 진입하더니 어제는 32.3도, 오늘 낮 기온 32도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아침 공기는 상쾌하겠지만 낮에는 전 내륙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덥게 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쪽 중심으로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이 오후 지금 시점부터 밤사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 양이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28도, 전주, 대구 31도 등 24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남해서부 해상에 또 모레까지 서해상의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외선 지수 오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 나쁨 단계인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 정도의 약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무산됐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6: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월드컵 32강을 기대했던 한국 축구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3경기 가운데 2경기에서 탈락팀이 나오면 32강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기대했던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G 마지막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1로 이기면서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가나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으로 조 3위에 올라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기면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에 앞설 수 있었지만 지난 대회 4강팀 크로아티아가 가나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K조에선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물리치고 32강에 합류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반전에 우즈베키스탄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이길 경우 32강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결국 역전패하면서 대한민국의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체코를 이기며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지만 멕시코와 남아공에게 연패해 조 3위로 밀려났고 3위간 경쟁에서도 12개 조 가운데 8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후는 내일 결산 기자회견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이란은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지역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방공기지, 드론 저장시설 등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방은 전날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공습을 가한 뒤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이 경우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대대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한 방위라고 주장하며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가 전면 중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와중에 무력 공방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치솟고 있어 종전 합의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5: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어제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해협 내측에는 세 척 남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해협 내측 우리 선박은 세 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지난달 초 피격으로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남우호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 세 척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500명 늘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7만 건 가까운 실종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피해 현장에서는 베네수엘라 당국과 국제구호대가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7: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1,430명으로 집계됐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이 밝혔습니다. 전날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부상자 수도 3,200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자 신고 건수도 6만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구호대는 베네수엘라 당국과 함께 피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 72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할 거라는 유엔의 잠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UNDP는 이번 추산에서 경제적 혼란이나 장기적 재건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는 3배가량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5: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의샨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경북 예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제역 사례는 인천 강화 1건, 고양 2건, 예천 1건 등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발생지인 예천군을 비롯해 이와 인접한 안동시,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충북 단양군은 심각 단계로, 그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4살 A씨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집기등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분점도에서 고립된 낚시객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고립 신고를 접수한 뒤 연안 구조정과 동력 구조보드를 투입해 4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47분쯤 태안군 원산 안면대교 부근 해상에서 7.93톤급 낚시어선 한 척이 모래톱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승선원 1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1원 10전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2,000원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리터당 1,982원 30전으로 지난 24일 이후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하고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 국방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최근 9년 만에 수색 구조 훈련 재개 등을 통해 복원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국방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3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7개월 동안 단속한 결과 사이버 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베트남의 근거지를 두고 사이트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인데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거론되고 있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홍명보호 졸전을 질타하며 축구협회 카르텔 혁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한국 축구의 최대 적은 대한축구협회다, 대변혁이 필요하다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진단해보겠고요. 오늘 2부 1시 정각에는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6월 2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펀치 1, 2, 3입니다. KBS 유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3: 아, 오늘 안타까운 중동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 예.
3: 끝난 줄 알았던 중동의 무력 충돌이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달 중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나란히 전쟁을 멈추기로 했는데 그 합의들이 불과 며칠 전 한꺼번에 무너져버렸습니다.
2: 먼저 미국과 이란부터 좀 짚어주시면.
3: 네, 두 나라는 이달 중순 상호 공습을 멈추고 협상을 하기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때 서명 9일 만인 지난 26일부터 다시 무력 충돌이 시작됐고 오늘 아침까지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발단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해협을 지나던 상선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즉각 이란이 명백히 휴전을 먼저 위반했다라면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시설 그리고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2: 네.
3: 그러자 이란은 오히려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곧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함대 등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로써 지금으로서는 서로 다 상대가 먼저 약속을 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이틀째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2: 또 이스라엘도 같이 공습을 재개했다고요?
3: 네.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이 재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게 불과 현지시각 26일이잖아요. 그런데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나바티에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합의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2: 네.
3: 사실 이 합의에는 정작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무장세 세력인 헤즈볼라가 빠졌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미국과 이란은 9일 만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평화의 약속이 깨진 셈입니다.
2: 우리 선박들은 어떻게 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배들.
3: 네, 다행히 어제 우리 기업이 운용하는 선박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해협 안쪽에 한국 선박 세 척이 남아있습니다.
2: 그래도 대부분 나오긴 나왔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척 선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무사 귀환을 끝까지 기원하겠습니다.
2: 그런데 휴전 약속한 나라들이 왜 이렇게 쉽게 다시 부딪혀요?
3: 뭐. 합의 자체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하겠죠. 미국과 이란만 봐도 60일간 전쟁을 멈추고 그 사이에 이제 종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핵심 쟁점마다 이 협상장을 나오면 서로 딴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은 이란이 핵부터 포기하고 핵 사찰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이란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는 경제 제재부터 풀어라. 이렇게 맞섰어요. 그런데 협상 중에 미국이 이란이 국제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2: 네.
3: 그러자 곧바로 이란은 무슨 소리냐. 우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2: 네,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긴 풀었죠.
3: 맞습니다. 그게 좀 묘한 지점인데요. 다른 한 국가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협박을 일삼았던 미국이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서는 선물보따리 이렇게 풀어놓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한국 시각 23일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에 지난 수십 년간 걸어뒀던 제재를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풀어줬습니다.
2: 네.
3: 거기에 더해서 20년 동안 막아놨던 달러 결제까지 허용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 세계에 석유를 팔아서 달러로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죠.
2: 그렇죠.
3: 예, 지금까지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은 몰래 자국의 석유를 헐값에 넘겨야만 했고 달러로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렇게 제재까지 풀어주면서 달래가며 진행한 협상인데 어째서인지 9일 만에 다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미국 안에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듣기도 전에 왜 돈부터 풀어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전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진 거죠.
3: 네. 이럴 거면 전쟁은 왜 했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이 현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1,26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응답은 가치가 있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고요. 음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34%로 집권 2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의 의회 동의 없이 함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비록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찬성 50, 반대 48. 그러니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무려 4명이 등을 돌린 결과라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을 미국이 시작해놓고 발도 쉽게 못 빼는군요.
3: 네, 그렇습니다.
2: 두 번째 시사펀치는요?
3: 여러분, 2024년 불법 개엄 이후 내란 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사실 혹시 잠깐 잊고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2: 계속 진행 중이죠.
3: 네, 솔직히 저는 한동안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이 선거에 월드컵 그리고 이란 사태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내란 재판은 착착 진행이 돼서 굵직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로 새롭게 확인되거나 인정되는 사실들 중에서 핵심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2: 네, 이번 주에 몇 가지 재판 결과가 나왔죠. 네. 먼저 첫 번째는 뭐였죠?
3: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네. 며칠 전에 한 매체가 단독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 판결문 속의 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2: 네.
3: 계엄을 준비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군에다가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을 빨리 좀 확보하라 이렇게 직접 독촉한 정황이 판결문에 담긴 겁니다. 성능을 좀 낮추더라도 정해전 시점까지 수량을 채워라 이렇게 군을 다그치기도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2: 무기의 성능을 낮춰서라도 빨리 수량을 확보해라.
3: 네.
2: 우리가 전쟁 중도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3: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무인기 재판이 군사 기밀이 걸린 사안이라서 올해 1월 첫 공판부터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줄곧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전인 6월 12일에 판결이 나오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일부러 자극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발끈하면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2: 네.
3: 한마디로 방한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하려고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증거와 증언을 다 확인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2: 그러네요.
3: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나라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라고 준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군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2: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거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함께 작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징역 30년,

0: 됐습니다. 그런데요, 앵커님, 이 판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뭐죠?
0: 전직 대통령이 이적죄로 유죄를 받은 게 헌정사상,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 아, 그렇죠.
0: 이적죄라는 건 법적으로는 외환죄 중 하나에 속하는 아주 무거운 범죄인데요. 쉽게 말해서 바깥 외자의 근심 환자. 바깥에서 근심을 불러들어서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1: 내란에다가 외환까지 겹친 거죠.
0: 그렇죠. 사실은 저도 설마 외환죄까지라고 예. 생각했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됐다니 사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불법 내란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미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그 권력을 더 마음대로 쉽게 휘두르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무인기 판결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외환죄를 저질러서 후에 유죄로 인정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 또 법무부 장관은 징역 25년형 받았죠.
0: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지난 22일 법원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많은 25년을 선고했고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1: 보통 구형보다 선고가 낮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형이 더 높아졌죠?
0: 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유죄로 인정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포고령이 발표되기도 전에 첫째, 외국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출국 금지팀을 만들어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했고요.
1: 음흠.
0: 둘째, 잡혀온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서 계엄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 이번 계엄이 뭘 어떻게 진행하려는 건지 미리 알았고 그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본 것이죠.
1: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그러니까 공직이나 인사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인데요.
1: 예.
0: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명은 알선 수재인데 고가의 목걸이와 시계, 그리고 문제의 그 디올백, 그리고 1억 원대의 그림까지 약 3억 원어치를 받은 게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 네.
0: 김 여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아유, 정말 정신이 없어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걸 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펀치는 선관위 얘기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문제가 매우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지난 23일에 시작됐습니다.
1: 첫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0: 좀 황당했습니다. 출석을 통보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회가 전현직 선거관리위원 19명에게 국정조사에 나와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1: 뭐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0: 무려 16명이 안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니까 오후가 돼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1: 네. 그래, 청문회에서 핵심은 좀 밝혀졌어요?
0: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이거죠. 중앙선관위가 평소보다 투표용지를 적게, 그러니까 절반 수준만 찍도록 지침을 바꿨다는 것.
1: 그렇죠.
0: 이른바 50% 축소 인세. 이 중대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렸느냐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0: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막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은 이런 결정이 중앙위원회 논의도 없이 시행된 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내부 시스템과 직원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50% 축소안이 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됐다는 회의록이 딱 나오니까 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1: 처음엔 나무랬고 그다음엔 기억이 안 난다?
0: 네. 게다가 이 투표용지 50% 축소라는 중대한 결정이 어떤 문서에 어떻게 담겼는지를 보면 좀 더 참담합니다. 선거관리 규칙을 선보는 42쪽짜리 검토안이 있었는데요. 이 중대한 내용이 그 안에 불과 한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아주 짧게 슬쩍 들어가 있었고요.
1: 네.
0: 투표용지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가

0: 예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선거 관리를 전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독립헌법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사안을 겨우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1: 네, 참. 이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 확실히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죠. 네. KBS의 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입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 기준 낮 기온 32도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대전도 역시 32도, 강릉 28도, 전주 31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저녁에 서울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서쪽 위주로 강하게 올 텐데요.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우박까지도 예상되니까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약한 소나기지만 전국 곳곳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예상되고요. 시점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되겠고요. 오존 농도 나쁨 단계인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기온 양상 오늘과 거의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유화영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과 강촌에서 짧게 밀리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서행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길게 막히고 서울 도심에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론 금호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고 밤 10시쯤 해소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공 램프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 가운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신효정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지금까지 고령자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상속이겠죠?
3: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연 상속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자녀가 여럿인 집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가장 흔했습니다.
2: 네.
3: 예를 들면 부모를 곁에서 직접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처지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관련한 법적 분쟁이라고는 해도 사실 우리 사회의 관심은 고령자인 당사자보다는 사후적인 재산 분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셈입니다.
2: 그런데 이제는 고령자인 당사자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거죠? 바로 그 치매 문제죠?
3: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의 문제들보다는 살아 계시는 동안, 즉 노년의 시간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치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0: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이 오히려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이제 초기 치매를 너무나 늦게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틈에 그 교수님의 초등학교 동창이 접근해서 교수님의 인감과 통장을 가져가고 또 연금까지 빼가고 심지어는 교수님 명의로 많은 부동산들을 거래하면서 그 관련된 세금만 교수님 앞으로 떠넘기게 됐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녀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억 원의 체납세액만 본인 모르게 쌓여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미국과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80대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어르신 알츠하이머 판정 이후에 해외에 있는 아들과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형제들은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아들과의 연락을 끊으면서 형제들이 그 어르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피해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이처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이런 치매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0: 아무래도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점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치매를 발견한 이후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인 경우가 많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탈취해 갔을 때인데 이를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직접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회복해오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가 빼돌린 재산을 이미 처분한 뒤라면 실질적으로 재산 회복도 어려워지게 되는
1: 그렇겠죠.
0: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어려움은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직접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그런 어려운 점인데요. 피해자가 이미 치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네.
0: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해도 피해자인 시니어가 이미 치매 증세가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겠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치매 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것도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 이를 잘 알고 있는 가해자들이 악용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도 동의한 일이라거나 이런 허위 진술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의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1: 게다가 요즘은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0: 네.
1: 뭐 관련된 제도는 없나요?
0: 네, 대표적으로는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없어진 분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 그리고 또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나뉘기도 하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임의후견이라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은 보통 사무처리 능력이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달리 임의후견은 내가 건강하고 판단이 또렷할 때 장차를 대비해서 내가 믿는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삼겠다라고 미리 계약으로 내가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또 후견인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조차 내가 미리 정해둘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치매 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합니까?
0: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리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1: 미리미리.
0: 네. 증상이 나타난 뒤가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설계해 두어야 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고 분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임의후견과 신탁입니다.
1: 네.
0: 첫 번째로 임의후견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제도인데 단순히 그냥 계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틀을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서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하고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또 중요한데요. 그 계약을 서명하셨다고 해서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비로소 후견이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법원이 감독인을 통해서 지켜보는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1: 네.
0: 또 두 번째는 신탁인데요.
1: 예.
0: 신탁은 후견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후견인이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나를 대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신탁은 내 자

0: 자산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해두는 방식입니다.
1: 예.
0: 그래서 건강할 때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재산을 맡겨두면 치매 발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사전에 내가 정한 조건에 따라 안전하게 그 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신탁은 부동산이나 뭐 금전 신탁 위주이고 치매 대비한 신탁은 자리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 영역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올해 4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도 후견과 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이미 후견 그리고 신탁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0: 네.
1: 이건 뭐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0: 제가 이제 시니어 센터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오해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자산가들은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여력이 있고 또 주변에 뭐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곳도 많은데
1: 예.
0: 정작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평범한 시니어 분들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 이미 살고 계신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예금 아니면 연금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 하나 아니면 아파트 한 채만 잘못되어도 노후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상 치매가 오면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낼지 아니면 집에 있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같은 내 신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1: 네.
0: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정작 그 신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후견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둘 수가 있고요. 내 거처와 돌봄, 치료까지 나는 이렇게 말년에 지내고 싶다는 뜻을 후견인에게 맡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없으면 가족들이 짐작으로 이를 결정하게 되거나 그마저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나의 삶이고 나의 노년인데 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거창한 재산 설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누가 될지만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그건 뭐 비용도 발생 안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녀 아니면 제3자를 미리 후견인으로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 재산이 적을수록 한 번의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그 평범한 분들에게도 더 필요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 치매머니 어떻게 사전에 보호할지 이미 후견제도 또 신탁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효정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함께하는 아무튼 경제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경제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있었죠. 25년 만에 코스피의 왕좌 교체가 이루어졌었어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김원장 대표 오늘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두 회사가.
3: 네, 지금은 다시 삼성전자가 조금 네. 시가총액이 2천조 조금 못 됩니다. 두 회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나. 그러니까 뭐 매출 기준도 있고 영업이익 기준도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 기업 중에서 2000년 11월에 한전을 제치고 1위가 됐더라고요. 그 뒤에 네. 이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25년 7개월 만에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따라잡거나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1위 기업이 어디가 되든 뭐 우리 국민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업 그 중에서도 전자 반도체에서 우리 산업 구조의 중심이 반도체 AI로 옮겨가고 있다.
2: 그렇죠.
3: 이런 흐름 같기도 합니다.
2: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표 기업이면서도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까지 명실상부한 종합전자회사인데 반대로 네, 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하잖아요.
3: 그럼요.
2: 네. 그런데도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그런 시대로 바뀐다. 하이닉스의 미래를 시장이 더 높게 판단한다. 이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지금 가치로 치면 올해만 해도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 같은 기술력이 앞서간다 해도 역시 메모리 지금 D램이 너무 잘 팔리니까요. 삼성이 영업이익이 300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200조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입니다.
2: 네. 네.
3: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미래의 기술력.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삼성이 HBM 같은 이제 사실 AI 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CPU나 GPU 이런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 메모리 속도는 안 빨라지고 있고 이걸 빨리 하는 게 이제 이 광대형망 이 HBM인데 이 기술을 하이닉스가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HBM4까지 삼성전자 거의 따라잡았고요. 그죠?
2: 예.
3: 네.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도 얼마나 차이. 삼성은 또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메모리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지금 워낙 퍼포먼스가 좋으니까요. 재미있는 거는 보면 삼성은 이런 기술 개발 할 때마다 또 뭐 엔비디아와의 계약했다 선적했다 계속 보도자료를 냅니다.
2: 예.
3: 하이닉스 언제부터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응을 잘 안 해요. 언론 대응을.
2: 그래요?
3: 네. 이번에도 보면 언론이 이제 뭐 요란하게 하이닉스가 1등 됐다. 22일 날 이제 시총이 역전이 됐는데 삼성전자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아니다. 우선주까지 하면 우리가 한 200조 원 정도 앞선다. 이렇게 됐거든요. 하이닉스는 전혀 이런 걸 언론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는 모습이 꼭 2등의 그 로직 같은
2: 그러네요.
3: 2등의 문법 같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켜봐야죠.
2: 그런데 네. 예,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네. 옛날에는 정말 그 우리 경제의 애물단지 한때 주가가 100원대 동전주였었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현대전자였잖아요. 현대전자 처음에 비쌀 때는 96년 이럴 때 많이 저 메모리 팔아가지고 한 주가가 4만 원 가던 게 2001년도에 계열 분리되고 135원까지 떨어졌더군요. 지금 주당 260만 원이니까 네 참. 2012년에 하이닉스를 최태원 회장이 3조 4천억에 샀거든요. 회사 가격이 3조 4천억. 근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조니까.
2: 하하.
3: 네.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이 72%입니다.
2: 와.
3: 100원 팔면
2: 72원이
3: 영업. 한강물 가져다가 생수 만들어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겁니다.
2: 그럼요.
3: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30여 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길을 열고 네.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그 이제 현대와 기억하시겠지만 LG 반도체 다 뛰어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경제 위기 나오고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급락하면서 결국은 LG 반도체를 DJ 정부 때입니다. 현대전자 갖다 붙이죠. LG 예. 분들은 아직도 그거 되게 원통해 하시죠. 현대를 갖다 붙였어야 하는데. 네. 그러고도 계속 이제 자본 잠식되고 투자되는 금액은 워낙 천문학적이고 하니까 해외에 팔자. 그때 외환은행이 주채권 단위였는데 이제 그때 이사들이 정부가 팔아라고 했는데도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2: 예.
3: 이 기술력이 있는데 이렇게 헐값에 못 팔겠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우리 기업으로 남아있고 그때 그 반대했던 외환행장은 그것 때문에 경질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그리고 나서도 이게 2001년이니까 2012년 인수때까지 거의 10년 넘게 하이닉스 인수때까지 네, 정말 버틴 거죠. 기술력 하나로. 네, 그렇게 하다가 하이닉스가 인수하, SK가 인수하고 2012년 꾸준히 HBM 같은 또 고속 고용량의 메모리를 개발하다가 2022년에 인수 10년 만에 이제 챗GPT가 터진 거죠.
2: 그렇죠.
3: AI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2: 네. 네. 그때 아무튼 그 처음에 해외 기업에 팔려고 했다고 네. 했잖아요.
3: 네.
2: 그때 마이크론이 사려고 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역사에 만약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의 한 4, 50%, 하이닉스 한 3, 40%, 나머지 한 15% 정도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2: 그렇죠.
3: 이 AI 시장을 선도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과 마이크론을 정말 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끝에 하이닉스를 2001년도에 정말로 마이크론에 매각했다면 지금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플레이어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만 있을 것이고
2: 그렇죠.
3: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망이나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이렇게 망이 형성된다면 어쩌면 삼성전자 더 고립됐을 수도 있어요.
2: 네.
3: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플레이어 거대한 플레이어 두 개가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죠.
2: 다행입니다.
3: 네.
2: 아무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의 왕좌 게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경쟁이고요.
3: 네. 네.
2: 이들 기업의 천문학적 수익이 또 국내 투자로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현재
3: 그렇습니다.
2: 가동 중이잖아요.
3: 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근데
2: 네.
3: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기업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공장을 신설한 게 30년 됐습니다. 울산 공장 증설한 게 20년 됐고
2: 네.
3: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나죠. 네.
2: 해외 공장이죠. 뭐.
3: 다 해외 공장. 왜냐하면 자동차는 현지에서 만들어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다음에 이제 제철, 정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다 일자리 줄어듭니다. 물론 반도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는 일자리의 파생 능력이 그 업종별로는 크게 많지 않지만 워낙 거대한 투자 이루어지죠.
2: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지난 10여 년 동안 이천에, 청주에, 평택에 그다음에 지금 용인에
2: 네.
3: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가 펩을 4개 펩 하나가 30조 들어갑니다.
2: 그러니까요.
3: 삼성전자가 6개 펩, 10개 펩이 들어섭니다.
2: 300조. 예.
3: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 얼마나 많은
2: 그렇죠.
3: 그 부품을 제 공급하는 밴더들 뭐 장비들 들어와야 할 거니까
2: 네. 그러니까
3: 설비들 그 앞에 길 내야 할 것이고 그 앞에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하나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파트값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2: 물론 반도체 네. 산업이라는 게 이른바 전후방 연계 효과가 그리 크진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그래도 어마어마한 네.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뜨거운 쟁점이
3: 네.
2: 이제 호남에다가 투자한다.
3: 네.
2: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갑론을 박이 계속되고 있고
3: 네.
2: 내일 발표한다면서요?
3: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모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진짜냐 할 정도의 숫자가 낯선 숫자가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2: 네, 그러니까 뭐 아마 몇백조 단위가 아닐까 싶어요.
3: 네, 뭐 천조 원 간다고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고 모레 최태원 회장 일정을 보면 광주를 방문하거든요.
2: 그러니까
3: 광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 펩이 갈지, 뭐 삼성은 파운드리가 갈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용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3: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여기서 10개 짓는 거 몇 개 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2: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랬죠.
3: 네.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이제 용인도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논란이 된 것처럼 문제는 전력과 용수인데 전력을 지금 호남 쪽에서 끌어올리고 강원도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남서부 쪽으로 가면 전력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끌어올리면서 특히 충청도도 그렇지만 경기 남부 주민들이 송전탑 지나가는 게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2: 그렇죠.
3: 네.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천, 평택, 용인 이 클러스터에 있어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게 아무래도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 기업들 괜히 압력 좀 넣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영남 쪽에서는 또 아마 영남 쪽 정치인들도
2: 그렇죠.
3: 반대할 가능성이
2: 왜
3: 호남이냐 이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비단 반도체 워낙 덩치가 커서 그렇지 지금까지 이 논의를 보면 어느 정부에서든 지역 균형 발전하자 그러면서 10년 20년 동안 사실은 모든 인프라가 서울 중심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2: 네.
3: 뭐 하나 내려간다는 게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 합리성으로 따지고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용원이 내려갈 건 없는 지역의 이 균형 발전이 과연 지금 워낙 추가 기울어져서
2: 예, 예.
3: 일단 내일 구체적인
2: 내용을 보고
3: 네,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뭐
3: 네.
2: 그 태양광 전기가 충분하다. 그런데 태양광은 간헐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수력이 부족하다 아니다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 용수 문제는 이제 여기저기서 지적이 나오죠. 네, 대통령이나 환경부에서 충분하다라고 입장이 나왔고요.
2: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다음에 우리 김 원장 대표도 좀 꼼꼼히 분석해서
3: 네.
2: 이런 논란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작은 부분에 우리가 국론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 지방으로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지역의 파급 효과 특히 지역에 지금 뭐 대학이 무너졌고 종합병원도 거의 시스템이 예, 무너지고 예.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건데 그러면 정부는 기업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기업들이 뭐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은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2: 그렇죠.
3: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네.
2: 자, 그건 그렇고
3: 네.
2: SK하이닉스가 7월 10일에 나스닥에 ADR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ADR이 뭐예요?
3: 이제 이게도 관심 많으실까? 투자를 워낙 많이 하시고
2: 예, 예.
3: 지금 단일 종목 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가 발행된 다음에 우리 증시는 완전히 무슨 저 반도체 두 배 투자하는 증시로 바뀌어버렸는데요. 한 달
2: 네.
3: 사이에. 네. 어쨌든 여기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처럼요. 그러면 미국의 거대한 자본시장이 있는데 월가라는 이 자본시장에서 하이닉스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신주를 좀 발행해서 믿을 만한 곳에 예탁결제용 같은 데 이렇게 거기 곳간에 놔두면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디파지토리 리시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보관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 세탁소에 옷 맡기면 보관증 주지 않습니까?
2: 예탁증권이죠.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네, 예탁증권을 곳간에 딱 묻을 만한 곳간에 묻어두면 요걸
2: 예.
3: 근거로 이 예탁증서 DR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미국의 주관사가 하겠죠. 뭐 골드만삭스나 네, 이런 데서 상장을 시키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 DR을 마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거래하듯이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이닉스의 코스피 가격보다 나스닥에서 더 비싸게 팔린다면 같은 종목인데 하면서 하이닉 여기 코스닥에 아니 저 코스피의 하이닉스 가격도
2: 올라가겠죠.
3: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 실제 대만의 TSMC가 이렇게 ADR
2: 알겠어요.
3: 네 이걸 상장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있고요.
2: 근데 이번에 발행하는 신주 발행 물량이 전체 주식의 2.5%라고요?
3: 네.
2: 그런데도 45조 원이네요.
3: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0조니까요.
2: 예, 예.
3: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발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면 주가가 희석돼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100주인데 2.5주를 추가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2.5%면.
2: 그러니까 조금 하는 거죠 일단.
3: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겁니다. 네,
2: 예.
3: 양은 많지 않은데 워낙에 큰 기업이라 45조 원이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큰 손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2: 예, 예.
3: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주식 발행량이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건 내려가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라서
2: 7월 10일
3: 이번에 45조의 자본금이 들어오는데요. 참고로 LG전자의 시가총액이 32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사이즈 게임이 큰지 아시겠죠?
2: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인디고의 여름의 부탁, 여름아 부탁해 들으시고요. 한시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이 되면 입도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고되면 입도 고단하다는 뜻으로 일이 많으면 먹는 것도 따라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되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또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 되다에는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집안 어른한테 된 꾸중을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된 사람한테 걸려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되다에서 나온 부사로 아주 몹시라는 뜻을 가진 되게가 있습니다. 간혹 되게를 속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표준어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부사로 된통, 되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고생한 경험이 있다. 또 그 사람 의심은 되우 맞네처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되게와 된통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반면에 되우는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기준 32도대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 31도 안팎이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기온대가 되겠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에 맑은 날씨로 낮 동안 일사가 강해지면서 오늘 소나기가 오후부터 밤사이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기 상층 영하 8도 안팎의 찬 공기와 더불어 이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기 불안정을 초래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우박까지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30mm 정도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예보도 있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남해서부 해상, 또 모레까지는 서해상, 주로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대전 32도, 전주 31도 등 24에서 33도고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번에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전화로 만나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화제의 당선자 이번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오래간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축하합니다.
3: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우리 유권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3: 예, 저는 덕천과 구포와 만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관 앵커님 하는 프로그램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네. 좋은 희안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3: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부산 민심의 핵심은 뭐라고 읽으세요?
3: 사실 저도 내려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저를 아끼는 분들이 야 이번은 아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전해주셨고 그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도 제어하고 동시에 보수가 퇴행하고 있는 이 상황도 장동욱 지도부를 꺾음으로써 동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분명히 봤고요.
2: 네.
3: 또 하나는 우리 북구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로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자라는 북구 시민들의 바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2: 네. 그 부산 북갑 주민 유권자가 아닌 우리 한동훈 팬덤이 있잖아요. 그 팬클럽 분들이 뭐 그냥 아주 때로 그 지역에 몰려가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선거운동에 도와주고 이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3: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주신 것 맞고요.
2: 네.
3: 그런데 실제로는 또 부산 지역에서 많이 와주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부산에 살고 계시고 부산에 다른 지역들 있죠.
2: 네.
3: 경남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저 개인에 대한 호호 때문에 된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린 그런 시대정신을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 네.
3: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표를 찍는 분은 부산 북구의 시민들입니다.
2: 그렇죠.
3: 이분들이 감화되지 않으시고 설득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는 것이었잖아요.
2: 네.
3: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명분이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사실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 진심을 알아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자 이제 당으로 돌아가셔야죠. 그죠?
3: 네. 제가 제명됐을 때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2: 네.
3: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2: 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고 싶으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3: 글쎄요. 그거는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돌아가는 방향은 뭐 절차만 남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뭐 일부 장동혁 당권파 같은 분들, 그분들이 당연히 제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행태가 이미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제까지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는 둥 그리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끌어내려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직접적인 대응은 제가 일부러 안 하고

0: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안 해도 상식적인 많은 분들이 다수 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퇴원하자마자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다. 자기에 대한 사퇴 요구를. 그러면서 네. 오히려 이 한동훈 의원 도왔던 사람들은 징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계속 버티는데 이거 어떻게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통할 만한 길이 아니고요.
1: 네.
0: 제가 더 얘기할 필요도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그런 식의 엄포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 저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스꽝거리가 될 뿐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기 참 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그런데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더 높게 나와요. 그게 또 현실 아닙니까?
0: 그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그 여론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다갔던. 그리고 지금 저분들이 정말 뭐라도 다 하잖아요. 진짜 양잿물이라도 먹을 듯이 뭐 기이한 행동들 다 하고 있는데
1: 네.
0: 진짜 그렇게 당신의 자신 있으면 재심 투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 있었다가 지금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당의 평가는 끝났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심 같은 걸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당심은 결국 민심에 수렴하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총선 같은 국민의 평가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1: 예.
0: 그러면서 당권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심의 비율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지난 제가 당선될 때의 당권 선거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때 제가 당심 민심 공 63% 정도를 받았었는데
1: 예.
0: 그때도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때 아닙니까?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중요한 선거와 어떤 중요한 시민의 결단의 시점에서는 저는 수렴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고
1: 예.
0: 우리 당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장동혁 대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그 시위 현장에 자주 가고 퇴원한 다음 날도 또 거기 가고 뭐 부정선거 팻말도 들고 그리고 뭐 선거 소청을 내면서 전면 재선거 주장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선거 사태는.
1: 예, 예.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친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어떤 그 분노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 예.
0: 그런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공정에 대한 기본이 무너졌다고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1: 그렇죠. 예.
0: 그런 시민의 생각을 정치적인 연명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정치는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답을 내는 것 아닙니까?
1: 네.
0: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든가 선관위에 관련 각종 개혁 입법 등이 정치가 할 일이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선관위를 정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만한 이 골든타임을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 네.
0: 시민들이 보기에 선관위 이상한데 부정선거 여기도 좀 손들어주기 어려운데 이런 식의 이 골든타임이 이런 싸움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시고 거기서 자기 개인의 연명하라는 정치는 빠져야 됩니다.
1: 네.
0: 시민들의 말씀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은 그냥 자기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일종의 도피처로 삼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치인이 정치인이 어떤 그런 상황을 도피처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한 의원께서는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도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화끈하게 하자 아예 개헌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재구성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개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몇 법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0: 첫째로 민주당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비록 독립조직이지 하지만 사무총장도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임명됐고 차장도 그렇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부적 성격을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그렇게 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수 있는 구도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처럼 민주당이 위헌적인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헌법에 손을 대는 것에는 좀 반대합니다. 손에 오물을 잔뜩 묻힌 사람들이 케이크 같이 만들자 이런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금기법에 지금 있는 법인 규정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제한할 수 휴직이나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선거 대목 때만 휴직 휴가를 막 내거든요.
1: 예.
0: 그래놓고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강을 잡기 위한 그 규정을 도입하는 법. 그게 제가 2호 법안이거든요.
1: 예.
0: 2호 법안은 선관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로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단속도 하고 고발도 권한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관위의 수장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뒷배를 갖고 있는 구조도 큽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관위와 함부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1: 예, 예.
0: 그 점을 끊기 위해서 법관들을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그
1: 네.
0: 상임으로 알게 된 그 세 가지 법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건 제가 박대출 그 의원과 공동 발의를 한 것인데 그 지금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1: 예,
0: 소위
1: 예,
0: 같은 얘기
1: 예.
0: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저는 사전투표를 했었을 때 그 선거 그러지 않아도 짧은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지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민심으로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늘리자. 이건 제가 법무부 장관부터 때부터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1: 맞아요.
0: 이런 식의 그동안 밀려왔던 계획을 예. 제대로 하자라는 예. 그런 방향이 지금 있지 원포인트 기업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1: 알겠습니다.
0: 이철한
1: 알겠습니다.
0: 위원장도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까?
1: 네.
0: 본인 스스로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이제 어쨌든 이제 흐름상 장대표 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복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복당이 성사된 후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당대표에 도전하실 건가요?
0: 아, 그건 너무 먼 얘기고 너무 먼 얘기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재건. 그리고 보수 재건의 배포수 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엄 등으로 인해서 잃었던 말할 자격을 되찾는 것이고
1: 네.
0: 그리고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되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하려는 건 2028년에 총선에서의 압승 그리고 2030년에서 정권 재탈환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그 뜻에 많은 분들이 점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계엄의 밤으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선명하고 단호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또 한편 선명하고 단호하고 민첩하긴 했는데 당내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감하세요?
0: 그 소통의 과정이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게다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속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 감안했었을 때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만
1: 네.
0: 저는 그 시기에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 소신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평가는 다만 그 시기에는 뭘 얻게 되면 뭘 잃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1: 예,
0: 과정에서
1: 예.
0: 결과론으로는 보지만 그렇지만 그걸 막아낼 수 없는 위험성은 더 커지겠죠. 그런
1: 예,
0: 것조차도
1: 예.
0: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1: 네, 아무튼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당내에 아주 분명하게 한동훈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0: 그렇습니다.
1: 그 비토 세력을 향해서 함께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0: 저는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다만 그건 어떤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해요.
1: 네.
0: 그리고 지난 2년간 정말 어렵고 불안하고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1: 네.
0: 그 과정에서 입장들이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거 자연스럽겠다고 보고요.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이 제가 하려는 것은 함께 보수를 재건해서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탈환하자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한 일을 잊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잘 기억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보수제거는 미래를 향한 거지 과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수 있지만
1: 네.
0: 시간이 지나면 적어질 겁니다. 저는 진심이고 진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보수가 재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견이라는 게 서로 자꾸 맞대고 논쟁하면서 옛날에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따지면서 좁혀지는 것이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어떤 공동 목표를 향해서 예, 어깨 예. 맞대고 갈 때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공동 발의도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1: 알겠습니다.
0: 그런 선의가 저는 우리 당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제거는 함께 하자는 거다. 그 말씀에 이제 의미가 들켜 있는데.
0: 저 혼자는 못합니다.
1: 함께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또 물갈이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0: 그걸 그렇게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물갈이라는 게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과정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그 친소 관계 때문에 뭐 누구는 안 되고 저는 근데 좀 정치인으로서 저에 대해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소 관계를 막 중시했었다면 계엄을 막을 때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상당히 부차적이고 뒤에 공적인 목표 앞에서
1: 알겠습니다.
0: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1: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뭐 이른바 언론에서 명청 갈등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저는 이전 투구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전 투구.
0: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다툼이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의 큰 이 이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집단은 서로 어떤 정책이라는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어요.
1: 네.
0: 그럼 지금 싸우는 목표는 뭡니까? 그냥 오로지 밥그릇. 그 권력의 크기만 두고 싸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윤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이 있을 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뭐 이종석 황상모 의료 문제
1: 네.
0: 문제 뭐 이런 식의 뭔가 명분을 가지고 찬반이 있었을 때 이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통령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건 자기들끼리의 이전 투구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1: 정책 차이가 아닌 권력 다툼일 뿐이다.
0: 그거 왜 싸우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1: 네. 자,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사건에 비유하셨는데 조금 심한 비유 아닌가요?
0: 자, 저는 호남 발전에 동의해요. 그런데
1: 네. 네.
0: 이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하고 갈등만 크게 할 겁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1: 네.
0: 권력이 그것도 권력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동기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호남 투자를 결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0: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0: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용수라든가 전력의 문제라든가 그 투자 과정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게다가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뭐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쓴 걸 보면 뭐 자기가 결정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1: 으흠.
0: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5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 대주주입니까? SK 대주주입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럼 자발 미루와 K 때도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1: 네.
0: 이런 방식은 결국은 그리고 호남에 있는 용수나 전력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좌초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만 크게 할 겁니다.
1: 네.
0: 이걸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치적 이익은 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힘들어진다. 이런 정치 나쁜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에 기업 총수들 불러서 떡볶이 먹는 거 엄청 비판받았죠. 그래도 그건 반도체를 망치는 건 아니었어요.
1: 예, 예.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떡볶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호남의 용수나 전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충분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0: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당파성 있는 분들을 빼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결정된 문제예요. 오늘 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서 제가 한 말씀 했는데요.
1: 네.
0: 2023년의 예를 말하는데 그거는 후공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전력이 많이 필요 없는. 지금 전공정을 다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가뭄으로 호남에 물부족 사태 났던 보도 혹시 읽으셨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거기 전력망이 구축 안 돼서 전력난이 생긴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바꿔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원전은 다 영남 쪽에 있는데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0: 반도체는 전력을 네. 아리백이나 이런

0: 이유로 불안정하게 공급해서는 안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1: 저는. 아무튼 뭐 예. 내일 안이 발표되고 나면 아주 뜨거운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이 부분에
0: 그
1: 대해서.
0: 안을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김용범 씨가 김어준한테 먼저 보고하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1: 자, 우리 한동훈 의원 상임위는 지금 어디 지망하셨죠?
0: 저는 며칠 전에 했는데요. 제가 상중위, 기재위, 그리고 외통위 이렇게 지망했습니다.
1: 아, 아직 원구성이 안 됐는데 희망하시는 대로 가겠죠?
0: 글쎄요. 그건 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결정하거든요. 저는
1: 그렇죠.
0: 무소속이니까요. 예. 그런데 뭐 잘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먼저 뜬 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는 누구?
3: 여권의 김민석 국무총리하고요.
2: 네.
3: 야당에는 야권이죠. 야권의 한동훈 의원 둘을 꼽았는데 그 이유는 김민석 총리가 아직 총리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당권 도전은 이제 확실하고 생각보다 이 지금 적합도는 약간 뭐 차이가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보다 오히려 그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에서 앞으로 이제 뭐 상당한 대회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당권 투쟁이
2: 네.
3: 나름대로 상당한 그 좀 확장성도 있는 것 같고 이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 그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꼽았고 야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같은 이제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의외로 당 밖에서 상당히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친윤계도 접촉하고 친한계 물론이고 또 중진들도 접촉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다. 아, 당 밖에서 말이죠. 네, 네.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2: 네. 최진 원장은 검주했던 인물.
4: 저는 지금 뜨면 안 되는 인물인데 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한 주 동안에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책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민감한 시기에 또 정청래 전 대표 또 만나서 온천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그리고 6월 25일 날은 유시민 작가하고 코엑스 자신의 책 부스에서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7월 1일 오찬 회동을
2: 그러게요.
4: 약속을 하겠어. 예, 어떻게 그냥 전국의 중심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후 민주당의
2: 예.
4: 네, 당권 향방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2: 금주의 진인물은요. 최창일 교수.
3: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동혁 대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2: 계속.
3: 네, 장 대표를 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 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서 사라질 수도 없고 또 여전히 많은 그 의제나 이슈를 생산하고 있어요. 장 대표가. 근데 아무튼 간에 계속 이제 이 상황으로 이 상태로 가는데 점점 전 장 대표는 자신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아, 자신은 여러 가지 당원 단교라든지 뭐 국민의힘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점점 그 어떤 늪으로 빠진 듯한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블랙홀이기도 하고
2: 네.
3: 진입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최진 원장 금주의 진입.
4: 저는 이제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홍명보 월드컵 감독을 꼽습니다. 지금 예. 32강 우리가 탈락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뭐 카르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탄 논란에 그다음에 팀 운영이 뭐 독선적이었다. 그다음에 이번 또 우리 한국팀 경기하는 데서 뭐 전략 부재했다. 뭐 이런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32강 탈락 이후로 우리 거취. 홍 감독이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내년 1월 아시안 월드컵 가느냐라는 거취 논란이 있는 것 등등이
2: 네.
4: 여야 당 대표가
2: 그렇죠.
4: 처한 상황하고 상당히 좀 오버랩이 된다라고 해서 네. 치는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2: 네. 월드컵 체코전 이겼을 때 이긴 다음 날은 이 언론에서 그냥 공명보호를 극찬을 했는데
3: 어쩔 수 없죠.
2: 뭐
4: 저는 그 경기 봤는데 그렇게 극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3: 이겼으니까 역전승
2: 승리한 후에는 뭐 머리도 잘했고 심장도 잘했고 다리도 잘했고 모두 잘했고 그러더니 야 지금 요 남아공 패한 이후에는 정말 아
3: 그 홍명보 감독에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저까지 거기 얹히는 좀 온 게 그렇고 그래서.
4: 저는 솔직히 32강 통과했어도 저는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봐요.
2: 경기 내용이
3: 너무 부실하고.
2: 남아공전 특히 너무.
3: 예, 그건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2: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예. 자, 뭐 지금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뭐 얘기 안 할 수 없고 금주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하려고 한다.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걸 안 얻었다. 이런 논리가 뭐 김어준도 한번 얘기한 바 있는 핵심 코어 지지층에서부터 지지율이 빠진다라고 하는 주장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평론가로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한 십몇 프로 쭉 빠졌잖아요. 네. 그게 핵심 지지층이 빠진 거예요? 중도층이 빠진 거예요?
3: 저는 중도층이 빠졌다고 봐요.
2: 아, 글쎄, 그건 네. 숫자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3: 수치에. 네. 수치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코어가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들의 어떤 입지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좀 사실 왜곡한 면도 좀 없지 않다고 보는 거고. 특히 지금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전 이사장이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봐요. 이 위험한 발언이라는 게 무슨 뭐 대통령 공격해서가 아니라 증출하라고 했더니 왜 재건축하느냐. 이 얘기는 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대한민국 이 헌법제도 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제라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대통령을 주권을 위임한 거예요. 네. 일정 부분. 그래서 네. 일정 기간 또 임기 동안은 탄핵 사유가 아닌 한 임기 동안은 소신껏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선거입니다. 네. 선거 결과인 것이고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야당과의 비판 견제가 있는 가운데 하면서 그 평가를 뭐 선거 각종 선거죠. 지방선거나 총선거나 다음 대선을 평가받는 게 이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입니다.
2: 그럼요.
3: 그런데 이거를 증출하라고 했다. 이게 마치 이건 뭐냐면 이 주권의 일정을 위임한 게 우리 지금 친노 친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라고 승인을 해주는데 왜 넘어서 하느냐. 이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정치학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예, 말이죠. 예.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자아 면역 질환에 걸린 듯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본 유 이재명 세력이 같은 진영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아 면역 질환이라는 게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공격한다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건 증축을 하라고 했는데 재건축하고 있다. 이 우리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권력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보기에 예, 따라서 예. 직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면. 물론 정치적인 해석을 제가 가는 거긴 합니다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다. 검찰개혁 왜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우리 진보 진영의 이게 핵심 의지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하고 증축하라고 했는데 재건축하고 있다. 이건 저는 무슨 어느 진영의 편을 떠나서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다. 이건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예.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4: 저는 일단 그 발언의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향한 메시지인데 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절제가 없이 마구마구 본인의 어떤 속마음이나 분노를 그냥 냅다 쏟아낸 발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이건 뭐 직언이나 쓴소리가 아니라 저는 거의 뭐 독설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안철수 대표, 과거 안철수 대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협박. 그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지금. 정청을 왜 막느냐라는 거죠. 정면으로 정청래 대표에서 이제 옹호하고 나오는 건데 이 일부고 아까처럼 말하는 중축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재건축하려고 하는 이 말은 적당히 눈치껏 외부 탕평 이런 거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진짜로 과감하게 막 중도

0: 그러니까 뭐 정통파 이런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아시다시피 강성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른바 탈레반 이거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아 이분들 유시민의 이 발언은 소위 말하는 친문들의 생각하고 비슷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도 비슷하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멸칭 이런 말 문조 탈레유들의 사고 공통된 사고 인식을
1: 네.
0: 유시민 작가가 대신 이야기한 거구나. 그래서 최근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청계의 생각 그들이 원한 것을 충분히 이번에 좀
2: 그렇죠.
0: 알게 된.
2: 그러니까
1: 이게 지금 그 중도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의 당원들을 보면 우선 국민의힘도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2: 강성 보수.
1: 일부가 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2: 네, 양쪽 다.
1: 반대로 민주당도 지금 당원의 다수가 상당히 좀 극성적인
2: 그렇죠.
1: 이때다 보니까 전당대회는 어차피 당원이 70%를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사실 자기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그 강성 당원들을 의식하니까 이런 자극적 발언들을 계속 내놓는 거 아니냐. 그거죠.
2: 그거죠. 당원이 70%고 게다가 이게 지금 대의원 당원이 1대1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권리당원이 힘을 네. 쓰는 거예요. 그래도 여론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더 이제 지지를 결집시키는 그 구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발언이라는 게 그 임계라는 게 있어요. 금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정치 공세의 이제 수위가 높아질 때가 있죠.
1: 예, 예.
2: 뭐 이제 서로 이제 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러다 아슬아슬하게까지 가면서도 또 다시 또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증출하라고 했는데 저기 재건축 이 얘기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얘기가 좀 다르다고 좀 보는데
1: 네,
2: 저는
1: 네.
2: 자꾸 이 대의민주주의 여기다 국민주권까지 제가 거들먹거렸습니다만 딱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왜 넌 이거야 이거거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왜 너 자꾸 중도 보수 확장해. 지금 우리 이 지지층 써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가 승인했던 우리가 배려했던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의 대리노스의 역할로는 벗어나고 있어. 이거라서
1: 예, 예.
2: 이거는 단순하게 양측의 공방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건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다. 임계점을.
0: 하나 새삼스럽게 놀란 건 자, 유시민 이렇게 작가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작가답게 표현법 예, 수식어 이런 부분들에 휘황찬란하다. 야, 자가면역 질환, 촉법평론가, 그래서 용역평론가, 철거전문 비평가 이런 부분들이 총동원한 걸 보면, 야, 이걸 보고 이제 뭐 이게 친명계들은 교원 영색이라고까지 비판하는데
1: 예.
0: 참 세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참 비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하고 아주 초고강도의 발언들 쏟아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상당히 정청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1: 그렇죠.
0: 반증하는 거. 불안 초조감에 저는
1: 그렇죠.
0: 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1: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나는 민주당 지지층입니다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 차기 당권을 물어보면 김민석이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2: 네.
1: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는 민주당 지지층입니다라는 네. 사람이고
0: 네.
1: 민주당 당원들은 다를 거다라는
2: 네.
1: 계산 아, 하에서
0: 예.
1: 그 오래전에 유시민 작가가 뭐 ABC론 또 펴가지고
2: 네죠.
1: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 논란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정치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하면서
2: 네.
1: 강성 당원의 결집을 호소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정치의 상식이란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자꾸 중도로 넓혀야 정치에서 승리한다. 정권도 성공한다. 그건데 이걸 자꾸 깨고 있어요.
2: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지난번에 윤석열 쪽이 그렇게 했던 거였잖아요.
1: 네.
2: 자꾸 오른쪽으로 극으로 그 궁벽한 말이죠. 이 광활한 중원을 놔도 글로 갔다가 저 꼴이 난 거예요. 속된
1: 예.
2: 말로. 속된 말로.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친청이라는 분들 이른바 지금 유시민 작가 등의 이런 그룹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1: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2: 그래요.
1: 보여요.
2: 네, 보여요.
0: 그러니까
2: 왜냐하면
0: 예.
2: 이 당원 70%에서 권리 당원의 차지한 비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1: 그러니까 이분들의 계산은 일단 이렇게 해서 당권을 잡고 총선이나 대선 치를 때는 우리도 중도 확장한다. 그러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2: 그런데 저는 그게 안 통할 것 같다고.
0: 그러니까
2: 거예요.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60% 높은 지지를 받아온 그 지지층이 진보층 플러스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그 두 층을

0: 갈라놓게 하는.
1: 갈라놓고요.
0: 네, 그래서 그 발언 너무 노골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여러 여론조사 보니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김민석이 총리가 우월한 더 우세한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 나오도 그럴수록 더 처제한 것
1: 그런데
0: 같아요.
1: 그런데 당원들의 마음은 아직 모르겠다 이거예요.
0: 예, 그들의 그러니까 주장인 거죠. 예.
1: 어찌 보면 네. 역사성을 가져요. 유시민 작가의 이런 행동은 네. 그 87년 대선 때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 예. 이런 것도 민주진영을 갈라치기 하는 그렇죠. 논리잖아요.
2: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난인구 빽빠진 논쟁 일으켰을 예. 때도
2: 같은 거예요. 같은
1: 열린우리당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예. 역사성을 갖는 이게 그런 갈라치기.
2: 과거에 정청래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을 많이 했어요.
1: 그 정동영 편이었어요.
2: 정동영 쪽이면서 예. 대통합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열린우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고
1: 그럼요.
2: 이재원 사건 정 대표 측에서 노무현 정신 그리 얘기하는 것도 어떤데 듣기 좀 거북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1: 네.
2: 예, 뭐 항상 노 대통령을 칭찬만 했어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어서 자꾸 그 노무현 정신 소환 이게 노무현 정신이 이게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자, 맞지 않죠.
1: 이 정도 하고요. 1시 36분 좀 지났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이후로도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양화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가양대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체가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막히고 강촌 부터 가평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길게 막히고요. 덕소 산패에서 강해까지도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22km 막히는데 진부 부근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론 황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고요. 밤 10시쯤에 해소가 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그럼 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앞서도 하신 말씀드린데 네. 그 정치국 재건축 얘기하고 네, 또 네. 하나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또 대응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과잉 자신감에 너무 쪄들어 있다. 절제해라. 이거 이제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꼽았는데 그 유시민 작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자신감이 과잉된다 지금. 그게 정책 재건축 얘기인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면서 받은 얘기입니다. 과잉 자신감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고지 핫한으로 꼽았습니다.
2: 네. 최준 원장 검지 한.
4: 여러분 뭐 단연 센 엄청나게 센 표현이야. 대통령 했던 말이에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 이거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와 저는 오마무시가 대통령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났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과하면 난으로 되질 수 있다. 저는 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뭐 홍건적의 난, 뭐 망이 망소구나 이런 난인데 예 김민석 총리도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그래서 예. 대통령과 총리가 정말 알겠습니다. 많이 화가 난 상태구나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반부 토론에서 뭐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의 네. 또 주장이나 행태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번 주에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위원회가 한참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그냥 이런 방구 저 설명도 없이 그냥 총리가 결론을 딱 내려서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가 정부 안이다. 대신에 정부 안을 국회에 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기자회견. 물론 이걸 대통령과 사전교감을 했다고 또 하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전당대회를 의식화했다고 좀 봐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입장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그 검찰개혁 주장했던 그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했던 쪽에서는
2: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3: 발의하고 예. 발의하고 또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하나의 정치 구호로 바뀌었어요.
2: 맞아요.
3: 검찰개혁이 정말. 예.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또는 이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더 보완책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2: 네.
3: 이제 완전히 강성 당원들에게 어떻게 소구하느냐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검찰이 전락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권 도전을 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정부안 제출하지 않겠다. 국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맡긴 맡기는데 그러나 좀 이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틈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정청래 측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검찰개혁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절 전에 꼭 법을 통과시켜야 돼. 이건 또 뭐가 있습니까? 재원절 7월 17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검찰개혁을 완전히 형사소송부 다 개정해서 한 숟가락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남기면 그게 칼로 변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검찰이 그동안 많은 부신을 받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검찰개혁 어차피 공소청 생기고 검찰청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달에. 그렇다면 뭔가 이게 필요한 건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거의 강성 당원들을 의식하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당권 경쟁의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됐다. 예.
4: 저는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 일단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솔직히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일단 이 부분은 유보를 하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정청리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 수사 개혁을 7월 17일 재원절 전까지 이걸 국회에 통과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되게 지금 회의론적입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검찰 개혁 문제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개인적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 검찰 개혁이 앞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대통령이 전문적으로 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잘못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정청래도 그 누구도 아닌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쏠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항상 대통령에게는 판단을 맡겨주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사실은.
2: 네.
4: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든 건 대통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잘해가면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국민 전체라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마음에 맞지 않고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런 부분 중요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맡기자라는 게 주장인 거죠, 저는.
2: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국면은 벗어나버렸고 보안수석관 전면 폐지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권 경쟁의 카드로 딱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대응도 저는 매우 부정적인
3: 글쎄.
2: 게 그냥 애매해요. 정부가 논의하고 있던 걸 책임성 없이 결론을 딱 내버리고 대신에 정부안을 안 낸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전당대회 끝나고 내가 당대표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 얘기 한 거랑 똑같아요.
3: 네. 애매하게
2: 그러나 당원들한테는 나도 전면 폐지입니다.
4: 예.
2: 이게 당 어찌 보면 좀 너무 얄팍하고 비겁한 수 같다는
3: 그렇게
2: 거예요.
3: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김민석 총리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전당대회 의식한 건데.
2: 그러니까요.
3: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끝까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으나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잘 협의해서 이러이러고 남겨둡시라고 얘기해야 될 것까지 밀고 나와야 돼요.
2: 그게 전공법인데. 네,
3: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이걸 그냥 우리도 보안수사권 폐지다. 그러나 정부안 내지 않겠다.
2: 그러니까
3: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다리처럼 느낄 수밖에 네. 없어요. 이거는.
4: 네.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보안수사권 안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전면 찬성 카드를 들을 경우 또 전당대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2: 그러니까
4: 그래서 어떻게
2: 이해는
4: 하는데. 양다리 전략인데.
2: 오히려 아까 좀 아까 이 한동훈 의원 인터뷰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그 여당의 지금 당권 경쟁을 이전 투구다.
3: 네.
2: 정책 차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 권력 다툼일 뿐이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4: 네.
2: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 김민석 총리가 저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3: 그러니까.
2: 이 보안수사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금 인정을 해야 국민 삶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논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난 옳은 거 아니에요.
3: 그게 오히려 득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보는데 그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전부 다 뭐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3: 아닌데.
2: 그런데 왜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지
3: 김민석
2: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3: 김민석 총리가 초조한 거예요 지금. 강성 당원들이 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도.
2: 그런데 이걸 대통령도 사전에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자회견을.
3: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4: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김민석 총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했다고 봅니다.
2: 아,
4: 만약에 조금처럼 확실히 나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같이 한다고 했을 경우 완전히 전선이 갈라지는 거고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는 찬성한다 라고 해놓고 되면 나중에 한번 보자 라는 전략은 양다리 전략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절묘한 또 양수 겸장의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 일단 정청래 예봉을 검증되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3: 이해는 100번 해요. 예. 저부터도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그 기사를 접한 순간 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다른 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유연하게 하기도 하고 양다리도 걸치고 전략 전술도 바꾸고 이러는 거긴 한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아주 결정적인 의제인데 이럴 땐 그래도 계속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계속 설득하고 강성 당원들에게도 설득하고 그럼 이제 중간에 당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설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언론에게 호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 네.
3: 아, 이 뭔가 경쟁 정책 경쟁으로 간다.
4: 네.
3: 아, 그나마 유일하게 남았던 게 검찰개혁 중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노선투쟁으로 가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비록 30%밖에 여론이 안 되지만 30%를 확 가져올 수 있다고요. 당원 내에서도. 좀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2: 그러게요.
3: 김민석 총리는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폐지는 하긴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니까 설명이 안 된다.
2: 오래전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경쟁을 할 때 더 많은 개혁 주장과 중도 실용주의가 경쟁한다면 그건 당을 굉장히 부풀리고 키워주는 좋은 것일 거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모양새예요.
3: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좀 초조했어요. 급했어요.
4: 그러니까 최상윤 교수님 말씀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확실히 찬성을 하든지 확실히 반 일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다
3: 아니, 이런 지금까지
4: 거니까.
3: 보안수사권 폐지는 맞다. 시대적 방향은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 단지 그러나 정말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 그렇죠.
3: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기소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촘촘하게 이 법안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대의에 어긋나지 않게 촘촘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한번 예외적으로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4: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3: 그래서 당에서 얼마든지 그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4: 그런데 네. 어차피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성 당원들이 지지층의 표심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당히 고육지책에서 나온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3: 그러니까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뭔가 정치인이 좀 김민석 다음. 그 다음이라는 게 이럴 때 좀 달라야 돼요. 결정적인 예,
2: 다음은
4: 네. 다음과 표심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한 글쎄요, 표심 그럼.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김민석은.
2: 오늘 우리 직진본동 직설하고 해서는 이제 그 이번에 전당대회에 맞서는 두 진영이 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지금 가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전 투구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묘책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얘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장동혁 체제 언제쯤 그만둡니까? 그냥 계속 갑니까?
3: 장동혁 체제 얘기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2: 최창렬 교수는 지난번에 뭐 가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무슨 근거 없이 가을이잖아요.
3: 근거 별로 없죠. 근거 없는데 저 근거 하나 있어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어요. 이치라는 게 있고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다 때가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뭐 당원당규에 의해서 지금 장동 대표 물러나지 않거나 최고위원직 4명이 사퇴를 안 하면 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내 여론이 점점 심상치 않고 또 하나가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전혀 의미가 없고 그 의원들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의원들. 예. 의원들도 좀 대단히 비굴한 모습이 좀 있어요. 애매한 태도 보이고 한동 의원이 복당해서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 차기 공천은 어떻게 될까? 그 생활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특히 친윤, 구친윤이라든지 영남계 의원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조금 생각이 돌아올 수 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당내 여론이 완전히 바뀌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내겠죠. 그 의원들이. 그래야 자신도 살 거 아니겠어요. 총선에서. 전 그래서 가을 늦어야 이 가을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당대표 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2: 계절이 바뀌듯이 네, 시대의 순리로.
4: 정 누굽니까. 예, 장동영 대표의 행보.

0: 예측하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아, 글쎄요. 그동안에 틀릴 것 같아요. 제가
0: 갈팡질팡하기
1: 예측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0: 그래서 제가 참 표현을 했지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드는 게 강력한 좀비 전략이지 않습니까? 죽은 데 다른 데도 가끔씩 꽉 센 듯하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여의도 연구를 조사해 보면 그래도 핵심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 장동윤을 밀어주고 있다. 이 확신이 강한 거고 또 하나는 친한계하고 대원과 미래가 막 목소리를 해봐야 3, 40명이 안 되는데 나머지 조용히 숨 죽이고 있는 친한계 다수는 50명이 넘는다. 고로 내가 버티면은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죽은 듯 산 듯 밀어붙이되 가끔씩 센 척 한 번씩 중징 뭐 윤리위원회 할 것처럼 못합니다. 쟤는 중징계를 못한다고 보고 아 한번씩 엄포를 놓으면서 예 그냥 강력한 좀비 전략을 하면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1: 좀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장 대표 지지하는 강성 극우 당원들 몇 명 얼마 제외하군요. 전 국민의 약간 글쎄 이런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웃음거리 같은 게 됐어요. 장 대표가. 이제는 무슨 그 정치적인 비판 이런 걸 떠나서.
2: 국민 밉상이죠.
1: 아, 밉상이 됐어요. 좋게. 아, 이에서 언제까지 가겠어요. 좀 그런 한계가 있다.
0: 지금까지 나온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제 가장 좀 유력해 보이는 것이 내년 2월에 그만두면 바로 이제 총선 공천권을 연장할 수 있는 2년짜리 완벽한 당대표를
1: 출마해서
0: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재출마해서.
1: 당선
0: 예, 된다. 예, 그 전까지 충분히 단단하게 보리지 않게 자기 기반 다져놔서 멋있겠다 한다. 근데 만약에 계속 압력이 심하면 이를테면 가을쯤이나 10월쯤에 조건부 사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 다 수습한 다음에 내년 2월 연초에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1: 자꾸 쓸데없는 조언을 하고 계시네 아주. 장 대표한테 좋은 조언을 하고 계시네.
2: 지금 이제 유일한 움직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고치를 고민할 거다 네. 이렇게 막 의원들 얘기를 충분히 듣는 기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유일한 변수는 그겁니다. 지금 누군가 깃발을 딱 들고 야 연편장 돌리자 뭐 몇십 명 모여라 장 대표 취재 끝내자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0: 바로 그겁니다. 제가
1: 이제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연판장도 돌리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수도권 의원 중에서도 지난번도 김은혜 안철수 두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이.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건데 전 한동훈 의원이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더 많이 흔들고
2: 네.
1: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원심력을 작용시키고 해서 그 내부를 흔들어야 돼요.
0: 그 결정적인 모멘텀은 오세훈 시장이 싹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딱 뒤로 빠졌지 않습니까?
2: 오세훈 네. 시장은 또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그 한계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제 본인의 거취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님 같이 가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딱 발을 빼면서 장동 대표의 숨통이 탁 터진 거죠. 그래서 아까 결론은 아까 앵커 말씀한 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도 목소리만 캐고 실제로 액션은 나서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다 중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적으로 당 대표 사태로만 얘기하지 액션은 나가지가 않아요. 보이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에서 무슨 액션들이 자꾸 나와야 네. 할 얘기가 네. 많아지는데 네. 이거 국민의힘 할 얘기가 한 3분이면 끝나요.
1: 할 얘기 네. 없어요.
2: 그냥 답답합니다. 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물론 말을 많이 하고 있던데 많은 얘기도 하고 당에 대한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수위도 높여야 되고 말이죠.
2: 알겠습니다.
1: 당을 많이 흔들어야 돼요. 좀 그렇게 봅니다.
2: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네, 추가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들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저 대신에 KBS의 류란 기자가 진행하니까요.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춘천하는 12달 가운데 다음 주면 절반가량 지나게 되는 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여름 더위에 버금가는 낮 기온 3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최고 체감 31도 안팎으로 31도 안팎 온열 질환의 위험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대기 불안정을 초래하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가까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대전 32도,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들 대부분 30도 또 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정도,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기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남해서부 해상, 또 모레까지 서해상의 안개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을 노렸던 축구대표팀이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L조의 크로아티아와 K조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조 3위 12개 나라 가운데 32강 진출이 가능한 상위 8개 나라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건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란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기지, 드론 보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와 바레인 살만항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등 미군의 주요 인프라 시설 8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양국 간 휴전 양해각서를 계속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면서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를 포함한 양국의 특수 비행팀 간 교류 협력 등 국방 교류 협력 발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예천군 해당 농장에 대한 돼지 개체별 검사와 축사별 돼지 검사 시료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 돼지농장은 구제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채권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중앙그룹의 기업 회생과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중앙일보 채권 피해자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기획부도이자 서민 먹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데요. 경험한 분들은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고요. 노인성 질환으로 설명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적 수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상과 같은 위험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완치라기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데요. 언제든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아주 심한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당황스러울 만큼 힘든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0: 네.
1: 되게 이러한 공포는 처음 경험했다.
0: 아.
1: 예, 그 뭐 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일어날 수도 없고 넘어지기도 한다던데요. 증상의 지속 시간이 긴가요?
1: 한 번의 강한 어지럼증은
0: 네.
1: 보통 한 30초 또는 1, 2분 정도로 짧은 편인데
0: 네.
1: 저희가 보면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인 안골이란 속에 뇌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출렁거리다가 멈추면
0: 네.
1: 어지럼증도 소실되거든요.
0: 아.
1: 그렇게 짧은 편인데 문제는 환자분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0: 네.
1: 이 이석이 또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환자를 외래에서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하루 종일 어지러웠다 이렇게 아. 표현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살살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1: 가능하면 고개 또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0: 네.
1: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약간 경험을 들었는데
0: 네.
1: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저는 좀 질환에서 대해서 아니니까 이걸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막 주변에 있는 침대, 가구 이런 게 막 빙글빙글 도니까.

0: 보니까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해도 그게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고개와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병원이나 응급실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좀 급정거나 급커브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안정을 취해야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힘든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움직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도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 저희가 이석증은 밤 사이에 이석이 이렇게 방골이관에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에 뭐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확 증상이 나타나니까 대개는 아침 증상이 제일 심한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걸어가거나 길을 걷다가 어떻게 운전하다가도 옆에 보신다고 고개를 훅 돌리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어지럼증 자체도 괴롭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석증 자체는 뭐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위중한 병은 아닌데 이걸로 인한 2차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운전을 더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갓길에 차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뭐 그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느닷없는 증상에 응급실로 오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밤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많고 왜냐하면 이 증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빙글빙글하고 너무 힘들고 또 구토까지 동반되니까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의심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급하게 뭐 뇌CT나 MRI를 찍어보면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고 이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 이석증이 양성 돌발 체위 현훈으로도 불리던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0: 이름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뜻은 아주 분명한 의미인데요. 양성이란 말은 우리가 뇌출혈, 뇌종양처럼 아주 그런 휴증을 남기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병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돌발성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 체위성 이 말은 누웠다 일어나거나 또는 고개를 돌릴 때처럼 몸과 머리를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특히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끝에 현우는 어지러운 게 그냥 어지러지란 게 아니라 주변이나 자기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회전성 어지럼증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우을 쉽게 말하면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나타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회전성 어지럼증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어지럼증의 원인에서 이런 이석증이 가장 흔한가요? 주변에도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이석증입니다. 전체 통계적으로 봐도 한 20, 30%를 차지해서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요. 뭐 이거 위에도 본다면 전정신경염이라고 귀의 어지럼증 신경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있고 그게 또 귀가 먹먹하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청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또 뭐 머리가 아픈 두통과 함께 동반되는 현두통성 어지럼증 또 뭐 뇌 쪽에 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 또 요즘에는 또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물성 어지럼증 그런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 이게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귀 안에는 우리가 낭형낭이라고 하는 중심을 잡는 기관이 있고 그와 연결된 반골이관이 세 개가 있는데 한쪽 귀에 이거는 회전을 주로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낭형낭에 있는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회전을 담당하는 반골이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반골이관 속에 잘못 들어간 이석이 뇌림프액을 회전을 시키면서 실제 본인은

0: 고개를 조금만 움직였는데 물을 내 림프액을 돌려가지고 실제 느낌은 마치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이석증이 되겠습니다.
1: 네.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 이석이라는 게 난연약 속에 있는 작은 칼슘 결정체거든요.
1: 네.
0: 이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내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과장된 자극을 주니까 환자분이 심하게 어지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1: 네. 칼슘 결정체라고 하셨는데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석증의 원인이 뭔가요?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0: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구조가 약해지고 이석을 잡고 있던 그런 주변 조직도 좀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1: 네.
0: 그 외에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머리통에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때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 여성 중년 여성들의 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배경 이후에 호르몬도 변화되면서
1: 네.
0: 칼슘 대사도 변하고 골다공증도 재발의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1: 네.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빙글빙글 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0: 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자다가 돌아눕다가 막 천정이 빙글 뒤집어졌다.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세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천정이나 막 이런 게 빙글빙글 돌면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
1: 네.
0: 또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하려고 갑자기 숙였는데 그때 빙글빙글 돌면서
1: 네.
0: 토가 나오고 뭐 그래서 겨우 붙잡아가지고 안 다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증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짐작을 하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어떤 유발되는 자세 변화 때 생기고
1: 네.
0: 또 가만히 있으면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또 움직이면 또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되게 어지럼증을 보시는 의사들은 강하게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진단을 위한 검사는 간단한가요?
0: 네. 이 어지럼증은 뭐 혈액검사나 CT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1: 네.
0: 어지럼증을 유발을 시켜보고 그때 눈동자의 들리는 움직임을 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주로 눈동자를 크게 보는 안경을 씌워가지고
1: 네.
0: 환자분을 고개를 좌측, 우측, 뒤측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켜서 이석이 맞는지 또 이석이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흔히 말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인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의사도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확대된 화면을 보면 눈동자가 어떻게 떨리는지가 더 자세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환자의 눈을 크게 확대해서
1: 네.
0: 하고 또 그걸 이제 그래프로도 변형시킬 수 있어서 그걸 보고 어느 방골 어느 쪽 귀의 어느 방골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1: 네.
0: 확인해 보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떨어진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치료인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검사를 해서
1: 네.
0: 어디에 어떻게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면
1: 네.
0: 그거에 따라서 이미 이제 알려진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머리를 잡고
1: 네.
0: 이석을 원래 위치로 빼내게 되겠습니다.
1: 진료실에서도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제 머리를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머리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발 검사를 통해서
1: 네.
0: 확인된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 머리를 잡고 특정 각도로 고개를 돌리면서 몸을 한 바퀴 돌리기도 하고요. 머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1: 네.
0: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이석을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이석 정복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그 방법인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이석 정복술 또는 이석 치환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 네.
0: 예,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또 머리를 돌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1: 네.
0: 원래 위치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데 타입에 따라서는 그 방골이관 내부에 막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고 네. 진동을 해가지고 이석을 그 막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뭐 한 번만에 모든 이석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석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알처럼 아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 대부분은 한 두세 번 정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치료를 하면 네. 되게 완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 진행이 되고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지 않나요? 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약인가요?
0: 사실 병원에서 그럴 때 받는 약은 이석을 녹이거나 다시 원래 위치로 밀어주는 그런 약은 아니고 네. 워낙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심할 수 있어서 그런 심한 증상일 때 증상을 완화해주는 증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구토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네. 어지럼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은 단기간에 심할 때 되게 치료할 때만 쓰고 네. 너무 오래 쓰시면 오히려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석증에 있어서의 그런 약들은 초기에 아주 심할 때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재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 그런 게 생겼을 때 쓰실 수 있는 응급약으로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는 말도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런 이석이 돌아다니다가 자연적으로 용해되기도 하고 또는 고개를 또 돌리다가 보면 원래 위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뭐 병원에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드린 그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 없어지고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석증이 재발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0: 네, 그게 사실 좀 이 병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한번 좋아져서 치료가 되더라도 네. 1년에 한 30% 정도 또는 5년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다시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시작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세가 드시면서 이석을 잡고 있는 조직들이 퇴행하거나 약해져 있거나 또는 외상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생긴 부분들은 또 다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화가 관련돼 있어서 특히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재발이 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비타민 D 말씀하셨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도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0: 예.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그런 것이 밝혀졌는데, 예. 네. 비타민 D가 보통 우리가 뭐 칼슘 흡수하는 걸 장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씀드린 림프액 내에 있는 칼슘 대사도 관련이 많아서, 이석을 고정시키는 단백질 그 막을 좀 안정하게 하는데도 강력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좀 그런 결합력이 더 선해져가지고 특히 재발이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재발이 많다면 비타민 D도 검사하거나 뭐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게 추천되기도 합니다.
1: 네. 이석증의 예방법 있을까요?
0: 말씀드린 그런 비타민 D나 칼슘을 좀 부족하신 분이라면 좀 충분히 그런 영양을 공급하는 게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발이 너무 잦은 분은 주무실 때 약간 벽에를 30도 정도 높은 벽에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로나 스트레스 힘들 때 잘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골프라든지 탁구, 배드민턴처럼 머리가 많이 움직여지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종종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 수영도 이렇게 고개를 막 돌리는 동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그런 운동 중에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치료 중인 분들은 이런 운동은 좀 단기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석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립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되고 있어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반갑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노화를 원인으로 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데요.
0: 네.
1: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많이 스스로 생기는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화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뭐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더 많이 사용을 했을 테니까
0: 네.
1: 그 유병률도 더 높아지고요. 실제로 문헌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유병률을 40대에서는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고 50대에서는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60대에서는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40에서 60% 정도 뭐 반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갑자기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노화를 생각할 때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좁아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1: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저희 얼굴에도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얼굴에 주름이래 이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가가 얼굴에 주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 생긴 주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젊은 시절부터 척추를 아껴주지 않고 과도하고 험하게 사용했다면은 40대에도 이미 협착증이 심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를 아껴서 사용했다면은 70대에서도 협착증이 심하지 않게 잘 지내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분들은요, 뭐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하시나요?
1: 뭐 주로 이제 허리로 이제 제안을 하자면은 허리에서는 제일 흔한 증상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흔히 보행 시에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0: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분들도 많은가요?
1: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이게 이 질문이 아마도 병원에 갔더니
0: 네.
1: 협착증이 있는데 디스크도 같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일단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는 것은 요추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명칭이고요.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0: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척추관 안쪽으로 주간판의 일부가 돌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주간판뿐만이 아니라 관절, 인대, 뼈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총합으로 이루어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주간판 탈출증처럼 주간판에 심한 병이 있는 주간판에만 심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문제지만 척추 기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 자세를 유지해주고 몸통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관 내에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의 마비 증상이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대변 실금과 같이 대소변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마비 증상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대소변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세 유지나 몸통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상태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단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가장 잘 알려진 척추관 협착증의 등급 분류가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이제 MRI 소견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라서 사실 이제 비의료인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등급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문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한 협착증의 경우는 요추의 뻣뻣함 정도의 증상 외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등도의 협착증의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보행할 경우에 방사통, 감각저하, 저림, 진화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의 경우에는 위약 증상, 균형을 못 잡는 증상, 기동력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허리 통증과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사를 맞는 위치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주사 치료가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척추의 주사는 진통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다른 곳이 아플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번 먹어도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하는데요. 뭐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주사 치료가 스테로이드제인 거죠? 부담을 많이 느끼시던데 그럼 1년에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0: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많죠. 주사 치료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뭐 이루어지긴 했는데 뭐 이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주사 치료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맞을 순 없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한 1년에 한 3, 4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1: 네.
0: 초기에 증상이 심한 단계에서는 이제 뭐 한 2에서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과 같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시술이나 수술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시술과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이렇게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술이라고 어떤 분들은 수술이라고 보고 하는데,

0: 제가 나름대로 내린 이 구분법은 네.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주변 조직의 절제가 필요한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수술의 대표적인 예는 내시경 감압술일 텐데요. 이 내시경 감압술을 할 때는 협착증을 유발하는 뼈와 인대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수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성형술인데
1: 아.
0: 이건 척추관 내 유착을 방리하고 풍선으로 공간을 넓혀주고 약을 뿌려주는 것인데
1: 예.
0: 이 과정에서 뭐 주변 조직의 절제라든지 뭐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예.
0: 요거는 시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들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1: 예.
0: 시술이 더 간단하고 더 생리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뼈와 이제 인대 같이 협착증이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서 효과가 수술에 비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1: 뭐 그렇다면 시술과 수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0: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1: 네.
0: 병의 상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더 좋기도 하고 시술이 더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만 놓고 보면은, 수술을 해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그러니까 동반된 병이 많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시술이 더 유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건강하신 분이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런 수술이 고려된다면 무조건 수술을 거부할 게 아니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치유가 가능한 척추관 협착증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나빠지기는 하지만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미 늙고 병든 척추가 약이나 주사치료로 지낼 만한 정도면은 다행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병들었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게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술적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내시경 수술도 관심이 높지 않나요?
0: 네.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죠.
1: 네.
0: 이 치료가 나오면서 척추 수술을 망설이던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수술의 회복이나 아니면 수술 중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어느 정도 상태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1: 네.
0: 내시경 수술에 가는 여부가, 척추관 협착증이 경증이면은 되고, 중증이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1: 네.
0: 단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관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고,
1: 네.
0: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곳에 접근을 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뭐 기존 수술 방법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요.
1: 네.
0: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내시경으로 바로 접근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근육의 박리를 줄인다는 점이고요. 기존 수술 방법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박리해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것이고, 내시경 수술은 구멍을 통해 근육 사이로 내시경을 통과시켜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안 되는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척추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근육 박리를 줄인다면은 수술 이후에 척추의 안정성의 유지나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미용적으로 절개가 작은 것도 뭐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할 때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네요.
0: 네, 그렇죠.
1: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도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0: 효과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0: 없어서 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네. 효과는 동등하다고 보면 되는데 수술 후 회복이나 수술 중에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보다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회복 속도도 빠르고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이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0: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안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 비의료인들이 요거를 이제 뭐 내가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1: 네.
0: 전문의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시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들이 많을 텐데 이제 부담이 적은지 또 전신마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0: 단일 분절의 경우는 예. 내시경 감압술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술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인데요.
1: 네.
0: 수술 시간이 짧다는 점이 고령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
1: 그렇군요.
0: 고령이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부담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짧을수록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1: 네.
0: 전신마취의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신경을 직접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전신마취를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보긴 어렵고요. 뭐 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전신마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노인들 중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복용 중인 약이라든지 하는 부분과도 상관이 없을까요?
0: 뭐 내시경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은 아니라서 뭐 금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항연소판제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거는 중단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 내시경 수술의 특성상 적은 출혈만으로도 수술 시야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중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약들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입니다. 근데 보통 이 약들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이 이제 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뭐 옳지 않고요.
1: 네.
0: 해당과 그러니까 뭐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은 심장내과라든지 이런 해당과 협진한 이후에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수술 목적은 신경관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0: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요거는 이제 수술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수술이 이제 척추뼈의 뒷부분인 후공과 황색인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제 구조물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절제를 해서 좀 잘라내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후궁의 한 가운데에는 극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극돌기라는 부분은 척추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잘라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려면은 좌측과 우측 양쪽에서 후궁과 황색인대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양쪽 모두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수술해서 양쪽을 다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방향과 비교할 때 양방향은 기구가 여러 방향을 동시에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면은 뭐 사방으로 다 시야가 열려 있긴 합니다.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는 충분히 넓고요. 그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접근해 가지고도 양쪽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물론 모든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0: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결정은
1: 네.
0: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협착증은 처음에는 아프고 그다음에는 감각이 떨어지면서 다리가 무디고 네. 그다음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위약 증상이 생기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소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소변 장애라고 한다면은 대변 실금, 대변이 샌다든지 네. 아니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인데
1: 네.
0: 이런 증상까지 생기게 된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선에서는 요거를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1: 네.
0: 힘이 빠지는 순간이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협착증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 네.
0: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고착화돼서 수술을 뒤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서 장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가 수술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1: 네.
0: 통증이라든지 감각 저하 같은 것들은 이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은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견디시만 하다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1: 네.
0: 자연적으로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2: 일요일인 오늘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동안 내내 덥겠습니다. 대기상층에 한계가 있어서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는 오후부터 밤사이 전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 우박 등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초여름 축에 들어가는데요. 동쪽 일부 제외한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동두천 31.8도를 최고로 최고체 감온도 31도 안팎인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도 31도대인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28도, 전주 대구 31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기온 양상 비슷합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를 포함해서 24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서부 해상에, 모레까지는 서해상 쪽에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을 노렸던 축구대표팀이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L조의 크로아티아와 K조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조 3위 12개 나라 가운데 32강 진출이 가능한 상위 8개 나라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건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루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방금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면서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를 포함한 양국의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 등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 등 우수한 연구 인재 개발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기업의 결정은 단순히 펩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국민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진보 진영 내부의 쓴소리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예천군 해당 농장에 대한 돼지 개체별 검사와 축사별 돼지 검사 시료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 중지, 방역대 설정 등 방역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채권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중앙그룹의 기업 회생과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중앙일보 채권 피해자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기획부도이자 서민 먹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0: 5에서 30mm입니다. 일라디오 3시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자산배분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변동성이 높은 국내 증시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애가타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살펴봅니다. 지난해 베이징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했던 김주애가 평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의 이동이 특히 어려운데요.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총 정체 길이가 50km 가까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원권에선 진부와 봉평터널 그리고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8, 9km씩 가다서다하고요. 경기권에선 여주부터 이천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강원권인 기린 6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 한 번에 17km로 길게 밀리고요. 이후 경계권에선 설악부터 화도까지 15km 밀린 뒤 다시 한번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사이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14km가량 어렵고요. 경계권에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천안 쪽도 정안 휴게소 부근 10km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북 지역인 군산 휴게소 부근에서 밀렸다가 이후 충청권에서는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서해대교를 건넌 이후로는 서평택과 화성 매송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예,
1: 오늘 내용이 사실 지난번에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내용이라 집중적으로 오늘 네. 또 얘기를 해 주시겠고 지난주에 뭐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네. 오늘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고. 네. 국민연금이 이제 워낙에 큰 손이니까 이게 이제 갖다가 막 팔게 되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을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밸런싱의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 자세하게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3: 예. 리밸런싱이 균형을 다시 맞춘다 이런 얘기인데요.
1: 예.
3: 원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또 국내 채권 몇 퍼센트,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3: 요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그 실제로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목표를 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예.
3: 그것을 다시 맞춰주는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거든요.
1: 예.
3: 평소에도 하는데 이번에는 우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점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는.
1: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3: 예.
1: 예.
3: 그동안에 이제 그 리밸런싱을 원래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번에는

0: 정부가 작년 말부터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한도가 초과한 것을 번이 보면서도
1: 예.
0: 왜 안 했느냐. 갑자기 지금 증권시장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이 한도 초과했다고 팔면 거기다가 죄를 뿌리는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예한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 이랬는데 고기 한 7개월 됐거든요.
1: 예.
0: 그 사이에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한도 초과분이.
1: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0: 예.
1: 예. 안 그러면 이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다가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런데 원래 하게 돼 있던 이 리밸런싱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미뤄진 거군요.
0: 예. 그 규모가 약 140조 정도가 됩니다. 미루어진 게.
1: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주식 시장은 또 급등을 했으니까.
0: 그렇습니다. 팔아야 될 걸 안 팔았으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 아하.
0: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보유자산, 국내 주식 보유자산 평가 가치가 또 오르고.
1: 네.
0: 그러니까 한도 초과분이 더 또 치솟은 겁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리밸런싱 않고 넘어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은 물론이고 이 국민연금에 안전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스스로가 우리 7월 1일부터는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동안에는 국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막상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져 있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리밸런싱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1: 예.
0: 아직 지금 리밸런싱 착수도 안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7월 1일부터 하는 거니까요.
1: 아, 예, 예, 예.
0: 그런데 지난주부터 금융시장이 지금 발작을 하고,
1: 아.
0: 금융시장에서 그냥 요동을 치고 주가가 지금 변동성 지수가요. 지난주 또
1: 네.
0: 급등을 해서 세계 최고 신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1: 그러니까 워낙에 큰 손이 국내 주식을 이제 내다 판다고 하면,
0: 네.
1: 이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0: 예.
1: 얼마나 이거 팔아야 되는 겁니까?
0: 예, 원래 작년 기준대로 하면
1: 예.
0: 이 파는 규모가 약 한 160조 정도를 팔아야 돼요.
1: 160조요?
0: 예.
1: 오.
0: 16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니까
1: 네.
0: 엄청난 규모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런데 국민연금도 그동안에 국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 자체를 좀 올리자 해서 기준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19.8%였는데 지금은 28%로 높였습니다. 10%나. 그런데 주가는 그것보다 더 올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될 금액이 오늘 현재 계산을 해볼까 74조. 74조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내에 팔아야 돼요.
1: 예.
0: 그럼 한 달에 10조 이상씩 지금 매물로 바로 지난달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은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사줬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는 사주는 것 없고 오히려 판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좀 그 놀라는 거죠.
1: 예.
0: 아, 이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냐?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그러나 갑자기 매물 폭탄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자, 아무리 뭐 복잡한 경제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주식이 매물로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주식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네요?
0: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심리적으로
1: 예.
0: 좀 뭐 놀라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국민연금이 팔기 전에 내가 팔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설마 국민연금이 주가를 뭐 뭉개뜨리겠어
1: 예.
0: 하다 말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사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이 주도할 때는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1: 네.
0: 약간이라도 오르면 야 오를 때 국민연금이 파는 거 아니야 공포가 났으면 주가가 확 떨어지고 하루에 10%씩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발 그 리밸런싱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모아뒀다가 이걸 잘 운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또 안 그래도 잘 되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또 안 떨어지도록 잘 관리를 하면 국민연금이 이득일 텐데 이걸 굳이 또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면 팔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0: 예. 이게 왜냐하면 영원히 오르는 가격이란 건 경제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아.
0: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올라가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1: 예.
0: 금융시장에서 가격이란 것은 올라간 것

0: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떨어진 것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식은 몇 퍼센트만 가져라, 채권은 몇 퍼센트만 가져라 이렇게 밸런스를 정해줬는데요.
1: 예.
0: 그게 지금 주식 쪽에 너무 몰리고 있다. 특히 지금요. 문제가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1: 네.
0: 채권이 기업체에서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급전 빌리고 또 정부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국채 발행해가 돈을 빌리는 건데 이쪽에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1: 어.
0: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 쪽에 돈을 쭉 몰아넣다 보니까
1: 어허.
0: 원래는 채권 시장에 국민연금이 가장 큰 손이었고 채권을 가장 많이 사줬거든요.
1: 네.
0: 채권이 국채 같은 건 안전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정부 국채가 부도날 염려는 없으니까.
1: 네.
0: 그런데 이자율이 좀 낮아요.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안전하다고 그래서 정부 국채를 많이 했는데
1: 네.
0: 이제 주식 쪽에 돈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국채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자금난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1: 예.
0: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음흠.
0: 그런데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은 몇몇 회사가 다 독식하고 있는 데다가
1: 예.
0: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그 돈이 빠져나오질 않고 지금 B2까지 해가지고 더 쏠려 들어가니까 그 두 회사 주식을 빼고 나머지는 돈이 말라버리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더라도
1: 어허.
0: 주식에 있는 돈을 좀 빼서 채권을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 그야말로 밸런싱을 해서 균형도 맞추고
0: 그렇습니다.
1: 전체적으로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1: 예.
0: 이렇게 주식도 주가 오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주가도
1: 예.
0: 올라야 되는데 천천히 체계적으로 다지면서 올라가자.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몇몇 회사에만 치우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안 몰리는 쪽은 완전히 지금 돈의 진공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1: 네.
0: 모든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 쪽에만 은행 빚까지 끌어다 가지고 빚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 반도체 열기하고 관계없는 정상적인 기업은 채권이라도 회사채라도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가 안 팔려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막아보자는 국민연금
1: 예.
0: 입장에서는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밸런싱을 생각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리밸런싱 규모가 커졌고 그것이 갑자기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부근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멘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안 할 수 없는 형편은 어지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0: 네.
1: 지금의 이제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0: 네.
1: 그 융통성을 발휘할 방법은 없습니까? 뭐 투자 한도 기준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0: 예,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1: 예.
0: 사실 그 획일적으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정책은 그 군사 문화고 그것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1: 예.
0: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거든요.
1: 글쎄요.
0: 그래서 경제 정책에도 스무딩이라고 해서 환율도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단계 조정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단계 조정을 한다고 지난 6개월 동안 유예하고 또 한도도 늘려놨다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한도에 찬 거죠. 국민연금으로서도 더 이상 야, 이걸 또 올려?
1: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한 건데 그
0: 예.
1: 사이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0: 예.
1: 말씀이네요.
0: 그래서 만약에요.
1: 예.
0: 융통성을 발휘해가 주가가 좀 더 오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하면서 팔아야 될 규모가 74조인데 주가가 만 포인트를 넘었으면
1: 네.
0: 100조를 팔아야 됩니다.
1: 아.
0: 그게 국민연금의 보유 가치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딜레마죠. 국민연금으로서도요.
1: 채권 시장은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0: 그렇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 예.
0: 금리가 올라간 정도를 떠나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고 또 주식 시장도 일반 기업들 주가가 몇몇 회사만 오르고 전체 900개 정도의 유가증권 상장사 중에서 약 750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쪽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없고
1: 채권은 채권대로.
0: 채권 안 돌고 그러니까 풍요 속의 가뭄이랄까요?
1: 예, 예.
0: 이런 현상이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요.
1: 네.
0: 보통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팔아서 차액 실현을 해서 돈도 좀 쓰고 이러니까 소비가 확대됩니다.
1: 네.
0: 뭐 좀 기분도 좋고 옆에 기부도 많이 하고
1: 예.
0: 그래서 소비 경기가 활성화돼서 GDP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아니 이번 달 5월 달 지난달 5월 달에 우리 소비가 감소했어요.
1: 아.
0: 그렇게 소비가 결국 GDP를 좌우하는 중대한 축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왜 그랬나 조사를 해보니까
1: 네.
0: 아니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데 계속 오르니까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팔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주식을 더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번 들어간 예. 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1: 쓸 돈은 없고 투자할 돈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니까.
1: 예.
0: 그럼 그새 빌리지 않았다면 그 돈이 소비나 다른 투자로도 갔을 텐데.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투자나 GDP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반도체로 돈이 몰려들어오니까 반도체 수출도 늘고 그 회사 통계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회사가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네. 전체에서 56%거든요. 두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된 것이 전체 GDP가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1: 네.
0: 다 잘 되는 것처럼.
1: 예.
0: 그런데 두 회사 빼고 나면 좀 어려운 회사가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국민연금을 그냥 회사라고 치면은 뭐 대기업 또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투자 관련해 가지고서는 세계적으로 꼽히는 큰 손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1800조예요. 1800조라는 그런 그 간 단위
1: 예.
0: 투자 금액을 가진 곳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예외적입니다. 미국에 일본에도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네 나라들은 국민연금 관리가 몇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덩치가 가장 큰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별명이 연못 속의 고래다 이런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1: 연못 속의 고래다.
0: 예. 아. 왜냐하면 연못이라는 건 바다가 아니고 연못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국 뉴욕 증시나 이런 데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1: 예.
0: 금융시장은 그렇게 고래를 담을 풀은 크지가 않은데 그 안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고래가 나가버리면 물도 다 빠져요. 고래가 들어온 물도 채워지고
1: 예.
0: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예. 아,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 주식 폭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 주어진 시간에 알차게 예.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많이 커지는군요.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전주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동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이고요. 동두 31.8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기온 양상 서울 21도의 아침 기온, 낮 기온 32도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이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시점은 지금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우박까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약하게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까지 남해서부 해상, 모레까지는 서해상의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고 있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단계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힘겹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 들어 충청 경기권 통과하는 상행선 정체 부쩍 길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군산에서 동서천 사이 주춤하다가 당진 쉼터 지난 지점 2차로와 조금 더 올라간 영천교 바로 아래 1차로가 모두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는 당진 부근부터 2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더 가서도 서평택에서 발안 화성 휴게소 부근 매송과 일직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선 서울 쪽 오산에서 청주 또 안성 일대 긴 정체도 감안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산 5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막혀있는 상태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도 모두 50km 구간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권인 기린 6터널에서 상남 3터널 사이와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만 30km 구간이 넘게 밀려 지납니다. 경기 수도권에선 남양주 요금소부터도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아, 책마저 재밌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예,
1: 책마저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책처럼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사과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을 매우 사랑하게 됐고요.
5: 네.
1: 오늘도 기대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야 이게 또 기대가 되네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오늘 이제 얘기거리입니다.
5: 맞습니다.
1: 네.
5: 오늘이 법정 기념일인 철도의 날입니다.
1: 예.
5: 철도와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다가 아, 이만한 게 없지. 근데 이제 철도, 그러니까 객차,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어서
1: 예.
5: 다소 저어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철도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그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이 일품이라서
1: 예.
5: 이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예. 이 소재를 정하실 때 그 무슨 날 무슨 날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5: 네.
1: 예. 철도의 날을 오늘 착안을 하셨네요.
5: 예. 예.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니까
1: 예.
5: 철도의 날 제정 이유가 기간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 예.
5: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인선, 노량진부터 제물포까지 왔다 갔다 했던
1: 예.
5: 이게 1899년 9월 18일에 개통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1937년 일제강점기 때 이 날이 철도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9월 18일인데요?
5: 그렇습니다.
1: 네.
5: 우리 정부가 1964년 11월에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역시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1: 예.
5: 73년에는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됐고요. 그러다가 2018년 5월 15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철도의 날을 경인선 개통이 아니라 철도국이 설립됐던 날 1894년 6월 28일인데요.
1: 네.
5: 6월 28일로 철도의 날을 변경 지정한 겁니다.
1: 그러니까 뭐 6월 28일도 아무 날이나 이제 정한 건 아니고
5: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기준을 바꾼 거군요. 그러니까
5: 예. 철도국이 이제 처음 생기면서
1: 예.
5: 한국의 이제 기간 교통 수단인 철도를 총괄하게 되었던 거죠.
1: 예. 요즘 뭐 교통 수단이 모자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고 말입니다.
5: 네.
1: 사실 이 KTX가 발달을 하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 정도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1: 예.
5: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 살아서 부산 가면
1: 아.
5: 먼저 비행기를 검색해 보지만
1: 예.
5: 그래도 여전히 가장 편하고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1: 맞습니다.
5: 있는 건
1: 예.
5: 철도지 않습니까?
1: 예, 예.
5: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철도로 또 공적인 일로 철도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1: 그렇습니다.
5: 근데 생각해보면 비행기는 날씨에 따라서 자동차는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서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철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1: 예.
5: 물류에서도 철도의 역할은 지대하죠.
1: 그렇습니다.
5: 한 가지 이제 정의를 이렇게 꼼꼼히 짚어보고 가자면
1: 네.
5: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철도와 기차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는 열차 그러니까 객차를 포함한 선로 교통체계 전반을 이루는 말이니까 아우르는 말이니까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뭐 영어로 하자면 이제 트레인이냐 혹은 레일웨이, 레일로드.
5: 그렇습니다.
1: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예.
1: 아,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네. 예. 오리엔트 특급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 작품 얘기로 가겠습니다.
5: 예. 일명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가 1934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1: 예.
5: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특급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예.
5: 영어 원제가 Murder on the Orient Express입니다.
1: 예.
5: 그러니까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렇게 하셔야지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아.
5: 제가 어렸을 때 특급 살인이 도대체 뭐야? 뭐
1: 이렇게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 예. 그렇게 예.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저같이 생각하시는 청취자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1: 지금도 그 아주 화려한 호사스러운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요거를 이제 살짝 번역을 한 게 오리엔탈 특급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5: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기차 노선이요.
5: 예.
1: 그 워낙에 또 다작이고 다 히트를 했습니다. 애가사 크리스티의 작품들.
5: 예. 예.
1: 뭐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고.
5: 무려 예.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1: 아, 번역이 많이 됐다.
5: 예. 예. 20억 부 이상 전 세계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옛날 해리포터네요.
5: 예.
1: 예.
5: 일설에 따르면
1: 예.
5: 성경. 셰익스피어의 작품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1: 예.
5: 1890년생입니다.

0: 하면서 이제 성 크리스티가 붙여진 거죠.
1: 예.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전인 교육을 받았군요. 예. 결혼은 일찍 한 거 아닙니까?
0: 20대 초반이니까 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한 거죠.
1: 그렇네요.
0: 예. 예. 그런데 이제 곧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 예.
0: 1914년 발발했으니까 그때 이제 육군 병원 약국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도 했고요.
1: 아하.
0: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1920년에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합니다.
1: 예.
0: 이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탐정,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처음 등장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1: 이 이름도
0: 그렇습니다.
1: 유명한 이름이죠.
0: 그렇습니다. 예. 이 카이젤 수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탐정인데요.
1: 예.
0: 꽤 다작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두 작품씩 써낸 적도 있으니까 활발하게 작품 활동했고요.
1: 일평생 한 편도 못 쓰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예.
0: 1976년 85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읽고 썼고요.
1: 예.
0: 무려 80여 편이 넘는 장편 추리소설을 집필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다작은 뭐 중간에 제가 끼어들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만은 정말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0: 세계적인 작가들 중에 20편 넘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그렇겠죠. 예. 예.
0: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품도 많이 썼지만 사회적 파장도 한번 일으켰습니다. 등단 후에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1: 예.
0: 1926년 12월에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 실종이요?
0: 예.
1: 오.
0: 집에는 나 잠깐 드라이브하고 올게.
1: 예.
0: 그런데 무려 400km나 떨어진 곳에서 10여 일 만에 발견됐어요.
1: 뭐 요즘 같은 경우 400km 정도 떨어진 데서 근데 이제 그 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잃어버린 기간이 기네요.
0: 예.
1: 예.
0: 이 실종 사건이 꽤 흥미로운 건 요 실종 사건만 가지고 책이 몇 권 집필됐어요. 영국에서.
1: 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0: 본인이 쓴 건 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인을 추적하는 이제 책들인데요.
1: 네.
0: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외도 탓으로 이제 원인을 이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 책들이 정작 애거서 크리스티는 이때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1: 아, 정말요?
0: 예. 그래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요.
1: 예.
0: 이 이야기만으로도 제가 또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네.
0: 너무 길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1: 근데 당시 이분 나이가 무슨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갑자기 뭐 깜빡깜빡할 이럴 때가 아닌데요.
0: 맞습니다.
1: 게다가 또 차를 운전해서 몸성이 어딘가에서 나중에 발견됐다는 건데 야, 이게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말이죠.
0: 연말쯤에 제가 요 실종 사건에 관한 책을 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봐도 흥미롭고 저렇게 봐도 흥미롭고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이 작가입니다. 크리스티 여사.
0: 예. 궁금증 하나 더 풀고 갈까요?
1: 네.
0: 오리엔트 특급, 오리엔탈 특급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이 열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이제 소설 속 공간이니까 애거서 크리스티가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실존하는 곳입니다.
1: 예.
0: 영화로도 만들어진 나일강의 죽음에 등장하는 초호화 여객선. 지금도 나일강에 운항이 되고 있고요. 이 작품 오리엔트 특급살인의 무대인 오리엔트 특급 이 열차도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행된 아주 고급 열차입니다.
1: 지금도 운행이 됩니다.
0: 예, 그 예, 한동안 네. 중지됐다가
1: 예.
0: 21세기 들어서 또 다른 회사가
1: 예.
0: 오리엔트 특급이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예, 가끔 SNS 보다 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제 그 담벼락에는 광고가 뜨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궁금해서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값이 매우 비쌉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잠깐 네.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게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네. 이스탄불까지 운행되는 열차였는데요.
1: 안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가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1883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1: 네. 네.
0: 1883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90년 넘게 운행된 열차인데요.
1: 네.
0: 유럽 최초의 대륙횡단 특급 열차.
1: 예.
0: 노선 길이가 2740km. 지금으로 치면

0: 뭐 대륙 횡단 열차. 유럽대로 횡단열차.
1: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스탄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대부분 지금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비행기 타시겠죠.
0: 맞습니다. 예. 뮌헨도 들렸고요. 빈 부다페스트 같은 큰 도시에 아주 잠깐 정차를 했었습니다.
1: 예.
0: 이 열차의 운행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1919년에 다시 재개가 되어서 칼레와 파리에서 로잔으로 이어지는 생플롱 고개를 통해서 밀라노, 베네치아, 자그레브, 베오그라드, 소피아로 운행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오리엔트 특급,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생플롱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1: 아, 대관령 넘으면 대관령인 것처럼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생플롱 고개를 넘기 때문에 생플롱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로 불렸다.
0: 맞습니다.
1: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188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기에 걸쳐 있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역시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또 잠깐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1947년에 또 재개가 되었는데요.
1: 예.
0: 이게 원래는 이제 벨기에 사업가 조르주 나켈 마케르라는 사람이 처음 구상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1883년에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예. 이제 조금 조금 진행하면서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파리에서 불가리아 바르나항까지만 기차로 여행한 후에 기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가서 콘스탄티노플로 갔지만 1889년에 이제 전구간 철도 여행이 실현이 됐어요.
1: 아.
0: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된 거죠.
1: 예.
0: 나켈 마르케의 회사.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유럽 초특급 국제 침대 열차 회사.
1: 예.
0: 좋은 거 다 붙인 거죠.
1: 아하.
0: 이 유럽 초특급 국제 침대 열차 회사에서 제공한 열차에는 침대차, 식당차, 숙녀용 객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1: 네.
0: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상도 못할 당시로서는 초고가 열차였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날 이제 뭐 철도 상품을 소개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세기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당시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고 떠올리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이 이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얼마나 초호화냐면.
1: 예.
0: 객차의 모든 바닥은 동양의 양탄자.
1: 아이고.
0: 당시 터키의 양탄자.
1: 아.
0: 벨벳 휘장.
1: 네.
0: 그 남미의 멀구슬나무가 재료가 된 마호가니.
1: 네.
0: 이거로 만들어진 천장 장식이 있었고요. 스페인제 안락의자.
1: 예.
0: 그리고 뭐 식당은 1급 요리사들이 있는 특급 요리사들이 있는 식당차가 따로 있었고요.
1: 지금도 이런 걸 갖추기는 어려워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왕족을 포함한 유럽 사회의 상류 집단, 귀족들이 보통 이 열차를 이용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애거스 크리스티처럼 저 열차 매력 있는데 뭔가 작품의 소재로 좀 써봐야지
1: 예.
0: 해서 유럽 작가들이 조금 조금씩 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긴 했어요.
1: 그 독자들이 나는 평생 못 타보겠지만 대리 만족을 위해서라도 이 작품을 아마 꺼내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하지만 이 열차를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역시나 애거스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가장 유명하고요.
1: 예.
0: 수십 년 동안 승객이 감소하니까 1977년에 정상 운행을 마감했다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21세기 들어서 다른 회사가 이제 새롭게 요즘 런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1: 네.
0: 새롭게 이제 이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요.
1: 예. 퇴직하고 나면은 이거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짧은 구간도 있어요.
0: 네,
1: 상품에
0: 네,
1: 보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자, 오늘은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의 오리엔트 특급 열차 배경을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고 다음 주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오늘도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지난주에 김주애 얘기를 살짝 꺼냈다가 다들 흥미로운 표정을 이렇게 스태프들까지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이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 매체에서 자주 보여지고 있는 이제 김주애인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북중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공식 직함이 없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주애가 그러면 직함이 없는데 어떻게 불리죠?
3: 북한에서는 그냥 자제분이죠.
1: 자제분?
3: 네. 자제분이라고 불리는데 아직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름도 사실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1: 그러면 김주애라는 거는 남한 사람들만 아는 겁니까 오히려?
3: 그렇죠. 오히려 예.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 김주애가 아기 때 김주애를 봤던 외국인들이 네. 이름이 주애다. 라고 증언을 여럿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주애의 존재를 알던 아주 고위급의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오셔서 증언하신 것들 이렇게 매칭해서 그래서 이름이 주애다 혹은 주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공식 이름이 나와도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1: 왜요?
3: 예, 김정은도 처음에 김정운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사실 그들 일가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1: 그래요?
3: 예 나중에 밝혀지는 것도 그것이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1: 네.
3: 직함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름도 발표를 할 겁니다. 예.
1: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림픽이나 이런 거 중계를 나갔을 때 북한 선수단 이름을 그 저희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제 와서 한글로 써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영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표기법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순희 같은 경우도 순희인지 선희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김주애는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로 표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 보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다가 뭐 공식 직함은 사실 지금 있을 게 없는 또 이런 상황이고 뭐 그렇네요. 예. 그런데 위상은 뭐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3: 일단은 몇 가지 좀 보실 만한 게 있는데 김주애한테 표현을 붙일 때
1: 예.
3: 향도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1: 향도는 이 앞길을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3: 그렇죠.
1: 거잖아요.
3: 예. 예.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향도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근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김정은과 김주애를 이제 같이 통칭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1: 예.
3: 호칭은 계속해서 격상이 되는데 이런 격상의 호칭이 리설주 여사나 김여정에겐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호칭이 첫째로 차이가 있고요.
1: 예.
3: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국정원도 계속해서 이 김주애가 어느 정도 위상인지를 추적을 해왔는데 올해 2월에는 사실상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봤고 4월에는 여성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제는 후계자다라고 국정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1: 예.
3: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때로 미국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1: 예.
3: 세 번째는 북한은 이제 상징 정치를 많이 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거의 같은 행위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때로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많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군 사열도 받고요. 같이 총 쏘는 것도 예전에 한번
1: 예,
3: 얘기했었는데
1: 예, 예. 예.
3: 단독으로 총 쏘는 모습도 방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기 지도자가 아니라면 북한이 그렇게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군에 관련된 현장에 많이 나타났는데 북한은 후계를 물려받을 때 군부터 장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친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기에는 북한 당국이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후계자로 보는 것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우리나라 정보당국에서도 처음에는 뭐 등장은 했지만 과연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 보도 내용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후계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겠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1: 예. 요게 또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김주애한테 오빠가 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3: 이게 실제로 이제 아들이라는 게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오빠의 존재가 될 건데
1: 예.
3: 처음에 오빠가 2010년생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1: 예.
3: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북한의 남자아이 장난감이 고가의 장난감이 수입이 됐다. 이런
1: 아.
3: 첩보가 기준이 되어서
1: 예.
3: 아마 그때쯤에 아들을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그래서 뭐 여자아이고 오빠가 있다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후계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 음흠.
3: 사실은 점점 가면서 후계자로서의 지위 구축을 누가 봐도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3: 그럼 이제 오빠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럼 오빠가 있다면 장애가 좀 심해서 지도자가 되기 어렵거나
1: 예.
3: 해외 유학을 보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3: 해외 유학은 아마 가기 좀 힘들었을 거라는 좀 분석들이 지배적이고요.
1: 김정은 본인은 스위스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3: 네. 아마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행보로 봐서는 이렇게 어린 아들을 떼어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1: 게다가 또 불편한 예. 것도 상상이 가능한 경우인데.
3: 그렇죠.
1: 예.
3: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고.
1: 예.
3: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보를 좀 종합해봤을 때
1: 네.
3: 이제 고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고
1: 유학은 아닐 것 같다.
3: 예, 장애가 예.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1: 으흠.
3: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더 잘해준다는
3: 예,
1: 얘기겠죠.
3: 법에서도 장애인을 격하해서 부르는 말들을 많이 없앴고요.
1: 예.
3: 장애 어린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관이라든가
1: uh-huh.
3: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마 가족 중에 장애인 사람이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좀 추정을 하는데 오빠, 그러니까 김주혜가 오빠가 있어도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1: 예.
3: 이제 추정도 있고
1: 으흠.
3: 오빠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로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 네.
3: 당시의 정보 좀 종합이 뭐 조금 현실과 다른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
1: 예.
3: 그러면 오빠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아주 최고위급으로 그 계셨던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딸을 주혜라는 딸을 굉장히 예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오빠를 봤다는 얘기는 없다.
1: 그
3: 주변에서 있었던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오빠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찌 됐던 이 김주혜라는 딸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뭐 이 행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아니 근데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전해진 정보도 뭐 이름이 대충 그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는 건데 직함은 뭐 없다 치고 근데 왜 뭐 발표를 안 하나요?
3: 김정은 위원장 때도 그랬고
1: 예.
3: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이 되고 6년 동안 이름과 직함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 주민들한테 우상화를 할 때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김 대장, 김정은 위원장은 김 대장이었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당 중앙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예.
3: 이런 거죠. 그냥 본명을 딱 말하면 그냥 하나의 사람 같지만 이렇게 포장된 직위를 하나 말하는 거죠.
1: 위상과 상징으로서
3: 그렇죠.
1: 예.
3: 지금 김주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범접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공개를 안 하는 측면이 있고
1: 예.
3: 직함이 사실 내정은 돼 있지만 발표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2021년에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위를 만들었습니다.
1: 예.
3: 이게 뭐냐면 총비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 2인자 자리인데 이게 직위만 만들어지고 누구인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후계자가 이걸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1: 네.
3: 아마 이걸로 내정을 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김주혜가 제1비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죠.
1: 네. 후계자로서 약점이 많다. 김주혜가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가부장제가 상당히 그 철저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 지도자가 부상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오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3: 그 우리가 좀 북한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예. 일단은 김주애가 처음에 나오면서 너무 아기 같은 모습을 사실 많이 보였죠. 아버지 볼 만지고 웃고 그런데 북한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인민의 모범이자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후계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지금의 지도자를 충성으로 가장 잘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주애는 어떤 논리를 만들 수 있냐면 예. 지금 북한에 이제 아이들이 K-POP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이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부모에 대한 효도나 이런 것도 많이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김주애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충성심과 효를 다하는 모든 인민의 가장 첫 번째 모범. 예. 될 수 있는 거죠.
1: K-POP 안 볼까요, 예. 근데?
3: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자기가 즐거운 것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글쎄요. 걸 아주 예. 잘 알 거고요. 북한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말하냐면 그 인민을 위해서 경무로 지친 아버지 지도자를 항상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온몸으로 이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고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약간의 반발심이 있어도 그걸 내뱉는 순간 연좌제에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그런 것을 좀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의문을 갖더라도 쉽게 문제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은 마음먹으면 논리나 강압이나 보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네. 해와서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계속 전략을 만들고 있지만 넘어갈 거고요. 또 네. 김주애를 컴퓨터 천재라고 부릅니다.
1: 그래요?
3: 예,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네. 선도적인 여성 리더로 알겠습니다. 이미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1: 오늘은 김주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더 많은데 이건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자,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문희옥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평행선 들려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이 되면 입도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고되면 입도 고단하다는 뜻으로 일이 많으면 먹는 것도 따라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되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또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 되다에는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집안 어른한테 된 꾸중을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된 사람한테 걸려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되다에서 나온 부사로 아주 몹시라는 뜻을 가진 되게가 있습니다. 간혹 되게를 속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표준어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부사로 된통, 되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고생한 경험이 있다. 또 그 사람 의심은 되우 맞네처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되게와 된통은 모두 첫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반면에 되우는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서울 등 주로 서쪽 지역과 제주 산지 쪽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북부에 천둥, 번개, 우박이 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적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경우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대구 31도 등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24도에서 33도 분포고 내일도 비슷한 기온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32도 등 24도에서 33도,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 5에서 30mm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5에서 10mm 정도의 오늘보다는 약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많고 오존 농도 나쁨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까지는 남해 서부 해상에, 모레까지는 서해상 쪽에 안개가 짙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관절염은 겨울에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 백세에서 여름철 관절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시간,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정리합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오늘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는 오후 5시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대 정체 시간대를 앞두고 정체는 이미 길어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정체 길이가 60km대 육박하면서 가장 지나기 어려운데요. 강원권에서는 진포와 평창, 횡성 휴게소 부근 지나기가 가장 버겁고 경계권에서는 여주부터 이천까지 20km가량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강원권에서는 길인 6터널과 상남 3터널 사이 지나기가 가장 힘겨운데 해당 노선은 경계권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설악부터 강일까지 무려 34km나 정체인데요. 여기를 지나는 데만 1시간 이상 잡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다 보니 충청권은 양방향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천안분기점부터 14km 정체고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길게 밀린 뒤 이후 북전원부터 경기권을 진입한 안성 사이로도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은 선운산과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밀리고요.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해대교 진입 전부터 불편해서 송악부터 6km 또 서해대교 건넌 이후로는 서평택과 매송에서 정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백세 황혜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은 관절염입니다. 예. 예. 관절염 얘기는 지금 계절을 못 맞추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겨울이라든지 장마철 뭐 이럴 때 이제 관절염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여름에도 관절 통증으로 병원 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3: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절은 뭐 추운 겨울에만 좀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1: 예.
3: 의외로 6월부터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1: 예.
3: 6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틀고 이렇게 시작들을 하는데요.
1: 예.
3: 바깥은 되게 덥고 실내는 들어오면은 막 서늘하다 못해 이제 차갑잖아요. 예. 이때 무릎, 어깨, 목, 허리 이런 데처럼 원래 약했던 관절이 찬바람과 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서 뻣뻣해지면서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1: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비해 여름이 관절염에는 좋은 조건인데 이거를 이제 너무 더우니까
3: 그렇죠.
1: 차게 하려다 보니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네요.
3: 그런 거 없이 계속 더우면 예, 관절이 조금 덜 힘들겠죠.
1: 계속 더워도 또.
3: 덜 힘들겠죠.
1: 아, 그렇군요.
3: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면 냉방 그 기구들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네요?
3: 그 찬바람이라는 게 관절 연골을 직접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1: 예.
3: 이 통증을 느끼기 좀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1: 아하.
3: 우리 몸은 차가운 바람을 맞게 되면 체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혈관들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드리게 되는데요.
1: 예.
3: 그렇게 되면 관절 주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 주변이 얼어붙은 고무줄처럼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1: 아하.
3: 특히 무릎이라든지 어깨 관절 같은 데들은 피부 가까이에 있고 또 옷으로 충분히 덮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3: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또 어깨가 묵직하게 굳는 느낌들이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 예. 퇴행성 관절염이나 전 이제 50견을 졸업을 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이런 분들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나요? 어떤 증상들이 올까요?
3: 예, 그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50견 있는 분들은 냉방 환경에서 통증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1: 예.
3: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무릎이 시리고 시큰거리고 또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구구구 하면서 이제 무릎 잘 안 펴진다고 예.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진행된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붓는다든지 물이 찬 느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50견은 뭐 이제 그거는 일반인들 쓰는 말이고 이제 정확히는 이제 동결견이라 그래서 어깨 견자를 써서요.
1: 동결견.
3: 예, 영어로 네. 이제 frozen.
1: 예, 예.
3: frozen shoulder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얼었다는 뜻이죠. freeze, froze, frozen 해서 과거분사.
1: 제가 알았을 때는 겨울은 아니었는데.
3: 예. 예. 그 관절 자체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굳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1: 네.
3: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깨가 잘 굳게 되는데 팔이 이제 올리기가 좀 어렵게 되고 뒤로 네. 옷을 돌려 입는다든지 머리 빗는 동작 같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밤에 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예.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1: 아우 그냥 말씀만 들어도 다시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데. 여름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큽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제 거기는 냉방이 안 돼 있는 거고.
3: 그렇죠. 예.
1: 또 들어오면 또 이제 갑자기 시원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뭐 근육이라든지 혈액순환에 부담을 미치나 봐요.
3: 예. 예.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되잖아요. 뭐 요새들 보면 바깥에는 좀 전에도 보니까 33도까지 저는 아이고. 확인했는데요. 예. 실내 들어오면은 뭐 정부에서 막 온도 많이 내리지 마세요 이래도 예. 원래는 뭐 26도 정도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26도 있으면 되게 불쾌하거든요.
1: 예.
3: 그래서 보통들은 22도, 23도 해놓은 데들 많으신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이 더운 곳에서는 혈관을 넓혀서 열을 내보내야지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이 안 올라 가게 되기 때문에
1: 예.
3: 혈관을 높여 그러니까 넓혀가지고 이렇게 열을 잘 내보내게 되는데
1: 네.
3: 이게 차가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체온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서 체온을 지키려고 하게 되거든요.
1: 예.
3: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말초혈 혈액순환이 흔들리고 또 근육들이 과다하게 긴장을 하고 관절 주변이 뻣뻣해지기가 쉽습니다.
1: 네.
3: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회복도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에어컨 아래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뭐 온몸이 쑤신다든지 무릎이 묵직하다든지 어깨가 돌덩이같이 굳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겁니다.
1: 예. 아유 오늘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냥 냉방을 제대로 했는지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송국 안에 있으면 뭐 휴일에도 참 좋은 게 여기는 기계를 잘 또 보존해 주기 때문에.
3: 그렇죠. 기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1: 예. 에어컨을 많이 틉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썩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게 되는 건데 말이죠. 자 온도 변화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장마철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3: 예.
1: 어른들은 뭐 이제 그 옛날 뭐 만화책을 통해서부터 이제 실컷 봤던 얘기들이 아이고 비가 오려나 그러고서 예. 이제 무릎을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꼭 비가 오고
3: 예,
1: 뭐 이런 거 경험이 많습니다. 습도가 높은 것도 이제 관절에 영향을 딱 줍니까?
3: 이 모든 어르신들한테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1: 예.
3: 날씨 변화에. 관절이 통증을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들 계십니다.
1: 예.
3: 이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연골 안팎에 압력 변화가 생기고 이미 염증이 있다든지 연골이 닳아 있는 관절은 통증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3: 비가 오기 전이나 장마철에 무릎이 더 쑤시고 손가락이 더 뻣뻣해지고 허리가 더 묵직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으면 반드시 관절염이 악화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1: 아하.
3: 더 정확히는 습도, 기압, 온도, 활동량, 수면 상태, 기존의 염증 상태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통증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온도는 어느 정도, 습도는 어느 정도, 뭐 이거 좀 기준을 잡고 유지를 하는 게 이 관절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3: 예, 기준을 말씀드리면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 그다음에 실내 온도 차는 5도 정도 안팎이 좋다고들 하고요.
1: 예.
3: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권합니다. 다만 사무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처럼 온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3: 그런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온도를 못 바꾸더라도 바람이 내 관절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관절에는 온도 숫자보다는 직접 찬 바람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게 더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그래요.
3: 예. 예.
1: 아유 집에 있는 에어컨 위치를 바꿔놔야 되겠는데. 예. 제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3: 예. 아무래도. 예.
1: 예. 안에는 별로 안 춥다 그러고 저는 춥고
3: 예.
1: 또 바람은 거의 또 저한테 이렇게
3: 머리 위로 해서 직접 오시는 분들 있죠. 예.
1: 자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 왔다든지 뭐 그다음 버스를 타고 어딜 간다든지 뭐
3: 예.
1: 전철도 마찬가지겠고 에어컨 온도를 이제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될 수도
3: 그렇죠.
1: 있고 그런데
3: 예.
1: 그 뭐 무릎 담요라든지 요즘 같은 날씨에 무슨 보온할 수 있는 거를 떠올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소매가 있는 옷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3: 예,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예. 아주 실용적인 방법인데요. 무릎 담요라든지 얇은 가디건 또 스카프라든지 팔토시 같은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요. 네. 찬바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릎 앞쪽을 이렇게 덮어주고 오십견이나 어깨 통증 있는 분들은 어깨와 목덜미를 이렇게 가볍게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3: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송풍구 아래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내릴 때 이렇게 다리가 뻣뻣해진다든지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여름에는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 한 겹이 관절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고 저희 아들도 사실은 이게 관절 문제뿐만 아니라 또 냉방병도 문제가 될 수
1: 그렇네요.
3: 있는데요.
1: 예.
3: 학원 같은 데 가면 어마무시하게 틀어줍니다.
1: 아하.
3: 왜냐하면 애들이 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밖에서는 반팔 반바지 입었다가
1: 예.
3: 위에는 이제 후드티 하나 가져갔다가 학원에서는
1: 예.
3: 입고들 합니다.
1: 예. 자꾸 저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 그 출장 다녀왔던 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열대 지방이기도 하지만
3: 그렇죠.
1: 거기다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을 하러 갔기 때문에 방송 장비 보호를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에어컨
3: 그렇겠죠.
1: 냉방을
3: 예.
1: 또 이제 강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 경험이 많은 아나운서들은 파카를 가져갑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3: 그렇죠.
1: 그러니까 강한 냉방에 대비를 해서 이 건강도 유지를 하고
3: 예.
1: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여하튼 뭐 이 더운 날씨에 차가운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안 좋다.
3: 예, 맞습니다.
1: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대비를 한달까 이런 것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예, 어려운 운동보다는 이제 짧게 자주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예.
3: 한 세 가지 정도,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3: 첫 번째는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를 허리에 잘 이렇게 세우고 앉아가지고요.
1: 예.
3: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한쪽. 앞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1: 예.
3: 예, 그러고서 그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고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준 채 한 5초 정도 버텼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1: 예.
3: 이걸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운동이 되겠고요.
1: 반대 발은 그대로 두는 거죠?
3: 예.
1: 예.
3: 동시에 하시면 되게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목 네. 펌프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1: 네.
3: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종아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1: 아, 예.
3: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라든지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고요.
1: 이거 몇 번씩
3: 한 20번 정도 반복해 20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3: 세 번째는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운동입니다.
1: 네.
3: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으쓱 하고 하고서 바로 내리지 않고 2초 정도 멈췄다가요.
1: 그렇죠.
3: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립니다. 이거
1: 네.
3: 한 10번 정도만 해도
1: 네.
3: 목하고 어깨 주변의 긴장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1: 아, 이거 시원합니다.
3: 네, 생각보다 시원하시죠.
1: 예.
3: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벽 짚고 어깨를 올리는 것인데요.
1: 아,
3: 벽
1: 예.
3: 앞에 서서 손을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처럼
1: 예,
3: 벽 키워 오르듯이.
1: 이거 50견 그
3: 네,
1: 극복할
3: 예,
1: 때
3: 맞습니다.
1: 제가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3: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아픈 지점이 생기는데 그 직전까지만
1: 아.
3: 올리고 마지막에서 한 5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1: 예.
3: 이 관절 스트레칭 뭐 스트레칭 관련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에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깨워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제가 말씀하시는 거 지금 따라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근데 뭐 살짝 한두 번 정도 따라해봤는데 몸이 매우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 더 많이 따라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관절이 또 특별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중노년, 중장년
3: 예.
1: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분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뭐 기억하면 좋을
3: 예.
1: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3: 여름 관절은 시원하게 지내되 착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아.
3: 에어컨 바람 직접 맞지 마시고
1: 예.
3: 무릎과 어깨는 얇은 한 겹으로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래 앉아 있었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면 1시간에 한 번 이상은 관절을 살짝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1: 네.
3: 관절이라는 게 이게 아낀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굳기 때문에 안 좋고요.
1: 아.
3: 반대로 너무 무리해서 많이 쓰게 되면 또 너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리 없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1: 네.
3: 마지막으로 몇 가지 증상들은 그냥 넘겨선 절대 안 되는데요.
1: 어허.
3: 무릎이 부어오르는 아픈다든지 네네. 무릎이 뜨끈뜨끈하다든지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깬다든지 아하.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상 관절이 뻣뻣하다든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이런 경우 뭐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보지 마시고 예. 예,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1: 예. 얄미워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얘기를 해 주시면 다 해당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이건 좀 중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3: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아, 오늘 말씀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 얘기를 여름에 했는데 여름에도 할 만한 얘기였다는 게 오늘도 느껴집니다. 건강 백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희섭의 세계 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희섭 도시 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네. 이름 더 많이 불러드릴까요? 매번 이름을 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코너 이름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4: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실만해요. 예. 워낙에 또 재밌게 하시니까. 예.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갔습니다. 그 뭐 인구 인종 구성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했달까.
4: 그렇습니다.
1: 예. 뭐 남미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는 조금 그 피부가 가무잡잡한 분들에 비해서 아니야 여기는 백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 그렇습니다.
1: 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뭐 뭐랄까 수도니까 또 그렇다 치고 네. 다른 지방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아요?
4: 제가 다른 지방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로사리오라는 지방도 아, 가봤고요.
1: 들어봤어요.
4: 네. 예. 그리고 와인으로 유명한 서쪽에 있는 그 멘도사라는 아. 그런 도시도 가봤습니다.
1: 아, 저 도시 이름이군요. 와인 이름이 아니고. 예.
4: 거기를 가봤는데도 역시 그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인구의 97%가 백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1: 예.
4: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역시 1800년대 후반에 벌어진 조직적인 그 원주민 학살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1: 예.
4: 그래서 얼마나 아르헨티나의 유색인종이 없으면 아르헨티나 대학생들한테 이런 어떤 미신,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4: 시험 직전에 흑인을 보면 시험을 잘 본다. 이런 미신이 생겨서 대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전날에 흑인을 찾으러 다닌다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흑인이 없다고 하니까
1: 예.
4: 정말 유색인종이 없는 거고요.
1: 역사적인 배경은 참 슬픈 얘기고
4: 네.
1: 예. 어찌 보면 또 착잡한 얘기네요.
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자의 비율로 보면 이탈리아계가 제일 많고요. 스페인계도 많고 예. 프랑스계도 있고
1: 예.
4: 독일계들도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유럽 사람들만 이민을 권장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렇고요.
1: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이 껍질은 외형은 백인이지만 여러 가지 DNA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1: 유럽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워낙에.
4: 그렇습니다.
1: 그렇기도 하고, 예.
4: 그래서 백인이지만 뭐 백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렇군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게 이제 인사할 때 부에노스 뭐 어쩌고 이렇게 네.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뭐 좋다 이런 뜻인 것 같고
4: 네.
1: 아이레스라는 거는 앞에 것만 살짝 떼서 보면 에어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1: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4: 맞습니다. 네.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좋은 공기라는 뜻이고요.
1: 예.
4: 실제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름에도 가보고 예. 겨울에도 가봤는데 이름값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정말요?
4: 네. 공기가 좋았고요. 서울보다 예. 훨씬 좋게 느껴졌고요. 제가 출장을 가서 그 와이셔츠 3위를 입었는데도 이 깃이 누렇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분진 같은 게 없었던 것이고
1: 예.
4: 사실 뭐 서울은 뭐 봄에는 황사도 있고 겨울에는 뭐 미세먼지가 있어서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1: 네.
4: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참 좋았습니다. 이름값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 여기 숨 쉴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셔야 되겠네요. 예. 아 그런데 이 남미는 저는 이제 출장을 브라질로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가봤는데. 가기 전에 이제 먼 데를 이제 회사 덕택에 가게 돼서 참 기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 뭐 치안.
5: 맞습니다.
1: 예, 뭐 그냥 그리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뭘 그냥 집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제가 가봤던 브라질하고 차이가 많지 않죠.
4: 뭐 많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1: 네.
4: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어떻게 보면 뭐 남미에 있으니까 치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실제로 그 여행하다가 케첩 테러를 제가 당했습니다.
1: 케첩 테러요?
4: 네.
1: 그냥 막 뿌려요?
4: 그래서
1: 뿌려서 정신이 없을 때 뭘 채가는군요?
4: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 3층 되는 낮은 건물 위에서 한 사람이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다가 케첩을 뿌리는 거죠.
1: 뭐야 이건 또.
4: 근데 그게 뭐 정확도가 거의 뭐 스팅어 미사일급입니다. 그게 뭐 요 등에 딱 정확히 떨어지는데요.
1: 예.
4: 저는 떨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등에 뭐 너 묻었다. 수건을 갖고 와서 닦아주려는 거예요.
1: 예.
4: 이제 닦아주면서 털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거기 교민분한테
1: 네.
4: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쳐라. 그래서 이렇게 케첩 냄새를 맡자마자 아 누군가 내 돈을 노리는구나 숙소로 돌아와서 케첩 다 꺼내고 빨래를 했던 어떤 그런 어떤 뭐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4: 치아는 되게 아주 나쁘죠.
1: 예. 저희 그 회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브라질 출장 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할 때도 하여간에 뭐 그 핸드폰도 길거리에서는 꺼내보지 말라고 그러고 예. 보이면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남미 여행하실 때는 확실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1: 예. 환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은행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등락이

0: 아주 그 빈번한 곳 아니겠습니까?
1: 바로 그겁니다. 네. 아르헨티나 돈의 단위가 그 페소입니다. 페소가 별로 인기가 없고요. 예. 주로 미국 달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배낭의 지폐를 가득 채워서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0: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1: 그렇습니다. 예. 1989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그 3000%였고요.
0: 예.
1: 1990년에는 2000%를 넘었으니까 뭐 이 말이 그 이렇게 과장만은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요즘에도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인플레이션 그 비율이 3%, 4%. 1년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는 것이고요.
0: 예.
1: 이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환전을 안 해 줍니다.
0: 은행에서 환전을 안 해줘요?
1: 안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예. 공식 환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일 예. 변하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그 플로리다 거리가 있는데요. 예. 플로리다 거리에 가면 깜비오라고 적힌.
0: 깜비오는 그저 환전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그런 사설 키오스크에 가서 바꿔야 되고요. 매일 돈이 약해지니까
0: 네.
1: 많이 바꾸면 손해니까 네. 한 50불 바꿨다가 쓰고. 그 다음 날 또 50불 바꿨다고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암달러 상에 가서 이제 그래도 좀 번듯한 이제 업소를 갖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한 나라에서 독립국가에서 자국의 돈이 인기가 없고
0: 예.
1: 그 미국의 돈을 써야 되고 그게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좀 서글펐고요.
0: 예.
1: 그래서 이 대형마트에 가면 작은 돈 같은 경우에는 그 받질 않습니다. 거슬러 주지도 않고요.
0: 예.
1: 예컨대 그 20페소짜리 지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원입니다. 지폐인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20페소짜리 지폐는 없는 경우도 많고 또 10페소 같은 경우에는 10원인데요.
0: 네.
1: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미안하니까 껌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0: 껌이 과분한 것 같은데.
1: 뭐 페소가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예. 환전이 어렵습니다.
0: 예. 아르헨티나가 그 원래는 부자 나라였던 적이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뭐 세계 10대 부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세계 10대 부국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왜 이렇게 몰라 그런 거예요?
1: 참 이게 참 이것도 슬픈 역사인데요.
0: 예.
1: 아르헨티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해 질 수가 없는 나라죠.
0: 예.
1: 그러니까 뭐 한반도만한 소떼가 팜파스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0: 한반도만큼의 소떼. 축산업만 해도 어떻게.
1: 그렇죠. 예. 소만 팔아도 예. 먹고 산다.
0: 예.
1: 그도 그럴 것이 아르헨티나 인구가 4,600만 명인데
0: 예.
1: 소가 5,400만 마리가 있습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소만 팔아도 부자인데 더군다나 광물이 뭐 우라늄도 나오고 리튬도 나오고 희토류가 나와서.
0: 그건 뭐 요즘도 그 아니 뭐 석탄 이런 것도 아니고
1: 네.
0: 요즘 핫한 것들 아닙니까 다?
1: 그렇습니다. 예. 희토류입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는
0: 글쎄요.
1: 그런 나라입니다.
0: 예.
1: 근데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부자였냐 그러면
0: 네.
1: 191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미 최초의 지하철을 뚫은 나라입니다.
0: 우리는 일제강점기.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말 탄탄했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중립국을 선포를 하면서 연합국에도 쌀을 팔아먹고 고기를 팔아먹고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추축국에도 또 광물 자원을 팔아먹고
0: 예.
1: 그래서 그때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에 그 집권한 그 페론 내각이
0: 네.
1: 페론 내각이 엄청난 파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몰락의 길을 갔던 것이고요.
0: 예.
1: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년에 한 번씩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니까 역시 슬프고 그런데
0: 예.
1: 물론 이 페론 내각을 보는 그 학자들의 그런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 뭐 1913년에 지하철이 개통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이고 그러면 일제강점기네 그랬더니 일제강점기도 더 전입니다.
1: 그렇다고 예. 봐야죠.
0: 그 옛날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지하철을 놨던 나라였는데 뭐 포퓰리즘, 파퓰리즘
1: 네.
0: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에비타, 에바 페론 이분이 이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네. 에바 페론이 있고요. 뭐 에바 페론은 너무 유명해서 뭐 에비타는 너무 유명해서 1996년에 그 마돈나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고
0: 그렇죠.
1: 또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큰 극장에서 그 뮤지컬로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애칭이 그 에비타지만 원래 이름은 그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였습니다.
0: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1: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영부인이 되면서 페론 대령의 부인이 되면서 이제 에바 페론이 된 거고요.
0: 그렇군요.
1: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비타는 지금도 그 노동자들의 성녀로 불립니다.
0: 오.
1: 아주 엄청난 그 이 파퓰레러티가 있는 거고요. 예. 인기가 있는 거고요.
0: 예.
1: 군인이었던 그 페론 대령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서부터는 국모다 이렇게 예. 국모로 불리고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아르헨티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해서
0: 예.
1: 그 경제를 몰락시킨 그런 악녀로도 이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그런 여자고요.
0: 네.
1: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네. 그 양 옆에 아파트가 그 당시에 페론 내각 때 지어진 그 당시에 지어진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0: 그때가 대략 언제입니까?
1: 그때가 1946년도부터 50년대.
0: 그러니까 우린 정부 수립하고 전쟁 치르고 그 시절에.
1: 그 시절입니다.
0: 예.
1: 그때 지어진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도 아주 즐비하게 있는 것이죠.
0: 아이고,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하고 아르헨티나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거를 좀 몇 번 들어봤어요. 찾아서. 네. 예. 그 오늘 들으면 안 돼요?
1: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 들어야 되고요. 예. 너무 유명한 노래고요.
0: 예.
1: 그런데 오늘은 그 영어 버전이 아니라 예. 그 스페인어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그런 거 재밌어요. 네. 이채롭고.
1: 네. 예. 그래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이면서 테너인 그 안드레아 보첼리 하고요.
0: 아.
1: 또 미국의 배우이면서 가수인 그 니콜 쉐르징어가 부른
0: 예.
1: 그 듀엣 버전. 스페인어 버전인 그 Don't Cry For Me Argentina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0: 이거 아주 재밌는 그 기획입니다. 예. 스페인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예.

0: 이야, 이 노래를 틀어놓고 우리가 월드컵 얘기를 하다니. 아, 근데 네. 아, 이 노래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1: 네.
0: 예. 얼굴 빨개지셨네.
1: 네. 아르헨티나도 월드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0: 아, 그럼요. 예. 메시가 골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1: 이게 영어. 이 노래가 영어로는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지만
0: 네.
1: 이게 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스페인 말로는 그 No Llores Por Mi Argentina.
0: 그렇죠.
1: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자신의 그 충정을 좀 알아달라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0: 네.
1: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나는 너무 거친 인생을 살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켰어.
0: 반대하는 사람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날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1: 그렇습니다.
0: 반응이 달라질 것도 같은데
1: 네.
0: 노래는 정말 뭐 이게 에비타 뭐 이런 내용 모르기 알기 전부터 이제 알았던 노래고 들었던 노래인데 좋습니다. 이게 게다가 사실은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한 노래 그러나 영어로만 쭉 들었던 것을 오늘 스페인어로 들으니까
1: 네.
0: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들으니까 또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게다가 그 유명한 사람들 둘이서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곡을 잘 고르세요. 노래를 한 곡씩 더 들을까 봐. 그 참 파란만장한 인생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호불호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1: 네.
0: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또 이제 노래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재생산이 되면서 더 부각된 뭐 이런 측면들도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요 에비타라는 사람 에바 예. 페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뭐 에비타하고 관련된 장소도 워낙 많고요.
0: 예.
1: 이 에비타가 1919년에 그 로스돌도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게 약간 불행한 그런 과거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다가 1935년에 16살이 됐을 때 그냥 가방 하나 들고요.
0: 네.
1: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상경을 해서 그 당시에 성우 목소리가 좋았는지 그 성우 생활을 하고
0: 그러면 아니 그야말로 예전에 많이 썼던 무작정 상경을 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무작정 상경을 한
0: 10대
1: 것이죠.
0: 10대 중반에.
1: 네. 예. 그래서 성우 생활도 하고 단역 배우 생활을 하다가
0: 예.
1: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0: 아.
1: 1944년에 그 아르헨티나 서쪽 지방에 산후안이라는 주가 있는데요.
0: 예.
1: 거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0: 네.
1: 여기서 바로 그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0: 예.
1: 그리고 후안 페론이 나중에 구테타로 집권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국모로 추앙을 받게 된 것이죠.
0: 네.
1: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이 되어서는 그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0: uh-huh.
1: 엄청난 무상급식 그리고
0: 예.
1: 무상주택을 주는 그런 그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었고
0: 음흠.
1: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0: 예.
1: 지금도 극단적인 양가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0: 네.
1: 이 에비타의 시신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일 부자 동네 레콜레타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레콜레타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0: 예.
1: 살아서는 포퓰리즘 가난한 노동자를 대변했지만 시신은 가장 부자 동네에 있다.
0: 예.
1: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0: 청취자들께서 들으실 때는 가장 부자 동네라는데 무덤이 있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1: 많이 다릅니다.
0: 예.

0: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떤 동네는 오히려 유치하려고 합니다.
1: 그렇죠.
0: 왜냐 그러면 유명한 예. 문학가가 묻혀 있고 대통령이 묻혀 있고 하니까 네. 그게 관광지화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죠.
1: 저만 해도 이제 유학 갔을 때 그 밤중에 어디를 혼자 이렇게 쓱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보면 묘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괜히 혼자 좀 으스스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부자 동네를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부자 동네에 묻혀 있다 그러셨는데 빈부차가 또 남미가 심한데 게다가 또 당시 이제 그 이런 그 등락을 거듭했던 당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다.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0: 예. 빈부의 격차가 뭐 너무 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부 격차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사는 지역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그 레콜레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은 그 센트로 지역이 있고
1: 예.
0: 그리고 노동자 계급 중산층 이하 계급이 사는 그 탱고의 발상지 라보카 지역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레콜레타 지역에 딱 가보면 집 자체가 벌써 유럽스럽습니다.
1: 예.
0: 그냥 그래서 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큰 저택이 있고
1: 예.
0: 그리고 그 집 앞마다 총을 들고 있는 가드, 사설 경호원들이 있고요.
1: 집집마다.
0: 그렇습니다. 네. 차도 뭐 어마무시하게 큰 차가 많고요.
1: 예.
0: 다 고급차만 있고. 그리고 이 보카 지역에 가게 되면 지금도 판잣집이 남아있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1: 예.
0: 이렇게 극단적으로 빈부 격차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다 보니까 응원하는 축구팀마저도 또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요.
1: 네.
0: 응원하는 축구팀마저도 부자들이 좋아하는 팀과 빈민들이 좋아하는 팀으로 확연히 나뉘어져 있어서.
1: 그건 어느 나라나 원래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원래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부자들은 그 리버플레이트 팀을 응원을 하고요.
1: 이게 이제 스페인, 저기 스페인어로 읽으면 리베르플라떼 그럴 텐데.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강 이쪽 저쪽으로 나뉘고 이제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계층 구성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좋아하는 팀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0: 맞습니다.
1: 길 건너가 그럼 보카주니어스인가요?
0: 맞습니다.
1: 그렇네.
0: 그 보카 예. 지역은 당연히 보카주니어스.
1: 강 건너. 예. 예.
0: 보카주니어스를 예.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확연히 팀이 나뉘어지는.
1: 예전 마라도나가 뛰었던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왔던.
0: 맞습니다.
1: 예. 아.
0: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죠.
1: 예.
0: 아.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1: 아는 얘기는
0: 아니에요. 한 가지만 곧들여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Don't Cry For Me Argentina가 그 에비타가 부른 걸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에비타가 부른 것이 아니고
1: 아, 맞아요.
0: 나중에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1: 맞아요.
0: 몇십 년 지나서 만든 노래다.
1: 예.
0: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네요.
1: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상상을 해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극화하다 보니까
0: 네.
1: 예, 이제 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어디가 부촌이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어딜 가세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는 다음 주에도 또 이어가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예. 한 4주 이것도 생각할까요?
0: 한 4, 5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4, 5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미는 모처럼 가니까. 그리고 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전 안 가봤으니까 더 실컷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계도시산책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절정이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 이동량과 사고 소식도 꾸준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청담에서 여의 하류 쪽으로 긴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가 나 동호대교부터 처리 엎어봤습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만 50여 킬로미터 구간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권에선 기린 5터널에서 상남 3터널 사이로 더디다가 더 올라와서는 설악 부근에서 강일 쪽으로 한 번에 28km 구간이나 막혀 있습니다. 또 충청권을 지나는 중구 내륙선 창원 쪽 문경 세제 터널 부근 2차로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회인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가 나 뒤로 정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밤 9시 무렵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일요일엔 스포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청철입니다.
1: 예. 월드컵 얘기로 남은 시간을 저희가 다 보내야 되는데 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2: 그렇죠. 이게 예. 뭐 참 참사죠.
1: 예, 제가 운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결국은 북중미 월드컵 대회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고 난 뒤에 32년 만에 86 예. 멕시코부터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까지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1: 예. 이런 나라는 12번이고
2: 그렇죠. 예. 이렇게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요. 211개 회원국 가운데 6개국밖에 안 돼요.
1: 그럼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랑 어깨를 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예.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그래서 스포츠 통계, 축구 통계 업체인 옵타도 한국이 32강 진출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높을 때는 그렇게까지 봤어요.
2: 아니 그럼요. 예. 그건 당연한 거. 그리고 조 편성을 잘했어요.
1: 그렇습니다.
2: 응? 뭐 체코, 응? 멕시코. 체코가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거지만 남아공. FIFA 랭킹 60위 이상 이한데
1: 그렇죠. 예.
2: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코한테 그것도 2-1로 역전승을 했는데 선취골 우리가 주고 역전승을 거둔 거고.
1: 첫 경기를 보고 나서는 그 예상이 많이 달라졌죠.
2: 달라졌죠.
1: 기대를 하게 되고.
2: 그리고 예. 멕시코한테 또 1-0으로 지고.
1: 실수만 안
2: 했으면. 남아공한테 네. 진다는 거는 이건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건 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1: 복귀를 하면서 다시 떠올려봤더니 좋았던 순간이 있어요. 꼭 이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는 역전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2: 그렇죠.
1: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멕시코전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질 경기는 아니었는데 실수 한 번 때문에 진 거고.
2: 그 예. 점유율도 높았죠.
1: 그렇죠. 예. 마지막 경기는 이제 남아공이 뭐 FIFA 랭킹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승부만 해도 올라간다 이렇게
2: 그렇죠.
1: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
2: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일단 뭐 그 스포츠에는 그 승패에서 만약에 지면은 감독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1: 본인도 얘기를 그렇게
2: 예,
1: 했습니다.
2: 본인도 예. 그렇게 할 경우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오전에 내일 과달라하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0일 오전에 들어옵니다.
1: 예.
2: 30일 오전 들어오는데 선수단이 모두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손흥민 선수는 좀 늦게 들어오고 그래요.
1: 아.
2: 그리고 그 북중미 월드컵 대회가 7월 1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안에는 그 모든 국가가 경기가 없어요. 그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죠. 월드컵 예, 기간 중에는 예, 다른 나라 리그가 예, 열리질 예, 예. 않습니다. 예.
2: 그래서 30일 오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뭐 그 홍명무 감독의 전략 전술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들어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홍명보 감독 밑에 코치가 7명 있어요. 7명. 그런데 어떻게 코치 얘기를 안 들었냐. 어떻게 그 손흥민 선수를 남아공 때 전반전 출전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1: 예.
2: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인데 처음이에요.
1: 예.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30대 지금 중반도 안 된 거예요.
2: 34살이죠.
1: 글쎄요. 예.
2: 아이 메시 선수가 39살이잖아요.
1: 예.
2: 호날두 선수가 41살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 대회 마지막이라고 기사를 쓰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1: 그렇게
2: 했어요.
1: 얘기한 적
2: 많은
1: 없다.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2: 2030년은 월드컵 100주년이라서 6개 나라에서 열리거든요.
1: 아.
2: 손흥민 선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2: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어떤 아그 아주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그런 얘기를 손흥민 선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언론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감독 그 홍명보 감독의 전략 전술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다.
1: 예. 홍명보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메달을 올림픽 네, 동메달 메달을 땄죠. 따게 한 공이 있는 데
2: 있죠,
1: 비해서
2: 이때, 예.
1: 그런데 2년 뒤에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 때 예선 탈락을 또 했어요. 두
2: 그때도 1무 예. 2패야.
1: 예.
2: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1대1로 비기고 알제리한테 2대4로 지고 그때 벨기에한테 0대1로 지고 1무 2패로 16강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1: 그때도 그야말로 낙심천만이었거든요.
2: 그때 문제가 컸죠. 그때 예. 단장이군요. 허정무 씨가 단장으로 갔어요.
1: 아.
2: 그때 내가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저하고 이제 가까운 편이죠. 제가 예. 뭐 55년 기자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성격이 좀 까칠해요. 기자들이 가까이 못 가요.
1: 말수가 원래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2: 그래서 내가 예. 그래, 나하고 가까우니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좀 가깝게 해라.
1: 예.
2: 그런데 그때도 사실 홍명보 감독이 혼났거든.
1: 끝나고.
2: 인천국제공항 들어올 때
1: 아, 뭐 그렇죠.
2: 엿가락 세일을 받았어요.
1: 예, 예.
2: 예?
1: 가락을 붙여주시니까 좀 순화가 되네요.
2: 예.
1: 예, 예.
2: 그러고 사실은 그 전에 1무 2패로 예선 탈락했을 때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을 사퇴를 했어요.
1: 네.
2: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그거를 받질 않았어요. 그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네티즌들이 그 홍명보 가족에 대한 재산, 그 땅 사고 뭐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아. 오, 안 뒤에 떨어가지고 아, 이거 예. 그만두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허정무 단장이 부회장에서 아웃시켜버린다고.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30일 내일 과달라에서 그 결산 기자회견이 있지만은
1: 네.
2: 제가 보기에는 그 30일 오전에 같이 오진 않아요. 선수들 같이 오지 않지만 공항에서 좀 무슨 좀 하여튼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사모라는 게 있어요.
1: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2: 그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좀 관계도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1: 예. 출근길에 제가 저 BBC를 좀 이렇게 훑어봤더니 예, 예.
2: 아, 그랬어요?
1: 예, 스코틀랜드의 저 클라크 감독이 32강 못 들어간 것을 이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2: 예, 그렇죠.
1: 예.
2: 사표 내는 게 당연한 거죠.
1: 글쎄요. 근데 지금 홍 감독은 이제 뭐 지금 얘기가 특별하게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2: 홍명보 감독하고 2024년에 이제 국가대표 감독 될 때도 문제가 많았죠.
1: 예.
2: 그때도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감독이 될 때 본인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또 잘못했어요. 축구협회가 원칙과 공정성 속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정몽규 회장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축구협회가 참 허락을 해서 했다.
1: 예.
2: 그런데 그 국정감사에 가서 뭐랬냐면 분재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적법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적법하지 않은 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홍명보 감독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나는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해서
1: 예.
2: 그때부터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갈 때 사실은 그 뭐
1: 네.
2: 환승식도 안 하고 뭐 예. 그러고
1: 맞습니다.
2: 그냥
1: 예전에는 그 A매치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크게 환송식을 하면서
2: 아 그럼요
1: 어마어마한 이제 함성 속에서
2: 그럼요, 그럼.
1: 그래도 이제 그 잔상을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비행기를 그렇지. 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생략이 됐고
2: 왜냐 홍명보 네. 감독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큰 A매치 있을 때 그 이 소개를 하면요
1: 예.
2: 나가 그런다고 야 그만 나가라 그러고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게
1: A매치도 국내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흥행이 안 됐습니다.
2: 안 되죠.
1: 예. 이 귀국 행사가 지금 생략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앞서 또 이제
2: 내일.
1: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제 그 뭐 엿가락에 대한 언급도 예. 하셨습니다만 아, 이건 뭐 거의 뭐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1966년 같은 경우에 뭐 이탈리아가 북한한테 지고서는 이제 귀국을 할 때 뭐 썩은 토마토 세례를
2: 맞아.
1: 받았다라든지
2: 예.
1: 뭐 이런 거는 이제
2: 받았죠.
1: 아주 고전에 속하는 예.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만.
2: 예.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의 그 계약은 2027년 2월 28일까지 돼 있어요.
1: 네.
2: 아시안컵이 1월 달에 2027년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끝나고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를 본다고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아마 본인이 그만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1: 글쎄요. 네. 예.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계속해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월드컵 대회 직전에 이 대회 끝나면 회장직 물러나겠다고 벌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 이미 그 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1: 예.
2: 그 자격정지에 그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2: 이제 법정 소송을 갔죠.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몽규 회장이 이번 북중 월드컵 예. 끝나면서 자기는 그만둔다고 그랬죠.
1: 설사 그 얘기를 안 했더라도 또, 예, 지금 여론으로는 예, 예. 뭐 더 유지하기가 예, 어려운 예. 상황이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이 되는 그 정부의 조처가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렇죠.
1: 예.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좀 아쉬운데 메시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2: 메시 선수가 참 메시 예. 선수한테 배울 게 있어요.
1: 예.
2: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요 연습 때도 제일 먼저 나오고 연습 끝나고 끝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게 메시예요. 그렇기
1: 예.
2: 때문에 축구의 신입니다. 오늘
1: 예.
2: 또 후반 12분에 또 출전해가지고 또 골을 넣더라고.
1: 글쎄 말입니다.
2: 야, 난 이걸 보면서 메시가 지금 그 이번에 아직 뭐 32강 시작 안 했잖아요.
1: 네네.
2: 여섯 골로 지금까지 월드컵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1: 네네.
2: 19 골로. 월드컵 사상 최다 골의 주인공이 됐어요.
1: 그동안에는 공동 1위였는데.
2: 예, 클로저가 예, 예. 16골이었는데.
1: 예. 예. 방금 전 코너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메시가 지금 통산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는.
2: 대단한 선수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또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2: 예. 아 그럼요. 예.
1: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기분이 다들 묘하시죠? 예, 있는 얘기 가지고 꾸려보려고 하니까 희망이 좀 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억지로 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억지로 또 희망을 찾아보고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 정말 여러분이 평생 기대하시던 성적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함께 듣고 불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곡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퀸의 노래고 We are the champions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3도까지 올랐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로 33.8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았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었지만 햇볕에 오래 있을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오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날 수 있어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이 제시된 뒤 산업부, 과기부, 기후부, 국토부 등의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자리하는데 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구상에 우려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산업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며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틀째 자국을 공격한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 각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각 28일 성명에서 미군이 새벽에 이란 남부 해안에 여러 감시시설을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유엔 헌장 2조 4항과 종전 양해각서 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L조의 크로아티아와 K조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조 3위 12개 나라 가운데 32강 진출이 가능한 상위 8개국에 들지 못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건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 채권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중앙그룹의 기업 회생과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중앙일보 채권 피해자연대는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기획부도이자 서민 먹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중앙그룹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중앙그룹을 감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1원 10전으로 이틀 연속 2,000원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82원 30전으로 지난 24일 이후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0: 성공에 간 별책 불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장을 종종 가시는지요? 프로야구는 이제 뭐 천만 관중 시대가 수년 전에 열렸고 이제는 당연하죠. 월드컵 그 열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프로야구 열기이기도 한데요. 또 프로야구 그 경기장에 가면 사실 또 돈의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볼 책은요,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원체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1: 저는 네, 굉장히 큰 야구 팬입니다. 빅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니, 도대체 야구장을 네. 얼마나 많이 가시길래 책 제목도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요?
1: 네. 아, 저희가 응원하는 팀은 NC 다이노스라는 팀이고요. 제가 창단 때부터 이제 올해 15주년을 맞은 팀인데 창단 네. 때부터 응원을 하고 있고 네. 그 연고지가 창원이다 보니까 제가 멀죠.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어웨이 경기로 서울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수원으로도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수도권에서 진행된 경기는 거의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144경기 중에 60경기 정도는 제가 야구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0: 1년에 60경기요?
1: 네.
0: 우와.
1: 아, 근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람 숫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0: 그래요?
1: 네.
0: 근데 사실 이번에 쓰신 책은 뭐 야구 스포츠 책이 아니라 네. 마케팅, 기획 관련된
1: 맞습니다.
0: 내용인데
1: 네.
0: 오, 이 분야 사실은 또 전문가시잖아요.
1: 아, 네,
0: 근데
1: 네,
0: 이걸
1: 그렇습니다.
0: 바탕으로 메이저리그 가서 뭐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1: 어, 네. 그 정확히는 메이저리그는 아니고요. 미국 야구 학회라는
0: 학회?
1: 곳이고 네, 네. 정확히는 이제 세이버 학회라고 해서 이제 야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마케팅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와. 전 세계적인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제가 지난해 한국에서 그 20대 야구 인기에 대해서 분석했던 작은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관계자가 보고 이제 요거를 미국에서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야.
1: 라고 이제 기회가 닿아서 거기 이제 지난해 댈러스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였는데 요게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나 전현직 단장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앞에서 이제 왜 20대들이 지금 KBO의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0: 사실 그 미국에서도 또 메이저리거들도
1: 네. 네.
0: 코로나 때 그때 네. 그 리그 못하고 있을 때
1: 그렇죠.
0: KBO가 그쪽으로 많이 방영이 돼서 인기 많이 얻었고
1: 네.
0: 그 이후에도 한국 야구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를 또 그쪽에서 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 와. 실제로 굉장히 처음엔 저도 의아했었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어떤
0: 그렇죠.
1: 야구 리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들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야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선진 시스템이 다 미국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름부터 이미 메이저리그거든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메이저. 다른 NBA도 그렇고 NFL 같은 미식 축구도 그렇고 다 중간에 바스켓볼이나 풋볼이 들어가요.
0: 아.
1: 근데 메이저리그는 사실 끝에 베이스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0: MLB.
1: 네, 네. 메이저리그 자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리그가 사실은 가장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0: 최고의,
1: 최고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라는 게 그 리그의 이름에서부터 이미
0: 아.
1: 나타나는 게 바로 메이저리그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초청했다라는 게 사실 좀 놀라웠는데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 저를 좀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사실 우리가 야구가 그냥 야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0: 예.
1: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한국에서 20대들이 흥행을 이끌고 있는 이 야구 시장이 전 세계 프로 스포츠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0: 미국 MLB에는 네. 뭐 젊은 층의 팬이 별로 없어요?
1: 그 미국이 20대들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0: 없어서?
1: 네.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 경기 시간을 빠르게 만드는 그 스피드업 제도가
0: 맞아요.
1: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령 투수가 지금 루상에 나와 있는 주자들을 견제하는 게 있는데
0: 네.
1: 그것도 3번 이상 하지 마라.
0: 어.
1: 라고 하는 그게 또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이 되니까
0: 네.
1: 그런 것들도 3번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투수나 타자는 몇 번의 어떤 타임을 지켜라라고 해서 피치 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경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굉장히 줄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평균 중위 연령이 어떤 사람들이냐 47세 백인 남성들이거든요.
0: 어, 47세
1: 네. 심지어 그것도 51세에서 낮춘 거예요.
0: 어.
1: 네. 지난해에 비해서 51세 낮춘 건데 그런데 40년도 안 된 한국 프로야구를 보니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예. 한국 프로야구도 사실 코로나 전까지 전까지만 해도 20대가 야구장을 안 와서 굉장히 걱정인 리그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 20대 여성의 예매율이 무려 38%에 이르고
0: 20대
1: 있는
0: 여성?
1: 네. 예. 20대 여성의 예매율이 와. 38%에 이르고 있어서 너무 놀랬고 이걸 거의 30대 10대 여성까지 확장을 하면 거의 60%에서 70%까지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는 20대 여성 예매율이 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를 불러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랑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0: 그러면 미국 야구 학회에서도 또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배우고자 했던 그 배경
1: 네.
0: 이유들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네. 야구라는 게 경기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네. 되고 길어요.
1: 맞습니다.
0: 또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네. 막 햇볕 따갑게 들기도 하고
1: 네. 네.
0: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네. 낙후된 구장도 있고
1: 네. 네.
0: 아, 좋아할 만한 이유가 그러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0: 네네네.
1: 사실 이 책을 쓴 계기가 야구 때문은 아니고요. 지난 여름에 한 극장 그 프랜차이즈 극장 업계의 CEO와 제가 영업 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26년에는 다행히 그 왕과 사는 남자가 등장을 해서 그나마 천만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는 천만 영화가 한국에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극장 산업의 매출을 회복을 했는데
0: 네.
1: 한국만 유일하게 예외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바로 20대 여성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0: 극장으로.
1: 극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20대들이 어디 있나라고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야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대들이 왜 야구장에 가고 왜 야구장에서 이렇게 돈과 시간을 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던 거죠. 근데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화관을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20대들이 정해진 시간에 통제 불가능한 콘텐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게 아닌가?
0: 좀 힘들어한다.
1: 네네.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이게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야구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3시간 동안 앉아서 굉장히 그냥 그 좁은 좌석에 딱딱한 곳에 앉아서 불편하게 3시간 동안 봐야 되는 건 왜 견디고 보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야구도 또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거거든요.
0: 그쵸.
1: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의 위기가 쇼폼 영상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야구도 사실 쇼폼 시대에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컨텐츠인 거고
0: 그리고 지루하긴 해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이 최근에 쇼포맨이라는 카테고리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됐거든요. 쇼폼이 그렇게 대사라면 그런 것들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화관만 실패를 하는 쇼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
0: 설명이 다 안 된다.
1: 네. 그리고 심지어 야구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쇼폼을 좀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히려 공생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0: 어떤 그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또 쇼폼으로 많이
1: 맞습니다.
0: 돌죠.
1: 맞습니다. 예. 근데 한때는 그 한국 야구 그 야구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작권 문제나 선수들의 그런 초상권 문제나 이런 상업화되는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팬들이 쇼폼을 찍는 걸 막았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걸 막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선수협의랑 갈등도 많이 겪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걸 확 풀어버린 겁니다.
0: 네.
1: 얼마든지 촬영을 해서 몇십 초 안에 있는 것들은 너가 얼마든지 활용을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홍보 영상이 몇십만, 몇백만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쇼폼과 굉장히 적절하게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테마파크가 폭염 때문에 위기다라는 분석이 되게
0: 네,
1: 많아요.
0: 네, 네.
1: 거기도 20대들이 많이 안 가서 최근에 많이 이제 경영난이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야구는 어떠냐? 지난해 관중이 가장 많이 든 곳이 어디냐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0: 제일 더운데.
1: 네, 거기가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도시였어요.
0: 예.
1: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거의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3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가장 많은 관중을 수용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더운 도시가 그걸 수용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외면하는 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극장 산업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요즘 또 잘 안 가는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20대가 이끄는 야구부 앞에서는 굉장히 좀 게으른 결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0: 너무
1: 있습니다.
0: 너무 쉬운 결론을 찾으려
1: 맞습니다.
0: 했다.
1: 네네. 그래서 요 책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1: 네네.
0: 또 야구장 가면은 네. 응원 문화가 재미있고 네. 다 같이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또
1: 네.
0: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고.
1: 네.
0: 이것 때문에 또 가는 건 아닐까요?
1: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야구푸드라고 해서 야푸라고 부르거든요. 야푸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먹거리는 홈팬들의 자부심이기는 합니다. 가령 잠실의 김치말이 국수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KT 위즈의 진미통닭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한화의 어떤 가락떡볶이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SSG의 크림새우가 크림새우는 이제 여러 구장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원조라는 그 자부심이 랜더스 팬들한테 또 있고 다만 이게 그러면 이 팬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원동력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야구푸드가 관객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이었습니다.
0: 먹거리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먹거리가 가지 않는다. 네, 그게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항목이었고 물론 그리고 앞서 설명하셨던 응원 문화도 흥행 요소의 하나로 분명히 지적할 만하지만 네. 당연히 그 삼성에서 이번에 단장이 바뀌면서 도입됐던 엘도라도라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 이제 야구 응원이 흥행되는데 좀 크게 기여를 한 건 맞지만
0: 네.
1: 사실 그 기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웃송 중에 하나였던 삐끼삐끼 춤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네네네네. 모르겠지만 네. 그건 사실 22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응원 문화 때문이 맞냐라고 했을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0: 특정 치어리더 덕분에 떴던 거지.
1: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 네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응원 문화가 재밌어서 야구장 간다는 응답은 2015년부터 10년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쵸. 최근 2-3년 사이에 1000만, 1200만, 올해 이제 1300만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0: 그럼 비용 덕분일까요? 사실 네. 상대적으로 야구장 가는 비용은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네. 어때요?
1: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까지 콘텐츠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그 비용 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야구팬들 저처럼 야구

0: 고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텐데 농담으로 그 야구 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을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입고 와라고 이제 단톡방에 이제 남겼는데 네. 이거 어디 가는지 몰랐던 야구팬 친구 하나가 자기가 비싼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을 골라서 갔는데 그게 야구 유니폼이었다라고 하는 그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이거 야구팬들 진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렇게 비싸요?
0: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여름 반팔티 가진 것 중에 야구 유니폼이 가장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벌에 한 1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
1: 네. 그 위에 걸쳐 입는
0: 네.
1: 그 한 벌에 비싸요?
0: 네, 거기다가 선수 이름까지 생기면 뭐 18만 원, 20만 원 우습 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야구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철마다 또 유니폼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것들에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1: 디자인이 또 바뀌니까.
0: 네. 물론 문화의 날 같은 것들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사실 그건 한 달에 몇 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령 내가 지방에 원정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 KTX 비용과 숙소 비용과 그리고 갔을 때 식사 비용과 그렇죠. 이동 비용 이런 거 모두 감안하면 사실 4, 50만 원도 우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성비가 좋은 이 취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진성 야구팬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1: 그냥 가성비 때문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티켓 가격은 계속 올라요? 어때요? 티켓 가격만 놓고 보면?
0: 티켓 가격도 사실은 그것도 천차만별인데요. 가령 고척 같은 돔구장 같은 경우에 티켓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기로 유명하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외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데 요즘에 또 워낙 티켓팅이라는 걸 피켓팅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열하다 보니까
1: 거의 다들 매진이니까
0: 네. 뭐 거의 웬만한 인기팀들은 거의 평일이라도 매진이니까요. 이 젊은 분들이 선예매, 선선예매까지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즌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선예매권이 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예매할 수 있는 선선예매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기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절대 가성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성공예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대들의 실질소득의 증가폭이 전세대 중에 가장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야구는 20대들한테 결코 가격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네. 돈이 들긴 든다.
0: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어떻게 1200만, 1300만 그중에 또 대부분이 여성
0: 네.
1: 또 38%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일까 네. 뭔가 좀 실내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뻥 뚫린 공간에 가고 싶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니즈가 더 많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0: 그렇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 코로나 이후에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캠핑 시장이랄지 스키장이랄지 테마파크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쇠락하고 있는 게 약간 설명이 더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야외에서 내가 뭔가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중이 스스로 이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야구라는 그렇죠, 그렇죠. 게. 그리고 이걸 뭐 자연 그대로의 시간이라서 내가 경기를 막 두 배속으로 볼 수도 없고 야구 그리고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처럼 막 스펙터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90분 내내 막 공이 오고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라서 이 자연 그대로의 시간을 즐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그 야구장마다 캠핑석이나 가족 잔디석 뭐 바베큐석 같은 것처럼 스페셜석이 좀 있는데 이건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야구장을 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야. 네. 먹거리 때문만도 아니고 가성비 때문만도 네.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러면 뭔지 네. 왜 야구가 돈이 되는지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지 이제 네. 답을 또 찾아가 볼게요.
0: 좋습니다.
1: 야구는 관계 스포츠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네. 어떤 의미예요?
0: 저희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한창 이제 천만 관중 야구붐일 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야구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저 같은 X세대나 혹은 86세대 분들은 내가 연고지 때문에 야구 좋아하지. 내가 연고지 때문에 야구 응원하지. 네,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롯데자이언츠 응원하지. 내가 광주 사람이라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지. 라고 하는 비율이 40대 50대들은 굉장히 높았어요.
1: 거의 대부분이.
0: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랬는데 놀랍게도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야구를 응원하시냐? 어떻게 응원팀을 선택하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같이 가려고 야구팀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0: 나는 대구 사람이지만 친구가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 마포 사는 친구였는데 친구 따라 잠실구장 갔다가 외야에서 바라본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구자욱 선수를 응원하고 싶어서 그 친구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다라고 하는 마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서울에 살지만 창원 출신 친구가 야구를 가르쳐준다기에 카페에 앉아서 2시간 정도 과외를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교묘하게 가르쳐주는 게 창원 NC 응원가 NC 다이노스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만 교묘하게 가르쳐줘서 NC에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자기는 오래전부터 청주 출신이라서 한화를 응원하긴 했지만 직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LG 친구가 나를 잠실에 데리고 가서 직관의 재미를 느끼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덕질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연고지가 아니라 친구 때문이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구단과 20대가 아니라 20대가 또 다른 20대를 끌어들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즐기는 사람이 어떤 팀을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연고지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을 이제 선택했던 것도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팀.
0: 그렇죠.
1: 아버지 따라서 같이 간 야구장 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0: 미국은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100여 년 정도 팀들이 이어가면서 가령 내가 시카고 컵스를 응원한다라고 하면 시카고 컵스를 3대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컵스 패밀리 이런 식의 해시태그도 굉장히 많은데
1: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0: 그런 것도 있죠.
1: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 살면서 뉴욕팀을 응원하기란
0: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시간 차이도 많이 나고
0: 쉽지 않습니다.
1: 자 그러면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관계성은 뭐 내 친구가 축구는 어느 팀을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아 이거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이 관계성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0: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해 보시면 야구장에서 가장 비싼 테이블이 스카이박스라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주 굉장히 편안한 테이블이 있고 유리창 너머에서 높은 곳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1: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0: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막상 가보시면 여기가 야구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선수들도 너무 조그맣게 보이고
1: 멀고
0: 너무 멀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응원단과 가깝지도 않고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대화도 편안하게 즐기고 이런 것들이 야구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석이라든지 스카이박스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티켓이 훨씬 비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야구에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커뮤니티에 어떤 돈을 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야구의 어떤 관계성이 어떤 갈증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이폰 생태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였는데 그들이 이제 Z세대나 혹은 티네이저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아이폰이 감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그 집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Message나 혹은 뭐 그런 도킹을 해서 전달을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자료를 콘텐츠를 전달하는 이런 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라는 것이 내가 저 생태계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티네이저 때부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야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여담이지만 야구에서는 이루수와 유격수를 키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1: 키스톤.
0: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그 미들 센터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키스톤이라 그래서 그 아치형의 그 가장 중요한 돌을 이제 키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수비 핵심이라고 그 키스톤이라고 부르는데 마케팅에서도 핵심 고객을 키스톤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한테 소비력이 조금 약해도 이 충성도를 한번 맺어두면 브랜드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20대를 키스톤 컨슈머라고 잘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야구랑 좀 접목해 보려는 이런 시도들이 좀 이런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20대 때부터 팬으로 잡아놓으면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기업 맞습니다. 마케팅 입장에서도요. 그래요. 또 왜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는가 뭐 경험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응원도 뭐 같이 할 수 있겠고 팀과도 이제
0: 그렇죠.
1: 뭔가를 많이 또 공유를 하니까. 근데 관중들은 사실 딱딱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0: 그렇죠.
1: 응원은 네. 이제 목청 높이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경험이라는 건 어떤?

0: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의자에서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특히 막
0: 사실 그 극장 의자보다 훨씬 불편하긴 하죠.
1: 그 훨씬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원정으로 낮 경기를 가면 거기는 직사광선이 그대로 홈팬들에 비해서 그대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낮 경기에서 그 원정 응원석에 앉아있는 팬들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출애굽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표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야구장을 간단 말이죠. 그 시간에 그런 줄 뻔히 알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직관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까 제가 낮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평일 경기는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네. 6시, 저녁 6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 야구장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밤이 될 듯 낮인 낮도 아닌 요런 시간인데 이때 잠실 야구장이나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그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증샷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가 아니면 결코 즐길 수 없는 경험이 그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20대들의 야외 컨텐츠 연관어 중에 하나가 야장입니다. 야외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는 그 야장 네, 문화인데 네. 그리고 또 지난해 그 S24에서 문학 작품 중에 20대가 가장 사랑한 시집의 대부분이 책 제목에 여름과 그리고 표지에 여름 과일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시인들이 야 베스트셀러 되려면 표지에 꼭 복숭아나 수박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이 계절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로 실내에서 하는 농구나 배구보다는 야구장이 훨씬 더 적절하고 그리고 가끔 하는 축구장보다는 매일 하는 야구장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경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랜더스필드에 바베큐 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베큐 존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고기 누가 구워주면 네. 그거 그냥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할 수도 있는데
0: 뭐하러 야구를 네. 보면서까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1: 거기 네. 야외석에 그 외야석에 앉아있으면 고기 냄새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군침이 도는데 네. 이거를 이른바 이케아 효과라고 해서 내가 직접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고와 품을 들이면 이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인간은 네. 그걸 이제 그 직접 조립하는 가구에서 따온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야구장에서 바베큐 존 같은 데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 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의 느낌을 여기에서 준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야구장은 이 경험 자산을 좀 주기 위해서 아예 야구장을 좀 다르게 정의를 좀 내리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워터 페스티벌의 성지처럼 여름에는 변하거든요. 거기에 물대포도 막 쏘고 막 이렇게 물총도 같이 막 쏘면서 놀고 막 이러면서 네. 거의 뭐 워터밤 페스티벌이 되는 것 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롯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라고 부를 만큼 거기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잘하는 곳이 일본 프로야구들도 이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코하마라는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는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게임 업체가 요코하마 구단을 인수를 했는데 구단 흥행이 너무 안 돼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야구장을 안 올까라고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가고 있나라고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그 시간에 야구를 안 보고 이자카야 같은 데를 많이 가는 선술집을 많이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오히려 요코하마 구장을 아예 거대한 식당이라고 홍보를 하자라고 아하. 이야기를 해서 야구는 그냥 부가적인 컨텐츠고 그렇게 재정의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흥행을 지금 그래서 거의 뭐 구단 흥행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이렇게 전복시켰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0: 야구장이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캠핑장이 네. 될 수도
1: 맞습니다.
0: 있고
1: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고
0: 테마파크가 여러 가지입니다. 될 수도 있고 네. 뭐 푸드코트가 될 수도 네. 있고 야구장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런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관람차가 있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테마파크에 야구장이 들어간 거예요. 네.
0: 대관람차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네. 하면서 야구를 볼 수 거죠. 있는.
1: 네네네.
0: 어디 괜찮은데요?
1: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0: 목은 좀 아프겠으나.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으로도 그러면 결국 경험으로 네. 소비자를 이끄는 걸 보여줬고
1: 맞습니다.
0: 기업들도 경험으로 그럼 소비자를 이끄는 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행 트렌드에서는 그냥 아 뭐 핫플이 어딥니다. 여기 가서 이런 사진 꼭 찍으세요. 이런

0: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이게 스펙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제품이 등장을 하면 막 쇼폰 같은 것도 알아서 찍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내 기획 역량을 또 취업할 때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또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신제품 지가 홍보한다니까 말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그런 쇼폼 찍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그냥 단순히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라는 월급을 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 나의 경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가성비 있게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야구장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많이 찾는데요.
1: 템플스테이요?
0: 네, 템플스테이를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곳이 낙산사 템플스테이입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하면 서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양양에 같이 있으니까.
1: 아니 그런데 절에서요?
0: 네, 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 명상을 하는 템플스테이와
1: 그렇죠,
0: 이,
1: 뭔가 좀 고즈넉한 곳에서 조용히 참선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0: 왠지 그리고 에너제틱한 이 서핑이
1: 서핑하러 가자.
0: 네. 근데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딱 서핑을 나가기 전에 예.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핑이라는 것도 파도와 당신의 인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소셜링도 되고 그리고 가성비 높게 서핑도 하면서 굉장히 내가 회수해 올 수 있는 경험 자산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관계 갈증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험 자산도 축적할 수 있는 걸로 양양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것도 오픈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경험 자산. 그러니까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그런 데서 의미를 두고 그런 곳에서 지갑을 연다라는
0: 거예요. 그렇습니다.
1: 근데 네. 그게 이제 야구장에서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0: 그렇습니다. 네.
1: 다른 곳에서도 뭔가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0: 맞습니다.
1: 그 젊은 세대가 또 야구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공간 그 네. 안에서 뭔가를 또 찾아낸다라고도 쓰셨는데
0: 네, 네.
1: 그러면 야구장이라는 네. 곳은 야구 팬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0: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에서 잠실 야구장 가장 설레는 순간 혹은 뭐 고척돔 가장 설레는 순간 요런 쇼폼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1: 네.
0: 굉장히 특별한 영상들이 공통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표를 끊고 좁은 게이트를 막 통과를 해서 야구장이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까지를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좁은 게이트를 통해서 딱 들어서면 너른 잔디와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이 약간 해방감을 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걸 알 수
1: 있어요. 사실 찾아가는 길 그때가 네. 가장 설레죠.
0: 설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도심에는 많지 않거든요. 뭐 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 갑갑한 오피스텔 만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찍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까지 내가 거쳐온 하늘이거든요. 근데 요 네.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서 갑자기 해방감을 맞이하는 요런 잔디와 하늘과 흙이 함께 있는 공간을 본다라는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요게 굉장히 큰 해방감을 느끼는 컨텐츠로 느끼는
1: 그
0: 거죠.
1: 전철역이나
0: 네. 네.
1: 아니면 이제 버스에서 내렸을 네. 때 딱 고개 들자마자 나오는 그 거대한 야구장 딱 볼 때
0: 맞습니다. 네.
1: 뭔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런 느낌?
0: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서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조금 막히게 만들까? 그냥 게이트를 무한정 늘리면 되지 않나?
1: 그러게요. 라고 한참 그 뒤에서 줄 서 있어야
0: 되는데.
1: 굉장히
0: 그 그게 디즈니랜드가 이야기하는 의도적 정체 현상이거든요.
1: 의도적 정체.
0: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다림을 느끼게 만들면 내가 디즈니랜드의 성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웅장함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외스러움 이런 것들이 남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네.
1: 기다려야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게
0: 쉽게
1: 아니라.
0: 들어가기보다 내가 조금 기다려서 여기 들어왔더니 디즈니랜드가 더 멋있고 더 웅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 정체 현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게 왜 맛집에서 일부러 줄 세우기 한다고 하고
0: 네네.
1: 왜 이른바 그 고가품 파는 매장에서
0: 네네.
1: 줄 세우기 일부러 하는
0: 맞습니다.
1: 거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0: 그런 것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맛집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기다리게 되면
1: 네. 라디오도 줄 서서 들으시게끔 할 수는 없나? 유튜브도 줄 서서 네. 보시게끔 네. 할 수 없고
0: 그거는 뭐 제가 고민할 건 아니죠. 아무튼 네.
1: 의도적 정체.
0: 네, 그런 것도 역시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야, 이거를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좀 벤치마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제가 그 앞서 극장산업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극장산업과 관련된 조사

0: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어떤 극장의 변화에서 가장 아쉬운 측면이 뭐냐라고 저희가 2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아쉬운 측면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무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 요즘에 티켓 확인도 잘 안 해요.
0: 티켓 확인 안 하죠. 예. 그리고 안 하고 뭐 매점을 가든 뭘 하든 거의 다 키오스크. 무인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가서 극장이라는 곳이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갔을 때 뭐 테마파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환대받는 경험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내가 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컨텐츠를 즐긴다는 느낌이 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아쉬웠던 측면들이 좀 있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가 저는 고객들을 환대해주는 대표적인 슈퍼마켓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별책부록에서도 그때 예, 인터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서 사람들이 좀 줄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고 환대를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깊은 어떤 라포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최근에 이제 막 스타벅스랄지 다른 굉장히 대형 프랜차이즈를 위협하고 있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AI와 초고속 커피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피를 빠르게 내리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예. 그런 커피숍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커피숍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1: 초스피드 커피숍인데
0: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직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두 자동화시켜가지고 모두 아낀 시간을 직원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정작 그렇게 빠르게 커피 내려서 무인화 시켜놓고
0: 맞습니다.
1: 직원들은 고객이랑 또 얘기하고
0: 맞습니다. 있어요? 직원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실은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내가 매장 직원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사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매튜가 근무하는 곳으로 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스킨십 때문에 그 커피숍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여기는 사실 자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객과의 스킨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스타벅스도 네. 그 왜 차인벨 같은 거
0: 맞습니다.
1: 전자벨 안 쓰잖아요. 네, 진동벨. 네. 그리고 누구누구 고객님 네. 정은우 고객님 네. 하고 불러주잖아요.
0: 맞습니다.
1: 물론 그게 시끄러울 때 안 들려서 문제기는 한데 네. 그게 고객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얼굴을 네. 보고 음료를 건네줘야 한다. 뭐 그쪽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느껴지죠.
0: 그렇죠. 그리고 블랭크 스트리트만큼 너무 치밀하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스태프들이 음료 만드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기는 합니다. 네.
1: 그렇죠. 그리고 네. 자꾸 뭐 이대호 고객님 10번 불렀는데 안 가지려고 이제 짜증 나고 네. 되게 기계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음료는 내가 빨리 받아서 마실 수 있고
0: 네.
1: 그런데 그 바리스타와는 진짜 제대로
0: 오랫동안
1: 인간 대 인간으로
0: 네, 대화를 하고 네.
1: 다르네요. 이게 진짜
0: 대화 맞습니다. 네.
1: 경험이라는 거.
0: 네.
1: 다시 또 이제 야구장에서 배울 네. 수 있는 걸로 가볼 텐데 이거는 야구장에서 배워선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야구 팬들이 항상 화가 나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헛스윙해도 삼진당해도 화가 나고 네, 에러를 네. 해도 화가 나고 역전이 돼도 화가 나고
0: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네.
1: 근데 이게 또 마케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0: 이게 왜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볼까?
1: 예전에는요. 네. 그 그물망 타고 올라간 아저씨들 네. 좀 많았습니다.
0: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연행되십니다. 요즘에도 네. 그렇게 하면 바로 또 쇼폼 영상으로 또 그쵸, 소위 말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네.
1: 사회적으로 좀 혼나기 때문에 네. 네.
0: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기들과 팀이 하나가 되니까 나와 팀이 하나가 되는 걸 이른바 팀화 일체라고 야구 팬들은 부르고요. 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자아의탁 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팀이 나고 내가 팀이다 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나라는 중력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컨텐츠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타인이 뭐 중심이 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건데, 야구는 그런 것들을 몰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스포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신인 드래프트부터 단순히 그냥 팬들이 그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 올해 어떤 신인들이 오지?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야구단 단장의 마음으로 올해 신인들을 막 지켜보거든요. 예.
1: 누구를 뽑아야지? 막 이런
0: 누구를
1: 식으로.
0: 뽑아야지? 제를 1순위로 뽑아야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감격하기도 하고 내가 응원하는 신인 선수가 가령 첫 승을 거뒀다. 그러면 그 경기에 못 간 팬들이 심지어 그날 티켓 지류 티켓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걸 고가에 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기념품으로 소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내가 그들을 응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야구장 곳곳에 배치를 해둡니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ATM기에서 우리가 돈을 출력하려고 할 때 돈 세는 화면 같은 것들이 액정에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돈을 세는 화면, 그 돈 세는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네. 잘 들리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놓느냐면, 이 기계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화면에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1시간 반에서 빠르면 2시간 전에 경기장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오픈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이 오픈 프랙티스 장면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와서 보면서 아 타격감이 좋네, 컨디션이 좋네라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죠. 팬들의 바람대로 절대 되지 않지만 결론은 뭐냐면 선수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팀과 내가 지금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1: 같이 느낄 수 있게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팬들이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야구단, 야구팀이 네. 그렇게 마케팅 장치들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0: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요소인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뭐 그런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팬과 기업이 같은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1: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 그 혹시 여기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수포로 만든 그 외국의 유명한 재활용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네. 근데 그게 물론 그냥 매립하면 쓰레기가 되는 방수포를
1: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천막 같은
0: 거예요. 천막 같은 거죠. 예, 네, 천막. 트럭 천막 같은 건데 예. 그걸 이제 뭐 그걸 방수포로 만드는 가방이 환경에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매립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좋지만 그 방수포를 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제를 쓰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친환경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이 같은 목표를 꿈꾸게 하는 어떤 그 마케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같은 목표를 꿈꾸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이 안 좋아도 맨날 꼴찌를 해도 응원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순위나 성적 네. 결과만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같은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0: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서사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 그러니까 왜 한동안 유행을 했지만 네. 금방 끝나고 지는 것들. 그런 것도 서사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뒤져서 생각해보면.
0: 뭐 이를테면 두쫑쿠나 뭐 이런 K-디저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기도 사실 서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 두쫑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이제 셰프가 레시피를 자기가 공개를 하면서 많은 디저트 카페가 이걸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명해진 또 서사가 나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나도 확인하고 싶은 서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디저트는 사실 맛이 빠르게 확인되고 나면 인기가 끝나버리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사를 확인하고 싶게 만드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깐부치킨이 막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맛있었거나 그랬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젠슨왕이 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서사의 확인이라는 개념이 또 있다는
1: 젠슨왕이
0: 거죠.
1: 앉은 자리.
0: 네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뭔가 어떤 부자들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과 거기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내가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그 확인의 과정과 그 경험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여기에 작용한다라는 거죠. 제가 친구 때문에 야구를 응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아니 도대체 저게 야구가 뭔데 저렇게 내 친구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도 나도 지금 저 서사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자극했던 것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대체 뭐길래?
0: 도대체 뭐길래?
1: 도대체 네. 뭐길래? 근데 네. 그게 그냥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은 한번 가보고 에이 별로네 네. 이거 다 마케팅이었네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들게
0: 되는 거죠. 네.
1: 그게 이제 제품력일 수도 있을 테고.
0: 맞습니다.
1: 다른 이제 상업적인 걸로 또 보자면
0: 경기력도 중요합니다.
1: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팀 아 일체라고 했어요.
0: 네,
1: 팀과
0: 네.
1: 나가 이제 하나가 된다.
0: 네.
1: 근데 사실 굿즈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유니폼을 사 입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금방 또 품절이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또 의도하는 거예요.
0: 이걸 이제 솔드 아웃이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마케터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사실은 솔드 아웃이다. 매진, 네, 품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는 제품이 없었을 때 매력이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구한 사람들끼리 묘한 신뢰감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너도 구했어? 나도 한정판 구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묘한 소속감까지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솔드아웃 마케팅의 핵심이라서 물론 이 어떤 그 애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줄 서서 먹는 도넛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이 도넛 매장이 굉장히 매장 수를 늘리면서 매출이 감소해서 이제는 흔해 빠진 도넛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역시도 솔드아웃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기 네. 많으면 더 넓혀서 네. 네. 뭐가 좀 이제 매출 더 높이고자
0: 네.
1: 하고
0: 네. 네.
1: 규모의 경제를 이제 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성심당이 정말 전국 곳곳에 한 천여 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처럼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다면 아하.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1: 그렇죠. 네, 대전 안에만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치는 수량에서 인지도를 뺀 만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근데 수량은 적을수록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상승한다. 가령 제가 야구공에 사인을 해서 수량이 그건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수량은 하나니까 희소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인지도가 제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인볼은 가치가 없지만 이정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1: 그렇죠.
0: 그 이정우의 사인볼은 그러면 희소성이 인지도에 대비를 했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희소성이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인지도 빼기 수량?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수량 조절을 해서 이건 굉장히 갖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오픈런이나 티켓 대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다른 일반 기업들이 네. 히트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일부러 수량 조절을 천천히 이제 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네.
1: 비슷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네. 정보가 다 빠른데
0: 그렇습니다.
1: 똑똑한 소비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저거 다 상술이야.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게 반감을 갖는 지점까지는 가면 또 안 될 테고.
0: 그렇습니다. 그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이 예약 판매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문을 한 만큼 생산하게 되는 네, 온디맨드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1: 하고.
0: 맞습니다. 네. 네.
1: 또 그 팬들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다 응원만 네. 하고 추종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개선할 점, 요구사항.
0: 네. 네.
1: 또 적극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잖아요.
0: 그야말로 20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드백이라고
1: 피드백.
0: 네, 피드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령 대표적으로 그 인간 심판이 판정을 할 때 그러니까 ABS가 판단하기 전에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늘 오심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늘 이제 그런 것들을 변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대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거죠. 심판의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공정함에서 와야 되는데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KBO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빠른 발빠른 어떤 행보를 보였던 게 20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떤 그 주안점으로 저희 주요하게 작용했던 포인트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 감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배구입니다. 배구인데
1: 배구요?
0: 네,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 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른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한국 야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첨단 기술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ABS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헛스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팬들 사이에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 이게 헛스윙이냐 아니냐를
1: 스윙, 그 방망이가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0: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변명할 거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거나 현 그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규정을 만들면 되고 그래서 이걸 모호한 규칙으로 남겨두지 않고 명확한 규칙으로 남겨주면서
1: 명확하게.
0: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정성을 도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20대들의 요구에 대해서 KBO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에 있어서 이 지금의 1000만 관중 시대, 1200만 관중 시대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관객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관객의 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할 점은 또 빨리 찾아서 개선하고.
0: 그렇습니다. 그 요건 야구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20대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1: 근무 환경에서.
0: 환경에서 네. 위생적이고 이런 되게 깔끔한 화장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위생적인 화장실도 중요하지 하지만 노동자가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리더들과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불편과 불만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굉장히 만년 네. 네, 꼴찌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가 경영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20대 여성들과 여성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냐면 바로 구장의 여자 화장실을 개선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느냐 팬들과
0: 맞습니다.
1: 또 고객들과 소통을 하느냐
0: 네. 리더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KBO 총재인 허구현 총재가 해설위원 시절에 네. 이야기했던 것도 뭐냐면 야구장 여자 화장실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여자들이 온다라고 여성 팬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의지가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어떻게 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또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 정확히 또 보는 것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네.
1: 생각해 보면 이제 프로야구의 뭐 피치컴 이런 것도 왜 사인 움직이
0: 맞습니다.
1: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또 빠르게 도입을 했고 보면은 진짜 빨리 달라지는 것들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이제 평가를 네. 이제 받는 거고
0: 그렇죠.
1: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 정운우 본부장의 신간 책 바탕으로 우리가 별책보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책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유행하는가의 관점이다. 4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프로야구가 왜 하필 지금 천만 관중의 마음을 움직였냐를 궁금해하는 태도가 그렇다.
1: 괜히 천만, 천이백만, 천삼백만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프로야구. 그러니까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인데 네. 야구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0: 네.
1: 야구를 통해서 모든 기업이 또 모든 자영업자가 배울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0: 강조를
1: 해드려야
0: 해요. 네.
1: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고요. 강원도 철원과 전북 장수에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 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21도, 세종과 부산 19도 등 20도 안팎으로 시작돼 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32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4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이 제시된 뒤 산업부, 과기부, 기후부, 국토부 등의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L조의 크로아티아와 K조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조 3위 12개 나라 가운데 32강 진출이 가능한 상위 8개국에 들지 못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건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은 모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날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홍 감독과 8명의 선수를 제외한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손잡을 수 있는 모든 범민주 진보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필요하면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야 하며 윤 어게인 내란 옹호 세력을 제외하고 다 연대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에서부터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며 동지적 언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단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7%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5월보다 0.24%포인트 큰 것입니다. 경기도는 0.65%로 전월 대비 오른 폭이 0.26%포인트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가 4.16%로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구리시와 광명시 등도 강세였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분은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붙인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96.5%가 찬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의 한 장비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와 대원 등 10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장 관계자 등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2: KBS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혼인기간 함께 쌓은 연금을 부부 공동의 노후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잡은 영향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에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편의와 안전운행을 돕는 기능이죠. 적응형 정속주행장치 ACC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 ACC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간자동차정보에서 살펴봅니다. 올 한 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 리스트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을 넘어 한국 체험으로 깊어지는 동향, 트렌드 코리아에서 짚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진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면서 32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 충격의 한국 32강 탈락 소식, 또 남은 32강 경기의 주요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나면서부터 서울 쪽 정체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한 구간에서 10km 이상 밀리는 곳들이 곳곳에 살펴집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 강원권에서는 면운과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데요. 무엇보다 경계권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주분기점과 양지에서 각각 10km씩 밀립니다. 60번 서울 양기안선 서울 방향은 여전히 강원권에서는 기린 3터널과 상남 3터널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경기권에서는 월문 3터널부터 강일 사이로 13km 구간 밀리고 있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면서 노면 젖은 곳들도 살펴지니까요. 감속운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충청권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와 정안 나들목 사이 12km 정체고 다시 한번 차량터널에서 주춤합니다. 천안에서 만나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와 청주 휴게소 사이로 14km 길게 밀렸다가 경기권에 진입하면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 송악 일대 정체 풀리면서 서해대교 건너기는 괜찮지만 건넌 이후 화성 휴게소와 매송 일직 부근의 짧은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죠. 분할연금 제도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 준비해 주셨죠?
2: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돈을 먼저 찾아가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네.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왔어도 전 배우자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먼저 수령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은 분할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이 허용하는 그러나 누구나 또 납득하기 어려운 구멍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제도부터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 제도가 가진 허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분할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 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고 다른 한쪽은 살림과 육아를 맡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전에는.
1: 네.
2: 요즘에는 뭐 맞벌이 하는 부부가 훨씬 많지만 이때 직장을 다니는 쪽은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 가정을 돌봤던 배우자는 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2: 뭐 소득이 없으니까 뭐 최소한으로 그렇죠. 신고해서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2: 납입을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죠, 사실. 그렇다면 이 연금은 과연 한 사람 혼자 만든 걸까요? 아니죠.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다른 한 사람이 묵묵히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1: 맞습니다.
2: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9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했다면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처음 도입 당시에는 재혼을 하면 분할연금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재가를 하면 분할연금이 끊겼어요.
1: 네.
2: 그런데 2007년 개정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고요. 2015년에는 분할 비율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또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두는 선청구 제도도 이때 함께 도입이 됐습니다. 분할 비율도 50대 50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60대 40, 70대 30 이렇게 비율 조절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1: 네. 이게 궁금한 게 뭐 이혼하는 시점에 그 분할 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후도 가능한지 이런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네. 분할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2: 분할 연금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예.
2: 네 가지. 첫 번째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1: 예.
2: 뭐 1년 살고 뭐 분할해달라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1: 네.
2: 단순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였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가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 5년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역시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통 배우자가 이제 아내가 주부로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지 이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1: 개시 전에는 신청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네. 선청구를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수령을 시작해야지 분할연금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본인의 나이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국민연금 출생연도에 따라서 그냥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좀 틀리잖아요. 1965년생부터 68년 출생자라면 64세가 돼야지 국민연금 받고 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가 되어야지 그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2: 본인 연금의 수령 나이가 되어야 분할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 본인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지 분할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분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전 배우자 연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딱

0: 수령이 일반적인데 예. 단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이 있으면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청구 시효도 있습니다. 수급 요건이 갖춰진 날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청구 시효가 5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실 만한 점이죠.
1: 실제로 현재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부들이 많습니까?
0: 많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보고를 따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1: 예.
0: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14년 말 분할연금 수급자는 11,8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인 지난해 6월 기준 99,8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무려 8.5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수급자의 성별을 보면 더 뚜렷한 그림이 보입니다.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여성입니다.
1: 예.
0: 혼인 기간 동안 경력을 희생하고 가정을 지킨 분들이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죠. 수급자가 이처럼 급증한 배경엔 황혼 이혼의 증가가 있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이 1997년 9.8%에서 2024년에는 36.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네. 뭐
0: 이혼 가구가 많은 것은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죠.
1: 네.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내가 받을 게 없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0: 네.
1: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0: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못하면 연금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뭐 반환 일시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예.
0: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 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미만으로 납입하신 분, 해외로 이민 가신 분, 사망하시는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이 현행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앞에서 분할연금 수령요건에도 나왔잖아요.
1: 네.
0: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니까 상대방은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심지어 이혼 직후 분할연금을 미리 선청구해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반환일시금 결코 소액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천 명에 달하고요. 2025년 6월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 원입니다. 최고 수령액은 무려 1억 3,400만 원이 넘어요. 특히 해외 이주를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평균 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어서 다른 사유보다 2배 가까이 높고요. 이렇게 큰 돈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돌아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 생기는 거죠. 더 황당한 건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미 2018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분할 일시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전 배우자가 일시금을 청구할 때 상대방 목도 함께 지급하도록 의무한 거예요. 국민연금만 아직도 이 허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앞서 제가 잠깐 궁금했던 게
0: 네.
1: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한 시점에 바로 나누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0: 아까도 이제 국민연금 수급 요건 네 가지 안에 들어 있어서
1: 네,
0: 그거는
1: 네.
0: 좀 안 되는 내용인데 뭐 선진국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같은 데들은 이미 이혼하는 시점에 바로 소득 이력을 나누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1: 그렇죠.
0: 만드는데 실제로 이혼 시점과 실제 분할 연금 시점에 수십 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 배우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요.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혼할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이 되어서야 금액을 나누는 방식 사후 연금액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건
1: 예.
0: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을 연금이 오로지 전 배우자의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면 나의 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게 이제 우리 법의 맹점인 거잖아요.
1: 네.
0: 또 이혼 이후 독립적인 연금 권리를 쌓을 수가 없어요. 분할받은 연금이 4명의 가입 이력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 그렇다면 뭐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0: 국민연금원의 보고서는 개선 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 방안은 분할 일시금 도입 분할일시금 도입입니다.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상대방 목도 함께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선진국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공무원연금이 이미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그리고 전 배우자의 반할지급 청구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만 그리고 해당이 됩니다. 분할 대상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구 기간은 분할연금과 동일하게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장기 방안도 있습니다. 기여 이력 분할 제도인데요. 이건 독일과 일본이 채택한 방식이에요. 이혼하는 순간에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기록과 가입 이력 자체를 반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사망하든 해외로 나가든 반환일시금을 받든 말든 내 연금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완전히 독립된 내 권리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이력에 내 이후 소득 기록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까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이력 분할만으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고요. 때문에 뭐 장기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 듣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0: 분할연금은 이혼 후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급자가 10년 새 8.5배 이상 늘 만큼 황혼 이혼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제도예요. 그러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먼저 수령해버리면 내 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미 분할일시금 제도로 이 문제를 막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없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하신 분들 중에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분할연금은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선청구가 미리 가능하고요. 수급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궁금한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연결이 어렵다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연결 버튼을 누르시고 좀 기다리시면 네. 연결이 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텐든백스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돕는 기능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이게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3: 네, 올해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2차 사고 사망자가 400%나 급증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와 같은 주행 보조 기능 의존도가 높아진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3: 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사망자 9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이 동기간 60%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지난해보다 400% 증가했는데 이 정체, 서행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12%를 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가 ACC 등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 네. 우리말로는 적응형 정속 주행장치 혹은 뭐 자동간격 유지장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능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편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차가 아닌 전방에 정지된 물체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 등이 숨진 사고에서도 이 졸음운전 차량 운전자가 이 기능을 켜고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특별히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도 있나요?
3: 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즉 심야 시간, 그리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동이 트기 직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시간대 전체 사망자의 48%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특히 낮 12시에서 오후 2시의 경우는 이 졸음운전이 또 식후에 쏟아지잖아요.
1: 예.
3: 그래서인지 대형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집계되면서 화물차 졸음운전에 대한 집중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는 어땠나요?
3: 네, 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로는 이제 직선 구간 사망자가 96%에 달했습니다. 이 역시 이 ACC 기능,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앞지르기 차로에서는 사망자가 전체 23%에 불과했는데요. 반대로 치사율은 12%로 주행차로에보다 오히려 두 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하면 훨씬 더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터널, 지하차도 사망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50%나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사고 장소별 단속 장비 현황을 보면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1: 네. 예,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이렇게 전해지면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다발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알람 순찰과 또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상습 정체 구간의 경우 내비게이션에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도 협의 중입니다. 또 앞지르기 차로에서는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직선 구간에서는 신규 단속 장비 설치를 검토하거나 이동식 단속 장비 위치를 조정해서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운전자 개인의 주의도 요구가 되는데 ACC, 이 정속주행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 기능일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늘 안전운전 유의해 주시고요. 졸릴 때는 반드시 쉬어가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쇼 2026 부산 모빌리티쇼가 개막했네요.
3: 네, 지난 금요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26 부산 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랐습니다.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기존 부산 모터쇼를 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참고로 이 모터쇼,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신차와 미래 기술을 한자리에서 다 공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축제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는 단순히 자동차만 전시하지는 않잖아요.
3: 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회사, 특히 뭐 배터리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자동차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는 AI 기능을 활용한 이동수단을 체험하는 행사로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도 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체험형 전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김성원 기자님 다녀오셨나요?
3: 네, 다녀왔습니다.
1: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3: 네, 과거에는 이 모터쇼에서 약간 세계 최초 공개 또는 아시아 국내 최초 공개 이러한 신차가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긴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언론과 소비자도 이 관심이 자동차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모터쇼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표 무대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고요. 신차를 모터쇼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개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직접 취재를 갔을 때의 느낌은 이런 신기술,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기능, 터치 요소들을 통해서 약간 기술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그러게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하는 그런 신차들이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경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철학이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오프라인 전시가 훨씬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모터쇼는 신차 발표보다는 브랜드 경험과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바뀌고 있고,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모터쇼 규모는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실물 그리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터쇼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그런데 국내 완성차 업체 참여가 또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3: 네, 그런데 또 이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인 신차 발표 행사나 온라인 공개를 선호하면서 모터쇼 참가 규모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적인 모터쇼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고요. 대신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는 지역 축제에서 신차를 공개하기도 하고 CES처럼 IT나 가전쇼에서 다른 업체와 협업해서 신기술 그리고 차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의 영역이 없어지고 정말 무한 경쟁 시대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1: 그러면 앞으로 이 자동차 생태계에서 모터쇼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3: 네, 앞으로 모터쇼는 단순히 자동차를 전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이동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산업이 한 공간에서 기술과 비전을 선보이는 무대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동차의 경쟁력도 이제는 엔진이나 디자인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에서 결정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모터쇼는 소비자에게는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모터쇼는 어떤 차를 만들었느냐보다 앞으로 어떤 이동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무대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현재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과 동두천, 포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어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과 부산 19도 등 20도 안팎으로 시작되겠고 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32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5: 내일 휴일 저녁 시간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부터 상남 3터널까지 정체고요. 동홍천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이후 경기권에서는 월문 3터널에서 또 강일까지 쭉 정체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속도가 더딘데요. 둔내터널 안 2차로에 장애물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횡성휴게소부터 새말까지도 정체고요. 경계권 들어와서는 여주분기점과 또 양지부터 각각 10km씩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휴게소부터 진남터널까지 더 가서 여주분기점에서는 5km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가는 길 정안교에서 인풍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경계권에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속도 조춤하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쇼핑 목록, 이 방한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0: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로 쓴 돈이 무려 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조 원이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이 된 것 셈이죠.
1: 그렇네요.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한국에 와서 채워가는 그 쇼핑 목록도 바뀌었다면서요.
0: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예.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김이나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로 사가긴 했어요.
1: 네.
0: 근데 한국 하면 이런 거지 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가는 물품들이 달라졌습니다.
1: 네.
0: 예전엔 약간 기념품을 샀다면 요즘엔 일상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오면 뭐 경복궁이라던가 이런 한옥마을 관광지만 둘러보고 갔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뭘 먹고 어디에서 장을 보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그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요. 10명 중 6명이 한국을 다시 방문한 분들이세요.
1: 와.
0: 그래서 한 번 이미 와본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 다 가는 곳 말고 진짜 한국을 체험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해외 나갔을 때 예전에는 네. 유명한 선물만 사오다가 요즘은 이제 그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내다 오시는 것처럼
0: 네.
1: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좀 한마디로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상징으로 아주 보여주는 게 바나나 맛 우유인데요.
1: 바나나 맛 우유요?
0: 네. 목욕탕에서 갔다 오면 마시고 이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음료인데
1: 네.
0: 1974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50년 된 음료인데요.
1: 네.
0: 근데 이 노란 항아리 모양 우유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한국 여행 인증템이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맛있는 기념품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은 이걸 또 기출 변형도 합니다. 이 편의점에서 사는 얼음컵도 네. 되게 좀 독특하다고 외국인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삼각 모양 그 봉지 커피 또 되게 한국스럽다라고 외국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 항아리 모양 이 노란 바나나 우유랑 이 얼음컵 거기다 봉지 커피를 넣어서 하나의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보는 바나나 우유 라떼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유명인 분들도 한몫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한했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바나나 우유를 또 나눠준 게 또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고요. 정말 요즘은 편의점에서 이런 바나나 맛 우유를 뭐 판매가 되는 거 80%가 외국인 분들이 요즘 명동에서는 찾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동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들 홍보 문구에 아 우리에게는 웰컴 드링크로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한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야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0: 네.
1: 네. 또 음식 중에 인기 있는 음식은 뭘까요?
0: 이 부분도 재밌는데 외국인 분들이 한식 하면 뭐 삼겹살, 뭐 코리안 비비큐 이래서 불고기,
1: 네.
0: 비빔밥 이렇게 얘기를
1: 그렇죠.
0: 하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음식도 여전히 인기는 있는데 요즘 좀 의외의 메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자탕입니다.
1: 감자탕.
0: 네.
1: 오.
0: 그래서 국수, 만두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인기가 있어서 한국관광공사 분석을 보면 외국인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늘어난 숫자들이 이 국수, 만두, 감자탕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육회나 곱창처럼 외국인 분들한테 좀 낯설 것 같은 음식까지 찾아 먹는다는데요. 얼마 전에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1위로 한국식 치킨이 꼽혔는데 이 한국식 치킨이 그냥 또 한국식 치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숙소에서 치킨을 이 시켜 먹는 게 또 코스로 예, 배달해서 한국 스타일로 먹겠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또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라마다 조금씩 또 선호도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 이런 걸 줄 때 쌈 채소 이렇게 주는데 네. 대만 관광객분들은 미나리를 넣은 삼겹살을 좋아하시고 일본 관광객분들은 깻잎이 좀 더 인기고 이런 조금 조금씩의 다 베리에이션 차이들도 존재합니다.
1: 와,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0: 네. 이게 한층 더 심화된 약간 부분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예전에 김을 사서 가셨다 뭐

0: 이랬으면 네. 예, 이제는 아 이게 참기름 바른 김인지 들기름 바른 김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하시다가 못해 이제 진짜 전통시장 방앗간에서 네?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찾아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향이 진하고 품질 좋다는 이야기를 또 막 들으시면서 한국 여행 기념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마트에서 파는 이런 완제품이 아니라 방앗간을 직접 가서 짜는 모습을 구경하고 그 자리에서 신선한 것을 사서 가는 건데요. 이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조차도 즉석으로 구워주는 김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1: 맛있죠.
0: 네, 예를 들어서 뭐 남대문의 한 가게가 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관련 영상이 3,500만 회가 조회수를 넘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남대문 시장, 광장 시장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유명한 전통 곳들도 가지만 이제는 조금 더 동네 분위기 나는 네. 망원 시장, 통인 시장을 좀 더 외국인 분들이 아, 일상을 알고 싶어 하면서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1: 딱 우리가 해외 여행 보편화 되면서 많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여행 풍경 같은데
0: 네.
1: 또 우리 해외 나가면 카페나 디저트 많이 찾잖아요. 네. 반대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걸 찾으실까요?
0: 네. 카페와 한국이 요즘 카페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개성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0: 근데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건 이런 좋은 분위기의 카페들도 좋아하는데
1: 네.
0: 의외로 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도 열심히 찾으신다고 해요. 이유가 한국 사람들처럼 보내고 일상을 보내고 싶다. 이게 네. 아주 핵심인데요.
1: 맞아요.
0: 한국 여행 다녀와서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뭐 정말 커피를 마셔봤어. 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요. 또 디저트 중에서는 소금빵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러짜리 소금빵 하나 먹으려고 수천 달러 비행기 값을 썼다라는 우스갯소리 영상이 300만 회 넘게 퍼질 정도로 진지하고요. 10원빵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 없죠.
1: 네.
0: 10원짜리 모양의 동전 안에 치즈가 가득 든 간식인데 경주에서 유명한 뒤 전국으로 퍼진 이 빵도
1: 예, 예.
0: 정말 모두들 한 번은 사가겠다 뭐 이러고 그릭 요거트 약간 꾸덕한 한국식 예. 그릭 요거트도 사람들이 아 한국 가서 꼭 먹어야 돼 이런 간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아니 저도 이제 해외 나가 보면 괜히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네. 나가보고 싶고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옷이나 액세서리는 또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0: 네, 요즘 뭐 K패션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의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 볼캡, 야구모자라고 부르죠.
1: 예, 예, 예.
0: 이게 또 한국 두상에 맞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좀 작아 보이게끔 이 모자를 썼을 때 디자인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 이 볼캡 브랜드 한 브랜드는요.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상하이에 매장까지 낼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또 일본 관광객분들은 오면 한국의 파자마, 잠옷 이런 것들이 귀엽고 귀여운 캐릭터가 많다라고 해서 샀기도 하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가방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이 세련됐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관광객분들이 매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1: 그럼 거꾸로 야 이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물건도 있을까요?
0: 네. 이 한국 분들이 정말 아 외국인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우린 왜 몰랐지? 하면서 네.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정말 외국인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다시 좋아하게 되는 건데요. 이 커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나나 우유 라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외국 분들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 이걸 우리도 내놓겠어 라고 해서 한 메뉴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말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면 요즘 미역국 라면 이런 마늘맛 과자 이렇게 한국에서도 먹어본 맛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서 한국 사람들도 오히려 관심을 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변할 걸까요? 뭐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0: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번 이상 온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을 한 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명한 곳을 이미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더 깊이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이 이제 정말 욕망으로 자리 잡은 거고요. 이런 욕망의 힘에는 결국 드라마하고 영화의 힘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편의점에서

0: 먹는 라면 장면, 시장에 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SNS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좀 짧은 영상으로 여행을 기록하거나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유행이라 근데 이렇게 정말 한국에 와서 나는 이런 우유를 만들어봤어 이렇게 만들어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남기는 컨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기구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정말 한국인답게 하는 것,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된 시점입니다.
1: 갑자기 우리 먹을 거 없어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많이 만들어 주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외국인 분들이 이제 사가는 게 달라졌다는 것, 소비가 달라졌다는 거는 네. 사실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김이나 초코파이처럼 몇몇 알려진 물건으로 기억되던 나라였다면 이제는 정말 외국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동네 시장에서 참기름을 사고 바나나 우유를 찾아서 헤매면서 편의점들을 순방하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특별할 것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멀리서 찾아올 만큼의 귀한 경험이 된 것이라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들이 더욱더 한국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북중미 월드컵 32강 좌절입니다. 뭐 이거는 사흘간의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 끝이 났습니다. 32강 진출은 무산됐고요.
3: 그렇습니다. 우리 홍명보의 이 북중미 월드컵은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역대 월드컵 가장 큰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48개국이 출전한 대회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사실 진짜 월드컵은 그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진짜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지금 지역별 예선한 거예요. 우리는.
3: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32강에 우리가 못 들어갔다. 이거는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한 거다.
1: 못한 거죠.
3: 이렇게 네.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대회는 또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 3위 팀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우리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봤지만은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체코와의 첫 경기 2-1로 이길 때마다 참 좋았는데요. 네. 하지만 멕시코에게 0-1로 졌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사실 이 경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0-1로 지고 말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남아공전은 특히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뼈아팠는데요.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선수들의 움직임은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무겁기만 했고요. 또 공격은 많이 전술이 없나 싶을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1: 네.
3: 계속해서 상대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공격이 반복됐고 홍명보 감독도 벤치의 흐름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 0-1로 지고 있으면은 공격수를 넣어야지 왜 수비수를 넣는 거 이렇게 어린아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인데 우리가 그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럼 부상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1: 네,
3: 그때
1: 종아리.
3: 또 수비수를 넣은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뺀 선택도 결과적으로는 완전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네.
3: 경기 후에는 경우의 수에 기대해야 됐고요. 남의 발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한때 32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하지만 다른 조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오늘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뻥 찼던 공을 뻥을 차야 되는데 기회를 뻥 찼던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축구는 뭐 전술, 선수 활용, 위기 대응 모두 숙제를 남겼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아쉽죠.
3: 네, 아쉬운 점을 계속 얘기하자면 오늘 방송 다 아하. 털어야 될 텐데요. 하지만 가장 큰 그래도 아쉬운 점은 이건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모두 지적하는 부분인데 네. 아니 손흥민을 왜 자꾸 빼든가 선발로 기용 안 하든가 이거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메시 38살 먹고도 계속 출전시키잖아요. 예.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41살 먹었는데 계속 출전한단 말이에요. 선발 출전을. 네. 물론 거기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출전 시간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1차전, 2차전, 3차전 모두 171분을 뛰었습니다.
1: 네.
3: 90분 3경기니까 270분이니까 조금 대충 얘기하자면은 절반 정도밖에 못 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절반 정도는 못 써먹은 겁니다.
1: 네.
3: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빠른 침투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점인 선수인데 이번에는 뒤에서 공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니면은 측면에서 고립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이런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아니 손흥민 개인의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 환경을 못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팬들 역시 아니 손흥민에게 맡기지 말고 손흥민을 살리는 축구를 해야지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고 있고요. 앞으로 대표팀은 우리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활용한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이 되겠죠.
1: 네. 질 수가 없는 경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기가 힘든 경기를 이제 지고 말았던 거죠. 오죽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할 정도였으면은 사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건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성남FC,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FC 구단주였거든요.
1: 아, 당연직으로. 예.
3: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야, 나도 구단주를 해봤는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1: 예.
3: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뽑으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모든 조직에는 민주적인 운영, 감시와 견제 그리고 권한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이 수장을 뽑는 방법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선제, 어떤 일부 축구인들에 의해서 네네네. 회장을 뽑았다면은 앞으로는 직선제, 더 많은 체육인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이 대표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에 언론도 한몫했다. 남한 곡을 너무 우습게 본 결과다. 비기기만 해도 간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도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3: 그렇습니다.
1: 네, KBS도 중계는
3: KBS
1: 계속
3: 중계하고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2강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3: 네. 일단 한국이 속한 A조에서는 멕시코가 3전 전승으로 조 1위에 올랐고요. 남아공이 우리를 꺾고 조 2위로 솔직히 저는 남아공은 올라갈 자격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3: 그 밖에도 브라질,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딱 금방 우승할 것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토너먼트에 올랐고요.
1: 예.
3: 일본도 F조 2위로 32강에 올라서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됐습니다.
1: 아.
3: 그리고 이제 조 3위로 살아남은 팀들이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스웨덴, 가나,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제리, 파라과이, 세네갈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합류했습니다.
1: 네.
3: 반면 우리나라와 이란, 스코틀랜드, 우루과이는 조 3위를 하고도 탈락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3: 8위까지 올라가는데 조 3위 팀 가운데 9위가 이란이고요. 10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좀 아쉽죠?
1: 네.
3: 32강 대진도 모두 확정이 됐는데요. 일본과 브라질의 맞대결이 가장 눈길을 끌고요. 독일은 파라과이, 프랑스는 스웨덴, 아르헨티나는 카보베르데. 그리고 잉글랜드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은 아쉽게 여기서 멈췄는데요. 하지만 월드컵은 계속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3: 단판 승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판 승부는 한 경기만 져도 짐을 싸는 거잖아요.
1: 네.
3: 이제부터 긴장감이 넘치는 아주 도파민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 말씀대로 일본과 브라질이 32강전 최대 빅매치로 꼽힌다면서요.
3: 일본이 조별리그 2위로 통과하면서 우승후보 브라질과 32강전에서 만나는데요.
1: 네.
3: 뭐 브라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영원한 우승후보죠.
1: 네.
3: 그런데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조별리그에서 우승후보 네덜란드, 스웨덴과 비겼고요. 아프리카의 복병인 튀니지는 무려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1: 어허.
3: 1승 2무, 승점 5점으로 F조 2위를 차지했는데 이가 밖에서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경기력 면에서 출전 국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1: 네.
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참 대진운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껏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난다. 이건 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1: 네.
3: 역대 상대 전적도 1승 2무 11패 절대 열세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 1승이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 아하.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네. 0대2로 뒤지다가
1: 네.
3: 3골을 넣어서 3대2 역전승을 거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32강 최대 빅매치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를 꼽고 있고요. 과연 브라질이 우승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또 일본이 이변을 일으키게 될지 32강 최고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3: 뭐 그 밖에도 프랑스 대 스웨덴, 네덜란드 대 모로코,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경기가 주목할 32강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화제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생소했던 카보베르데라는 팀인데 이번 대회 내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네요.
3: H조에서 3무승부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나라가 서아프리카 끝자락에는 작은 섬나라거든요.
1: 네.
3: 인구가 52만밖에 안 되고 제주도 2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당당히 조 2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카보베르데도 좀 운이 없는 게 아르헨티나를 만나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카보베르데의 돌풍이 과연 또 메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1: 네.
3: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시간 사이 경기도 연천과 동두천, 포천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이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전남 곡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경남 하동에도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오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과 부산 19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2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 으로 오늘만큼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에는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이 제시된 뒤 산업부, 과기부, 기후부, 국토부 등의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자리하는데 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갑작스런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구상에 우려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발목 잡게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며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 라고 말했습니다. 32강 진출에 실패한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이 모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날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귀국하는 8명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틀째 자국을 공격한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각 28일 성명에서 미군이 새벽에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감시시설을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유엔 헌장 2조 4항과 종전 양해각서 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추락한 외국인이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층 상가 건물 5층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신고 23분 만에 미얀마 국적의 4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건물 6층에 미얀마 종교 기도원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프랑스에서 평소보다 사망자가 약 1,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현지 시각 28일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지난 23일 이후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현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이면 불법 촬영 범죄도 늘어나는데요.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 촬영, 그 밖에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를 다뤄봅니다. 문화로 세상읽기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의 도전은 아쉽게 끝났지만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응원 열기를 담아봅니다. 또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이면의 문화, 경제, 환경 이슈도 살펴볼게요.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원곡을 능가하는 리메이크 명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오늘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량들로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정체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 여유 가지셔야겠는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강원권에서는 이제 횡성 휴게소와 새마을 사이로만 밀리고요. 경계권에 접어들면 여주에서 8km가량 밀린 뒤 용인과 광교터널 부근에서 각각 3, 4km씩 가다서다 반복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원권에서는 인제와 동홍천 부근이 교통량이 많고요. 경기권에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사이로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노선들도 정체가 줄고 있는데요.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천안 쪽 차량 터널과 남풍새 사이로 5km만 밀리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고 경기권에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오신다면 45번 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부근 5km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호남권에서 15번 서해안선 타고 서울 쪽까지 하신다면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만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노면 젖은 곳들이 있겠습니다. 노면 젖은 곳에서는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 법률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아,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여름이면 해마다 불법 촬영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실제로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에서 이 불법 촬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2: 이제 불법 촬영 범죄는요, 단순히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과거에는요, 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이런 특정 장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거리, 상가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 어디에서나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요, 이제 누구나 카메라를 갖고 다닙니다.
0: 그렇죠.
2: 바로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고성능화되어 있고 초소형 카메라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펜들도 네.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요. 불법 촬영 범죄가요. 매년 수천 건 이상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되는 게 이 정도니까
0: 아.
2: 실제로 이뤄지는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0: 네.
2: 더욱 심각한 건 촬영 자체도 큰 문제인데 이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SNS, 뭐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영구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좀 더 엄정한 수사 그리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힘을 실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뭐 AI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교묘하게
0: 그렇죠.
2: 합성물까지 발견이 되면서 정말 이런 범죄들 기승 벌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2: 많은 분들이요. 아니 사진만 찍었는데도 이렇게 처벌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0: 네.
2: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요.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불법 촬영이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2: 이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이걸 팔았다거나 일정 부분 금전에 대한 대가로서 이 영상을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내가 촬영한 거 아니어도 내가 전송한 거 아니어도 단순히 다운로드한다거나 저장, 시청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요즘 판결들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같은 거 선고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나온 적도 있고요.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을 하고 휴대전화에 400건 이상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례에서도 징역형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종적인 어떤 그 양형은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몇 번이나 이런 촬영을 했는지 실제 유포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요. 네. 그래도 요즘 굉장히 좀 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요. 그 외에도 뭐 취업 제한이라든가 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들도 함께 내려질 수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물어야 합니다.
0: 네. 앞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그와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다 하셨는데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이것도 처벌 대상 되는 거죠?
2: 당연히 처벌 대상 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요. 불법 촬영보다도 이 AI를 활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촬영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평범한 사진 한 장, 우리가 무심코 SNS에 올리는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음란물을 합성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출연하시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들이 있다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게 뭐 몇 번,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은 뚝딱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법도 강화돼서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AI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 편집, 가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도 좀 크게 높아졌는데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까지 했다면 더욱 무겁게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것들이 있는데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던가 지인의 SNS 사진을 수집해서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적발이 됐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피해자 네. 중에는 중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담한데 선생님도 피해 대상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근데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가 발달을 했고 또 이런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앱을 통해서 너무 쉽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이 장난처럼 유포한 것인데요. 이것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아주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과 남을 수 있다는 점 네.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우스갯거리로 넘기실 게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체적인 접촉 없이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 등을 유도하는 거, 또 사진을 전송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만 성범죄다 이건 아니에요. 요즘 사실 SNS가 누군가 유명한 감독이 그랬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SNS 가 인생의 낭비다까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범죄의 온상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란한 대화나 성적인 사진 영상을 전송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체 사진을 일부라도 보내면 그걸 가지고 너 친구들에게 너가 이런 메시지 보냈다고 다 알릴 거야. 협박을 일삼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특히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대화를 내가 나눴다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숨기려다가 오히려 사진을 전송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당연히 성범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 채팅방을 기점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일단 예방이 최선이겠지만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자다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빨리 어른들에게 알려야 되고 수사기관에 예. 신고해야 합니다.
0: 네. 참 이 어린이들의 경우 보니까 특정 단어들이 차단되는 그런 기능이 이 대화창에 있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런 메신저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대화나 사진들이 오고 간다면 플랫폼 차원의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런 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플랫폼 업체 측에서도요. 할 얘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리닝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특정 단어는 입력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이 있긴 한데 너무 많다는 거죠.
0: 아 그렇겠죠.
2: 너무 많아서 다 걸러내지 못하고 네. 있지만 너무 많아요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런 범죄들이 고도화될수록 이걸 스크리닝하는 기술 역시도 발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한계, 특히 뭐 이런 SNS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다거나 이 대화도 뭐 비공개, 뭐 암호가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자동 탐지 기능, 반복적으로 어떤 영상을 유포하는 계정에 대한 차단,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의무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면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범죄가 인터넷 발달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2: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는요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휴대폰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일단 그래도 처벌의 강화입니다. 처벌이 강화가 된다면 범죄의 어떤 수준이 그래도 조금은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반드시 적발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처벌을 더 높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일을 하면 무조건 잡힌다.
0: 네.
2: 그런 처벌의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교육입니다.
0: 네.
2: 이런 것이 범죄가 된다는 걸 우리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예.
2: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처럼 만드는
0: 맞아요.
2: 경우가 많아요.
0: 네.
2: 장난 아니다. 범죄다. 네. 어른들이 다시 한번 교육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플랫폼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죠. 고도화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이런 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저희 방송도 예전에는 몰래카메라라고 표현하다가 이제는 그 표현 안 쓰거든요. 불법 촬영입니다. 네. 엄연히 불법 촬영이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앞서 우리가 스포츠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32강 진출이 무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고 있어요. 또 그게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4: 네, 단적인 뉴스가 바로 편의점 출입문에
0: 네.
4: 홍명보는 출입 금지라고 하는
0: 그런 게 붙었나요?
4: 사진이 네.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실망감과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변한 게 아니냐. 누리꾼들이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동명이는 어떡하지 이런 반응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5: 그렇죠.
4: 근데 이제 본사는 해당 게시물이 본사의 공식 지침이 아니다. 예. 밝혔기 때문에 일부 점포의 개별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국회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이 해당 청원은 등록 후 직후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은 청원 요건 심사 대상에 오르는데 경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의 응원 열기는 아주 뭐 뜨거웠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이번
4: 그럼요.
5: 월드컵입니다.
4: 예, 국민들의 동전화. 응원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네. 네.
5: 그 광화문 광장 일대 거리 응원도 그렇고 주변의 편의점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면서요?
4: 사실 애초에는 좀 기대치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네. 특히 오전에 주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시차 때문에 예전에 월드컵 보면 밤에
5: 맞아요.
4: 응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류, 뭐 치맥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치킨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전이기 때문에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네. 아니고 맥주 많이 팔렸고 하이볼도 뭐 1272%,
5: 와.
4: 예, 1561% 국산 맥주, 안주류가 863%,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낵, 탄산음료도 많이 팔렸고요. 심지어는 이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많이 팔렸습니다.
5: 예.
4: 그리고 낮이었기 때문에 이온음료, 아이스크림들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도 특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업종별로 좀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요.
5: 네.
4: 치킨 업종은 남아공전에서 주문 건수가 161% 증가했습니다.
5: 네.
4: 피자의 경우에는 체코전에서 164%였고요. 중식은 체코전에서 57%, 분식은 체코전에서 평소 수준을 유지하다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체코전에서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했다가 멕시코전과 남아공에서 좀 많이 응원에 참여하시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5: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건데 특히 이번에는 평일 오전에 경기가 다 진행이 되면서 응원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특히 무알콜 맥주가 네. 폭발적인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알콜은 어쨌든 맥주가 좀 판매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 그렇죠. 끝나고
4: 잠깐 또 나오신 분들도 맞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상 또 근로 규칙상 그러면 안 되겠죠.
5: 예.
4: 그래서 무알콜 맥주가 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2,053%나 판매가
5: 와.
4: 급증했습니다. 예. 다른 사례도 한 1,000% 정도, 1,300%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짧게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5: 네.
4: 어느 때보다도 무알콜 맥주의 대중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물론 경기를 더 했더라면 무알콜 맥주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무알콜 맥주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냈던 그런 월드컵입니다.
5: 그 최소한 한 경기 아니면 두 경기를 더 했더라면 이 경제 유발 효과는 더 컸을
4: 더
5: 것이다.
4: 더 컸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날이 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5: 네.
4: 더더군다나
5: 아.
4: 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더워서 특수를 누린 분야가 또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한 차단템입니다. 그래서 선크림부터 양산까지. 근데 우양산이라고 그러죠.
5: 네. 네,
4: 비 올 때 쓸 수도 있고 또 햇볕이 쨍쨍 쬐

0: 때 쓸 수 있는 겸용 우양산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선크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양우산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1: 네.
0: 사실 이 우양산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대개 여성이나 노약자가 쓰는 거로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요즘에 2030 세대
1: 맞아요.
0: 남성 고객들이 많이 이제 찾다 보니까 월드컵 특수로 예. 잠깐 반짝 누렸습니다.
1: 네. 실제로 이렇게 월드컵 같은 스포츠 중계를 즐기고 응원하는 게 우리 인체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0: 예전에 사실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뭐 국가주의다. 옹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대항전으로서 또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삶의 만족도와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특히 외로움을 줄여주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영국에는 외로움부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외로움부에서는 이런 그 외로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일단 경기 시청을 통한 뇌의 자극이 일어난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울증을 더 떨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선수와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풀리거나 승리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1: 아, 그럼요.
0: 그 엔돌핀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소속감을 끼게 되다 보니까 사회 심리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호주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경기를 직접 관람하든 그리고 TV 모바일로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를 접하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특히 월드컵 경기가 주는 이런 심리적 건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정적으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못 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군요.
0: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밤에 술을 좀 자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야 월드컵이 뭐라고 이 난리냐 월드컵이 뭐 밥 먹여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1: 그러니까요.
0: 신체 밥보다 더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우리 인체 건강에도 좋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97년 IMF가 2001년에 이제 종료가 되면서 2002년 월드컵을 바로 했잖아요. 그 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월드컵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걸 우리가 체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네. 그 후로 한국 축구도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매번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지금 고환율, 뭐 고물가, 고유가 이 삼중고를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 같은 시간을 좀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더 이제 기대도 네. 그 실망도 컸던 것
0: 사실
1: 같고요.
0: 사실 체코전 네.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지만 체코에서 이겨버리고.
1: 이기니까요.
0: 그래서 굉장히 네.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1: 네.
0: 그때는 또 반대로 실망감이 커서 이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월드컵은 우리에게는 2002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네. 되게 월드컵 효과를 측정을 해보면 주최국들이 대부분 경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엔 북중미 월드컵은 좀 다릅니다만은 새로
1: 경기장.
0: 그 경기장들을 다 지어야 되니까 너무 투입 비용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0: 경제적 효과가 덜 있고 되게 적자였다고 해요. 근데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한 데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 국가 브랜드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 한국 전쟁이라든지 남북 분단 상황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IMF이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덜 있었는데 네. 그때 4강 신화를 쓰게 되면서
1: 그렇죠. 네.
0: 국가 브랜드 효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KBS 겨울연가가 2004, 5년에 히트친 게 아닐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스포츠와 문화, 국가 브랜드, 경제 효과는 굉장히 맞물린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선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0: 아, 그럼요.
1: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월드컵 특수를 누리던 곳 이제 저희 KBS도 지금 중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또 포털 스트리밍 플랫폼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도 있네요.
0: 사실 예. KBS 시청률 계속 잘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네. 사실 이제 KBS를 많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광고 관련 협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그 상당 부분은 모바일로 보는 경우 많고
1: 맞아요.
0: 특히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생중계를 또 즐겨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털 서비스에서도 중계권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전 이후에 굉장히 유입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예. 평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출근하랴 등교하면서 이게 잠깐잠깐씩 또 보려면 TV세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PC에 잠깐 이렇게 켜놓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지금 예. 32강에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다만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 트래픽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흥행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문가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온라인 또 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그런 제언이었습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32강을 못 간 게 소상공인들에게 더 아쉬운 일이 됐군요. 우리 선수들 자존심 좀 올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0: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1: 네. 그러니까요. 이럴 때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우 사상 최대 스포츠 배팅 이벤트로 커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배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누가 이길 거냐라는 것을 되게 이야기한 건데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의 특징이 뭐냐면 몇 골을 넣을 건가. 이런 식으로 구체 선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뭐 회당 그러니까 한 경기당 골이 지금 이제 공인구 때문에 증가했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평균 몇 구 이제 몇 점을 더 이제 낼 것인가 이런 다양한
1: 예.
0: 그런 흥미있는 이벤트로서 이제 배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참가 국가도 32개 국가에서 48개 국가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1: 그렇죠.
0: 배팅이 증가했다라는 점. 물론 이거는 상업적인 부분인데 유의를 하시면서 좀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1: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월드컵과 이런 대형 콘서트나 뭐 슈퍼볼, NBA 결승전 티켓값이 치솟다 보니까 이른바 펀플레이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0: 그래서 예. 예, 월드컵 경기가 그 불을 지르는 셈이 됐는데요. 한 예. 사례가 있었는데 월드컵을 보려고 한 버지니아의 부부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년 넘게 돈을 모았어요.
1: 예.
0: 그런데 총 비용이 만 달러 한 1,40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하고 2014년에 비해서는 비용이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재판매 플랫폼에서 한 장당 800달러의 티켓을 구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800달러면 거의 한 1,115만 원 정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차비가 175달러 한 24만 원 정도.
1: 아, 네.
0: 경기장에 갔다 오면 24만 원.
1: 아. 네.
0: 이렇게까지 미국이 비싸다. 그래서 펀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포츠나 그 외에도 공연 여행을 할 때 미국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참 어렵다는 거고 다만 부유층은 큰 부담 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1: 네.
0: 문제는 중산층과 노동계층이라는 네. 거고요. 특히 이번에 월드컵이 도시간 항공기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티켓 판매가 부진하다라고는 저의 네.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즐기는 거 중요한데
1: 네.
0: 돈이 많이 들어가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마지막 질문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기후 위기 월드컵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0: 일단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1: 네. 네,
0: 더운 상황 속에다 또 집중호우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1: 네.
0: 또 온열 스트레스 질환 때문에 지금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이게 앞서서 이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는 점에서 탄소 발생이 적을 수 있다라는 애초에 예견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증가했고 또 항공기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탄소 배출량이 9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이거는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서 두 배로 또는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덥기 때문에 안에도 더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환경오염에는 네. 변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남 곡성과 경남 산청에 강한 소나기.

0: 28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으로 오늘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한 시간 전보다 교통량이 많이 정리됐는데요.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들 이동량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남 6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또 동홍천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경기권에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쭉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지체 정체고요. 이후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또 신갈분기점 서울방향 진입로에는 장애물 처리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서행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차량터널에서 남풍세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까지 이동량이 꾸준하고 안성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원곡을 능가하는 잘 만든 리메이크 명곡이군요.
4: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원곡을 넘어서는 리메이크 곡은 없다. 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곡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리메이크 곡이 하하. 이제 큰 사랑을 받아서 원곡이 이제 묻힌 그런 곡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곡을 능가하는 잘 만든 리메이크 명곡, 팝송 한 곡, 가요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곡은 원래 이탈리아 칸초네 음악이에요.
3: 예.
4: 로체 논 비보라는 곡을 이제 영어로 개사해서 부른 곡입니다.
3: 네.
4: 일단 피노 도나지오의 로체 논 비보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이걸 리메이크한 영어 버전을 제목을 말씀드리면
3: 네.
4: 특히 올드팝 팬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곡입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라는 곡입니다.
3: 오.
4: 이게 사실 1960년대, 70년대 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80년대까지도 무도장의 블루스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3: 네,
4: 조금 의외인데요.
3: 네,
4: 저보다 연배가 높은 형님한테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분은 이 곡만 들으면 예, 블루스 타임이 생각납니다. 예, 이 곡하고 닐 세다카의 노래하고 뭐 몇 곡이 그렇게 또 추억의 블루스 곡이라고 하는데
3: 네.
4: 아무튼 이 곡은 1966년에 발표됐고요.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4위까지 랭크됐던 네. 그런 곡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가수들이 영국 가서 활동할 때
3: 네.
4: 사실 조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걸 허문 사람이 그룹이 이제 비틀즈고요. 비틀즈를 위시해서 막 엄청난 영국의 밴드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팝 시장을 그냥 재편했죠.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거기 편승해서 더스티 스프링필드도 미국으로 진출해서도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녀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이 곡이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3: 오.
4: 그리고 산네모 가요제 출신에서 배출된 곡인데 산네모 가요제 하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0: 진짜 1970년대 80년대는 산레모 가요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요제였었는데 이 가요제를 통해서 여러 가수들이 또 배출되고 명곡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1965년 산레모 가요제에 출품됐던 곡인데 안타깝게도 7위에 머물렀다고 해요. 예. 입상 안 한 그냥 그 상을 받지 못한 곡이죠. 예. 굳이 7위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연찮게 스프링필드가 현지에서 산레모 가요제를 보게 됐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신기하게 보면서 유럽엔 또 얼마나 훌륭한 가수들이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 여러 곡 가운데서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심 이게 대상 받겠구나 싶었는데 네? 상을 못 받으니까 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어떻게 상을 못 받지? 이거 내가 불러야겠다. 내가 불러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 좋은 곡을 많이 알려야겠다 해서 소속사 관계자들한테 녹음을 할 테니까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소속사에서 이제 뭐 편곡자도 구하고 작사가도 구하고 뭐 프로듀서, 엔지니어 또 세션하는 사람까지 섭외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더스트 스프링필드는 정말 60년대 조금 인성이 문제가 됐을 정도로 예. 자기 고집이 세고 약간 독재형이었어요. 그래서 세션하는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연주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주면 네. 물건을 집어던져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완벽주의자. 요즘 같으면 활동하기 힘들죠.
1: 예.
0: SNS에서 난리가 났을 테니까.
1: 예.
0: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그런 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여자 가수 중에서 흑인 음악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로 정평이 났었어요. 이 사람이 1958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오디션 때 이미 그 관계자들이 다 사로잡았대요. 노래를 딱 부르니까 정적이 흐르면서 다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나중에 이제 뭐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한다 하면서 이제 대우를 해줬고 금방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이 좀 교만한 것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1: 네.
0: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괜히 그랬던 건 아니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기 위한
1: 그렇겠죠.
0: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드는 때도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편곡해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면
1: 금방
0: 빨리
1: 텐데.
0: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시를 외쳤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녀의 친구인 비키 위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친구가 이제 와서 답답하다. 좀 가사가 나오면 빨리 이거 발표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1: 네.
0: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 작사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야드버즈라는 밴드의 매니저였던 사이먼 네피어 필 벨이라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1: 네.
0: 이 사람도 매니저를 하지만 원래 싱어송라이터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내 친구 그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1: 네.
0: 노래 하나 지금 빨리 발표하고 싶은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달째 마음고생하고 있고 계속 녹음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벨이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네.
0: 그리고 자기가 친구인데 그리고 친구 거는 조금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 가사하고는 달리 봐주지 않을까?
1: 네.
0: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작사를 했고
1: 네.
0: 이제 그걸 더스티 스프링필드한테 줬고요. 근데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좋은데 몇 개만 바꾸면 되겠어. 그래서 물론 몇 개를 바꾸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1: 네.
0: 결국은 이렇게 작사가 완성돼서
1: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0: 녹음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세상에 나온 노래입니다.
1: 그러면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부르는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원곡을 능가하는 리메이크 명곡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우리 가요입니다. 노영심의 노래, 네. 그리움만 쌓이는. 아. 이 곡은 뭐 노영심의 노래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여진 씨의 노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연령이 세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80년대에는 뭐 여진 씨의 노래로 잔잔한 사랑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노영심 씨가 불러서 또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예. 이 곡이 노영심 씨가 1995년에 발표했지만 원곡은 1979년에 와. 발표가 됐어요. 여진 씨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가수가 돼야지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곡을 써서 불러서 데모를 만들어서 음반사에 가져갔더니 다짜고짜 오이 녹음합시다. 그래가지고 우와. 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인데요. 그랬는데도 노래 너무 좋고 노래도 잘하니까 이건 부르면 된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가수 데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데 사실 이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여진 씨는 중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특히 교단에 있으면서 가수 활동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예. 아무래도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가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가수를 뭐 이런 시선 때문에 아예 뭐 활동을 할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노래는 묻히는가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들이 좋은 노래를 알아본 거죠. 예. 그래서 라디오나 또 다운타운가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곡이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약간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아니나 다를까 여진 씨가 순정 만화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만화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여자분들은 이제 순정 만화 우리는 이제 액션 이런 걸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곡을 썼고 근데 노영심 씨가 이 곡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듣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서 선물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심지어 본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레코드 가게에서도 그게 주 수입원의 하나였어요. 녹음 테이프에다가 좋아하는 팝송이나 가요를 녹음해 주세요 하면은 보통 80년대는 한 3,000원 받았던 것 같은데요. 80년대 후반 이럴 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고 노래를 녹음해서 주면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듣거나 그랬는데 이제 친구의 그런 선물을 받고 이 노래에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즐겨 불렀고 나중에 내가 노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 곡을 한번 리메이크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새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곡을 부르게 됐는데 일단 여진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는데 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인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이제 여진 씨를 찾아서 허락을 받았고 그때 여진 씨가 굉장히 기뻐하겠다고요.
0: 예.
1: 내 노래를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노영심 씨가 여진 씨를 찾아갔을 때 노영심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일단 희망사항에

0: 그 이후네요.
1: 작곡가였고 또 그 예전에 왜 노영심 씨가 TV에서 또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라는 음악 그렇죠. 프로그램을
0: 맞습니다.
1: KBS에서
0: 공개 방송 네,
1: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와서 네.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영심 씨는 정말 마음으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
0: 아.
1: 마음으로 불렀다는 게 기교가 없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0: 잔잔하고
1: 그러니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0: 맞아요.
1: 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0: 아.
1: 이건 내 얘기 같은데.
0: 어.
1: 그래서 더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명곡이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사인에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산청, 구례와 곡성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과 모레 화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과 부산 19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대전, 대구 32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으로 오늘만큼 올라서 덥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4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딸바보 효종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각별한 딸 사랑, 애틋한 부녀의 정도 만나보시죠. 주간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공기의 세계, 또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세대의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녹여낸 소설 황보름의 윗집 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조선시대 딸부자이자 딸바보인 효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효종이 시집간 딸에게 보고 싶다, 이 언문 편지를 많이 했다고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자식을 둔 아빠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느 아빠들과 똑같았어요.
0: 네.
2: 특히 딸을 낳은 아빠들은 그 어여쁜 딸이 시집 가는 걸 매우 서운해하잖아요.
0: 네.
2: 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자신의 딸이 총 7명이었는데 그 시집 간 딸들이 보고 싶다고 궁궐에 자주 들어오라고
0: 네.
2: 한글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0: 그렇죠. 자, 이제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 전에 공주들이 일반적인 양반가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시댁에서의 공주들의 언행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의 딸인데 위세가 상당한지 아니면 반대로 시댁이니까 또 조심스러운지도 궁금하네요.
2: 그렇죠. 자, 일반적인 가문에 그 남녀가 결혼하더라도 그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유교 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남편을 하대하거나 남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부인이 또 시부모한테 뭐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0: 예.
2: 거기에 폐륜적인 기사가 매우 많아요.
0: 오.
2: 그것도 한 16세기 이전에는. 그게 많다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교 문화가 자리 잡히는 한 16세기 한 중반, 중후반부터는
0: 예.
2: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0: 아하.
2: 그러니까 공주들은 또 왕의 딸이잖아요.
0: 그러니까
2: 어머니는 왕비입니다.
0: 네
2: 아버지 뭐 하시노?
0: 왕인데.
2: 왕인데. 뭐 이거 엄청나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시부모도. 그런데 이들이 또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대부가와의 남자와 혼인합니다.
0: 네.
2: 그리고 신분을 낮추어 시집가는 거예요. 이걸 하가라 그래요.
0: 아.
2: 아래 하자 시집갈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또 시부모는 공주들이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조선왕조의 기틀이 잡혀지는 조선 제9대왕 성종부터는 이제 유교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데 이때부터 왕들은 시집가는 딸들에게 이제 시부모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0: 네.
2: 자, 성종은 자신의 첫째 딸이었던 혜수공주가 있었어요.
0: 네.
2: 이 혜수공주가 이제 시집가게 되었을 때 그 시아버지가 되는 우승지 신종호라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0: 네.
2: 이게 성종의 말이에요.
0: 네.
2: 옹주가 시집 가면 시부모를 뵙는 예가 있는데 삼가 조심하고 엄숙하게 해야 한다. 옹주가 궁궐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존귀한 것만을 알고 교만한 행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시아버지가 되는 그대는 어린 며느리인 옹주를 잘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요.
0: 아무래도 이제 이 혼인하는 연령 자체가 매우 낮다 보니까 뭐 성인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신하에게 그런 부탁을 할 정도니까요.
2: 그러니까 상상이 네. 안 되죠. 왕인데 네. 신하에게 앞으로 이제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되는 이 신하에게 네. 그래도 잘 부탁한다. 잘 교육시켜라.
0: 그렇죠.
2: 맞습니다. 또 어린 나이 13살 정도의 시집을 가기 때문에
0: 네.
2: 아직 교육을 다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또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0: 네.
2: 특히 이제 성종의 아들이죠. 연산군 말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왕이 되었던 중종도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시켰던 걸 이어서 자신의 딸인 효혜공주가 시집가게 될 때 그 시아버지가 되는 김알로라는 사람한테 예, 자신의 딸 효애 공주에 대한 교육을 또 부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효종이 시집간 딸에게 보낸 그 언문 편지를 열어볼까요?
2: 네. 효종은 딸만 7명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공주만 또 6명이에요. 예. 특히나 이 많은 딸들 중에서 셋째 딸이었던 숙명공주를 매우 예뻐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숙명공주는 11살 때인 1650년에 한살 연하에 청송심 씨 가문에 예. 심익현이라는 사람이 배우자, 즉 부마로 간택됩니다.
0: 네.
2: 아나운서님도 청송심 씨 가문이죠.
0: 예. 네.
2: 이후 2년이 지나서 13살 때인 1652년에 혼인하게 돼요.
0: 네.
2: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0: 그러니까요.
2: 얼마나 어립니까. 그래서인지 효종은 시집간 자신의 딸 숙명공주에게 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0: 그 편지가 남아 있나요?
2: 남아 있습니다.
0: 예.
2: 이게 한글로 된 편지예요. 모두.
0: 네.
2: 아버지 효종도 딸에게 한글로 편지를 보내고 딸인 숙명공주도 답장을 한글로 써서 보냅니다.
0: 주고받았군요.
2: 네, 이 편지가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숙명신한첩. 숙명은 바로 숙명공주고
0: 예.
2: 신한이라는 게 바로 편지입니다.
0: 예.
2: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아버지 효종, 어머니인 인선왕후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모두 남아있는데 다 해서 한 66통 정도 돼요.
0: 예.
2: 바로 그 편지 내용 중에 재미난 내용만을 하나하나씩
0: 좋습니다.
2: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0: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2: 먼저 숙명공주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0: 네.
2: 효종은 친필 한글로 시집간 숙명공주에게 짧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은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님께서
0: 제가
2: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너는 시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한다고 하더니만 왜 고양이만 품고 있느냐. 행여 감기 걸렸으면 약이나 잘 챙겨 먹어라. 뭔가 철없는 이 공주의 모습도 느껴지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고 하는 대목이네요.
2: 그렇죠. 이때가 아직 효종이 그 승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숙명공주도 20살이 거의 안 됐었을 겁니다.
0: 예.
2: 그러니까 매우 어리고 철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 아버지 시집 가면 시부모님한테 잘할게요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고양이만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딸이 걱정되기도 하고
0: 네.
2: 또 행여 감기나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매우 짧습니다. 예. 편지가.
0: 오.
2: 그리고 사실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그런데
0: 예.
2: 조선시대에도 고양이를 집안에서 품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놀랍죠.
0: 예.
2: 그래서 이런 한글 편지를 보면 왕실의 한글 편지를 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0: 네.
2: 또 다른 편지는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네 몫을 잘 챙겨라. 라는 말을 한 편지예요.
0: 네 몫을 잘 챙겨라 무슨 뜻일까요?
2: 참 신기하죠.
0: 네.
2: 효종은 시집간 딸들이 보고 싶어서 자주 궁궐에 불렀습니다.
0: 네.
2: 그래서 숙명공주의 동생인 뭐 숙휘공주나 언니인 수광공주 등은 아버지 효종이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왔나 봐요.
0: 네.
2: 아, 아버지가 또 뭐 주시려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시집간 딸들이 친정에 오면 또 뭐 하나
0: 챙겨가면 좋죠.
2: 반찬 같은 것도 챙겨가고
0: 네.
2: 막 하잖아요. 아마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궁궐에 들어온 공주들은 아버지인 왕이나 어머니인 왕비가 폐물을 나누어주면 곧장 받아들고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0: 그렇겠죠.
2: 아이고 오늘은 또 뭐 하나 주시려나 네. 이런 걸. 그런데 숙명공주가 그때 궁궐에 들어오지 못해서 폐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0: 네.
2: 이게 안타까웠던 아버지 효종은 이래서 숙명공주에게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목소리 좋은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번.
0: 너는 어찌하여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너의 언니나 동생은 폐물을 많이 가져갔는데 네 몫이 없어졌구나. 게다가 그 사이 안 좋은 일들도 있었다는데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적는다. 네 몫은 악을 쓰더라도 찾거라.
2: 악을 쓰더라도 찾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 거 네가 챙겨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부를 때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0: 진짜 예뻐하시는 게
2: 그렇죠.
0: 느껴져요.
2: 네. 네. 못 들어오니까 안타까워가지고.
0: 또 남편을 들들 볶아라 이런 말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숙명공주가 궁궐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사위놈 때문이라는 이 아버지 효종의 편지가 있습니다.
0: 합리적인 의심이군요.
2: 네. 자, 이것도 또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0: 아, 또 있나요? 네.
2: 네. 내
0: 네가 죄 지은 것이야 무슨 다른 죄를 지었겠느냐. 이번에 궁에 안이 들어온 죄인 듯 싶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네 남편 심철동 때문이니 그를 들들 볶고 싸워라.
2: 맞습니다. 이 심철동이 바로 심익현의 아명이에요.
0: 아~
2: 야, 들어오지 못한 것은 네 탓이 아니야.
0: 예.
2: 이 사위는 네 남편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봐라 한번. 이건 좀 진짜 진심으로 싸우라는 말은 아니겠죠.
0: 그렇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렇죠. 보러 와라.
2: 예, 남편 데리고 들어와라.
0: 그만큼 보고 싶다.
2: 네,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아이고. 이제 어쩌면 어떤 시댁의 일 때문에 못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사위를 들들 볶아라라는 재미난 편지예요.
0: 재밌습니다. 네. 예.
2: 그래서 시집간 딸이 보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 못 들어왔으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0: 예.
2: 특히나 조선시대 왕들은요. 시집간 딸을 보러 함부로 그 집에 못 갑니다.
0: 아,
2: 지금의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도 뭐 장가간 아들한테 한번 가보겠다. 이게
0: 쉽지 않죠.
2: 안 됩니다. 이게 네, 국정에 네. 다스려야 되는데.
0: 그럼요.
2: 그래서 신하들이 극력 반대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걸 반대를 무릅쓰고 간 왕들도 있어요.
0: 네.
2: 특히 용조가 그래요. 용조도 딸이 7명입니다. 시집간 딸이 7명인데 딸이 아파요.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일륜이다. 내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갑니다.
0: 네.
2: 그리고 또 공주들의 집들은 다 궁궐 가까이에 한양 도성에 있기 때문에
0: 예.
2: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0: 그렇군요.
2: 그것이 이제 바로 사위 탓이다.
0: 네.
2: 정말 재밌습니까?
0: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심익현 말씀하셨잖아요. 부마.
2: 네.
0: 장모인 인선왕후가 매우 총애하고 예뻐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예.
2: 왕과 왕비의 딸이었던 공주의 배우자가 일단 되려면 명문가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0: 그렇죠.
2: 물론 이 혼인이 정략 결혼입니다.
0: 네.
2: 어디 드라마에서처럼 둘이 어렸을 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0: 네.
2: 그런데 이 심익현이라는 부마는 인물 자체가 또 출중한데다가 글씨 당시에 서예죠. 이게 이 서예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인지 장모인 인선왕후의 총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0: 아, 그때부터 사위 사랑은 장모.
2: 아, 옛날부터 사위 사랑.
0: 뭐 이런 말이 있었나 보네요.
2: 저도
0: 네.
2: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항상
0: 아.
2: 맛있는 걸 보내주시고
0: 축하드립니다.
2: 술도 항상 아. 보내주시고 그만큼 제가 잘해야 되겠죠.
0: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인선왕후의 대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2: 조선왕조실록이죠. 숙종실록에 보면 심익현의 졸기가 있습니다. 졸기라는 것은 사망한 기록이에요.
0: 네.
2: 거기에 보면 인물의 생애가 어떤 사관이 평가한 기록입니다.
0: 예.
2: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네.
2: 심익현은 외모나 언행이 아름답고 서예에 매우 뛰어나 인선왕후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위가 7명, 6명인데 그 중에서 인선왕후 장모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예.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모도 아름다운데 글씨도 잘 쓰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인물이죠.
0: 예.
2: 우리 아나운서님도 청송신국식 가문인데
0: 네.
2: 인물도 훌륭한데다가 아나운서까지 하시니까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특히 네. 이제 장모가 되는 왕비에게 대비죠. 가장 많이 사랑받았다고 사관이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0: 그렇네요.
2: 실례입니다. 이거는 예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왕비의 사랑은 애정도 있겠죠. 사위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줬다는 게 돼요. 그래서 사관이 이렇게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부마는 벼슬을 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2: 혼인하면 이제 왕이 왕실에서 특별히 재산을 내려주는데 게다가 이렇게 또 총애까지 받으면 수많은 땅들을 하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전역에는 이 왕실 후손들 중에 하사받은 땅들이 그 가문의 선산으로
0: 네.
2: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바로 이 평이 심익현 가문도 특히 파주 쪽에
0: 예.
2: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가봤는데 그 선영이 파주에 있는데 그 선영 자체가 다 거의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0: 오, 그렇군요.
2: 나중에 가보시면
0: 알겠습니다.
2: 이 아버지 심익현의 아버지가 바로 영의정을 지낸 청평이 심지원입니다.
0: 예.
2: 그분의 묘역부터 해가지고
0: 네.
2: 매우 한번 가볼 만합니다.
0: 우리 청송심 씨의 4부마가 있는데
2: 맞습니다.
0: 그중에 한 분
2: 네. 네,
0: 심익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위도 이렇게 예뻐요. 딸도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 그 손주도 예뻐하실 수 있고
2: 당연하죠.
0: 네, 효종이 그 외손주에 대한 사랑을 좀 엿볼 수 있는
2: 맞습니다. 그 편지도 남아있어요.
0: 그래요?
2: 귤이 잘 이 편지 내용 바로 읽어드릴게요.
0: 예.
2: 귤이 잘 익은 것이 17개인데 언니 수강공주와 너에게 나누어 보니 하나가 남는다. 이게 홀수니까. 그래서 하나는 내가 맛보고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요사이 가상의 형제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다. 오죽 예뻐졌을까 생각한다. 가상이란 말은 숙명공주 아들 심정보의 아명입니다. 네, 숙명공주는 청평이 심익현과 사이에서 심정보, 심정엽 두 아들을 낳았어요.
0: 예.
2: 특히 왕의 외손자들은요. 과거에만 급제하면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0: 그렇군요.
2: 그게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0: 그 사위는 안 되지만 외손자는 또
2: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0: 볼 수 있군요.
2: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왕들도 딸을 가진 연하빠와 같다는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한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작가가 있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독과 자연, 침묵과 사색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자 했던 작가가 바로 헤르만 헤세인데요. 그는 누구보다 깊이 삶을 탐구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산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쉼조차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오늘날, 헤르만 헤세가 전혀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속도를 되찾는 겁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태도인데요. 책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목적 없이 걷는 산책, 계획 없는 여행, 홀로 조용히 머무는 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의 기술은 헤르만 헤세가 평생 써온 산문들 가운데 세상이 정한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글들을 엮은 책인데요. 사실 상당 부분이 헤르만 헤세의 여행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헤세는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배우고 길 위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의 숭고함을 발견했는데 그 진술을 책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이었고요. 다음 신간은요?
3: 공기의 세계란 책 출간됐는데요.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면서 과학 저술가인 칼 짐머는 우리가 사는 세계,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탐정 소설처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로 가득한 사무실과 교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집에서도 우리는 늘 공기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마음껏 숨을 쉬어도 과연 안전한 것인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한 합창단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 사건을 시작으로 루이 파스테르가 빙하 위에서 공기 중 세균을 포집한 순간, 그리고 콜레라와 결핵을 둘러싼 의학사의 논쟁, 하늘에서 미생물을 추적한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물 무기 연구가 남긴 어두운 유산 등 책에는 공기가 가진 놀랍고 무시무시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보여주는 공기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 구름과 비, 그리고 인간 문명의 흔적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병들게 하는 거대한 세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훨씬 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공기는 우리 밖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우리 몸을 떠나서 다른 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책은 공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공기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윗집 부부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 결혼하지 않을 뿐더러 연애에도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 한국이라는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젊은 세대만의 문제일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은 없는 걸까?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휘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으로 전세계 100만 부 판매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황보름 작가가 두 번째 장편 소설 윗집 부부를 선보였는데요. 따뜻하고 푸근한 소설이지만 주제의식만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한편의 소설 안에 모두 녹여냈는데요. 아랫집과 윗집, 한국 사람이 대부분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발소리, 청소하는 소리, 이렇게 소리는 어렴풋하게 들리고 있지만 마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점점 서로도 멀어지고 있고 어려워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70대 노인 오경직인데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무지게 가정을 돌본 아내 그리고 별일 없이 자라온 딸, 아들 덕분에 나름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합계 출산율 0.62 소멸해 가는 대한민국에 관한 뉴스를 듣게 되죠.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자신처럼 점점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0: 70대 어르신이 주인공 같은데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3: 70대 어르신이 일단 서른 중반의 딸에게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다가 외면당하죠. 아들에게는 둘째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물었다가 사이만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도 늙은이의 말이라면 삐죽대기 바쁜 젊은이들 때문에 주인공 경직은 안 그래도 못마땅한 세상이 더더욱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슨 고집인지 주인공 경직은 딱 한 명만, 젊은 사람 딱 한 명만 설득시켜서 애를 한번 낳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소설의 전반부에는 70대 노인 오경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젊은 세대와 세상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지내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경직은 자신의 윗집, 그러니까 10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마주칩니다. 30대로 보이는 부부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요. 두 사이도 제법 좋아 보였습니다. 윗집에 사는 젊은 부부, 남자 이름은 가을이고 여자 이름은 봄인데요.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20대를 다 보내고 30대를 맞이한 동갑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지만 실패가 기본값이었고 두려움 속에서 청춘을 보냈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던 두 사람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자 봄이 먼저 퇴사하고 이후에 가을도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의 삶이 버겁기만 하고 소설 표현에 의하면 철봉에 매달리듯 끈질기게 버티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그걸 포기하고 소도시의 구축 아파트로 거처를 옮깁니다. 작은 백반집 겨울 식당을 열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랫집에 사는 어르신 경직과 종종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0: 그 이후에 갈등이 심화될지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함께 읽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네요.
3: 그렇습니다. 자신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한국은 보통 집합건물 공동주택이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참 가깝게 붙어 살고 있지만 서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소음은 들리지만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건물의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른다라는 사실을 소설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또 말을 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4: 네.
3: 조금씩 다정해지고 서로의 생각을 듣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어렴풋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영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네, 윗집 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책망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조용필의 친구여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7월 4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요?
1: 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6월 26일 국방 드론 대드론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방 드론 본부를 신설해 드론과 대드론 전투 역량을 발전시키고 민간 상용 드론의 획득 지원과 민군 협력 등의 임무를 전담토록 합니다. 또한 각군 작전사령부는 드론을 활용하여 각군 특성에 맞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0: 예,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한 국방 드론 대드론 정책도 함께 추진을 한다고요?
1: 네, 국방부는 장병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교육용 상용 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능이 입증된 민간 상용 장비를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하고 국내 방산기업이 자체 개발한 우수한 무기를 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 올해 최초로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개최하고 국토부와 산업부 등의 정부기관과 미국 나토와 함께 협력해 드론 산업의 표준 인증 협력 추진과 민군 표준 재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0: 예, 정부가 고 김오랑 중령의 충무무공훈장을 주소했다고요?
1: 네, 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의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에 충무무공훈장 주소를 의결했습니다. 고인은 2014년에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는데 정부는 올해 3월 해당 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으로 주소를 추진했습니다.
0: 예, 같은 날 고 정선엽 하사의 충무무공훈장도 함께 주소했다고요?
1: 네, 고 정선엽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초소를 사수하다 총탄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2022년 고 김오랑 중령과 함께 고인의 사망이 전사로 바뀌어 서훈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6월 23일 고인의 무공훈장 주소를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 해내갈 예정입니다.
0: 예,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 최초로 한미 국방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열었다고요?
1: 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3회째 열린 한미 국방 방산 컨퍼런스가 미국 현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선과 MRO 등 한미 간의 협력 구체화 방안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 무기체계 분야의 방산협력 확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0: 네, 이두희 차관이 행사 다음 날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요?
1: 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월 24일 미국 전쟁부와 의회 CSIS 전략문제연구소의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의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마이클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을 만나 AI와 드론, 조선, MRO와 같은 방산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첨단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징키 해리건 미국 하원 의원들과 던포트 전략문제연구소장을 만나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동맹의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4월 6일부터 2022년도 10월 5일까지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네, 이상준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는 150mm 자주포병 사수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처음 했었을 때 초반에 좀 적응을 좀 어려워했었어요, 성격상.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저희 행정보급관님, 엄찬용 상사님께서 조금 많이 좀 챙겨주시고 좀 멘탈적인 케어와

0: 시간입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험준한 전방 일반 전초나 인구 밀집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접촉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 군이 이런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추가 검사나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방문하면 하루 만에 정밀 검사부터 최종 진료 방침 결정까지 마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군 의무사령부는 격오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군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패스트트랙 절차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격오지 부대 장병들은 물리적 거리와 교통 제약으로 인해 적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렵게 군병원을 찾더라도 초진, CT, MRI 예약 촬영, 결과 판독, 치료 방침 결정 등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여러 차례 병원을 왕복해야 하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되거나 장병들의 피로도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군의 간의 구조적 감소로 최전방 부대의 자체 진료 여건이 위축되면서 이를 보완할 의료 인프라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무사는 일원화된 국방 의료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공백없는 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혁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 예, 어떤 혁신안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핵심은 행정 절차 일원화와 수혜 대상 전면 확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원격 진료를 시행한 장병들은 대기 없이 군병원 외래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CT, MRI 당일 촬영 판독, 결과 확인, 입원 여부까지 하루에 확정 지을 수 있죠. 의무사는 또 서북도서를 비롯한 일부 취약지역 병사 중심의 의료 지원을 원격 진료로 시행하는 격오지 전부대로 확장하고 수혜 대상을 간부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국방의료복지로 전환했습니다. 의무사령관 이상호 육군준장은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전군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장비 점검 및 가동 테스트를 완벽히 마쳤다며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은 군 전투력 유지의 핵심인 만큼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무사는 패스트트랙이 군의 간 부족 상황에서도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의 진료 여건을 보장하고 경증 환자의 중증화 방지 및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이라는 특수환경에서 검증된 모델을 향후 민간 의료 취약지역이나 범부처 공공의료 혁신에 이식할 수 있는 표준 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0: 예, 여름철 장병들의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더위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도지수 및 체감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부대가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인데요. 소기사 교육훈련 참모처는 온도지수 및 체감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온도지수와 체감온도를 측정해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관찰, 대비, 조정, 대한, 중지로 이어지는 5단계 위험 등급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위험 등급에 따른 행동 및 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1: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관이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중 휴대용 온도지수 측정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단계별 조치사항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소기사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통제관으로 지정해 기본 2시간 단위로 측정값을 입력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고 폭염 관련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수기사는 각 부대 지휘 통제실에도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상황을 관리하는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현장 통제관과 지휘 통제실이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식별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제작한 교육장교 이경진 대위는 무더위 속 장병들의 안전은 어떤 상황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시와 권고를 넘어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0: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육군 장병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전방지역 초급 간부와 우수 복무자, 군인 부자장병이 시구시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기장 그라운드에는 임동욱 중위, 최원석 상사, 이명수 준위, 이규석 하사가 올라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임동욱 중위는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며 경계작전과 교육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방 초급 간부를 대표해 시구에 나섰습니다. 최원석 상사는 드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육군 군사 혁신을 선도하는 11사단 아미 타이거 플러스 시범부대에서 근무하며 드론 무인체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C4 행사에 참여했죠. 15사단에서 함께 복무 중인 군인부자 이명수 준위와 이규석 하사는 시타와 시구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희는 20여 년간 전방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아들인 이하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사관의 길을 선택해 같은 사단에서 복무하고 있죠. 경기장에는 전방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초급 간부 80여 명도 초청됐습니다. 장병들은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응원 속에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죠.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KBO 각 구단과 협력해 7차례에 걸쳐 모범장병 시구시타 행사와 장병 초청 관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 및 가족 200여 명과 대전 지역 장병 150여 명이 함께하는 초청 관람 행사도 개최했죠. 육군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참전 유공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수호 임무에 전념하는 장병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민군이 함께하는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은 육군 부대들이 있다고요?
0: 네, 먼저 육군 53보병사단은 최근 주둔지 일대에서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방위사단의 임무와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지역주민, 군인가족, 장병 등 천여 명이 참여했죠. 사단은 행사장에 민군 소통 및 화합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직접 보고 체험,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악대 공연과 장기자랑을 통해 민군이 함께 화합하는 무대도 만들었죠. 군인가족 김나연 씨는 우리 군의 첨단 장비와 무기를 직접 보고 체험해보며 군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단장 오세웅 소장은 지역과 군의 상생을 도모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지역과 화합하는 충렬부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해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장병들의 군인정신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6월의 다짐 62초 쇼츠원고 공모전을 진행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해군 2함대인데요.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1.2 연평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수호를 위한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함대 전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각오를 담은 62초 분량의 쇼츠 원고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62초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해군 이함대의 명칭에서 착안했죠. 해군 부사관인 아버지처럼 해군으로 복무하며 서해를 사수하겠다는 기지방우전대 유성재 상병, 의무병으로서 전우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북함 이경현 일병, 완벽한 물자 수송으로 함께 서해수호를 하겠다는 항만방어대대 홍주원 일병의 원고 등 6건이 선정됐습니다. 이함대는 수상 원고들을 쇼츠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 지난 19일부터 일일 정신전력 교육의 하나로 부대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원고를 모아 영상을 제작한 정훈실 박태환 병장은 장병들의 다짐과 각오가 담긴 원고가 쇼츠로 잘 표현돼 부대원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부대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예, 보통 과학화 전투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대항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전투 수행 능력을 끌어올린 부대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육군 39보병사단 기동대대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대항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대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KCTC 실제 훈련에 대항군으로 참가해 훈련 부대가 다양한 전장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산악, 야지 지형을 활용해 기동, 내부, 수색, 정찰, 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대대는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대항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KCTC 훈련에 앞서 집중 체력 단련 기간을 갖고 장병들의 기초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했습니다. 또 마일드 장비를 활용한 중대 쌍방 전술 훈련을 실시하며 KCTC 훈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죠. 대대는 KCTC 훈련 지원을 계기로 팀단위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대대장 이승현 중령은 우리 대대 장병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훈련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수호라는 임무 완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전현호라고 합니다.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그 연평도를 완벽한 준비 태세로 지키신 선임 해병님들에 대한 존경이 무한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뒤를 이어서 같은 연평도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간부가 한 명이면 배성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사입니다. 항상 잘 지지를 해줬고 같이 언제나 병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서로의 힘듦을 나누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복무 중일 성현아, 군생활 동안 즐거웠고 고마웠어. 힘내. 지금 ROTC 후보생인데 같은 학교여서 원래 다 같이 자주 어울리는 부리예요. 김민섭이라고 아주 훌륭한 형이 하나 있습니다. 민섭이 형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 가끔 면회 갈 테니까 열심히 해. 파이팅!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3: 네, 몇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병역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병역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1: 예, 먼저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3: 네, 먼저 시험 응시 사유의 입영 일자 연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현재는 시험 일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 시험 일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를 하고 병역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일정을 시험 일자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처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 시험일까지 연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상근 예비역 선발에서 제외를 합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 달 7월에 접수 예정인 다음 연도 본인 선택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상근 예비역은 방위 소집 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 방위 인력 충원을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서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지역 예비군 부대 등에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1: 그렇군요. 동원훈련 분야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3: 네, 병력 동원훈련 분야는 충무훈련 10일 전에 불시 소집 훈련이 있음을 알림톡으로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충무훈련은 전시에 대비해서 사전 예고 없이 매년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소집일을 정하고 소집 4일 전에 훈련 통지서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들의 훈련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대상자에게 총무훈련 시작 10일 전에 비상소지 가능성과 전신무 관련 알림톡이 발송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훈련에 대한 관심과 훈련에 참가하는 준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예, 사회복무 분야의 변경 사항도 있을까요?
3: 네, 저출생 극복과 일가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시에 본인의 연가를 사용했지만 다가오는 8월부터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부담이 완화가 되고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복무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휴가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면 최초 신청 시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를 복무 기간의 장에게 제출을 하고 나면 이후에 임신검진에 동행을 하고 나면 배우자의 진료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병역 의무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의 엄정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3: 네, 해외 이주 신고 후에 출국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앞으로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외 이주 신고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을 할 때 해외 이주 신고 사실만으로 허가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국가에서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 허가를 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주 신고는 연고 이주와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가 있는데요. 연고 이주는 기존대로 해외 이주 신고 사실 확인으로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은 무연고 이주와 현지 이주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 예, 현역병 모집 분야에도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3: 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점수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던 것을 지금은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 추첨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선발 주기도 월 단위 모집에서 연 단위로 2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집병 합격을 위해서 군복무 수행과 무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헌혈과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과열 양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컸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세한 모집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리셋네의 러브어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원과 하동, 곡성과 순천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 그중 구례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과 모레 화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과 부산 19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대구 32도, 광주 31도, 강릉 27도 등으로 오늘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과 SK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SNS를 통해 호남이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거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연이틀 정면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특정 지역 특혜, 기업의 팔목 비틀기란 공세를 정치적 목적의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호남 반도체 산업 조성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서해안 지역이 첨단 공장 건설에 적합한 토지와 수자원, 재생에너지 등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영호남의 불균형 해결책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1: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등 우려를 불식한 건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산업 입지를 공식 확인했었다며 이상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구상은 국토균형 발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도 이틀 연속 SNS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는 AI, 거시경제, 청년 일자리 해결 등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선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공식 발표는 내일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뜨거운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표밭 다지기용 정경유착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의 본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예수 기자입니다.
3: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점을 겨냥해 반도체 산업을 여당 권력투쟁 시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기업 자본과 국가 미래 동력을 정권 표밭 따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관치를 넘어 정경유착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4: 정권의 치적을 위해 기업을 재물로 삼는 이 대변인입니다. 위험한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3: 야권 주요 인사들도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 명청대전 총알 쓰려는 속셈이냐 맹비난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5: 더 이상 SNS 말정치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십시오.
3: 이런 야권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발목 잡기,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이라거나 호남은 금기의 땅이냐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당선인 등의 비판 기자회견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0: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 32강 진출 끝내 좌절됐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후반 45분 터뜨린 쐐기골, 32강 진출을 향한 마지막 탈출구가 완벽히 차단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6: 홍명보 후에 32강 탈락을 결정지은 건 K조 3차전이었습니다. 한국의 32강행 운명을 쥔 우즈베키스탄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먼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격에 나선 콩고민주공화국은 후반 23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위사의 그림 같은 쐐기골로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물리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무승부 이상을 거두길 간절히 바랐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 홍보민주공화국의 후려한 빛 이면에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글자가 새겨집니다.
6: 조 3위 경쟁국 12개 나라 가운데 마지노선인 8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이렇게 32강행의 꿈을 접었습니다.
8: 이 대한민국 축구가 21세기 들어서 이 월드컵 본선에서 정말 가장 무기력한 어떤 경기력으로 지고 또 탈락을 하니까 정말이지 힘듭니다.
6: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 남아공전 졸전으로 스스로 32강행 티켓을 따내지 못한 축구 대표팀은 4회 내내 가슴만 졸이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이번 결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된 인물은 역시 홍명보 감독입니다. 선수 선발부터 전술 운용까지 모든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르며 황금세대의 전성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12년 만에 반복된 실패, 홍 감독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9: 사흘 내내 온 국민을 가슴 졸이게 했던 희망 고문이 결국 32강 좌절이라는 허탈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황금 세대라 불리던 선수들도 48개국 체제에서 1차전을 이기고도 내리 2연패를 당해 탈락한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 침묵의 시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와 상황이 일어나서 뭐 누구 하나 쉽게 말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9: 이제 시선은 12년 만에 또다시 실패를 반복한 홍명보 감독을 향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성적 부진과 숱한 논란으로 불명예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막 2년을 앞두고 선임돼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홍명보 2기에도 명예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이지만 임기를 계속 이어가기엔 국민적인 공분이 너무 커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클라크 감독도 지난달 4년 재계약을 맺었는데 32강 진출이 무산된 직후 사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던 홍명보 감독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11: 저는 선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약에 탓할 거리가 없으면 나를 탓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9: 마지막까지 기적을 노리기엔 우리의 경기력뿐 아니라 사령탑의 리더십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표팀의 1차 목표였던 토너먼트 진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슬슬히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이번 대표팀의 탈락이 유독 뼈아픈 이유는 역대 최강이라는 선수층을 보유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백3를 고집하며 위기 대처에 전무했던 홍명보호의 허무하고 씁쓸한 결말, 이준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2: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에서의 첫 번째 실패 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13: 우리 선수들은 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12: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대신 오직 백3만 고집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또한 전무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조편성에서도 1승 2패로 32강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지만 홍 감독만큼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듯했습니다.
11: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파크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12: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은 결국 한국 축구에 대참사를 안겼습니다.
14: 12년이 흘러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라는 뻔한 명제를 망각해버린 탓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이번 결과는 준비되지 않은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도태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외부 환경 적응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전술과 상대 분석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5: 월드컵을 앞두고 고지대 세 글자를 수도 없이 외쳐온 홍명보 감독.
16: 우리는 조별리그부터 익숙하지 않은 고지대라는 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조편성 직후부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15: 우리의 베스트 11과 상대 맞춤 전술을 가다듬는 시간이었던 사전 캠프도 늘 고지대 적응이 급선무였습니다.
17: 자꾸 그냥 고지대 계속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15: 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기며

0: 고지대 적응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남아공전. 눈에 띄게 무거워진 몸놀림으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동거리 측면에서 남아공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더위와 같은 환경 변수는 동일했기에 체력관리 실패의 원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1: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식 중독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2: 저희 팀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0: 결국 대회 내내 꺾지 않은 백스리 전술에 대한 고집에 대표팀은 32강 진출 실패라는 대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3: 4년 만에 기다림을 단 3경기 만에 허무하게 날려버린 홍명보호. 한국 축구는 또다시 깊은 혼란 속에서 기약 없는 4년 뒤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4: 이제 여론의 시선은 대한축구협회로 향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5: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6: 월드컵 개막 직전 나온 정몽규 회장의 급작스런 사퇴 발표. 32강 탈락 이후 한국 축구 시스템 붕괴의 자화상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2년 전 선임 단계부터 예견됐습니다. 한밤에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카페에서 홍 감독과 면접을 실시하면서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7: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나갔어요.
8: 국내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6: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전으로 나섰다가 1심에서 패소해 법적 정당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정 회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가 이어지자 축구협회를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9: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6: 급기야 최위영 문체부 장관은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라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직선제 등 축구협회 혁신을 국가 정상화 과제로 내건 만큼 감독 선임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4: 무능한 지휘관을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권도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0: 탈락이라는 충격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일,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화살은 곧장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으로 향했습니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작심 비판했고 공사 구별 못하고 사익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는 인사권자 감시, 문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행정 개혁을 서두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 직선제 도입을 지시했고 이행 중인 거로 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1: 소속 단체, 지역 단체들도 어쨌든 선출을 좀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횡포 독선을 못 부리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 구축, 결과에 상응하는 문책도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뒤따를 책임 추궁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구협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역사를 쓰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리오넬 메시. 특유의 왼발 감아치기로 골망을 흔들며 월드컵 7경기 연속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12: 메시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한 점을 뒤진 요르단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지던 후반 15분. 축구의 신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해결사로 교체 투입됩니다. 후반 35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낸 메시.
13: 메시가 반칙을 얻어냈고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12: 왼발로 감아찬 공이 수비벽 틈 사이를 정확히 뚫고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14: 바닥으로 빈 공간으로.

0: 슈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지드 골키퍼가 공을 따라가는 시선을 완전히 뺏겼거든요.
1: 조별리그 1차전 해트트릭, 2차전 멀티골에 이어 3차전에서 대회 6번째 골을 넣은 메시는 득점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특히 이번 골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인 19호 골과 사상 최초의 월드컵 7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2: 메시는 다른 동료들이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고 앞으로 다가올 더 중요한 경기를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1: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아르헨티나는 요르단을 꺾고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32강에 안착했습니다. 39살 나이에도 변함없는 골 감각을 보여준 메시가 새 역사를 어디까지 써내려갈지 전 세계 축구 팬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무려 7만 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실종자 숫자입니다. 사망자 수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KBS 취재진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박일중 특파원,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있는 곳 정확히 어디입니까?
4: 네,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만큼은 아니지만 이곳도 지진 피해가 상당합니다. 시내 곳곳에선 손상을 입거나 무너진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라카스에 현지 시간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집을 잃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모여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암 환자입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상황이 한층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이재민입니다.
3: 네, 이 베네수엘라 관문인 카라카스 공항이 폐쇄됐는데 어떻게 시내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4: 카라카스 주요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네수엘라 제3의 도시인 발렌시아 공항으로 입국해 두세 시간가량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지진의 긴장감은 베네수엘라 도착 전 경유지인 파나마시티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와 브라질, 온두라스 등 각국의 구조대가 눈에 띄었고요. 국가 단위가 아닌 자선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 시신을
6: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손상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곤잘레스 차카우스 구 의원입니다.
3: 네, 구조의 손길 한 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각국의 파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4: 네, 지금까지 20여 개국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대 2,000명이 구조견을 대동하고 대참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는 1,400명을 넘겼는데 조금 뒤 나올 공식 집계에선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도 비공식 집계지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 참혹한 현장에서 한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잔해 더미 안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진 것.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이준근 기자입니다.
7: 무너진 건물 틈에서 담요에 덮인 아기가 구조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매몰됐던 아기 엄마도 잠시 뒤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극적인 생환 현장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지났습니다. 구조 현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인근 국가들이 파견한 구조대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생존자가 있다면 큰 소리로 답하거나 소리를 내주세요. 멕시코 구조대입니다.
7: 140여 마리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유기견 출신 구조견 쓰나미가 이미 10여 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절망의 늪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군용기까지 구조 현장에 투입됐지만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 잔해가 너무 많아서 작업이 더듭니다. 크레인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7: 의료체계도 붕괴돼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시신 안치시설도 부족해 안치소 인근 공터에 시신들이 넘쳐나는 등 재앙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열린 다룬조 조별리그에서 가나 승리, 콩고 무승부 또는 패배, 오스트리아 승리 혹은 알제리 두 골차 이상의 승리, 이 요건 중에 두 개 이상이 맞아야만 32강행 막차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첫 발부터 끝났습니다. 가나는 크로아티아에 1-2로 패했고요. 콩고는 우즈베키스탄을 3-1로 이겨서 대한민국은 조 3위 12팀 가운데 10위로 밀리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던 대표팀은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일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참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 탈감과 자괴감까지 들게 한 결과인데요. 대표팀이 결국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죠.
1: 네, 오늘 조별리그 최종전이 끝난 결과 우리나라는 조 3위 12팀 중에서 10위에 그쳤고요.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를 48개국 중에서 34위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0: 네, 신라 같은 32강행 가능성이 오늘 불발로 확정됐죠.
1: 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1승 2패 A조 3위로 마쳤고요. 다른 팀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신세였는데요. 최종일에 남은 3개조의 3위 중에서 최소 두 팀을 제쳤어야 했는데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가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32강의 희망의 마지막 끈이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0: 네, 우리 축구 팬들은 팀을 바꿔가며 응원해야 되는 참 씁쓸한 처지였죠.
1: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의 경우에서 성립을 위해서는 독일에 이어서 호주, 일본, 그 다음에는 이집트, 이라크, 가나를 차례로 응원을 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이 승리를 구걸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구걸 축구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0: 네.
1: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런 실력으로 32강에 진출하는 게 더 싫다, 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현재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우선은 오전에 그 대표팀 훈련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때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양현준과 김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2강에 진출한다면 그 머리를 박고 미친 사람처럼 뛰겠다, 또 이렇게 각오를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TV로 경기를 지켜봤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역전골과 쐐기골을 내주면서 우리나라의 탈락이 확정되자 또 망연자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0: 네, 선수들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홍명보 감독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1무 2패에 그쳤고요.
0: 네.
1: 이번에 월드컵 대표팀을 두 번째 이끌고도 정말 역대 최상의 그 대진에다가 뭐 황금 세대도 보유한 상황에서 1승 2패로 또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팬들의 분노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0: 전술 면에서도 아쉬움이 컸죠.
1: 네, 뭐 남아공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주고 모두가 정말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고요. 정말 홍 감독이 밀어붙였던 3백은 너무 수비적이었고 또 백패스만 남발을 했고요. 지고 있는데도 페널티 박스에 선수가 없을 만큼 정말 전술적인 면만 따져도 굉장히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0: 네,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고지대에 집착한 것도 패착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해발 1570m 과달라라 고지대 적응에 정말 우리가 올인을 했는데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부터 거의 한 달 넘도록 장기 합숙을 했는데 이게 좀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나,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린

0: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발 540m에 저지대였고요. 오히려 고온 다습한 기후로 선수들이 애를 먹으면서 선수단 몸 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의 네 번째 월드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체코, 멕시코전에서는 뭐 조기 교체 논쟁이 이어졌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남아공전에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 네.
0: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지만 좀 이렇다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2014년부터 네 번째 월드컵이었는데 정말 무득점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1: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최근 월드컵에서 고전했었죠.
0: 네, 맞습니다. 뭐 특히 그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네 번의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4년 뒤에는 38살이거든요.
1: 네.
0: 정말 이번에 좀 라스트 댄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본인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시와 호날두도 이번 대회에서 정말 그 건재함을 과시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좀 지금처럼 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이어간다면 뭐 그래도 다섯 번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당시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0: 네, 그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1: 네.
0: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고요. 약 3시간 뒤에 과달라라 베이스 캠프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홍 감독이 뭐 향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책임론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진 사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좀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0: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월드컵 탈락은 당황을 넘어서 황당하다. 그러면서 능력보다는 내 편을 더 중시해서 그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 역시 무엇이 발목을 잡았는지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봅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JKL조의 조별리그 3차전 6경기가 열리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기는 3경기였죠?
2: 네, 맞습니다. 오전 6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크로아티아 가나전, 오전 8시 30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콜롬비아 포르투갈전,
1: 네,
2: 오전 11시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렸던 알제리 오스트리아전이 홍명보의 32강 진출 가부를 결정한 세 경기였습니다.
1: 네, L조 가나의 경기부터 우리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2: 그렇습니다. 그중 첫 경기인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가나가 이겨야 남은 경우의 수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 우리의 32강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1: 네.
2: 아쉽게도 가나가 패하면서 경우에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기 내용을 짚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전반 3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했는데요. 마테오 코바치치의 패스를 받은 페타르 수지치가 오른발 슈팅으로 왼쪽 골망을 가르는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28분 가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한국 축구의 32강행 불씨도 잠시나마 살아나나 싶었지만 크로아티아가 후반 38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그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1: 네.
2: 루카 모드리치의 코너킥을 니콜라 블라시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상대 골망을 흔들렀고요. 크로아티아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가나가 1승 1무 1패 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지만 12개 조 3위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32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 K조 콩고가 이기면서 대표팀 탈락이 확정됐죠.
2: 그렇습니다. 그 가나 크로아티아전에서 3개의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지워지면서 이어진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대결에 시선이 쏠렸는데요.
1: 네.
2: 열세가 예상됐던 우즈벡이 예상을 깨고 전반 10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선제골로 만들어내면서 한국 축구의 기대감을 안겼지만 후반을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1: 네.
2: 후산오프가 후반 21분 콩고의 페널티킥 반칙을 허용했고 키커로 나선 위사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우즈벡의 승리 또는 양팀이 무슨

0: 후반 거둬도 경우의 수를 살릴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후반 33분 피스톤 마엘레 선수가 역전골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부가 콩고 쪽으로 기울었고요. 마엘레 추가 득점으로 한국 축구의 32강 진출의 가능성이 사실상 희미해진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만에 동점골의 주인공인 위사가 쐐기골까지 책임지면서 3-1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1: 네네.
0: 콩고가 1914년 대회 때 자이르란 이름으로 처음 출전했었는데 이후 52년 만에 나선 이번 대회에서 역대 첫 번째 승리를 만끽했고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에 이어 조 3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 네, 우즈베키스탄이 이기거나 무승부로만 끝나서도 제2조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주목해 볼만했죠.
0: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2조에서 오스트리아가 알제리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두 팀이 조별리그 제2조 3차전에서 3-3으로 비겼는데 양 팀이 나란히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기록하면서 네. 각각 조 2위와 3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이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전반 28분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는데요. 그렇지만 전반 45분 벨갈리 선수가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고요. 이후 후반 10분 오스트리아의 자비처 후반 15분 리아드 마레즈가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1: 네.
0: 그렇게 2-2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마레즈가 역전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런데 불과 3분 뒤 오스트리아의 차샤 칼라이치가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두 팀이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우리의 32강과는 상관없는 3차전 조별리그 경기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와 파나마전이 오전 6시,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전이 오전 8시 30분, 요르단과 아르헨티나전이 오전 11시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자 해리 케인이 월드컵 통산 11호 골을 터뜨리면서 잉글랜드가 파나마를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죠?
0: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잉글랜드가 탈락이 조기 확정된 파나마를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1: 네네.
0: 잉글랜드가 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벨링엄의 선제골 그리고 5분 뒤 터진 해리케인의 헤드골로 2-0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케인이 크로아티아전 멀티골에 이어 이번 대회 3호 골을 기록했고 1골과 1개 도움을 올린 벨링엄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 네네.
0: 2승 1무를 거둔 잉글랜드가 조 1위로 32강에 올랐고요. 파나마는 통산 두 번의 월드컵을 모두 전패로 마무리했습니다.
1: 네, 포르투갈은 콜롬비아와 비기면서 조 2위로 32강에 올랐죠?
0: 그렇습니다. K조 선두를 지키려는 콜롬비아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포르투갈을 몰아쳤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두 팀이고 후반에도 치열하게 득점을 향해 경쟁을 이어갔는데 결국은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됐고요.
1: 네네.
0: 포르투갈의 무승부로 호날두와 메시의 8강 토너먼트 맞대결 시나리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1: 네.
0: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는 결승전까지 가야 이 호날두와 메시 선수가 맞대결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고요.
1: 네.
0: 포르투갈이 조 1위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가나와 32강전을 치른 뒤 아르헨티나와 8강에서 만나는 대진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자,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요르단의 한수 위 실력을 보여주면서 조별리그 전승을 거뒀네요.
0: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세기골을 앞세워 요르단을 꺾고 3전 전승, 조 1위로 대회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네.
0: 아르헨티나가 제2조 최종전에서 요르단을 3-1로 제압했는데요. 전반 19분 페널티 박스 정면 프리픽 기회에서 로세소 선수가
1: 네.
0: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전반 31분에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라우타로 마르테네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이번 대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1: 네네.
0: 요르단이 후반 10분 알타마리아 추격골로 한 골차 따라붙었는데요.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또 영웅이 되었습니다.
1: 네.
0: 메시가 낮게 감아찬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메시 같은 선수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봤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월드컵 역사상 최대의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0: 역풍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만큼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스포츠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대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지난 대회에 거의 두 배의 수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규모의 확대고요. 또 하나는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도입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경기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나게 되고요.
1: 네.
0: 이 경기 수가 늘어나니까 뭐 당연히 티켓 판매 수익, 중계권 판매 수익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명칭은 북중미 월드컵이지만 뭐 전체 경기의 75%인 78경기가 미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미국 월드컵인데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FIFA가 다양한 수익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시죠.
0: 이번 월드컵에서는 사상 최초로 이 하프타임 쇼가 펼쳐집니다. BTS, 마돈나, 뭐 샤키라 등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이 하프타임 쇼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미국 프로 풋볼, NFL 결승전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1: 네.
0: 이번 월드컵 결승전 7월 20일 뉴욕에서 열리는데 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도 뭐 대단할 것 같죠.
1: 네.
0: 가장 싼 티켓이 우리 돈으로 880만 원, 가장 비싼 티켓은 네. 5천만 원이니까
1: 네.
0: FIFA가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대신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1: 네.
0: 따라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가장 싼 티켓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되고 가장 비싼 네. 게 5천만 원. 대단합니다. 자, 선수들의 수분 보충 휴식 시간에도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죠.
0: 예, 맞습니다.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쿨링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도입됐거든요.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면 심판이 쿨링 브레이크 선언하고 이 3분 동안 선수들이 물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브라질 월드컵 쿨링 브레이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로 발전됐죠.
1: 네.
0: 전후반 22분에 각 3분씩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의 이 안전 확보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 3분씩 두 차례 쉬면서 104경기에서 총 10시간이 넘는 광고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1: 네.
0: 상업적인 계산도 부인할 수가 없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도입되면서 축구가 4쿼터제로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 네, 네.
0: 이 4쿼터 경기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 방식입니다.
1: 네.
0: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간 거죠.
1: 네. 티켓 유동 가격제도 미국식 모델이죠.
0: 예, 맞습니다. 뭐 가장 큰 변화는 이 티켓 유동 가격제인데 유동 가격제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 수요에 따라 티켓 가격이 변동하는 방식이죠.
1: 네네.
0: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이제 불만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 가격제 말고도 또 이 경기장 좌석이 지난 대회보다 훨씬 더 세분화됐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서 티켓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1: 네.
0: 기업 접대를 위한 프리미엄 패키지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이 프리미엄 패키지, 좌석 세분화 이런 게 모두 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죠.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월드컵 이슈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0: 시선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프로야구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사직에서는 혈투 끝에 롯데가 선두 LG를 잡았네요.
2: 네, 오늘은 롯데가 LG를 혈투 끝에 11-9로 꺾었습니다.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친 롯데는 단독 선두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1: 네네.
2: 롯데는 경기 초반 0-2로 끌려갔지만 3회 말 2-2 동점을 만든 뒤 고승민 선수의 만루 홈런이 나오면서 6-2로 앞서갔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4회 말 만루 찬스에서도 2타점 적시타를 때렸는데요. LG가 5회 초 5점을 뽑으면서 8-7까지 추격에 성공했지만 롯데는 5회 말 노진혁 선수의 1타점 적시타, 6회 말 손성빈 선수의 2타점 적시타 등을 합쳐 힘겹게 상대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 네.
2: 경기 막판 LG의 추격을 뿌리치며 최종 2점차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1: 네. 롯데 선발 비슬리 공에 LG의 송찬의가 머리를 맞고 4번 타자 문도경이 1회 초에 교체돼서 팬들 걱정

0: 컸는데 두 선수 상태 어떤가요?
1: 네, 5회 초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LG 송찬희 선수, 롯데 비슬리 선수의 초구 144km 투심에 머리를 맞았는데요. 헤드샷 규정에 의거해 비슬리 선수는 곧바로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송찬희 선수는 이영빈 선수와 교체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타박상 정도로 판정이 나왔고요. 병원 검진은 없을 계획입니다.
0: 네.
1: 문보경 선수는 경기 전 훈련 도중 발목에 통증을 느껴 1회 초 첫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는데요. 문보경 선수 역시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0: 네.
1: 얼음 찜질로 통증을 다스렸고요. 이후 트레이닝 파트에 관리하에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대구로 가보죠. 삼성이 4연승을 달리면서 KT전을 수입했네요.
1: 네, 삼성이 KT를 7-4로 꺾고 주말 홈 3연전 수입승을 챙겼습니다. 이번 3연전 삼성과 KT의 2, 3위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끌었죠. 삼성이 3연승을 만들며 최종 2위로 주말 3연전을 마쳤습니다.
0: 네, 삼성 타선이 대폭발하면서 6회 빅이닝을 만들어냈죠.
1: 네, 삼성은 6회 초까지 KT의 1-2로 뒤지며 어려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6회 말에 찾아온 찬스를 빅이닝으로 연결하며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6회 말 1-4-1-3루 찬스에서 구자욱 선수가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렸고요. 이후 최영호 선수의 투런포를 더해 5-2까지 달아났습니다.
0: 네네.
1: 삼성은 7회 초 최원준 선수에게 투런포를 맞아 한 점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7회 말 박승규 선수와 김지찬 선수의 적시타를 더해 7-4로 승부의 빼기를 박았습니다.
0: 네네. 잠실에서는 4, 5위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기아가 두산을 완파하고 잠실 7연패를 끊어냈네요.
1: 네, 기아가 두산을 12-1로 꺾고 잠실 7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기아는 5회 초 김우령 선수의 선제 투런포에 기선 제압을 성공했는데요. 이후 6회 초 공격에서 타선이 폭발하며 무려 7득점을 만들었습니다. 1사 만루 찬스에서 하위 타선에 위치한 박민, 박재현 선수가 모두 밀어내기 볼넷을 기록했고요. 이후 김우령 선수가 3타점 적시 싹쓸이 2루타를 때리면서 두산 투수진을 맹폭했습니다.
0: 네.
1: 기아는 9회 초 2점을 더 보태며 두산을 상대로 화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자, 다시 선발로 복귀한 기아 김태형이 인생투를 펼치며 경기를 지배했죠.
1: 네, 선발 투수 보직을 다시 받은 김태형 선수 오늘 7회까지 94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사사구가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투구를 했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오늘 던졌고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기록하면서 기아 이범호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0: 네.
1: 2006년생 투수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안정감을 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김도영이 홈런 공동 선두에 복귀했다가 다시 2위로 내려왔죠?
1: 네, 오늘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 선수, 6회 말 두산 최승용 선수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23호포를 기록했는데요. LG 오스틴 딘 선수와 공동 1위로 잠깐 올라섰지만 오스틴 선수가 방금 전 끝난 사직 경기에서 시즌 24호 홈런을 때리면서 김도영 선수는 다시 2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0: 네.
1: 두 선수의 양보 없는 홈런 경쟁, 시즌 끝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0: 이번에 문학으로 가보죠. 한화가 SSG를 꺾고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네요.
1: 네, 한화가 SSG를 6-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한화는 3회 초 최인호 선수의 선제 투런포와 노시환 선수의 적시타로 3-0으로 앞서갔는데요. SSG는 4회 말 김재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간 뒤 8회 말 다시 김재환 선수가 투런포를 터뜨려 3-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다시 홈런포로 앞서가는 점수를 뽑았는데요. 5회 초 2사 2-3루 찬스에서 페라자 선수가 5월 3점 홈런을 터뜨려 6-3의 리드를 가져가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 류현진은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도 시즌 9승에 실패했어요.
1: 네, 류현진 선수 오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팀 불펜진이 승리를 알리면서 또다시 시즌 9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기아 울러 LG 토로스 선수와 다중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류현진 선수죠. 다음 경기에선 팀 타선의 화끈한 지원과 불펜진의 지원을 받아 다음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네, 한화 최인호가 리드오프 자리를 굳히는 것 같네요.
1: 네, 어제 1군에 콜업된 최인호 선수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도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 등을 기록하며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원석, 오재원 선수 등과 리드오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인호 선수, 현재로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끝으로 창원 NC파크로 가보죠. 선발 투수 라일리가 13K 삼진 쇼를 펼치면서 NC가 키움을 완파했죠.
1: 네, NC 에이스인 라일리 선수 오늘 삼진만 13개를 잡으며 팀의 9-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13K. 네.
1: 네, 라일리 선수는 5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지며 5이닝 2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라일리 선수 올해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 벌써 뽑아낸 삼진은 82개입니다.
0: 네.
1: 경기당 삼진 숫자가 8개가 넘는 건데요. 압도적인 9위를 앞세워 NC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0: 네, NC는 오늘 선발 전원 안타를 쳐냈죠?
1: 네, 에이스의 호투에 타선은 선발 전원 안타로 응답했습니다. NC 타선은 1회 말 박건우 선수의 3점 홈런을 포함해 5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넉넉한 리드를 안겼는데요. 2회 말 이우성, 김희집 선수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0: 네.
1: 5회 말 김영준 선수의 홈런포를 포함해 김한별, 신재인 선수 등의 하위 타선까지 활약이 더해졌는데요. 야수진 9명이 모두 안타를 기록하며 선발 전원 안타를 마크했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후와 김하성의 코리안 더비 2차전이 열렸는데 두 선수 모두 안타가 없었죠?
1: 네, 오늘도 이정후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3번 타자 우익수로, 김하성 선수는 애틀랜타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안타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0: 네.
1: 이정후 선수는 4타수 무안타로 시즌 타율이 3할 2푼 3리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시즌 타율 순위 3위는 유지했습니다.
0: 네.
1: 김하성 선수는 안타 없이 볼넷 1개만을 골라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이 7푼까지 떨어졌습니다.
0: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끝난 군산CC 오픈에서 정한밀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거뒀네요.
2: 그렇습니다. 정한밀 선수 오늘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투어 군산CC 오픈 마지막 날에 최종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2017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무려 164번째 대회 출전 만에 네. 첫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0: 아유, 그렇군요.
2: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릎 꿇고 오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산CC는 특히 이 정한밀 선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마지막 3개홀에서 밀리면서
0: 네.
2: 준우승에 그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부처는 15번 홀이었는데요. 정한밀 선수가 116m를 남기고 두 번째 샷을 날렸는데 이게 그대로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0: 네네.
2: 이글이 된 거예요.
0: 예.
2: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0: 이런 운도 따라줘야 돼요.
2: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승을 하려면은 이런 것도 한번 터져야죠.
0: 네.
2: 정한밀 선수 경기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묵묵히 응원해준 덕분에 우승을 했다. 이렇게 아내에게 우승의 공을 돌렸고요. 이 정한밀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 그래요.
0: 네.
2: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우승하면 시구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0: 그래요.
2: 이범호 감독이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또 우승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0: 네. 김민솔 선수는 KLPGA 투어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연장 승부 끝에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죠.
2: 그렇습니다. 정한밀 선수가 첫 우승을 했다면 김민솔 선수는 올해 우승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민솔 선수 오늘 강원도 평창 버치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최혜림 선수와 최종 합계 12 언더파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결국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18번은 연장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승부가 펼쳐졌고요. 최혜림 선수가 먼저 버디 퍼트를 놓친 뒤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솔 선수는 3.6m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켜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0: 네.
2: 이번 우승으로 김민솔 선수 시즌 3승에 가장 먼저 도달했고요. 개인 통산 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0: 네.
2: 올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라서면서 올 시즌 전관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0: 네네.
2: 반면 최혜림 선수는 또 한 번 연장전에서 아쉽게 밀리면서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밀었는데요. 김민솔 선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3승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0: 네.
2: 기왕 3승까지 오게 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시즌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전반 3승 쉽지 않은 거죠. 네.
2: 맞습니다.
0: 미국 LPGA에서는 유혜란 선수가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하죠?
2: 네, 유혜란 선수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 헤이즐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였습니다. 이로써 중간합계 11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요. 2위인 브룩 핸더슨 선수와는 한타 차입니다.
0: 네.
2: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핸더슨과 치열한 우승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혜란 선수 사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하게 많이도 아니고 1승씩 거둬왔습니다.
0: 네네.
2: 그런데 올 시즌은 아직 우승컵이 없거든요. 아마 올해 이번 대회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0: 있겠는데 네.
2: 지난달에 열린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최종 라운드한테 공동선두까지 올랐지만은 막판 뒷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두 타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오늘은 7번 홀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파5 홀에서 과감한 아이언샷으로 기회를 만든 뒤 10m짜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켰는데요. 전반에만 5타를 줄이면서 단숨에 리더보드 맨 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2: 다만 후반에는 바람과 체력불안 때문에 10번 홀 보기를 기록했고 이외 남은 홀도 모두 8호 막으면서 선두를 지켰는데요. 유혜란 선수 이글 퍼트를 넣으면서 흐름을 가져왔는데 최종 라운드에서는 더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네.
2: 반면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윤이나 선수는 초반 난조 속에 3위로 내려앉았고요. 김아림이 공동 4위, 또 넬슨 코다는 공동 6위에 자리했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남자 배구 대표팀이 잠시 후에 AVC컵 첫 우승에 도전하죠.
1: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이제 인도에서 준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지난해 우승팀인 강호 바레인을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세트스코어 3-1로 꺾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준결승전에서 1세트와 2세트를 접전 끝에 따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3세트는 내줬고요. 4세트로 갔습니다. 근데 4세트 후반에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 에이스인 아포지 스파이커 신호진이 무려 26득점을 올리면서 폭발했습니다. 네. 블로킹 3개, 서브 에이스 3개까지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정한용이 20점, 임재영이 12점으로 든든하게 뒤를 받쳐줬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라미레스 감독이 코트에 무릎을 꿇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점수를 낸 임재영이 이 라미레스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 승리로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24위도 굳건히 지켰고요.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인도네시아와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아 배구 연맹 네이션스컵에서 그 2023년과 2024년에는 3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상 첫 우승 트로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0: 네. 여자 기계체조 여서정 선수는 도마 부문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을 땄네요.
1: 네,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이 어제 중국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도마 결선에서 14.349점 받으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서정은 북한의 안창욱과 그리고 일본의 미야타 쇼코를 제치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그동안 여서정은 파리올림픽 이후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국제대회에서 나섰는데요. 여서정도 경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마루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남자농구 송규창이 일본 B리그 오사카에서 뛰게 됐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부산 KCC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규창이 일본 B리그 전통 구단 오사카 에벨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해외 무대 도전에 나서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7 시즌까지입니다. 원래 그 오사카 구단이 원래 이현중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이현중이 NBA 그 서머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대안으로 이 송규창을 선택한 건데요. 오사카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네, 네. 이미 그 KBL에서 검증된 장신 포워드니까 그렇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원소속팀인 KCC도 그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미 해제를 통해 송규창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KCC 시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 송규창을 품게 된 오사카 에베사라는 이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04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B리그의 전신인 BJ리그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통 있는 구단입니다. 네. 다만 지난 시즌에 서부지구 9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거든요. 송규창이 구세주가 되기 기대해보겠고요. 특히나 팀을 이끄는 그 후지타 히로키 감독이 과거에 양재민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네. 송규창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0: 네. 현재 군인 신분인 테니스 권순우가 윈블던 본선에 진출했네요.
1: 네. 국군 체육부대 소속 권순우가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윈블던 이 남자 단식 예선 3회전에서 스페인의 카나스를 3-0으로 완파하면서 예선 경기 3경기 모두 이겼고요. 128명이 겨루는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네. 권순우는 지난 4월에 광주 오픈 챌린저 그리고 중국의 우시 오픈 챌린저에서 연달아 우승을 했는데요. 랭킹을 200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선 티켓을 따낸 건데요. 현재 그 권순우가 세계 랭킹 202위입니다. 권순우가 그 윈블던 최고 성적이 2021년에 2회전 진출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예선을 뚫고 올라온 만큼 본선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읍니다.
0: 네, 핀수영 국가대표 황기준이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 기록만 전해주실까요?
1: 네, 그 남자 표면 50m 결선에서 15초 03이라는 기록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네. 차지했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그리고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2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32강 진출에 실패한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이 모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날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을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귀국한 8명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행정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능력보다 네 편, 네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교훈을 절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게 되고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무력 공방을 벌이며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태로워진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양해각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한 후에 모든 당사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조치에 간섭하지 말고 체결된 양해각서를 준수하며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를 앞두고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으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부총리는 오늘 X에서 지금은 첨단 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로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5일을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7%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5월보다 0.24%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0.65%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0.26%포인트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가 4.16%로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구리시와 광명시 등도 강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완급 스윙카를 타던 8살 어린이 2명이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어린이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붙인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에 2,479명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96.5%가 찬성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시스템에서 약 11만 3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도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이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데요. 경험한 분들은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고요. 노인성 질환으로 설명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적 수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상과 같은 위험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완치라기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데요. 언제든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아주 심한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당황스러울 만큼 힘든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네. 되게 이러한 공포는 처음 경험했다.
0: 아.
1: 예, 그 뭐 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일어날 수도 없고 넘어지기도 한다던데요. 그럼 증상의 지속 시간이 긴가요?
1: 한 번의 강한 어지럼증은 네. 보통 한 30초 또는 1, 2분 정도로 짧은 편인데
0: 네.
1: 저희가 보면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인 안골이관 속에 뇌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출렁거리다가 멈추면
0: 네.
1: 어지럼증도 소실되거든요.
0: 아.
1: 그렇게 짧은 편인데 문제는 환자분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0: 네.
1: 이 이석이 또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환자를 외래에서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하루 종일 어지러웠다 이렇게 아. 표현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살살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1: 가능하면 고개 또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0: 네.
1: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약간 경험을 들었는데
0: 네.
1: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저는 좀 질환에 대해서 아니니까 이걸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막 주변에 있는 침대, 가구 이런 게 막 빙글빙글 도니까
0: 네.
1: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고 그냥 가만히 고개와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병원이나 응급실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고
0: 네.
1: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좀 급정거나 급커브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0: 네.
1: 좀 안정을 취해야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힘든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움직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도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 저희가 이석증은
0: 네.
1: 밤 사이에 이석이 이렇게 방골이관에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0: 네.
1: 아침에 뭐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확 증상이 나타나니까 대개는 아침 증상이 제일 심한 편이긴 한데
0: 네.
1: 그렇지 않더라도 뭐 걸어가거나 길을 걷다가 어떻게 운전하다가도 옆에 보신다고 고개를 훅 돌리면
0: 네.
1: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어지럼증 자체도 괴롭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이석증 자체는 뭐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위중한 병은 아닌데
0: 네.
1: 이걸로 인한 2차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0: 네.
1: 절대로 운전을 더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갓길에 차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뭐 그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느닷없는 증상에 응급실로 오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밤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많고
0: 네.
1: 왜냐하면 이 증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빙글빙글하고 너무 힘들고 또 구토까지 동반되니까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의심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데요.
0: 네.
1: 실제 저희가 급하게 뭐 뇌CT나 MRI를 찍어보면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고 이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0: 네. 이석증이 양성 돌발 체위 현훈으로도 불리던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름은 어렵습니다. 사실 사실은 이 뜻은 아주 분명한 의미인데요.
0: 네.
1: 양성이란 말은 우리가 뇌출혈, 뇌종양처럼 아주 그런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병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0: 네.
1: 돌발성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
0: 네.
1: 체위성 이 말은 누웠다 일어나거나 또는 고개를 돌릴 때처럼 몸과 머리의 자세를 바꿀 때
0: 네.
1: 어지럼증이 특히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0: 네.
1: 뭐 끝에 현우는 어지러운 게 그냥 어지러지란 게 아니라 주변이나 자기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회전성 어지럼증을 말하기 때문에
0: 네.
1: 이걸 이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우를 쉽게 말하면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나타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회전성 어지럼증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어지럼증의 원인에서 이런 이석증이 가장 흔한가요? 주변에도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이석증입니다.
0: 아, 네.
1: 예, 전체 통계적으로 봐도 한 20, 30%를 차지해서
0: 네.
1: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요. 뭐 이거 위에도 본다면 전정신경염이라고
0: 네.
1: 귀의 어지럼증 신경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있고 그 외에 또 귀가 먹먹하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청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
0: 네.
1: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또 뭐 머리가 아픈 두통과 함께 동반되는 현두통성 어지럼증 또 뭐 뇌 쪽에 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 또 요즘에는 또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물성 어지럼증
0: 아, 네.
1: 그런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1: 야,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처럼 귀 안에는 우리가 낭형낭이라고 하는 중심을 잡는 기관이 있고
0: 네.
1: 그와 연결된 반골이관이 세 개가 있는데 한쪽 귀에 이거는 회전을 주로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낭형낭에 있는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0: 예.
1: 회전을 담당하는 방골이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0: 내림포획을 회전을 시키면서 실제 본인은 고개를 조금만 움직였는데 물을 내림포획을 돌려가지고 실제 느낌은 마치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이석등이 되겠습니다.
1: 네.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석이라는 게 난연암 속에 있는 작은 칼슘 결정체거든요.
1: 네.
0: 이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내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과장된 자극을 주니까 환자분이 심하게 어지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1: 네. 칼슘 결정체라고 하셨는데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석증의 원인이 뭔가요?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0: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구조가 약해지고 이석을 잡고 있던 그런 주변 조직도 좀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1: 네.
0: 그 외에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머리통에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때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 여성 중년 여성들의 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배경 이후에 호르몬도 변화되면서
1: 네.
0: 칼슘 대사도 변하고 골다공증도 재발의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1: 네.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빙글빙글 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0: 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자다가 돌아눕다가 막 천정이 빙글 뒤집어졌다.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세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천정이나 막 이런 게 빙글빙글 도면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
1: 네.
0: 또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하려고 갑자기 숙였는데 그때 빙글빙글 돌면서
1: 네.
0: 토가 나오고 뭐 그래서 겨우 붙잡아가지고 안 다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증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짐작을 하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어떤 유발되는 자세 변화 때 생기고
1: 네.
0: 또 가만히 있으면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또 움직이면 또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되게 어지럼증을 보시는 의사들은 강하게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진단을 위한 검사는 간단한가요?
0: 네. 이 어지럼증은 뭐 혈액검사나 CT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1: 네.
0: 어지럼증을 유발을 시켜보고 그때 눈동자의 들리는 움직임을 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주로 눈동자를 크게 보는 안경을 씌워가지고
1: 네.
0: 환자분을 고개를 좌측, 우측, 뒤측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켜서 이석이 맞는지 또 이석이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흔히 말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인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의사도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확대된 화면을 보면 눈동자가 어떻게 떨리는지가 더 자세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환자의 눈을 크게 확대해서
1: 네.
0: 하고 또 그걸 이제 그래프로도 변형시킬 수 있어서 그걸 보고 어느 방골 어느 쪽 귀의 어느 방골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1: 네.
0: 확인해 보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떨어진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치료인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검사를 해서
1: 네.
0: 어디에 어떻게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면
1: 네.
0: 그거에 따라서 이미 이제 알려진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머리를 잡고
1: 네.
0: 이석을 원래 위치로 빼내게 되겠습니다.
1: 진료실에서도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제 머리를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머리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발 검사를 통해서
1: 네.
0: 확인된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 머리를 잡고 특정 각도로 고개를 돌리면서 몸을 한 바퀴 돌리기도 하고요.
1: 뒤로,
0: 머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1: 네.
0: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이석을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이석 정복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그 방법인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이석 정복술 또는 이석 치환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 네.
0: 예,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또 머리를 돌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네.

0: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석증 타입에 따라서는 그 방골이관 내부에 막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고 네. 진동을 해가지고 이석을 그 막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뭐 한 번만에 모든 이석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석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알처럼 아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 대부분은 한 두세 번 정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치료를 하면 네. 되게 완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 진행이 되고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지 않나요? 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약인가요?
0: 사실 병원에서 그럴 때 받는 약은 이석을 녹이거나 다시 원래 위치로 밀어주는 그런 약은 아니고 네. 워낙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심할 수 있어서 그런 심한 증상일 때 증상을 완화해주는 증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구토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네. 어지럼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은 단기간에 심할 때 되게 치료할 때만 쓰고 네. 너무 오래 쓰시면 오히려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석증에 있어서의 그런 약들은 초기에 아주 심할 때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재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 그런 게 생겼을 때 쓰실 수 있는 응급약으로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는 말도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런 이석이 돌아다니다가 자연적으로 용해되기도 하고 또는 고개를 또 돌리다가 보면 원래 위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뭐 병원에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드린 그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 없어지고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석증이 재발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0: 네, 그게 사실 좀 이 병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한번 좋아져서 치료가 되더라도 네. 1년에 한 30% 정도 또는 5년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다시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시작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세가 드시면서 이석을 잡고 있는 조직들이 퇴행하거나 약해져 있거나 또는 외상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생긴 부분들은 또 다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화가 관련돼 있어서 특히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재발이 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비타민 D 말씀하셨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도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0: 예.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그런 것이 밝혀졌는데, 예. 네, 비타민 D가 보통 우리가 뭐 칼슘 흡수하는 걸 장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씀드린 림프액 내에 있는 칼슘 대사도 관련이 많아서, 이석을 고정시키는 단백질 그 막을 좀 안정하게 하는데도 강력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좀 그런 결합력이 더 선해져가지고 특히 재발이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재발이 많다면 비타민 D도 검사하거나 뭐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게 추천되기도 합니다.
1: 네. 이석증의 예방법 있을까요?
0: 말씀드린 그런 비타민 D나 칼슘을 좀 부족하신 분이라면 좀 충분히 그런 영양을 공급하는 게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발이 너무 잦은 분은 주무실 때 약간 벽에를 30도 정도 높은 벽에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로나 스트레스 힘들 때 잘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골프라든지 탁구, 배드민턴처럼 머리가 많이 움직여지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종종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 수영도 이렇게 고개를 막 돌리는 동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그런 운동 중에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치료 중인 분들은 이런 운동은 좀 단기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석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립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되고 있어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반갑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노화를 원인으로 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데요.
0: 네.
1: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많이 스스로 생기는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화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뭐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더 많이 사용을 했을 테니까
0: 네.
1: 그 유병률도 더 높아지고요. 실제로 문헌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유병률을 40대에서는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고 50대에서는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60대에서는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40에서 60% 정도 뭐 반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갑자기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노화를 생각할 때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좁아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1: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저희 얼굴에도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얼굴에 주름이래 이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가가 얼굴에 주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 생긴 주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젊은 시절부터 척추를 아껴주지 않고 과도하고 험하게 사용했다면은 네. 40대에도 이미 협착증이 심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를 아껴서 사용했다면은 70대에서도 협착증이 심하지 않게 잘 지내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분들은요, 뭐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하시나요?
1: 뭐 주로 이제 허리로 이제 제안을 하자면은 허리에서는 제일 흔한 증상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흔히 보행 시에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0: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분들도 많은가요?
1: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이게 이 질문이 아마도 병원에 갔더니
0: 네.
1: 협착증이 있는데 디스크도 같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일단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는 것은 요추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명칭이고요.
0: 네.
1: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병은
0: 네.
1: 추간판 탈출증을 지칭하는 병입니다.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척추관 안쪽으로 추간판의 일부가 돌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뿐만이 아니라 관절, 인대, 뼈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총합으로 이루어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추간판 탈출증처럼 추간판에 심한 병이 있는 추간판에만 심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문제지만 척추 기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
0: 네.
1: 자세를 유지해주고 몸통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관 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의 마비 증상이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대변 실금과 같이 대소변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마비 증상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0: 네.
1: 대소변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0: 네.
1: 간접적으로 자세 유지나 몸통의 움직임을 제한

0: 대해서도 문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0: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한 협착증의 경우는 요추의 뻣뻣함 정도의 증상 외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등도의 협착증의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보행할 경우에 방사통, 감각저하, 저림, 진하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의 경우에는 위약 증상, 균형을 못 잡는 증상, 기동력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허리 통증과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사를 맞는 위치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주사 치료가 척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척추에 주사하는 진통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다른 곳이 아플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번 먹어도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하는데요. 뭐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주사 치료가 스테로이드제인 거죠? 부담을 많이 느끼시던데 그럼 1년에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0: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많죠. 주사 치료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뭐 이루어지긴 했는데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주사 치료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맞을 수는 없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한 1년에 한 3, 4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1: 네.
0: 초기에 증상이 심한 단계에서는 이제 뭐 한 2에서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과 같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시술이나 수술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시술과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이렇게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술이라고 어떤 분들은 수술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내린 이 구분법은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주변 조직의 절제가 필요한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의 대표적인 예는 내시경 감압술일 텐데요. 이 내시경 감압술을 할 때는 협착증을 유발하는 뼈와 인대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성형술인데 이건 척추관 내 유착을 방미하고 풍선으로 공간을 넓혀주고 약을 뿌려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뭐 주변 조직의 절제라든지 뭐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시술이 더 간단하고 더 생리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서, 왜냐면 이제 주변의 뼈와 이제, 인대같이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서, 효과가 수술에 비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1: 뭐 그렇다면 시술과 수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0: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병의 상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더 좋기도 하고 시술이 더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만 놓고 보면은, 수술을 해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그러니까 동반된 병이 많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시술이 더 유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건강하신 분이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런 수술이 고려된다면 무조건 수술을 거부할 게 아니라 잘

0: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치유가 가능한 척추와 협착증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나빠지기는 하지만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미 늙고 병든 척추가 약이나 주사치료로 지낼 만한 정도면은 다행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병들었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게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술적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내시경 수술도 관심이 높지 않나요?
1: 네.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죠.
0: 네.
1: 이 치료가 나오면서 척추 수술을 망설이던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수술의 회복이나 아니면 수술 중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이게 어느 정도 상태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0: 네.
1: 내시경 수술에 가는 여부가 척추관 협착증이 경증이면은 되고 중증이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0: 네.
1: 단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관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곳에 접근을 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뭐 기존 수술 방법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요.
0: 네.
1: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내시경으로 바로 접근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근육의 박리를 줄인다는 점이고요. 기존 수술 방법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박리해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것이고, 내시경 수술은 구멍을 통해 근육 사이로 내시경을 통과시켜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안 되는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척추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근육 박리를 줄인다면은 수술 이후에 척추의 안정성의 유지나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미용적으로 절개가 작은 것도 뭐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할 때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네요.
1: 네, 그렇죠.
0: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도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1: 효과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효과는 동등하다고 보면 되는데 수술 후 회복이나 수술 중에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보다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회복 속도도 빠르고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이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1: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관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 그런데
1: 요거를 비의료인들이 요거를 이제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0: 네.
1: 전문의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병원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시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들이 많을 텐데 이제 부담이 적은지 또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1: 단일 분절의 경우는 내시경 감압술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매우 짧은 편인데요. 수술 시간이 짧다는 점이 고령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
0: 그렇군요.
1: 고령이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짧을수록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전신 마취의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신경을 직접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중 통증이 심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보긴 어렵고요.

0: 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노인들 중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복용 중인 약이라든지 하는 부분과도 상관이 없을까요?
0: 뭐 내시경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은 아니라서 뭐 금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항연소 판제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거는 중단이 필요합니다. 이 내시경 수술의 특성상 적은 출혈만으로도 수술 시야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중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약들이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제입니다. 근데 보통 이 약들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이 이제 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뭐 옳지 않고요. 해당과 그러니까 뭐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은 심장내과라든지 이런 해당과 협진한 이후에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수술 목적은 신경관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0: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요거는 이제 수술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수술이 이제 척추뼈의 뒷부분인 후공과 황색인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제 구조물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절제를 해서 좀 잘라내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후공의 한 가운데에는 극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극돌기라는 부분은 척추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잘라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려면은 좌측과 우측 양쪽에서 후공과 황색인대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양쪽 모두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한쪽만 수술해서 양쪽을 다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방향과 비교할 때 양방향은 기구가 여러 방향을 동시에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면은 뭐 사방으로 다 시야가 열려 있긴 합니다.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는 충분히 넓고요. 그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접근해가지고도 양쪽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물론 모든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0: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결정은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협착증은 처음에는 아프고 그다음에는 감각이 떨어지면서 다리가 무디고 그다음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위약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소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소변 장애라고 한다면은 대변 실금, 대변이 샌다든지 아니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까지 생기게 된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선에서는 요거를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힘이 빠지는 순간이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협착증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고착화돼서 수술을 뒤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서 장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 수술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통증이라든지 감각 저하 같은 것들은 이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은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견디실만 하다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있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그리고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7도,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이 제시된 뒤 산업부, 과기부, 기후부, 국토부 등의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구상에 우려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발목 잡게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며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협력과 해군 수색구조훈련,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짐을 무단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 참가자 A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핸드볼 선수들의 짐 수색을 한 이유와 수색 행위에 배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오늘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유럽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우세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8일 X에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고온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리우세스 사무총장은 유럽의 주택과 직장, 학교는 이런 기온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한 세대 한 차례 발생하던 폭염이 이제는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 최대 우리 돈 1,0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 시간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이 현행의 두 배인 최대 9,9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1,05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도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방송된 작품 중 애청자들이 다시 듣고 싶어하는 작품을 엄선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2026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위수정 원작 눈과 돌멩이입니다. 위수정 작가는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무덤이 조금씩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김유정 작가상, 2024년 한국일보 문학상, 2026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위수정 원작 눈과 돌멩이 지금 시작합니다. 눈과 돌멩이 위수정. 유리를 깨뜨린 적이 있어. 어렸을 때 10살쯤이었나? 그때 우리는 현관문이 유리로 된 작은 집에 새들어 살았거든.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무렵 폴랑폴랑 뛰어서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더라. 그 집엔 초인종이 없어서 문을 두드려야 했지. 콩콩.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거야. 내가 집에 왔는데, 열쇠도 없는데. 나는 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어. 빨리 문 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유리가 탁 깨지더니 커다란 파편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 소리, 부서지는 소리. 난 너무 놀랐어. 무섭더라. 그런 사고는 쳐본 적이 없었거든. 그럴 나이잖아. 잘못한 게 별로 없을 나이. 아, 정말 좋았던 때였다. 그치?
1: 말을 멈춘

0: 그래서 도망쳤어. 나보다 언니를 마주쳤는데.
1: 도망을 쳤어? 왜?
0: 이해할 수 없었거든. 내가 그랬다는 게.
1: 그런 거 실수라고 하지.
0: 실수. 그래, 실수. 결국 내 잘못이야.
1: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0: 10살짜리가 어딜 갈 수 있었겠어. 동네를 돌아다녔겠지. 바닥에 막 죽은 쥐가 눌러붙어 있는 동네였어.
1: 아이고, 불쌍한 수진. 혼났어?
0: 아니, 유리 갈아 끼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 왜 그냥 갔냐고.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했는데. 그런데.
1: 그런데?
0: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나한테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게.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 와장창 망가졌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약한 유리 한 장이 우리 집 현관문이었다는 게 더 놀랍지만.
1: 아이고, 수진이, 너는 잊어도 될 걸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어.
0: 맞아. 그런 기억들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2: 수진은 말을 마친 후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얼굴을 괴었다. 재한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재한은 지금도 간혹 그날의 수진을 떠올렸다. 수진이 아프기 전의 일이었다. 선약이 깨져서 상심한 채 재한을 만나러 왔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누구와의 약속이었는지 수진은 결국 말해주지 않았다. 수진은 그렇게 가끔 재한을 찾아왔다. 딱히 비밀로 할 만한 일은 없었으나 재한은 그날의 일을 유미에게 말하지 않았다. 셋은 대학교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만나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각자 회사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근황은 꿰고 있었다. 하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머지 둘이 만나기도 한다는 걸 셋은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셋은 느슨하게 오래가는 사이였고 그것이 만족스러웠다.
1: 수진이 유언? 이제 들어주게 됐네.
2: 재한은 춥고 어두운 새벽 공항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수진을 떠올렸다. 수진의 장례식을 치른 후 수진의 언니는 뼈가루 일부를 작은 도자기에 담아 둘에게 건넸다.
3: 수진이가 너희 둘에게 유언을 남겼다며. 수진이 죽으면 일부를 어딘가에 뿌려달라고. 그게 어딘진 나한테 말 안 해줬지만.
2: 도자기는 일단 유미가 보관하기로 했고 그렇게 두 계절을 흘려보낸 후 겨울이 왔다. 재한과 유미는 그곳에 가기로 한 뒤 뼈가루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고민했다. 골분을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검역소의 확인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검색해본 결과 기내 반입으로 가져가면 별일 없이 통과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4: 조금인데 그냥 가져가 볼까?
1: 아니, 걸리면 어떡하려고?
4: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근데 안 걸려.
2: 재한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

0: 공항 안에는 어딘가로 떠나려는 이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오가고 있었다. 유미는 작은 배낭을 앞으로 맨 채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1: 그거 잘 가져왔어?
2: 응, 약통에 넣어왔어. 그게 안전할 것 같아서.
1: 내가 가져갈까?
2: 아니야.
0: 우려와 달리 유미의 짐은 스캐너를 무사히 통과했고 둘은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유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마쯤 지나 경고등이 꺼졌고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3: 어떤 것을 드시는 중인가요?
1: 나고야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랬지?
2: 장어 덮밥.
1: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2: 히스 마부시?
1: 아 그래 그거.
2: 히스가 나무 그릇, 마부시는 그게 뭐라더라?
1: 장어 아닌가? 아 아니지. 장어는 운학이잖아.
2: 자나, 우리 이런 얘기 전에도 하지 않았냐?
1: 아 맞아. 그때도 마부시가 뭔지 물었던 것 같은데.
0: 2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수진도 있었다. 수진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비행기표는 자신이 사겠다고 했다. 무언가를 주도하는 쪽은 주로 유미였고 제안과 수진은 따르는 쪽이었다. 특히 수진은 나서서 뭘 하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수진은 하얗게 눈이 내린 숲속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곧게 뻗어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2: 이 사진 여기 가자. 이 나무는 삼나무야.
4: 오, 제주도야?
2: 아니 도가쿠시.
1: 일본? 도쿄야?
4: 수진이가 웬일이래. 아니, 못 갈 것도 없지.
1: 아, 그래 가자 여행. 그런 의미로 자 건배.
2: 건배. 장어 덮밥, 히스마부시, 그걸 꼭 먹어봐야 한댔어.
4: 누가?
2: 여기를 추천해준 사람.
1: 응? 누군데?
2: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0: 나고의 장어 덮밥은 먹지 못했다. 수진이 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이었다. 여행을 가자고 한 것도 약속을 취소한 것도 수진답지 않았다.
2: 미안해.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0: 하지만 나중은 없었다. 수진은 그 다음에 담도에서 암이 발견되었다. 간까지 전이됐다. 항암치료에 들어가면서 수진은 만남을 꺼렸다. 그리고 투병 중에 수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0: 나고야 공항 입국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예약한 차를 받기 위해 렌터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생활 일본어가 가능한 유미가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 작성을 하는 동안 제 아는 유리문 바깥에서 캐리어를 지키고 서 있었다. 한참 후 유미가 차키를 들고 나왔다.
1: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2: 스노 타이어가 장착된 차로 예약했는데 지금 차가 없다네.
1: 차가 없다니? 예약했다며?
2: 했는데 안 됐대. 직원이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
1: 그래서?
2: 차를 렌트하긴 했는데 이 근방으로 폭설 예보가 있어서 스노 타이어가 미장착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불가란다.
1: 통행 불가? 그럼 어떡해?
2: 몰라. 일단 뭐든 달라 그랬어. 근데 눈 때문에 생긴 사고는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거에 서명을 하는 거야.
1: 그래서 했어?
2: 했지. 그래야 차를 준다니까.
1: 체인이라도 사서 끼우고 가야 하지 않을까?
2: 가다가 카센터 있으면 들르지 뭐. 가자.
3: 차량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0: 둘은 직원이 안내해준 은색 소형 세단에 짐을 실었다. 어디선가 비릿한 향이 나는 것 같았다. 근처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운전석에 앉은 유미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했다. 수진의 뼈가루가 든 가방은 제안이 않았다. 유미가 좌측 통행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1: 배 안 고파?
2: 우리 장어덮밥 안 먹었네.
1: 날씨 앱을 보니까 눈 내릴 확률이 80%.
2: 목적지인 도가쿠시까지는 아직 3시간쯤 가야 돼. 게다가 눈까지 내리면. 먹을 거는 편의점에서 사고 카센터 나오면 체인부터 끼우자. 저기 편의점이다.
0: 편의점에서 간단한 끼니거리를 사서 나오는데 둘의 얼굴에 차가운 것이 닿았다. 자잘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카센터에서는 체인이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찾은 가게는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 유미는 단속을 피하려고 국도를 택했다. 속도는 40km를 넘지 않았다. 2시간을 꼬박 달려 나가노시에 진입했지만 눈발은 점점 더 굵어졌다.
2: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네.
1: 목적지까지는 40km가량 남은 거지?
2: 예상보다 2시간 넘게 지체됐어.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에 숲에서 나와야 했을 시간인데.
1: 한두 시간 후면 해가 질 것 같은데. 미끄러진 거지? 괜찮아?
2: 쉽지 않네.
1: 유미야. 우리 무리하는 거 아닐까?
2: 이제 거의 다 왔어.
1: 내려갈 것도 생각해야지.
2: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라고.
0: 유미의 말에 짜증이 묻어있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길 양쪽으로 낮은 가게들과 건물들이 띄엄띄엄 보였다. 둘은 동네를 돌다 영업 중인 식당을 겨우 하나 찾아냈다. 소바를 파는 집이었다. 주차장에는 붉은색 SUV와 작고 식빵처럼 생긴 소형차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주인이 없으면 어쩌나,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다행히 종업원이 둘을 맞아주었다.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서 등을 돌린 채 식사 중인 여자 한 명을 제외하면 손님은 없었다.
2: 저 소바 두 개 주세요.
4: 하이, 알겠습니다.
1: 숲 안쪽에 신사가 있댔지?
2: 노가쿠시 신사는 5개 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갈 삼나무 숲이 있는 곳은 오쿠샤 신사 쪽이야.
1: 여기 앱을 보니까 신사는 입구부터 2km 정도 들어가야 한다네. 2km나.
0: 제안은 2km에 힘을 주어 말했다. 곧 정갈하게 세팅된 음식이 나왔고 둘은 말없이 먹는 데 집중했다. 접시가 모두 비는 데까지 몇 분 걸리지 않았다.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는데 유미의 발이 제안의 발을 건드렸다.
2: 야, 저기 저 손님.
1: 응? 누구?
0: 제안은 유미의 눈길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앞쪽 테이블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원피스에

0: 얇은 아이보리 패딩을 걸치고 하얀 스타킹에 검은 등산화를 신고 있는 그는 남자였다. 희끗한 파마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는 곱게 화장한 얼굴이었으나 마른 목에 도드라진 울대뼈가 또렷하게 보였다.
1: 아리가또.
2: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3: 오카마네.
2: 뭐라고?
3: 오카마라고 여장 남자.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게 되네. 야, 이 동네 재밌다.
2: 아, 근데 난 좀 무섭다.
3: 무섭다고?
2: 어. 우리도 가자.
0: 둘은 계산하고 가게를 나섰다. 허기가 가시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시간은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재안이 말했다.
2: 이건 계시일까?
3: 계시? 무슨 계시?
2: 숲에 가지 말라는.
3: 저기로 조금만 올라가면 돼.
2: 아이고. 차 안이 춥네. 수진이 혼자 추웠겠다.
3: 그렇다고 수진이 요거를 그렇게 껴왔냐? 아, 그냥 요걸 뿐이야, 뼈가루.
2: 아이고, 유미, 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참 잘한다. 우리 그냥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
3: 재한아.
2: 아니, 숲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야, 고립 때문에 어떡할래.
3: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보긴 해야지. 숙소는 30분만 가면 되잖아.
2: 그거는 눈 안 올 때 얘기고.
3: 내일 눈 더 많이 오면 어떡할래.
0: 유미는 핸들을 기어이 산 쪽으로 돌렸다.

0: 오쿠사 신사 주차장에는 다행히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조금 전 식당 앞에 있던 붉은색 SUV도 있었지만 둘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재한과 유미는 차에서 내린 뒤 낡은 기둥문 도리가 서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1: 야, 이렇게 아무 색도 안 칠한 도리는 처음 봐.
2: 여길 지나면 이제 신의 세계란 거지. 이런 기둥문 하나로 세계를 나눌 수가 있다니. 가자.
1: 아휴, 난 좀 으스스하네.
0: 도리를 지나자 눈이 쌓인 길 양쪽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잔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등산화 없이 눈길을 걷기는 쉽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20분 남짓 걷다 보니 한자로 수신문이라고 적힌 커다랗고 빨간 문이 서 있었다. 그 문을 경계로 쭉쭉 뻗은 나무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서 보았던 삼나무 숲의 시작이었다. 둘은 서둘러 문을 넘어섰다.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3-40미터는 가뿐히 넘는 거대한 삼나무들이 일렬로 우뚝우뚝 서서 고요하게 둘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수백 년간 조용히 끈질기게 몸을 키우고 있었다. 압도적인 경관에 둘은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래된 나무들과 그 사이를 유연하게 비집고 들어와 나풀나풀 떨어지는 눈송이.
2: 야, 우리 되게 작아진 것 같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1: 정말 신의 세계네. 이런 걸 보고 싶었구나, 수진이.
2: 봤을 수도 있어.
1: 뭐라고?
2: 수진이 걔 여기 왔을 수도 있다고. 야, 또 와보지도 않은 데다가 자기를 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영화도 아니고.
1: 글쎄,

0: 수진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1: 어두워지려고 하네. 서두르자.
0: 아, 눈이 많아서 걷기가 힘들어.
2: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위가 어둑해지고 있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인적없는 눈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에 부쳤다. 발이 자꾸 미끄러졌다. 무언가가 둘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안은 불안했다.
0: 유미, 너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1: 무슨 말이야?
0: 아, 그러니까 수진이가 여기 와본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했던 장소라서 여기 뿌려달라고 한 거야?
1: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빨리 가자.
2: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눈 속으로 푹푹 발이 빠지는 소리만 들렸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무와 눈이 전부였다. 보이는 거라곤 그것이 전부였는데도 주위는 살아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제안은 더 불안했다. 제안은 걸음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0: 그만 가자.
1: 신사 근처가 좋아.
0: 나 더 안 갈래.
1: 그러다 내일 못 오면, 나 일기예보에는 내일도 계속 눈이야.
0: 아, 그럼 너 혼자, 너 혼자 가는 거야. 야, 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소리 질러서 미안해.
1: 알았으니까 미친놈처럼 소리 좀 지르지 마.
0: 저, 좀 더 가볼래?
1: 아니야. 일단 여기 뿌리고 내일 올 수 있으면 다시 오고.
2: 유미는 약통 뚜껑을 열어 뼛가루를 조심스레 손 위에 부었다. 회색빛 가루가 소복하게 쌓였다. 그 위로 눈송이가 하나 또 하나 내려앉는 것을 둘은 잠시 지켜보았다. 유미는 재한에게 뼛가루를 나누어 주었다. 재한의 손이 조금 떨렸다. 재한은 자꾸만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미는 커다란 나무 아래 수진을 조용히 뿌렸다. 제안도 유미를 따라 뼛가루를 쥐었다가 공중에 놓아주었다. 뿌연 가루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손에 닿는 수진의 뼛가루. 제안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안은 유미 몰래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1: 기도할까?
0: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아.
2: 둘 다 울지는 않았다.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영화에서처럼 낭만적이진 않았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눈에 띄게 사방이 어두워졌다. 제안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급했는데 눈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0: 아이고, 양말이 다 젖었어. 눈이든 뭐든 너무 많은 건 공포야.
1: 무섭다는 거 있잖아.
0: 어?
1: 수진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0: 누가?
1: 수진이가 좋아했던 사람이.
0: 어이없네. 수진이가 무섭다니.
3: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1: 너한텐 그런 말 안 했어? 야, 그때 수진이 표정이.
0: 아니, 도대체 수진이 어디가 무섭대?
1: 호러라고, 악몽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대.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아니, 걔는 도대체 누굴 좋아한 거야?
0: 너 정말 몰라?
1: 너는 알아?
2: 둘이 다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위가 어둑해져 있었다. 둘은 차에 올라 라이트를 켜고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다시 눈 덮인 도로가 시작되었다. 올라올 때보다 눈은 더 쌓였고 6시가 채 되기도 전인데 해가 져서 어두웠다.
0: 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1: 수진이 혼자 좋아한 거 아닐까.
0: 뭐 수진이가 뭐 스토킹이라도 했다는 거야?
1: 말도 안 되지. 근데 왜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을까. 아, 어쨌든 여긴 진짜 미쳤네. 아, 혹시 수진이가 일부러 우리 여기로 보낸 거 아니야?
2: 유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또다시 미끄러졌다. 유미가 브레이크를 밟자 차는 오른쪽으로 밀려서 돌기 시작했다. 재하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시트에 밀착시키고 창문 위의 손잡이를 부여잡았다. 유미는 발을 뗐다가 다시 짧게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거의 반바퀴를 회전한 후 멈추었다. 그때 붉은색 SUV가 멈춰섰다. 잠시 후 차에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좀 전에 식당에서 본 여장 남자였다. 유미와 대화를 하는 사이 재하는 그의 붉은 입술과 얇게 그린 눈썹, 혈관이 붉어진 투박한 손과 초록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흘끔거렸다.
1: 저분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새벽에 제설차 지나간다고 괜찮으면 집에 있다 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할래?
0: 그래?
1: 응.
0: 새벽에? 유미의 의중이 뭔지 모르겠네. 뭐 너 좋을 대로 해. 난 다 좋아.
1: 네 말 좀 들으라며. 네가 정해.
2: 재한의 말은 평소에 유미에게 습관처럼 하던 대답이었다. 유미가 눈을 흘겼다. 남자는 슬리퍼를 챙겨 둘의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유미는 슬리퍼를 신는 대신 젖은 양말을 벗어들고 욕실로 향했다. 재한도 현관에서 양말을 벗고 젖은 바지를 걷어올렸다. 재한은 벗어든 양말을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다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0: 아, 섹스.
4: 예?
0: 섹스. 섹스.
4: 섹스?
0: 지금 이 아저씨가 내 아랫도리를 가리키며 섹스라고 한 거야? 도드라진 울대뼈하고 늘어진 피부는 완전 닭껍질 같구만. 역시 변태였어. 유미야! 유미야 뭐해? 나와! 야!
1: 왜?
0: 가자!
1: 왜 그래?
0: 이 새끼 변태야!
4: 섹스. 저는 양말을 달라고 했어요.
1: 양말 달라는데 왜 그래?
4: 어?
1: 양말!
4: 서크스. 서크스. 비닐봉지 안에 넣으시라고.
0: 예.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2: 어쩔 줄 모르는 재한에게 그는 웃으며 비닐봉지를 건넸다. 현관에서 좁은 복도를 따라 조금 들어가자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아담한 거실이 나왔다. 거실 중앙에는 코타스가 있었다. 다른 가구들은 거의 없었고 구석에는 불단이 하나 놓여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정원으로 향하는 커다란 유리문이 있었다.
4: 원래 사는 집은 오사카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고요 입니다.
5: 한자로는 홍엽, 단풍이라는 뜻이네. 여자 이름이고?
6: 예쁜 이름입니다.
4: 잠시만요.
5: 절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합장을 하네? 액자 안의 남자. 서구적이잖아.

0: 고요는 채소절임과 과자 따위를 코타스 위에 올렸고 맥주와 잔을 가져다 주었다. 제안은 코요의 느릿한 걸음걸이, 짙은 아이라인, 늘어진 귓불에 박혀있는 귀걸이 같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유미는 수진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말을 했다. 코요의 시선이 제안에게 머물 때마다 제안은 먼저 시선을 피했다.
1: 고요 아저씨는 왜 자꾸 날 보는 거야? 근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나 입술에 무등을 닦을 때나 꼭 여자 같아.
2: 저, 코요상 여기가 고향인가요?
3: 아, 이곳은 로드리고의 고향입니다.
2: 멕시코가 아니고요?
3: 여기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일본 사람. 외모만 그렇지 로드리고도 완전 일본 사람입니다. 소바마니아예요. 우린 정말 좋았는데 이젠 가고 없네요.
2: 아, 사실 제 친구도 죽었어요.
3: 네? 아, 죽어요? 어쩌다가?
2: 암이었는데. 아, 잠깐만. 코요상이 수진을 봤을 수도 있겠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작년 겨울에. 재작년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 옆에 점도 있고.
3: 아, 예쁘네요. 그 친구라는. 진짜 친구 맞아요?
2: 응?
3: 농담이에요. 내 기억에는 없네요.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무슨 암?
2: 아,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근데 결국 자살했어요.
3: 자살. 난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 같다.
2: 그렇게 가버린 건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3: 당신들과 함께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멈추고 싶었던 거겠죠, 고통을.
0: 셋 사이에 씁쓸한 침묵이 번졌다. 제안은 몸도 머리도 점점 무거워졌다. 결국 양해를 구한 후 세면도구를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두웠던 새벽길, 하얀 새의 걸음걸이, 눈이 흩날리던 희뿌연 풍경, 희게 반짝이던 나무들, 길 위로 미끄러지던 감각, 눈으로 푹푹 들어가던 발, 꼭대기가 보이지 않던 나무, 그 사이로 내리던 눈송이들, 빈 숲을 울리던 목소리와 흔들리던 유미의 눈동자, 흩어지고 가라앉던 수진의 뼈가루와 그 위로 내려앉던 고요한 눈송이, 집요한 눈송이. 수진의 뼈가루가 아직 그 숲에 있다. 점점 가라앉을 것이다. 영원히 수진의 일부가 거기에.
1: 안 무섭니, 수진아? 누군가에겐 악몽이었던 수진은 이제 가루만 남았네.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일어났다니.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도가 될 수도 있을까? 그런 죽음도 있겠지. 이거는 고유의 비누. 저 남자는 속옷도 여자 것을 입을까? 브래지어를 할까? 저렇게 꾸미고 흥분할까? 죽은 혼혈인을 생각하며 혼자서. 아, 더럽네. 근데 무엇이

제안은 찬물을 들어 세수했다.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만취한 것 같은 이 기묘한 감각.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날이 밝기 전에 너는 치워질 것이다.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안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이상했다.

0: 재한이 잠에서 깼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머리가 아팠다. 서울집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 여기는 나가노. 나가노는 도가쿠시에 도가쿠시엔 수진이. 수진이는 장어덮밥. 장어덮밥은...
0: 엉뚱한 생각으로 꼬리를 물다가 요일을 느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재한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변기 위에 붙어있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벽에 걸린 수건에 무심코 손을 닦다가 흠칫했다.
1: 고요의 수건?
0: 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왠지 찜찜했다. 다시 물을 틀어 손을 닦고 그대로 화장실을 나왔다. 물기를 옷에 대충 닦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다. 창을 열고 코요가 정원 쪽으로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재한은 방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접고 그에게 다가갔다. 화장을 지우고 장신구를 뺀 코요는 평범한 남성의 모습이었으나 그렇다고 코요가 아닌 것은 아니었다. 재한은 코요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다.
2: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나 마찬가지예요.
3: 아니, 아닙니다.
2: 죽은 친구 있잖아요. 이름이 수진이에요. 뼈가루를 가져와서 숲에 뿌렸어요. 아까 거기. 이제 저보다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겠네요.
3: 네.
2: 히스 마부시.
3: 네?
2: 히스 마부시.
0: 재한은 천천히 다시 한번 말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호의를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코요의 커피색 눈동자에는 의혹과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재한은 휴대전화에 장어덮밥을 검색해 보여주었다.
3: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우나기도.
2: 네, 히츠마부시. 장어덮밥 최고예요.
0: 재한은 방으로 돌아와 히스마부시를 검색했다.
1: 히스마부시. 나고야식 장어덮밥. 히스, 히스의 뜻은 밥통, 붓, 그리고 비통. 비통? 히스. 마부시는 섭, 눈부시다. 그러니까 내가 히스마부시 하고 길게 발음을 했으니까 코요가 듣기에는 아휴, 눈부신 비통으로 들렸네. 눈부신 비통.
4: 벌써 일어났어?
1: 혹시 수진이가 어릴 때 얘기한 적 있어?
4: 무슨 얘기?
1: 현관문 깬 얘기. 왜 도망쳤을까? 쫓는 사람도 없는데. 좀 더 자세히 물어볼걸.
4: 뭔 소리야. 야, 수진이는 비를 좋아했어, 눈이 아니라. 근데 왜 겨울에 뿌려달랬을까? 아마 조금만 더 잘게.
0: 재한은 캄캄한 방에 조용히 울리는 유미의 일정한 숨소리를 듣다가 다시 방에서 빠져나왔다. 아까와 달리 하늘은 남빛을 띠고 있었다. 어딘가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재한은 망설이다 코요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를 신고 정원으로 나갔다. 남의 신발이 발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다. 화장을 지우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조금 전의 코요는 연약해 보였다. 제안은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혼란한 상태로 하나씩 하나씩 발자국을 찍어 나가며 무결했던 눈의 정원을 훼손했다. 그건 너무 쉬웠다.
1: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어. 끝낼 수 있다고. 수진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만해야지. 아니, 조금만 더. 어? 이거는 새 발자국이잖아.
0: 그러다 새의 발자국을 발견했고 제안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계시인가? 제안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안은 화단 안쪽에서 눈을 피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 손에 꼭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소름이 돋은 피부와 달리 제안의 내부는 달아올랐다.
1: 이걸 힘주어 던지면 저 창이 깨어진다. 간단한 힘의 원리.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 아닌가? 나는 꿈에 빠진 건가? 아니면 꿈에서 깬 건가?
0: 제안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문득 말할 수 없이 두려워졌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날이 밝았고 유미와 제안은 가지고 있는 엔화를 덜어 방 안에 두고 나왔다. 코요는 굳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길은 모두 제설이 끝나 검은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있었다. 둘은 숲에 한 번 더 들르기로 했다. 다시 찾아간 숲은 어제와 달리 인파로 북적였다. 둘은 어제 뼈가루를 뿌렸던 곳을 찾아 들어갔다.
5: 얘들아, 여기 아빠 와봐.
4: 하나, 둘, 셋. 여기쯤이었나? 헷갈리네. 나무들도 좀 비슷하고.
1: 아, 표시라도 좀 해둘걸.
0: 제안은 후회했다.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행렬로 숲은 어제와 달리 활기가 가득했지만 어제 제안이 느꼈던 꿈틀거리던 생명력은 오히려 안으로 숨어버린 느낌이었다. 둘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서서 다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제안은 잠깐 숨을 고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어조로 수진의 명복을 빌었다.
1: 수진아, 이제는 아프지 마. 슬프지 마. 아무도 좋아하지 마. 아니다. 거긴 그런 게 없는 곳이지. 편히 쉬어.
4: 재한아, 저기 응? 관광객들 사진 찍는다.
1: 아이고, 우리도 사진 한 장 찍자.
0: 응. 재한의 말에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숲에서 나오며 재한은 주머니 안에 돌멩이를 만져보았다. 코요의 눈빛과 그의 정원이 떠올랐다. 여기다 버리고 갈까? 잠깐 고민하다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1: 하지만 돌멩이는 국의 반이 금지일 텐데. 유미야.
4: 어?
1: 하얀 풍경 때문인지 유미 얼굴도 환해 보이네. 돌멩이는 유미에게 비밀로 하자.
2: 히스 마부시 먹으러 가자.
0: 재한은 일부러 끝을 길게 늘여 말했다. 재한은 주머니 속 돌멩이를 꼭 쥐었다. 그것은 단단했고 언제든 만질 수 있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위수정 원작 눈과 돌멩이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깼고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그리고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 충청권과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늘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영유아, 노약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21도, 수원 20도, 파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과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19도, 원주 20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31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과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7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1도, 충주 18도, 대전 20도, 세종 19도, 천안 18도,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20도, 목포 19도, 여수와 순천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7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과 안동 17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7도, 안동 31도, 부산 27도, 울산 27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 행정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능력보다 네 편, 네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 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들어온 8명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을 말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나란 옹호 세력을 제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라며 범 진보 민주 세력 통합을 띄웠습니다. 반면 김 총리는 민주 세력의 중심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해오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단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송동구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실험실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실험실 관계자 한 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무실 집기 등이 일부 탔습니다. 불은 실험실에 있던 피해자가 화학 물질이 든 병을 세척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 교육 시스템에서 약 11만 3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은 교육기술 전문기업인 메디오피아테크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입니다. 협회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당사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확인 안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완구 스윙카를 타던 8살 어린이 2명이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어린이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유럽의 기반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진 독일에서는 지열에 팽창한 아스팔트가 갈라지면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 26일 서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유로스타 열차 두 대가 전력 공급 문제 등으로 중간에 멈춰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런던과 파리를 연결하는 유로스타 열차 여러 대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냉각수 과열에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되거나 출력을 낮추면서 전력망에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유럽 대부분의 학교도 일시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무력 공방을 벌인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양해각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이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네,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인물이 인상적인 천재 화가 청경자 화백은 남다른 가족사와 솔직한 표현으로 늘 스캔들 중심에 있었죠.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핑크 마르티니의 Hang on Little Tomato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미술 이야기 오늘은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 이제 2주에 걸쳐서 한국 근현대 미술계의 대표 작가인 청경자 작가의 작품 세계 만나볼 건데요. 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들어가면은 늘 그녀의 작품 볼 수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그 시청역 근처에 있는 곳에
1: 그렇죠.
2: 1층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또 다른 대가죠. 유영국 화백의 개인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2: 뭐 SNS에 인증샷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게 많이 보신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시 소식 전하면서

0: 유영국 전시만 보고 가시지 말고 거기에서 한층을 더 올라가시면 네. 천경자 화백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유영국 개인전은 기획 전시거든요. 10월 25일까지만 열리는데 비해서 천경자 개인전은 상설전으로 꾸준히 네.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6일에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천경자 상설 전시회 영어 해설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법 강의를 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녀의 작품을 골똘히 들여다볼 일이 많았는데
1: 그러셨겠어요.
0: 네. 근데 정말 멋진 작가라는 생각이 예. 또 한 번 들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두 주에 걸쳐 천경자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선 어떤 점을 또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0: 네.
1: 유년 시절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시대적인 상황이 뭐 이렇게 문화하고 예술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 였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참 녹록치 않았을 텐데요. 우선 이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조선 미술, 뭐 대한제국 미술, 고려 미술
1: 그렇죠.
0: 이런 용어를 참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1: 네.
0: 이 미술이라는 말은 20세기 들어서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말입니다.
1: 예전에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일본을 통해서
0: 그렇습니다.
1: 들어온.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메이지 유신 정부의 어떤
1: 맞아요.
0: 그 서양어 번역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말 아나운서님의
1: 네.
0: 말씀처럼 많은 어떤 서양의 개념들이 일본의 번역어로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미술 앞에는 괄호치 서양이라는
1: 예.
0: 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술은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고 또 광복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미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도 없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근대기 미술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은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 유학 가서 미술을 배우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미술 작가 고희동 선생인데 고희동 선생은 동경예술대학 한국인 유학생 1호입니다.
1: 이야,
0: 뭐 동경예술대학은 뭐 지금도 정말
1: 예.
0: 시쳇말로.
1: 근데 1호 뭐, 네. 제일 처음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한국인으로 대단하신
0: 그럼 정말
1: 거예요, 진짜.
0: 맞습니다.
1: 예.
0: 그 어마어마한 학교에 이제 1호 유학생이 된 것이고
1: 네.
0: 1915년에 동경예대 졸업을 했는데요.
1: 아.
0: 그 뒤부터 꾸준히 김관호 선생 등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인 유학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나혜석 작가가 동경에 있는 여자 미술 전문 학교를 졸업하면서
1: 따로 있었군요, 이게.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여자 미술 전문 학교도 동경예대 못지않게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가 이제 졸업생
1: 그렇죠.
0: 신분으로서 됩니다.
1: 그래서
0: 나혜석의 사례가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수십 년 전 조선 때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여성 혹은 여성 미술가의 사회적 활동은 금기시되었기
1: 그렇죠.
0: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혜석 외에도 1928년에 파리 유학길에 올라 아카데미 그랑 쇼미엘에서 소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백남순 화백도 선구적인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1: 네, 나혜석 화가는 사실 여성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네.
1: 백남순 화백도 있고
0: 네.
1: 선구적인 이런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이 백남순 화백이 걸출한 제자를 많이 길러냈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예.
0: 우선 백남순의 이제 부군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파리 유학 시절에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장학생 신분으로 파리에 공부하러 온 임용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만난 뒤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1930년에 고국으로 함께 돌아와서 같은 해 11월 동아일보 홀에서 부부 유화 전시회를
1: 네.
0: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미국 예대학 뭐 파리 뭐 소묘 학교
1: 네.
0: 나와서 어찌 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1: 그렇죠.
0: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부들이 애국정 정신이 매우 투철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곧 애국민족학교죠. 오산학교로 넘어가서 예. 후학을 길러내는 데 힘씁니다.
1: 오.
0: 그래서 이때 임용련 백남순 부부가 가르쳤던 애제자 중 한 명이
1: 누굴까요?
0: 바로 그 유명한 이중섭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중섭은 이 부부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일본 미술 유학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들의 조언으로 인해 이중섭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서명하는 부분에 중섭을 자모음을 풀어서
1: 맞아요.
0: 이렇게 적잖아요.
1: 예.
0: 그거를 그 부부가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혜석이나 백남순과 같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천경자도 걷게 되는데요. 이 천경자는 1924년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일남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집안이 풍류를 즐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1: 전남.
0: 네, 그렇죠. 있었답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익히면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훗날 전남 여고가 되는 광주 공립 여고에 이제 재학을 했는데 이때 미술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1941년 동경의 여자 미술 전문학교
1: 예.
0: 나혜석 선생이
1: 나혜석 선생.
0: 나온 곳이죠.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입학합니다.
1: 후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 들어가 보니까 대체로 학교의 분위기가 전위적이던 뭐 추상화,
1: 네.
0: 뭐 초현실주의 이런 서양 미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천경자는 보다 차분하고 섬세한 일본화에 매료되어서 일본화 전공을 선택합니다.
1: 네. 어쨌든 일본화 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림 전문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화가로 두각을 나타낸 건 그럼 언제쯤일까요?
0: 무려 재학 시절의 화가로 두각을 이미 드러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9살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1: 너무 네. 빠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졸업을 하기도 전인 이 1943년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상이라는 작품으로 제22회 조선미술 전람회에 입선합니다. 그래서 이 조부상이라는 그림은 아마 많이 유명해서 인터넷에 천경자 조부상 네, 이라고
1: 네.
0: 검색해보셔도 아 그거구나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잠깐 천경자가 입선한 조선미술 전람회 소개해드리자면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 가 주관한 한국의 아마추어 프로 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미술 공모전이었습니다.
1: 뭐 국전 뭐 비슷한 건가요?
0: 사실상 국전의 효시와 같은,
1: 같은.
0: 네,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당시의 전국 단위 미술 행사였고 여기에 입선하면 당대의 그런 제일 좋은 건물들 뭐 동아일보 건물, 조선총독부 건물 이런 데서 전시도 해줬답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런 조선미술전람회에 대학 재학생 신분이었던 천경자가
1: 네.
0: 이제 입선한 것입니다.
1: 예, 놀라울 일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상이라는 그림은 그녀의 외할아버지 박헌유 씨를 이제 그린 건데 그림을 보면 외할아버지께서 이 연녹색 방석 위에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딱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딱 한 손에는 곰방대도 들고 계시고 또 왼 무릎 앞에는 삼국지 책이랑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안경을 딱 그려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시절 천경자의 외할아버지께서 딱 안경 쓰시고 삼국지 책 읽으시고 하면 그 딱 어떤 개화기 지식의
1: 그렇죠.
0: 느낌인데 멋있고 세련된 그런 어떤 남성의 느낌을 많이 이렇게 주고 있기도 한데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이런 인물화로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천경자가 또 한 번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라는 작품으로
1: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다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외가에서 자랐다고
1: 그렇군요.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외할머니 그림으로 입선에 성공합니다.
1: 두 번째 성공.
0: 그렇습니다. 연달아.
1: 연달아.
0: 그렇습니다.
1: 야 이런 일은 흔치 않은데.
0: 그렇습니다.
1: 예. 어쨌든 그녀가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뭐 화가로 성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미 뭐 상을 다 탔으니.
0: 그렇습니다. 예. 일본 좋은 학교도
1: 그렇죠.
0: 나왔고 뭐 수상 경력에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작가가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졸업 이후에 그녀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1: 예.
0: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화가로서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경자는 1945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당시 동경제국대학 유학생 이철식 씨와 결혼했고
1: 네.
0: 같은 해에 딸 이혜선 씨를 출산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이 별거를 했고요. 이 남편이 직업도 없이 친구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이 가정에는 매우 소홀했고 또 이 결혼을 1945년에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해방기를 맞게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념 대립의 상황에서
1: 그렇죠.
0: 네, 남편이 정치적인 활동에만 집중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부부가 따로 지냈다고 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천경자의 여동생 이 천옥희 씨가 폐병에도 걸립니다. 네, 그러다 이제 결국 이철식 그 남편은 6.25 때 행방불명되었고요. 여동생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천경자가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관사에서 함께 지냈는데. 데리고 살면서 예. 병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천경자가 요 1946년부터 모교 전남여고에서 또 1949년에는 광주사범학교에서 또 같은 해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 아, 그 무렵이 그냥 힘들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결혼하고
0: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1: 네. 뭐 근현대 미술 작가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워낙 힘들어서 사람들도 다 굴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뭐 잠깐 소개했던 이중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 예.
0: 또 앞에서 소개한 나혜석은
1: 맞아요.
0: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그 후 일종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 예.
0: 무연고자로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기도 하고요. 또 백남순 선생의 경우 남편 임용련 선생이 6.25 때 인민군에게 납치되어서 행방불명됩니다.
1: 아이고야.
0: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근현대 작가들은 뭐 개인적인 요인이든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든 간에 풍파를 참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교사로서 아까 활동을 계속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려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었나?
0: 그렇습니다.
1: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래도 계속 그림은 그린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교사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되는 상황이니까 틈틈이 개인 작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경자 선생이.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대표작이 바로 1951년작 생태입니다. 이 인터넷에 천경자 생태라고 검색해 보시면 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1: 근데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천경자 작가의.
0: 사실 천경자 예.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지인데요. 정말 그 그림을 보면 얽히고 설킨 붉은색, 막 초록색 뱀들이 막 서로 막 얽히고 막 다리를 투고 정말 역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뱀들을 이렇게 정말 질감까지 막 뭐라 그러죠?
1: 자주 보셨나 봐요.
0: 그렇습니다.
1: 사실
0: 그렇습니다. 예. 사실 천경자가 뱀을 이제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이 그림을 이제 그리기 직전에 천경자가 광주역 앞에 뱀집을 찾아가서
1: 예전에는 뱀집이 있었어요. 맞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각종 뱀들을 수십 마리를 유리 상자에 넣고 직접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한 걸 바탕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1: 게 네,
0: 나온
1: 네.
0: 거고 그래서 훗날 천경자가 이 작업을 두고 자신의 수필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1: 네네.
0: 누이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의학을 공부 못해 5만 가지 저주를 받은 것이고
1: 아이고야.
0: 두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낸 나는 악에 바쳤던가 꽃향기 찾아 스치는 뱀 두 마리로는 마음이 차지 않아 수십 마리의 무더기 뱀을 그림으로써 살 용기와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썼습니다.
1: 몸부림친다는 그 표현이 뱀하고 너무 어울리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수많은 뱀들이 청경자가 이제 투영이 된 대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또 상당한 그런 어떤 역경을 겪고 그것을 또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그래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보면 뱀 무리들을 이렇게 유독 많이 그린 부분이
1: 예.
0: 있는데 그 딱 한가운데 몸을 꼿꼿이 세우고 관람자를 딱 쳐다보는 듯한 뱀이 있어요.
1: 실제로 그렇게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0: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림으로만 봐도 정말 그 뱀한테 눈이 가는데 그래서 유독 그 한 마리 뱀을 천경자 본인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섬찟하기도 하고 또 오묘하기도
1: 맞아요.
0: 한 그런 그녀 삶에 대한 표현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천경자의 예술 세계를 이제 관통한다는 점에서 생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회에서 네.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눈으로 마주해 보시는 게 또 느낌이 완전 다르시겠죠.
0: 매우 강렬할 겁니다.
1: 저 이 천경자 작가의 이야기는 뭐 끝이 없네요. 네. 오늘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작품이 변화하게 된 그 사연과 말년의 삶도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꼭 찾아서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대타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지.
2: 그렇죠. 그 옛날 문화 포커스 시절에.
1: 아, 너무 기억력이 좋으세요.
2: 그 제가 더듬어 보니까 2008년이었더군요.
1: 우와, 이게 몇 년 전이 거의 야, 20년 전인가.
2: 그렇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을까.
2: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네. 영화로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네. 영화가
1: 스필버그 감독.
2: 그렇죠. 네. 개봉해서 정말 필버그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 를 펼쳐내고 참 그 뭐 벌써 스필버그 감독이 올해 80세가 되시는데
1: 이분도 나이 많으시네요.
2: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젊은 감각.
1: 참 그리고 어려운 또 일인데.
2: 과거의 그 클로즈 인카운터라든지 네. E.T. 같은
1: 아 그렇죠.
2: 그런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네. 참 그 아, 스필버그스럽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네. 또 아주 호평 속에 개봉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걸 계기로 스필버그 감독 영화 중에 클래식 음악 비중이 가장 높은
1: 아.
2: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의미 있는 음악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1: 기대가 되네요.
2: 예,
1: 네.
2: 바로 이 디스클로저 데이보다 앞선 영화인데요.
1: 예.
2: 코로나 기간인 2022년에 개봉했던 파벨만스라는 영화입니다.
1: 이 영화는 왜 제목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요?
2: 그렇죠.
1: 예.
2: 근데 또 영화 매니아들은
1: 그렇더라고요.
2: 아, 이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도 정말 수작이다. 이렇게
1: 예.
2: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스필버그 감독에 있어서는 가장 개인적인 영화고 자전적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런 영화가 없었는데.
2: 그렇죠. 예.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로만 따지면 숨기고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두운 스토리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스필버그 네. 특유의 에너지로 예. 승화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의 SF물보다도
1: 예.
2: 시대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시대물도 꽤 있죠.
2: 그렇죠.
1: 네.
2: 그중에서도 그 2005년작이었던 뮌헨 그리고 2015년작인 스파이 브릿지
1: 예.
2: 베를린을 배경으로 했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스필버그 감독은 시대물을 만들 때에는 그 정말 소름 끼치도록
1: 그래요.
2: 철저한 고증을
1: 날카롭죠.
2: 그렇죠.
1: 그래서.
2: 거쳐서 예.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고증을 거치게 되는데
1: 네.
2: 바로 이 파벨만스도 그런 스필버그 감독의 시대물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 네.
2: 이제 극중에 주인공 가족의 성이 파벨만 가문이라고
1: 그래서
2: 나옵니다.
1: 파벨만스.
2: 그렇죠. 근데 네. 이 파벨만은 미국의 성 중에서 독일어 성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독일계에도 있지만 유대계가 상당히 많죠.
1: 많죠.
2: 그래서 그 바로 이 파벨만도 스필버그와 같이 유대계 이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 파벨이라는 것은 독일 말로 우화 또는 동화를 뜻하거든요.
1: 영어로 fables.
2: fable이죠.
1: 예.
2: 그래서
1: 예.
2: 스필버그도 이제 그 동유럽에서 이민을 온 그 유대인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필버그의 스필도 독일어로 읽으면 슈필, 즉 영어의 플레이, 연극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건 우화를 들려주는 사람이건
1: 네.
2: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꾸며서
1: 그러네요.
2: 들려주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1: 아, 그 스필버그 안에 이름에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이 스필버그 자신들의 가문 이야기를 스필버그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2: 그냥 이 파벨만즈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1950년대 초가 배경인데요. 시작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해온 유대계 2세의 컴퓨터 엔지니어인 버트 파벨만이 있습니다.
1: 네, 아버지인가 보죠.
2: 그렇죠. 이 스필버그의 예. 아버지인 셈이죠. 음흠. 폴 다노 배우가 분한 역할이고요. 이 파벨만의 아내는 미치입니다. 미치는 이제 미셸 윌리엄스가 맡은 역할인데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어허. 아버지가 50년대의 엔지니어니까 미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최첨단에 있었던 직업이죠.
1: 그래서 사는 것도 그러면 좀 여유 있었나요?
2: 그렇죠. 예. 여유 있고 상당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는 이런 가문이어서 그중에서도 장남 세미가 있습니다.
1: 예.
2: 세미가 바로 이제 스필버그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세미를 데리고 영화도 자주 보고 뭐 쇼핑도 자주 하고 이런 집안입니다.
1: 네.
2: 근데 그 파벨만 부부가 아들 세미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는데 거기에서 네. 왕년의 거장이죠. 세실 B. 데밀 감독의 영화 지상 최대의 쇼를 보게 되는데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이런 엄청난 대작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세미는
1: 감동을 받았겠죠.
2: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열차 충돌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시즌 쪽에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한 유대인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우카죠. 한우카의 선물로 받았던 모형 기차.
1: 아.
2: 이 레일 위에 모형 기차를 가지고
1: 예.
2: 이걸 이제 충돌하는
1: 아.
2: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겠네요.
2: 근데 이 모형 기차를 이 영화 장면을 재현하면서 모형 기차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형 기차들하고 같이 해서 파손시키고 만 거죠. 모처럼 받은 선물과 이런 것들을 파손한 걸 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 엄마 미치가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1: 이런 엄마 참 드문데.
2: 그렇죠.
1: 예.
2: 영화를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알고 딱 한 번만 더 충돌 씬을 재현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8mm 카메라, 홈 카메라죠. 이 8mm 영화 촬영 카메라, 옛날에 그 가정에 보급돼 있었던
1: 그랬군요.
2: 네, 이런 것들을 촬영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그 세미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1: 첫 영화네요.
2: 그렇죠.
1: 예.
2: 자, 그럼 첫 곡으로 이 파벨만스의 메인 테마 OST로 들으실 텐데요. 바로 또 이 영화의 음악도 존 윌리엄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75년작인 조스 이후로 50년 동안 스필버그하고
1: 네.
2: 30여 편이 넘는 영화를 함께한 존 윌리엄스의 작곡으로 이 파벨만스의 메인 테마 들어보시죠.

0: 네, 파벨만스의 메인 테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음악에 왠지 녹아 있는 것 같은 살짝.
1: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영화 진행을 네. 보면 단란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아. 개성이 강한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엄마가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요. 네. 50년대 말 이제 이 아버지가 워낙 잘 나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계속 스카웃돼서 갑니다.
0: 그럼 이주를 계속해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부 쪽으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가게 되는 게 애리조나주에 피닉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네. 이때 가족은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절친인 베니 아저씨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베니 아저씨 역은 역시 또 유대계 배우죠. 세스 로건이 맡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세미는 10대가 됩니다. 10대가 됐는데 재밌는 건 이 세미 역을 맡은 배우가 스필버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0: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스필버그의 자아라는 걸 누가 봐도 알
0: 수밖에
1: 있는.
0: 없는.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제가 아까 이 미치라는 어머니가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정통 클래식을 전공하고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주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남편인 이 세미의 아버지 버튼은 이 아내의 그 피아니스트로서의 개성을 최대한
0: 인정해줬나요?
1: 그렇죠. 살릴 수 있도록 해서 뭐 가족 모임이나 이럴 때에 계속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가끔 지역 방송에 출연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0: 시대와 안 맞는 굉장히
1: 그렇죠.
0: 지금 현대

0: 건반을 칠 때마다
1: 소리가 나요.
0: 소리가 딱딱 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족이 듣다가 못해서 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저항하는 엄마를 강제로 잡고 손톱깎이로 예. 이걸 손톱을 짧게 깎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걸 저항하다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악보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엄마가 신고 있는 하이힐에 구배 악보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 네.
0: 근데 그때 이 천재적인 세미는 아 이거다. 학교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1: 예.
0: 이제 서부 시대를 다룬 그런 영화를 아마추어지만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 시대니까 총을 계속 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뭔가 이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가짜 총을 쏘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특수 효과를 만들어 보나 하다가 어머니가 하이힐 그 굽으로 악보에 구멍을 낸 걸 보고 아 이거다 생각한 거죠.
1: 아 총구멍을
0: 거죠.
1: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빛을 세게 만들면서 이 총구에서 불이 뿜는 이런 효과를 구상하게 됩니다.
1: 네, 어머니랑 옥신각신한 상황에서 그 영화 생각을 하고
0: 그렇죠.
1: 있었다는 게
0: 그래서
1: 대단하네요.
0: 이런 그 스필버그 본인이 회상하는 자기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참 그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흘렀던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단조 작품 번호 2-1 1악장 알레그로를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이고 아버지는 그 시대의 컴퓨터 엔지니어. 그 안에서 세미는 영화를 꿈꾸는 소년이었고요. 근데 영화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머니가 처음에 허락은 좀 해주셨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세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 가정 하면 우리가 탈무드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0: 맞아요.
1: 뭔가 이 전문직 뭐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전문직으로 나가기를 그리고 아버지도 엔지니어니까 네. 이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의 이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는 주지만 이게 다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걸 설마 직업으로 삼기야 하겠나
0: 예.
1: 그리고 이 영화라는 세계가 들어가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0: 그렇죠.
1: 이게 언제까지
0: 할 수 있을지
1: 성공을 위해서 그 계속 달려만 가야 될지 이거 사실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상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처가인 아버지 버튼은 아들 세미에게 선물을 하나 사줍니다.
0: 네.
1: 그 당시로서는 뭐 영화 필름 편집기로서 최고급이었다고 알려진 매킨토시 필름 편집기를 와. 사준 거죠.
0: 예.
1: 선물을 줄 테니까 내가 세미 너 조건이 하나 있어. 얼마 전에 우리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 온 거기서 네가 영화를 다 찍었었는데 그거를 빨리 편집해서 엄마에게 보여줌으로써 좋았던 우리 추억을 되살리게 함으로써 엄마를 슬픔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화 촬영을 이제 계속 이제
0: 격려를 한 거네요.
1: 그렇죠.
0: 도리어.
1: 학교 안에서도 근데 영화를 계속 찍는다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촬영 취미도 좋지만 이 취미 활동으로 집을 주말에 떠나 있는 거를 좀 잠시 멈추고 주말에 편집을 해서 엄마를 기쁘게
0: 아.
1: 좀 보여드려라
0: 네.
1: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미는 발끈합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0: 아
1: 영화는 아빠 나에게 취미가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면서 저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미가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도 조금 마음이 안
0: 불편했겠죠.
1: 좋은 거죠. 그런
0: 네.
1: 가운데 이 영화에서 이제 세미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 인상적인 사람이 딱 두 명 나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예.
1: 바로 오랜 세월 영화가 이 오랜 세월 그 연락이 끊겼던 이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친오빠인 보리스 할아버지라는
0: 아.
1: 분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 원로 배우죠. 저드 허쉬가
0: 예.
1: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배우들이 또 전부 또 유대계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0: 인맥이 힘을, 그쪽으로
1: 그렇죠. 힘을 네. 합치고 있습니다.
0: 예.
1: 저드 허쉬 이분이 굉장히 괴짜 같은 분인데요. 이 보리스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는 서커스의 사자 조련사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헐리우드 영화계까지 진출했던
0: 네.
1: 그런 분인데 약간 괴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했던 사람이고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미를 이해하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예술가에겐 가족도 소중하지만 예술이 더 우선이야.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게 너에게 기쁨만 주는 건 아니야.
0: 그렇죠.
1: 예술은 엄청난 끔찍한 고통도 함께 던져준단다. 라면서 이 세미의 예술가로서의 앞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엄마는 어릴 때 꼬마 루빈스타인이었어.
0: 오, 루빈스타인.
1: 예,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0: 네.
1: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네 외할머니도 음악가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을 권했던 거고 엄마는 그쪽 길을 가게 된 건데 네 엄마를 지금 봐라 라면서 여전히 그 재능이 넘쳐 흐르고 그게 너한테도 내려간
0: 영향이 거야. 있죠.
1: 라고 이제 문을 빼곡이 열고 엄마가 피아노 치는 장면을 들려주는데 요 장면에서 바로 그 울려 퍼지는 음악이 무지오 클레멘티의 소나티나 C장조입니다.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0: 아, 얘기가 다 안 끝나서 좀 아쉬운데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또 그럼 이어가는 거죠?
1: 그렇죠. 뒷이야기가 또 네. 이어집니다. 네. 전곡 1악장 스피리토소, 2악장 운포코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다이앤 하이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파벨만스의 흐르는 클래식 음악 듣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유정우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후의 황인숙. 깊고 깊어라. 행동 뒤 나의 생각. 내 혀는 마음보다 정직했느니. 네, 왜 이렇게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가는 걸까요? 후회할 걸 알면서 말이죠. 황인숙 시인의 후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죠.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함해.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멜이 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 한 척이 제주도 해안에 난파돼 표착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었죠.
2: 주상 전하, 어느 날 배 한 척이 부서진 채로 풍파에 밀려서 우리 제주고을의 남쪽 해안에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사온데, 그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배 한 척이 풍파에 부서진 채로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하였사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인원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38명이었다고 하옵니다. 그들과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실정이온데.
1: 효종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음력 8월 6일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조종에 보고한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제주 목사 이원진이 이때 난파선에 탔다가 제주로 떠밀려온 생존자 수를 실제로는 38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요. 그 난파선에 탔다가 살아난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은 자신이 기록한 표류기에 36명으로 적고 있고 여타의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6명으로 통일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0: 제주 목사의 계문을 읽은 임금이 표류한 외국인을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박연이라는 자를 제주도 현지에 통역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는데.
1: 조선왕조실록에 역관이라고 표기된 사람이 무수히 등장하지만 그들은 주로 명나라나 청나라 혹은 일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명한 통역관들이죠. 그런데요,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표류민과의 언어소통을 위해서 박연이라는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기로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서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아닐 텐데 말이죠. 비변사 당상 회의가 열리는 편전으로 가보죠.
3: 전하, 이번에 제주에 표류해온 자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판이한 남만인들이라고 하옵니다. 그들을 조사하여 정체를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1: 여기서 남만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0: 남만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남쪽에서 온 오랑캐, 그런 뜻인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남쪽 지방의 이민족을 비하해서 부르던 호칭이다. 특히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일본에 왔던 서양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 앞으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나오는 남만인은 그냥 서양인 혹은 서양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던가?
5: 아니옵니다, 전하. 이번이 세 번째이옵니다. 선조대왕 때 중국 복건성 사람 진원경과 함께 마리이라는 서양인이 제주도에 표착하였는데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곧 명나라로 이송된 적이 있사옵니다.
1: 여기 나오는 마리이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이름 마리네이루를 한자로 음차하여 마리로 부른 것으로 문헌에 나타납니다.
4: 아, 그런 일이 있었군. 그 다음으로는 인조대왕 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박연인데, 지금 박연은 훈련도감에 배속돼 있지 않은가?
3: 그러하옵니다, 전하.
4: 허면 박연을 내려보내서 표류해 온 서양인들의 이모저모를 탐색하게 하되, 박연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말고 그들의 언행을 잘 살핀 다음에 말을 통하게 하라. 알겠는가?
5: 예, 주상 전하.
6: 박연이란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본명이 이제 얀 얀서 대 벨테브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벨테브레, 벨테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선박인 홀란디아호라는 거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표류를 해서 제주도로에 표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남만인이나 이렇게 만인 이런 사람들이 표착을 해서 조선의 해안가에 떠밀려 오면 일단 조선에서는 부산 외관에서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일본 쪽이랑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외관에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데 벨테브레는 일본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다시 서울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1: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국내에 잡아두는 것을 꺼리고 가능하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박연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조선에 귀화하게 된 내력도 조금은 기구합니다. 여러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0: 박연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본명은 벨테브레였다. 1626년 3월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인 홀란디아호에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우베르 케르크호로 바꿔 타고서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박연의 배는 당초의 계획보다 항해가 오래 걸려서 도중에 먹을 물마저 바닥이 났으므로 우선 급히 식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모두 들으라! 선장으로서 명한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 일본까지 항해하는 것은 무리일 듯하니 저기 멀리 보이는 저 큰 섬에서 식수를 보충한 다음에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다들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0: 드디어 배가 제주도 가까이에 이르렀다. 선장이 다시 명령하였다.
1: 배가 더 이상 섬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몇 사람이 먼저 보트를 타고 상륙해서 물을 구해오도록 해야겠다! 벨테브레가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섬에 가서 식수를 구해오라!
0: 벨테브레와

0: 두 명의 선원은 보트를 저어서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섬 주민들에게 발각되었고, 급보를 듣고 달려온 제주의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우베르 케르크호에서는 선원들이 체포된 것을 알고는 그들 셋을 외면하고 배를 돌려 달아나버렸다.
1: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 특히 벨테브레는 화약 제조와 무기 다루는 법에 능숙했기 때문에 인조가 훈련도 감에서 일하도록 벼슬을 내려줍니다. 물론 나머지 두 사람도 함께였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임진왜란 끝난 다음부터는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쪽 무역에서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요. 박연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선원이었는데, 박연이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게 1628년이라고 합니다. 요 1628년이 언제냐면 정묘호란 끝난 다음에예요.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박연과 함께 두 명이 더 있어서 세 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총포 기술도 있고 상당한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에서는 이들을 훈련도감에 배속을 시킵니다. 훈련도감에 배속해가지고 이 박연은 뭐 화약 다루는 방법, 총포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1: 그런데 인조 14년인 1636년 12월 청나라군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그들 세 명도 화포 기술자로서 청나라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벨테브레를 제외한 동료 두 명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에 벨테브레는 차차 생활이 안정되자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박연이라는 조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력을 가진 벨테브레, 즉 박연이 제주에 표류해온 자신의 조국 네덜란드의 선원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죠.

0: 자, 그럼 박연 일행이 제주로 향하는 동안에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표류 당사자인 하멜의 기록, 즉 하멜 표류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그 섬에 표착한 지 나흘째 되던 1653년 8월 20일.
2: 자, 부서진 배에서 끌어내린 물건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라!
1: 조선의 군사 지휘관은 난파된 배에서 끌어내린 목재들과 여타의 물건들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해서는 한 곳에다 쌓아놓게 하였다. 우리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조선의 지휘관과 해군대장을 찾아가서 망원경 하나씩을 선물로 바쳤다. 뿐만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물품인 은술잔과 포도주 한 항아리도 함께 선물로 주었다.
2: 호호라, 이 항아리 속에 든 것이 포도주라고 했으렸다.
3: 예.
2: 아니, 이왕 선물로 받은 것이니 내 맛이나 봐야겠다. 여기 은술잔에다 한 잔 따라 봐라.
3: 예.
2: 에이, 술 맛이 참으로 색다르구나 이거. 자자자, 너도 한 잔 받거라.
3: 예.
2: 쭉.
3: 아, 좋습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요.
1: 두 사람은 포도주가 입맛에 맞은 듯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마셨다.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은술잔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2: 난파선에서 꺼내 쌓아놓은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1: 병사들이 부서진 판자 조각 등 난파선의 파편들을 비롯하여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부서진 목재들과 배에서 꺼낸 허들의 물건들이 활활 타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난파선의 잔해가 불타는 도중에 화약이 장전돼 있던 대포 두 문이 폭발하였다. 그 폭발음 때문에 조선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가는 한참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짓으로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더 이상 폭발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8월 21일 정오가 되자 군관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해가면서 말했다.
4: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곳 바닷가 막사를 떠나서 마을로 이동할 것이다.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라!
5: 자, 출발하라!
1: 우리는 기병과 보병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길을 나섰다. 그날 밤 우리는 대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다음 날인 22일 새벽, 우리는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제주 목사 앞으로 끌려가서 무릎을 꿇렸다. 목사가 손짓을 섞어가며 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개 이런 내용이었다.
2: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6: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왔으며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고 있던 중에 풍랑을 만나 여기로 온 것이요.
2: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6: 우리를 나가사키로 보내주길 바랄 뿐이요.
1: 피차간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손짓만으로 묻고 대답했는데 제주 목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 도성 출신이라 하였다. 그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왕의 숙부되는 사람이 유배 왔다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하였다.
0: 여기서 말하는 왕의 숙부는 곧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을 말합니다. 광해군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4년 4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바로 그 집에 네덜란드에서 표류해온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주에 표착한 지 두 달 보름가량 지난 1653년 10월 29일.
2: 제주 목사 나리의 명령이다. 너희들 중에 서기를 담당하는 자와 선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 그리고 1등 항해사,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오라는 명령이니 이 세 사람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서도록 하라.
0: 이렇게 해서 호출받은 세 사람이 관하에 도착하여 제주 목사 앞으로 불려나갔는데요. 그들은 뜻밖에도 붉은 수염을 늘어뜨린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사가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7: 너희들은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보이느냐?
6: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 분명합니다.
7: 이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이니라.
1: 제주 목사와 선원들 사이에 한참 동안 손짓과 말이 오간 다음 그때까지 입을 다문 채 잠자코 있던 붉은 수염의 남자가 선원들을 향해서 네덜란드 말로 입을 열었다.
8: 그대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6: 네덜란드 말을 알고 있군요.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타이완을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으나 폭풍우를 만나서 닷새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다가 이 섬 인근에서 좌초된 것이오. 근데 당신은 대체 누구신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오? 어쨌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반갑소. 제발 우릴 나가사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8: 내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인데 그냥 벨테브레라고 부르시오. 이제는 그 이름마저 버리고 박연이라는 조선 사람으로 살고 있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오.
6: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이 섬에 떠밀려왔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이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0편 네덜란드의 두 표착인 박연과 하멜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옥입니다. 인조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양력으로 10월 29일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제주도의 그 장소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해 8월에 선박이 표류하여 제주도에 상륙했던 네덜란드 상인 하멜 일행이 그보다 무려 27년 전에 역시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벨테브레는 나중에 조선으로 귀화하여 이름을 박연으로 바꿨죠. 우선 하멜 표류기의 해당 대목을 살펴볼까요? 이 표류기는 하멜이 자신을 1인칭으로 하여 기술한 일기체 기록이므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대목은 하멜 일행을 나타냅니다.
0: 우리는 조선 국왕의 명을 받고 통역관으로 제주도에 온 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2: 당신은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이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소?
3: 본래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이며 네덜란드의 더 레이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소. 1626년에 홀란디아 호를 타고 고국을 떠났으며 도중에 아우베르케르크호로 바꿔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역풍을 만나 이곳 제주 해안으로 떠밀린 것이오. 나를 비롯한 세 사람은 식수를 구하려고 보트를 타고 상륙했는데 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소.
2: 그러면 바다에 떠 있던 모선은 어찌 된 것이오?
3: 모선은 우리 셋을 버려두고 그냥 달아나 버렸소.
1: 세 사람 중에서 박연을 제외한 두 사람은 병자호란때 청나라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대목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이어지는 문답입니다.
4: 그럼 당신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시오?
3: 나는 이 나라 국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에서 살고 있으며 왕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소이다.
4: 그럼 이번에 이 섬에는 무슨 일로 내려온 것이오?
3: 이 섬에 표류해온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라는 어명을 받고서 내려온 것이오.
2: 그런데 당신은 국왕이나 다른 관리들에게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에 가면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선이 있을 것이고 그 배를 타면 조국에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3: 나도 국왕과 고위 관리들에게 일본의 나가사키로 보내달라고 수차 청을 하였지만 매번 거부당했소이다.
1: 잠깐, 이 시기에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비롯한 서양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를 부단히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일본이 국제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된 배경을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 외구들이 동남아시아에 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올 때 외구들을 통해서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존재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마카오에만 오면 금방 다 알게 되고요. 외구들이 뭐 필리핀까지도 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건 뭐 기본적으로 원나라 때부터 있었고 코리아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정보를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에 가면 엄청나게 무역을 잘할 수 있어.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면 걔네들은 일부러 항로를 찾아서 코리아로 왔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북경과 한양에 사신이 오갈 때 육로로만 왔다 갔다 했고 해상교통을 명나라가 막았었거든요.
1: 이런 연유로 해서 조선은 해상을 통한 국제교류나 무역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주에 표류한 하멜 일행의 당면 목표는 우선 조선을 떠나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야 고국인 네덜란드로의 귀국길이 열릴 테니까요. 그런데 같은 표류민이었던 박연 역시 그동안 일본행을 여러 번 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하멜 일행은 다시 묻지요.
4: 그럼 우리도 결국 일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1: 그렇자 박연은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3: 당신들이 날개 달린 새라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조선은 표류해온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2: 아, 그럼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3: 별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고 지급된 옷 입으면서 결국 이 땅에서 생을 마쳐야지요.
1: 그런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벨테브레, 즉 박연이 표류해 왔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그를 일본으로 보낼 의향이 있었지만 일본 측에서 거부를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6: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또 벨테브레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송환에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그 천주교 탄압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 조선에서는 그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근데 보니까 숙련된 뱃사람이다 보니까 배에 장착된 포도 쏠 줄 알고 이제 그런 재능이 있다 보니 그러면은 잘 됐다라고 해서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여성과 결혼시켜서 이제 한국 이름이죠.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도 줘서 귀화를 시킨 거고 훈련 도감에서는 주로 이제 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결국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 내려온 박연으로부터 일본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멜은 그날의 일기에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0: 벨테브레는 우리에게 너희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나라는 외국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서 이 나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만일 도성으로 올라가서 국왕을 대면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통역을 해줄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이 곧 큰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다. 박연이라는 조선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놀랍게도 모국어인 네덜란드 말을 거의 잊어버려서 우리도 처음에 그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우리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한 달 만에 네덜란드 말을 다시 배웠다.
1: 그런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고운당 필기의 기록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하멜 표류기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0: 하멜 등 표류해온 사람들이 박연에게 말하였다.
7: 우리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약 조선 조정에 잘 얘기해서 우리를 일단 일본으로만 보내준다면 기회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그러자 벨테브레가 이렇게 말했다.
3: 일본의 여러 항구 중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국제무역시장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몰려드는 상선이 너무 많아서 상륙은 하지 못하고 모두 선박 안에서 교역을 하고 떠납니다. 게다가 일본의 법은 비록 자기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표류했다가 돌아온 자는 번번이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근년에는 예수교도들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으로 뒤섞여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잡아서 대마도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는 물건을 모두 탈취하고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지금 당신들을 일본으로 보내면 목숨이 온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와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어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넉넉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따라 서울로 가서 훈련도감에 배속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 일본에 갈 생각 따위 접고 조선에 남아서 훈련도감에 배속되고 보니 몸도 마음도 편안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박연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선에 표류한 예수 교도들을 대마도에 보내면 무조건 죽인다거나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국의 백성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표류했다가 돌아오면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과장이 아닐까요? 혹시 박연이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국왕인 효종이 그를 불러서
8: 제주도에 표착해온 서양 사람이 물경 30명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번에 그대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희망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우리나라에 남게 하라.
1: 이렇게 밀명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박연이 네덜란드 표착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 조선에서는 외국에서 표류해온 사람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얘기합니다.
6: 조선에 이제 표착하게 된 표류민들의 출신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벨테브레나 하멜처럼 네덜란드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 유구, 오키나와죠 지금. 동남아에서 표착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인이 표류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가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표류민이 도착하면 기본적으로는 본국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양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변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0: 효종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유득공의 고운당 필기에는 표착한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문정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편전에서 열린 비변사 당상회의.
1: 서양인들이 또 표류해 왔다는.
2: 아유, 어디 사람인가?
1: 이건 수십 명이나 된다던데.
3: 주상 전환합시오.
4: 제주 목사로부터 표착한 서양인들에 대한 문적 내용이 도착하였는가? 그 서양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잘 조사해서 그들 모두를 가급적이면 훈련도감에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을 언제 합성할 것인가?
0: 참고로 국왕이 대신들에게 문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물을 문자에 뜻정자에 문정이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연안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속과 표류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0: 예, 전하. 일단 이번에 제주 목사와 박연 등이 표착한 서양인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에게 일본에 보낼 수 없는 사정을 통보했다고 하옵니다. 이제 곧 서울로 압송한 다음에는 비변사에서 재차 문정을 할 것이고 일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군영에 나누어 복속할 예정이옵니다.
1: 서양 사람들은 무기 제조를 비롯하여 화포 운용하는 기술 등이 뛰어나니 우리의 군비 증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비변사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떠한가?
2: 전하, 이 본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서양인들 중에는 의술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법에 밝은 사람, 혹은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데 솜씨가 있는 사람, 철물 주조에 뛰어난 기술을 지닌 사람 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표착한 자들은...
1: 뭐, 표착한 인원이 30명 가까이나 된다 들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인가?
3: 그것이... 그 유감스럽게도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배가 난파될 때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옵니다.
1: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4: 살아남은 자들을 문정해보니 개중에는 천문 역법에 밝은 자가 한 사람, 무기 없이 맨손으로 격투하는 기술을 가진 권법 보유자가 두 사람, 그리고 조총을 잘 다루는 자가 한 사람, 그리고 대포를 잘 다루는 자가 10여 명이었다고 하옵니다.
1: 대포나 포탄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모를까? 대포를 다루는 요령이야. 우리 군사들도 능히 잘하고 있지 않은가?
3: 전하, 그들이 대포 쏘는 요령은 우리가 해온 것과 차이가 있사옵니다. 그들이 포를 쏠 때는 우리와는 달리 반드시 수레 위에다 대포를 안치해서 발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포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혹은 옆으로 돌리기에 대단히 편리하옵니다.
2: 그렇사옵니다. 또한 대포를 발사할 때는 수레바퀴가 저절로 뒤로 돌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충격을 덜어주어서 포신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1: 대포 말고 다른 무기는 없다 하였는가?
0: 예, 전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총을 살펴보건대 총신의 길이가 5자 7치였고 본체의 둘레가 6치, 총알이 나가는 구경이 1치이며 특이한 것은 2개 내지 3개의 탄환을 이어 묶어서 쏘기도 하는데 맞으면 절반도 구멍이 뚫렸다고 하옵니다.
4: 그리고 무사들이 쓰는 검은 길이가 일본 칼과 비슷했고 창의 자루는 오동나무보다 가볍지만 잘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들에게서 회수한 병기는 모두 무기구로 옮겨 보관 중이라 하옵니다.
1: 무기 말고 다른 물건들은 조사해보았다 하는가?
5: 부서진 배에서 나온 물건은 모두 50여 종이었다고 하는데 귀한 물건이 많았다 하옵니다. 또한 일본에서 주조한 은이 600냥, 유리로 된 모래시계가 하나, 구리로 만든 해시계와 해시계의 그림자를 측정하는 측구척이 각각 하나.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지내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났는데요. 프로그램 속에서 출연자들은 각자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죠. 여러 가지 행동과 눈빛과 말투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신호를 그대로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닿지 않기도 하고 또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마음의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신호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다 또 다른 신호로 돌아오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지나가느라 혹시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소중한 마음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수인 시곡 그리움 꽃입니다. 바리톤 최종우의 노래입니다.

임금수 시곡 그대 눈길 머무는 곳에 소프라노 이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수인 시곡 그리움 꽃이었는데요. 바리톤 최종우의 노래였습니다. 김송월 씨 김규환 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김향란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정인섭 씨 김원호 곡 물방아 테너 안형일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소월 씨, 김규환 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김향란의 노래로, 정인섭 씨, 김무원호 곡 물방아, 테너 안형일의 노래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한 씨, 이흥열 곡, 우효원 편곡, 부끄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최근 평양 거리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을 의미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서는 휴대전화와 고급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 정점에 자가용이 있는 겁니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자동차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 변화의 단면,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1: 네.
0: 차량 증가에 따라서 그 다른 시장과 산업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오늘 자동차 관련 시장에 주목해서 전해 주신다고요?
1: 네. 어떤 이제 시장이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 창고를 지키는 사람, 뭐 자동차를 네. 뭐 맡겨주는 사람, 혹은 거기 김밥이라든지 뭐 먹을 걸 파는 사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북한은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뭐 고치는 사람, 부품을 파는 사람, 네. 뭐 기름을 구하는 사람, 또 주차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까지 네.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변화가 이제 북한의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데
0: 네.
1: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민들이 돈이 되는 틈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를 주고 있다라고
0: 생태계를 형성해 준다. 뭐 이렇게.
1: 네, 하는데. 맞습니다.
0: 자, 그럼 가장 먼저 커지는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요?
1: 지난주에 중고차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0: 네. 아, 그럼 이제 수리업, 자동차
1: 그렇죠.
0: 수리.
1: 예. 뭔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저쪽에서 넘어온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방향들로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는 새 차보다 고장이 잦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차량, 네. 엔진, 타이어, 유압, 뭐 전기 개통, 차체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북한은 도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리할 곳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산소 용접이라든지 판금, 도색, 엔진 수리, 부속 연마와 재가공 같은 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0: 그럼 뭐 우리 같은 정비 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 모여서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를 정비 골목이라고.
0: 네. 아, 우리도 그 말 썼어요.

0: 미골 먹고. 오,
1: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한민족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고치는 가게가 있고 부품을 파는 가게가 옆에 있고 용접을 하는 곳이 있고 예. 판금과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 지역에서 모여서 상권을 이루는 곳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자동차 공업사와 부품 가게가 몰려 있는 그런 네. 곳을 떠오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에서는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 네. 난민동 일대 같은 곳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족 단위의 뭐 산소 용접집이나 작은 부속품 가게였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업자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또한 네. 배우려는 연습공까지. 여기 잘한다더라. 그래서 네. 나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산업을 만드는 셈이다. 라고.
0: 원래 자동차 공업을 보고 기계 공업에 꽃이다 이런 말 했었어요. 각종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때 우리 기계 공업이 고도화되기 전에
1: 네.
0: 각종 부품들이 다 들어가고 또 이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네네네. 그때에서 기계 자동차는 이제 종합판이다. 기계 공업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품 시장도 커지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자동차 수리 이 부품이 있어야 당연히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새 부품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뭐 피스톤링, 뭐 유압 부품, 배터리, 엔진 부품 같은 물건을 당연히 저기
0: 네.
1: 자동차를 들여왔던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혹은 이제 기존 차량에서 떼어낸 부품을 다시 손봐서 쓰는
0: 네.
1: 이른바 이제 재생 뭐 이런 것 부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속품 중개상도 생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부품을 갖고 있는지 어느 차종에 또 맞는지 이게 약간 새 제품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생 부품인지 아는 사람이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부품을 많이 확보한 사람은 수리업자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 이런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0: 그 부품 재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기술은 이거는 놀라운 기술 아닌가요? 초기에는.
1: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손재주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래서 그 어느 기업소마다 그 약간 불량품을 다시 새세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처도 따로 둘 정도로 북한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또한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고쳐 쓰는 문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걸 이제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폐차 수준의 차량이라도 쓸만한 부품은 다 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마하거나 가공해서 다시 씁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0: 네.
1: 고객도 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차량 정비업. 이게 단순한 교체 기술, 요거 새 제품으로 막 교체한다 이런 것보다는 없는 것을 만들어 쓰고 낡은 것을 또 되살리는 기술,
0: 네.
1: 이게 북한에서는 또한 경쟁력이 된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비 기술 배우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지금 그 청년들이 굉장히 늘고 있겠네요. 그 자동차 정비 기술 배우려는 사람들이.
1: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차가 막 늘어나고 있네. 뭐 고장 나고 있네. 아, 저 산업이 이제 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게 되는 거겠죠.
0: 네.
1: 직장에 이름은 걸어두지만 실제 생활비. 이 장사나 개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량 정비는 기술만 익히면 비교적 밑돈이 적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기름 때 묻는 고된 일이라고 피하던 직종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되는 기술
0: 네.
1: 이걸로 평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특히 20대 후반에서 현재 30대 중반
0: 네.
1: 청년들이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 부양 문제 돈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모든 게 다 돈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현실적인 생계수단으로 정비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어쨌든 돈벌이가 괜찮은 기술이 됐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네. 자, 운전 관련 교육을 시켜야 돼. 그 시장도 있을 텐데요.
1: 네. 자동차가 늘면 운전 면허
0: 네.
1: 그리고 운전 연습 수요 당연히
0: 그렇죠.
1: 커질 수밖에
0: 네.
1: 없는 거잖아요. 아, 북한에서는 이제 공식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과정을 거쳐서 예, 그런 면허증을 이제 따는 건데 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나 지인 약간 지인 찬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수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밖에 나가서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옆에 앉아서 그렇죠. 어, 그런 식이구나.
1: 경험 네.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네. 거죠. 우리는 이제 막 싸워서 이제 뭐 친한 사람들 배우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0: 부부끼리는 절대 가르쳐주면 싸워서 안 된다 그러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게 북한식 방북식인데
0: 네.
1: 당국은 이제 면허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그 틈에서 빨리 배우고 빨리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차량 임대 그리고 네. 개인 자동차 이용이 늘수록 운전 교육은 더 중요한 생활 기술이 된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0: 그 자가용이지만 이게 네. 뭐 버스나 뭐 공용차는 아니고 또 짐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동안 있었던 운송이라든가 물류에 좀 변화는 있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 예전에는 막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해서
0: 아.
1: 내가 직접 가서 돈을 번다.
0: 그걸 뭐라 그러죠? 보쌈이 아니라 보물 장사처럼.
1: 네, 보물 장사.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차만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만 보내고 내가 이제 물건을 실어서 그냥 거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북한의 물류는 이른바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물건을 제때 싣고 빠르게 옮기고 단속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능력이 장사의 성패를 가능하죠.
0: 네.
1: 그래서 자동차가 늘면 기존 뭐 손수레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중심의 이동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상인들은 차량을 빌리거나 혹은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0: 네.
1: 그래서 명절 장사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수산물 운반, 건설 자재 이동 같은 분야에서 현재 차량 수요가 커지고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장마당 경제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해볼 네. 수 있습니다.
0: 이제 장마당이 속도전이 되겠네요.
1: 네.
0: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도 해야 되고 뭐 자기 집 근처는 어디 뭐 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멀리라도. 네. 이제 시내나 주차도 해야 되고 또 세차도 해야 되고
1: 네.
0: 또 연료 주유소가 있는지는 얼마나 있는지 네. 연료 같은 이런 주변 산업들도 많이 좀 이제 활발하게 변하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이게 원래는 세차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예쁜 젊은 여성들을 공원해서
0: 네.
1: 그런 세차를 업을 운영하는 데도 있었어요.
0: 아
1: 이전부터.
0: 여성들이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1: 여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0: 네, 네.
1: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차 관련된 업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0: 네.
1: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차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0: 네.
1: 막 늘어나면 내가 어디다 주차를 하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뭐 호텔이나 상업시설 주변에서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내 공간, 내가 원래 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공간을 좀 내어주면서 주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업종들,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료 문제도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연유 판매소라고 북한에서는 하거든요.
0: 연유
1: 판매. 연유 판매소. 연유라고 하는 건 이제 기름을
0: 연료 기름 이런 뜻이죠.
1: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아 조금만 이제 그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오고 가는 차량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네.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창고가 더 늘 수 있고
0: 사설 주유소네요.
1: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집에서 어떤 그걸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공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그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자동차의 증가.
1: 네.
0: 이런 현상, 시장을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선.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1: 크게 약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제 활성화. 좋은 거죠.
0: 네. 속도전이 벌어지니까.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등록이라든지 뭘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북한 당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아,
0: 공식적인
1: 갑니다.
0: 수입도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늘어날 것이다.
1: 네. 차량 등록, 뭐 정비 네. 허가, 네. 뭐 부품 수입, 봉사소 운영. 이건 다 국가가 당연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 납부금을 이렇게 받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이용해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식. 네. 그냥 앉아서 곱부르기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제죠.
0: 네.
1: 그러니까 뭐 차량 정비업자, 부품 거래상, 운송업자 모두 이동과 물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가도 있고 검열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이런 보안기관의 감시를 통해서 시장을 제도화를 묶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나중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0: 네, 어쨌든 모든 게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럼 북한 당국의 시선은 그렇고 이런 새로운 그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또 문화까지 이제 등장을 네. 하는 건데 주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 돈을 버는 경험.
0: 네.
1: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국가가 배치한 직장만이 삶의 길이라는 데는 생각보다 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기술을 익혀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북한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인 거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특히 청년층은 부모 세대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바로 뛰어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국가의 구호보다 실제 수입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차량 정비 그런 현실주의를 더 잘 보여주는 것 네.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확산은 북한 청년들에게 기술, 시장, 자립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네.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지난 80년대 우리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1: 네.
0: 이제 굉장히 그 여행이 일단 늘어났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그 외곽의 식당들이 제일 그 호황을 누린 거 아닙니까? 맛집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대중교통 타고는 갈 생각을 못 하던 집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 문화 뭐 생활 문화도 바뀌었는데 북한도 어차피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저 형성이 되겠지요.
1: 그렇죠. 일종의 산업 변화를 말씀하셨던 것 네. 같긴 한데 네. 차가 늘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정비업이 당연히 커지고 정비업이 커지면 부품이라든지 기술, 교육, 그런 물류, 주차 이런 주변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네. 다른 이동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당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어떤 또 다른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생태계 우리처럼 자유시장처럼 완전히 열린 구조는 아닐 것이다.
0: 네.
1: 라는 내용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시장 안에서 주민들이 돈벌이 길을 찾고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북한 내의 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상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다른 또 자동차 증가에 관련된 다른 현상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북한의 대중문화는 주로 이제 인민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계몽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게 많죠.
3: 네.
0: 장르를 불문하고.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인민생활 계몽 성격으로 제작된 TV 토막극,
3: 네.
0: 텔레비전 토막극이라고 그러죠. 그걸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토막극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토막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치면 시트콤과 유사한 네. 그런 형태의 짧은 드라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시트콤 형식을 빌은 조금 긴 캠페인 뭐 이렇게
3: 맞습니다.
0: 보면 될 것 같아요.
3: 네. 캠페인 네네. 치곤 길고 시트콤 예. 치곤 짧고.
0: 그렇죠. 예.
3: 네.
0: 한 오늘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가장 긴 게 한 15분 정도까지도 네네. 제가 보긴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10분 내에 그런 토막극이고
0: 네.
3: 그 다리 우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뭐 예상이 되시겠지만 다리 우라고 하는 것은 다리 위라는 뜻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강을 건너는 그 다리들이 북한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다리 위에서라는 제목의 이 토막극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 네.
3: 또 이 시리즈 성격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0: 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줄거리 설명해 주실까요?
3: 네, 이 다리 위에서라는

0: 토막극은요, 다른 토막극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여성 교통지도원이 하얀색 이제 교통지도 복장을 입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규칙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그런데 교통 보안 규정을 어기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리 풍경이 그 밝은 분위기가 가끔 흐려지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규정을 몰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뭔가 이 토막극은 교통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이제 첫 장면에서는 그 어떤 중년의 남성이 나옵니다.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중년의 남성이 나오고요. 이 아주 더운 여름으로 보여요. 막 매미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아파트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막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짐 속을 들여다보면 뭐 과일도 보이고 이렇게 좀 먹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싣고 있구나. 근데 좀 과하게 싣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뒤에도 싣고, 옆으로도 이렇게 네. 그 봉지를 껴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짐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 뭐 좋은 일 있으시냐? 라고 하니까 처남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토막극에서도 결혼식이 이제 배경이었는데, 이번에도 결혼식이고요. 이제 아들 이름이 철진인가 봐요. 그래서 철진이한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철진아라고 부르는 거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부르는 말이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왜 보통 뭐 누구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엄마를 이야기하기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자전거 괜찮겠냐? 이 짐이 이렇게 많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서
1: 네.
0: 빨리 이 아내를 지금 빨리 출발 안 하고 뭐하냐? 지금 음식 맡은 사람이 상차림 맡은 사람이 빨리 출발해라 그러고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조그마한 소학교 다니는 아들이 내려와서 아마 철진이겠죠. 아이가 내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벌써 가셨냐 이러면서 어머니가 여기 닭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푸드득 살아있는 닭 두 마리를 놓고 갔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두 마리를 안고 옵니다. 살아있는 닭을.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 닭을 잡아서 상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이 닭을 또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는 아들에게는 넌 얼른 버스 타고 먼저 가라 그러는데 아이가 여기서 복선이 되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교통 규칙을 꼭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알겠다 빨리 가라 하고서 이제 들은 채 만채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타진 않고 끌고 가요. 그런데 다리 앞에서 이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다리 앞에서 어떤 젊은 남성이 그 흰색 교통 지도원 옷을 입은 흰색 교통 여성 그 교통 지도원에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1: 네.
0: 뭐라고 혼이 나냐면 아니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1: 아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 걸린 모양이죠.
0: 네 맞습니다. 타고 가는 그 남성에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타면 안 되는지 말해보시오 이러니까 그냥 타면 안 되니까 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지도원이 화가 났습니다. 이 그 동무는 이 학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규정 학습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 남성 이 철진이 아버지가 오면서 동무 통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데는 이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동굴이라든지 다리 같은 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요. 알겠소? 하면서 이제
1: 네.
0: 한수 알려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하고 같이 가는 데는 끌고 가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0: 네,
1: 내려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공 남성이 다른 사람한테 교통 질서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0: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주인공 남성이 바쁜 와중에도
1: 네.
0: 아들의 그 말처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려나 보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주인공 남성이 이제 다리 위를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데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행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역으로 오는 통행자도 있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전거를
1: 마주보고 오는 사람.
0: 맞습니다. 네. 근데

0: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지나가는데 짐도 워낙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워낙 통행이 많으니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성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이 결혼식장에 가서 상차림 준비를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슬쩍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요 앞에 교통지원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네. 교통보안원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막 지나갑니다.
1: 마주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0: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서 오던 꼬마 아이가 아저씨 없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통보안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남성이 씩 웃으면서 아, 됐다 그러면 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갑니다. 이제 이 알려준 아이에게는 이봐라 사람이라면 너처럼 친절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막 선물을 줘요. 꺼내서.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 뒤에 막 박스도 실려 있고 가방도 실려 있고 양쪽으로는 막 음식도 실려 있고 한데
1: 닭도
0: 그
1: 실려 있잖아요. 닭도
0: 맞습니다. 말이죠. 앞에 네. 닭도 네. 이제 바구니에 실려 있고 닭이 막 날아가려는데 이 남성이 잡으면서 막 타요. 그런 자전거를 타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자마자 그 자신에게 보안원이 없다고 알려준 아이의 그 풍선이
1: 네.
0: 그 아이 손에 들려있던 풍선이 자전거에 걸려서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보면서 내 풍선 이렇게 하죠.
1: 결국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근데 풍선이야 사실 뭐 물론 아이는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토막극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에 걸린 것은 풍선만이 아니었고요. 어떤 남성의 장갑도 고리가 걸려서 딸려오고요.
1: 네.
0: 어떤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도 이렇게 고리가 걸려서 딸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성의 어떤 핸드백도 이렇게 딸려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 자전거를 쫓아오게 돼요.
1: 네.
0: 내 가방 내놔라. 내 장갑 내놓으시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이 주인공 남성은 아,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따라오고 시끄럽게 굴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빨리 가야지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물건을 빼앗긴 고의로 뺏은 건 아니지만 이게 물건을 이제 낚여버린 사람들이 빨리 다리 건너편에 있는 그 여성 교통 지도원에게 가서 일종의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음성이 나오진 않지만 막 여차저차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단속원이 그 교통안전이라고 옆에 크게 적혀 있는
1: 네.
0: 경찰차 같은 것을 타고 쫓아가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는 자전거보다 당연히 차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보행자를 뚫고 가는 자전거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사이에 이 교통안전원은 차로 쫓아가고 있고 이 남성은 또 계속 사고를 치면서 가는데 급기야는 어떤 사고까지 치게 되냐면 이 자전거에 걸려있던 무슨 고리 같은 게 어떤 유모차에 달려있는 또
1: 아이 태우고 가는
0: 네,
1: 유모차.
0: 장난감을 또 낚아요. 네. 그래서 아이 유모차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쫓아오고 아이가 막 울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남성은 또 아유 답답하게 저 아이를 저렇게 울리고 저러냐 애를 저렇게 좀 못 다루냐 이러면서 오히려 철없이 이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걸렸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칩니다. 그래서 유모차만 겨우 떼내요. 근데 이제 그 다리 위에서 유모차는 혼자 잠깐 굴러가는 위험천만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얼른 아이를 이렇게 낚아서 달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성은 이렇게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마침 미처 피하지 못한 앞에 가고 있는 여성을 이제 여성과 부딪히게 돼요. 근데 여성이 짐을 들고 있는데 이 짐이 이제 날계란이었던 거예요.
1: 아이고,
0: 가득 들어있네.
1: 네.
0: 그래서 넘어지면서 남성도 넘어지고 여성도 넘어지면서 이제 날계란이 다 깨지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여성이 누구였겠습니까?
1: 부인.
0: 먼저 출발한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아유 당신이었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못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이 토막극의 메시지는 자전거 운행 규정을 잘 지키자 이거죠.
0: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토막극의 메시지가 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시 그 여성 보안원이 이제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안전과 주인공 남성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여성 안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규정과 질서를 잘 모르면 결국 저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1: 네.
0: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잠깐이면 되는데 하는 것들은 이제 규정과 질서는 바로 그 잠깐 사이에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전거의 그 화물 적재 규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요. 네. 주인공 남성도 이제 얼굴이 다친 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다리에서 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 짐의 크기는 자전거 손잡이 넓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기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봉변을 당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 네. 사실 이제 저도 이 토마크를 준비할, 방송 준비하느라고 잠깐 봤는데.
0: 네.
1: 그 다른 토막극보다 연출이 좀 과감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재미를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시트콤처럼 아무래도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네. 이 토막극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다리우에서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머를 위한 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말도 안 되게 그 다리 위에 있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물건들이 걸리게 돼요. 유모차까지 결국 걸리잖아요. 자전거가 자석도 아닌데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재미를 위한 과장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교통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1: 그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후원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이게 네. 어떤 조직이에요?
0: 아, 네. 현재 이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의 명칭은 평양시 사회안전국 교통지휘대로 바뀌었는데요.
1: 네.
0: 이 평양시 내에 있는 도로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이 평양 주민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꽃으로 불리는 여성교통안전원, 교통경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성교통안전원들이 주로 배치되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수신호로 교통을 지휘하는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그 화면에 그 가끔 봤죠. 광장에서
0: 네,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과도한 모션으로 저 교통 지휘하는 안내원들 모여 있는
0: 네,
1: 곳이군요.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토막극 중에서도 다리 위에서라는 제목의 토막극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이 설 작가님은 이제 우린 작가님으로 소개를 하고 기자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북에서는 사장님이셨고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 제일 편안하고 좋으세요?
3: 뭐 편안하다기보다는 기자 경력이 네. 가장 오래이다 보니까 아직도 기자 호칭을 많이 받고 있고요.
1: 네. 북한 내에서의 호칭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역시 가장 흔한 게 동지, 동무 뭐 이런 거죠?
3: 예, 그 공식적인 명칭,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어떤 제가 뭐 KBS 사장에다 하면 사장 동지.
1: 아, 사장 동지.
3: 예, 네. 뭐 경림 회계면 회계 동지.
1: 위원장 동지.
3: 뭐. 예, 그러니까 네. 상, 그 자기 상부는 동지. 그리고 수평적인 그 친구는 동무.
1: 네.
3: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예. 반면 일반적인 어떤 뭐 막년이라든가 신년이라든가
1: 네.
3: 이런 자리에서는 간부들 보고는 동지라고 합니다. 지배인
1: 네.
3: 동지.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생활청화, 예를 들면 생활청화에서 우리는 무조건 누구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3: 누구 동무는 왜 지각했습니까? 글댁에 동무를 그렇게 하죠. 동무는 정말 이 혁명사상이 지금 해이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했지만 딱 돌아서자마자 회의가 끝나면 야 미안하다 용철아야 비판 줄 사람이 무슨 너 좀 썼다.
1: 아.
3: 예, 이래서 거의 어떤 그런 공적인 관계 외에는 예, 동무라는 말을 많이는 안 쓴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어디 소설에서 보듯이 동무 뭐 하러 해요 뭐 이런 건 잘 안 쓰고 그냥 이름 부른다.
3: 예, 이름
1: 이 말씀이네.
3: 부릅니다. 예.
1: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3: 예, 예.
1: 그리고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그 한때 왜 북한 청년층에서도 동무나 이제 동지 이런 게 아니라 오빠 뭐 자기야 이런 말이 유행했었다고요?
3: 이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1: 아, 아직까지도.
3: 아유, 어죽했으면 예, 그 김정은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예, 제정했겠습니까?
1: 그게 2020년.
3: 2020년 12월에 네네.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정말 반동사상 문화라는 게 확 튀어나온 건 아니고 네.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네. 한국 드라마가 막 밀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넣고 보면 제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 남자가 자기 애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신선했거든요.
1: 내가 너를 뭐.
3: 지켜줄게. 뭐. 우리는 그 말을 꼭 어머니 당인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아. 권리죠. 상의 권리죠.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특히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동지 누구 동무 아무리 사랑 관계라도 남자가 아닙니까. 네. 남자는 존경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준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겨울연가에서.
1: 그렇죠. 당연히. 아니
3: 그러면 저는 상상 못했죠.
1: 설 작가님도 그게. 북한에서 지금 남편분하고 연애하실 때 어떻게 불러? 아니,
3: 누구 동무 했죠 처음에.
1: 누구씨 누구 이런 말 아니고 누구 동무.
3: 씨라고 했던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로. 그래. 그건 네, 상상도 네, 못합니다. 네. 삼촌은 그런 그 겨울연가 보면서 아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정말 네. 그 정말 그 구둘 온돌에서 그 식구처럼 네. 그게 제가 신선했고 그다음에 2010년대부터는 뭐 거의 뭐 싸이 강남 스타일도 올해까지 방탄소년단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부터는 호칭이 변화가 시작된 게 오빠 자기야.
1: 예.
3: 예, 거의 대중화되었습니다. 네. 특히 또 뭐 우리 이제 용희 동무, 철수 동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는 용희 씨 물론 공적인 장소에서는 못하죠.
1: 그렇지.
3: 멀리 영화관에 갔을 때 철수 씨 이거 좀 잡수라요 하면서 그러면 완전히 아 정말 내가 여자다운 여자 한국 여자하고 연애하는 기분 예, 참 그 좋아했던 우리 북한의 청각 동무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애정 관계의 변화가 북한 체제 성격과 대립되다 보니까
1: 네,
3: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누구 동지, 집엔 동지, 이게 사장님이라는 말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네. 북한의 사장님이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다 모든 말이 이제는 괴뢰말 찌꺼기다 규정되면서.
1: 괴뢰말 찌꺼기.
3: 예,
1: 이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나올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군요.
3: 그렇죠.
1: 괴뢰말 찌꺼기 쓰지 말라.
3: 이거를 쓰거나 유포하거나
1: 네.
3: 그런 말이 담긴 그 책을 소장한 자 다 노동 교화서 민용 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요즘엔 또 그 스마트폰 그 사용자 숫자와 관련돼서 도 확산되는 요게 대응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죽했으면 그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에 그 괴뢰 말투 제거용 앱 예, 이것도 설치되어 있어서
1: 우리 저 스팸 제거 앱처럼
3: 예 이제 네. 문자를 할 때게 자기야 몰래 하니까 누가 보겠냐 네, 자기야 네. 하게 되면 바로 삭제된답니다. 그래서 참 예, 안타까운 예, 이런 현실이 지금 북한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짓는 것도 뭐 한때 이른바 그러니까 괴뢰식 그러니까 한국 분위기 나게 짓지 말라 뭐 이런 금지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3: 그 아마 2024년도부터 이런 네. 통제가 강하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네. 그 배경에 원래 이룬가 지금 뭐라고 한 거로 했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그 나름대로 북한에 세대별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난 세대. 이 세대는 김일성 세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그냥 뭐.
1: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3: 똑같습니다.
1: 이름.
3: 똑같습니다. 네. 미자 옥자 순자.
1: 네. 네. 일제세대 이름이죠.
3: 맞습니다. 그때 네. 그 자자 도래는 옵세라 해서 네. 몽땅 북한의 자자 옵세고 뭐 미옥 순옥. 이렇게 거쳤음에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럼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3: 그 다음에 전쟁 딱 끝나자마자 56년도 네. 이른바 8월 정파 사건 엄청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1: 숙청
3: 하나밖에 없었던 그 정쟁.
1: 네.
3: 그 말하자면 그때 타였죠. 네, 그래서 그때게 뭐 소련파, 유난파, 국내파 나름대로 지도부에서 균형적인 그 세력 배분이 있었지만은 그 이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우견을 가지고 있는 파가 있었습니다.
1: 네.
3: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이 산업화 로선이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 뭐 요나파라든가 이런 파에서는 아니다.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하면 안 된다. 공업 토대가 없으니까 생필품부터 생산을 해서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하댔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반대는 못했죠.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그 변수가 이렇게 힘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련의 흐르소프 개인 숭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이런 스탈린 비판하고 나서.
3: 예, 이런 영향을 받아서 유난

0: 해서 강철 같은 내 자식을 키우겠다. 효철, 초력, 뭐 충성하게 충리, 효성님. 아무튼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는 쌍둥이가 났습니다.
1: 네.
0: 쌍둥이고 또 아들만 3명 쩌러리 났는데 대를이어 충성하리라 이거를 연달아 지어서 마디는 대철이 둘째는 충성이 뭐 저 뭐야 그 셋째는 뭐 리라 이런 식으로
1: 리라는 딸입니까?
0: 딸이죠.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네. 이름 잘 지었다고 또 이 3명은 네. 군대 나가서 통째로 한 중대에 배치됩니다.
1: 아.
0: 네, 아무튼 이렇게 이름에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누가 일성이 종일이 이런 이름을 지으면 사상범이어서 한 명도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이름은 없는 것이 예 북한의 이름입니다.
1: 네, 아니 그 우리 한국의 왜 그 탤런트 송일국 씨가 이제 삼상 세 쌍둥이 났을 때 대한이 민국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지어서 이제 그 아이들 TV 출연다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대철이 충성이리라 대를 네. 이어 충성하리라.
0: 대한민국은 뭐, 그래도 네. 애국심인데 이거는 네. 한 개인의 우상화여서.
1: 네. 무슨 뜻인지 참 흥미롭네요. 네. 북한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시대별 역사까지 스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0: 네. 그런데 그럼에도 네. 무너지지 네. 않을 줄 알았던 그 신격화가 90년대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고 아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저도 그때 결혼을 했는데요.
1: 예.
0: 나도 내가 낳는데 내 자식은 내가 짓는다.
1: 네.
0: 네, 이런 여성주의 시각. 제 세대가 베이붐 시대거든요. 60년대 태어난 세대예요. 70년대 초반. 그게 베이붐 시대라는 게 국가원급 시대에서 자란 세대가 장마당 시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1: 네.
0: 내 아이는 절대로 그 어떤 정치적 성격에서 없애겠어. 그래서 그런 순수한 꿈이 그 지었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이름을 짓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러나 내 아들만은 큰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런 걸 반영할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뭐 네. 강감찬 이런 네. 걸 하나도 교육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릴 때 이름이 성주였어요.
1: 그렇죠.
0: 그걸 뒤집어서 네. 주성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1: 아하.
0: 대담하죠. 그게 참.
1: 김일성처럼 큰 인물이 되라.
0: 네. 그런데 네. 네. 저는 그 세종대왕은 한국을 창작했다는 걸 네. 간단히 교육을 합니다.
1: 네.
0: 그래 난 뭐. 크게 김일성은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 아들 이름을
1: 아드님 이름이 세종.
0: 예, 세종.
1: 지금도 세종 그 예. 이름 그대로 쓰십니까?
0: 세종이라고 아, 지었는데
1: 예.
0: 남편이 그때 학교에 교사했는데요. 부교장 네. 학교에서는 네. 그 당 사업 책임자입니다. 교장은 행정을 보고 집에 오더니 이거 괜찮겠냐? 왕 이름 지어놨다고 지금
1: 아.
0: 감히 지금 수령이 신격화에 도전하려는 거냐? 아니 무슨 내가 뭘 그렇겠습니까? 아니 순수하게 우리 한국을 지은 세종대왕 이름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그때 부교장이 저희 집에서 술 한 잔을 한 일이 많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코골이에 아. 걸려서 제가 어디로 아우제 가지 않았을까 재미있는 예. 건데요.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저희 네. 아들 같은
1: 네.
0: 90년대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가 결혼을 합니다.
1: 네.
0: 얘들은 또 달라지죠.
1: 네.
0: 이미 한류가 지금 막 열풍이 있는 속에서
1: 그렇죠.
0: 네. 이왕이면은 국제적인 브랜드 이런 이름의 짓자. 그래서 나온 이름이 지우, 소윤, 뭐 하은이. 이거 완전 한국식이거든요.
1: 똑같네요. 네.
0: 없었어요 이게. 네. 제 세대 이름은 뭐 용철이 뭐 순이 이런 거 있었지. 지우는 한국식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보니까 누가 캡처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침이 없더라고요. 한국식 이름이
1: 네.
0: 뭐 소아, 시우 뭐 네. 이런 이름. 그런 이름을 지우니까 아차 이게 뭐야. 이게 자기야 오빠야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통제 못해 죽겠는데 이 기성세대가 다 하나씩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장마당 새 세대가 MZ세대가 나오는 조건에서
1: 네.
0: 한국말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이름까지도 이렇게 짓자니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 김정은이 평양 문화어 법어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한국식 이름을 짓는 현상 이제부터는 반사회주의다.
1: 아.
0: 딱 찍었습니다.
1: 네.
0: 심지어는 비굴하고 간지러지고 말꼬리가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옥양을 본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동무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서울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꼬리를
1: 네. 네.
0: 늘어뜨리는 건 괴뢰식 옥양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체제 그 예. 기반 흔들리는 위기의식 김정은 정부의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 이름이나 호칭 문제는 그 한때 그 남북 교류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갈등을 유발하고 그랬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네. 이때는 제가 공적인 사업에 참가해보지 못했지만 그 네. 구모직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수로 건설 많이 네, 듣지 않았습니까? 경수로 건설. 그래서 그 안

0: 내셨던 일을 제가 최근에 그 출간된 홍양호 전 통일부 장관이 제목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통일 화두. 예. 그 내용에서 제가 참 몽해졌던 굴 대목이 있었는데요.
1: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출간한 책이죠. 그
0: 네,
1: 제목이.
0: 네, 네, 네. 그 제가 한참 잘 봤습니다. 네. 그 남북한 인원이 그 경술에서 함께 일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때 그 방송이 김정일 찬양곡이 하도 크게 틀어놔서 네. 조금 좀 다른 곡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이랬다가 충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또 군방 사이좋게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하다가 그 한국분이 그 왜 한국 대통령을 왜 욕도놈이라고 하냐 북한의 수령을 욕도놈이라고 하면 좋겠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 같은 편안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 이름 자기네가 그렇게 불러서 그냥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뭐 소속병을 두고 난리 쳤다고 해서
1: 야,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0: 한민족이 네. 정말 언제면 싸우지 않고 동무자기야 화목하게 지낼까 예 안타까웠습니다.
1: 네 오늘은 북한의 호칭과 또 장명 이름과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청라 언덕을 찾아가 볼 텐데요. 가곡 동무생각 가사에도 등장하는 청라 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태준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태준 선생은 1900년 11월 22일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태어났는데요. 대구 개성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 하면 가곡 동무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 동무생각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도 있다고요?
1: 네. 아주 애틋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 네.
1: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노산 이은상 선생을 처음 만났는데요. 우연히 마음이 통한 노산 이은상 선생에게 대구 개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한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태준 선생의 얘기를 들은 노산 이은상 선생은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썼고요.
2: 네.
1: 이 가사에다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서 가곡 동무생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박태준 선생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음악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 생활 이후 모교인 대구 개성학교에서 1931년까지 재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오빠 생각, 오뚜기, 맴맴 등과 같은 동요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교회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1932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1: 광복이 된 직후에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단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개설한 후에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선생이 남긴 주요 작품으로는 동무생각, 오빠생각, 새나라의 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과 관련이 있는 청라 언덕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청라 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라 언덕의 청라는 말 그대로 푸른 담쟁이 덩굴을 가리키는데요.
2: 네.
1: 지금도 청라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운치 있는 담쟁이 덩굴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2: 네. 청라 언덕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청라 언덕에는 예전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서양식 건축물 세 동이 있는데요. 각각 스위츠 주택, 챔니스 주택, 블레어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들은 모두 10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챔니스 주택과 블레어 주택 사이에는 동무생각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비에 동무생각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과 청라 언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내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손때 묻은 책장, 식기와 찻잔이 놓인 찬장, 침대와 옷장, 화분이 놓인 공간.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내 취향과 생활 습관이 오롯이 담겨 있지요. 가끔 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면 집안의 그곳들을 쭉 한번 둘러보시지요.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면 내가 여유를 갖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면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내 공간도 정리하고 재정비를 하라고 말이죠. 거기에 평소 하고 싶던 일까지 해볼 수 있다면 더 완벽한 일요일이 되겠지요. 이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요일.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원조 국민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 80년대 청춘들의 첫사랑이 더 어울리겠네요. 가수 이정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 2년 만이네요. 네네. 벌써. 아, 네. 빠릅니다. 세월이. 어떻게 맞아요. 지내셨어요?
1: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0: 예.
1: 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 있으면 또 공연도 하고.
0: 네.
1: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음악 만드는 데 좀 많이 심취했어요. AI로.
0: 아, AI로 음악을 만드는 작업.
1: 네. 그래가지고.

0: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채널도 오픈을 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좀 만들어서
1: 네네.
0: 또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또 저를 또 이용해 주셔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1: 뭐 우리 다큐멘터리 음악 하면은 옛날에 뭐 기타로나 소지로 이런 분들 유명했잖아요. 네. 대황하, 네. 실크로드
0: 네.
1: 그런 풍의 음악을 좀 만드시는.
0: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스페인 편을 한다. 그럼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 뭐 그다음에 뭐 스페인은 이제 관광지 많잖아요. 그 다큐에서 다루는
1: 여행 다큐.
0: 네, 여행 다큐를 예.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OST를 만들고 있고요.
1: 이야 대단하시네요. 작곡가가 되신 거네.
0: 그렇죠. 근데 사실 AI가 아니면 제가 꿈도 못 꿨을 텐데
1: 예.
0: 우리가 또 그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라든가 내가 직접 작곡은 못해도 그 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걸 정말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그 작곡이라는 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1: 예, 예.
0: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제가 그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었어요.
1: 아, 빨리 캐치하고 그걸 한번 활용해보자.
0: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수를 네. AI를 고용을 한 거죠. 네.
1: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조수죠.
0: 네, 네. 정말 놀랍게도.
1: 게으름도 안 피우고.
0: 네,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1: 네.
0: 네.
1: 음악계 일각에서는 네. AI 뭐 음악 뭐 쓰면은 뭐 상도 안 주고
0: 네.
1: 뭐 거부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0: 지금 그런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AI가 100% 다 하는 음악은 없고요.
1: 네, 네.
0: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대 생각처럼 그런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제가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감성적인 발라드를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네. 박자는 얼마를 넣고 그 다음에 가사는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초안을 잡아봐라. 스트럭처를 잡아봐라. 그럼 이제 얘가 구조를 좀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제가 또 살을 붙이고
1: 예.
0: 또 그게 안 되면 또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1: 네.
0: 진짜 리얼 악기로 살을 붙이고
1: 예.
0: 그 MR 가지고 또 제가 저는 노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조수에 불과한 거지 AI가 100% 음악을 다 만들면 조금 조잡하죠 아직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이라든가 내가 추구하는 음악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제 거친 다음에
1: 예, 예, 예.
0: 조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1: AI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절대 아니고
0: AI가 전적으로 해도
1: 예.
0: 거기에 내가 다시 살을 붙이고 피를 붙이고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인간이 하는 거죠.
1: 이제
0: 재밌어요.
1: 이정희 씨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세계관이 확장됐네요.
0: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네. 그 유튜브에 음악 채널도 만들었고.
1: 채널 이름이 뭡니까?
0: Made by JHL이라고요.
1: JHL.
0: 그냥 처음에는 제 이정희를 땄는데 그냥 음악은 음악 채널로 만들자 해서 Made by JHL. 네. 네,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다양한 음악 작업.
0: 네네네. 네, 아직은 뭐 얼마 안 돼서 25꼭지밖에 안 되지만
1: 예.
0: 이제 앞으로 더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1: 예.
0: 음원협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투표를 보내왔더라고요.
1: 예, 예.
0: AI가 그 음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뭐 10% 미만이다, 30%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1: 야.
0: 앞으로는 AI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1: 저작권단체도 그렇고
0: 네네.
1: 음악계 전반이 AI 때문에 참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0: 앞으로는 세상이.
1: 규제도 있고
0: 네.
1: 또 어떤 배분 문제도 있고.
0: 맞아요.
1: 아까 제가 소개할 때
0: 네.
1: 그런 얘기했잖아요. 원조 국민 여동생이었다. 요즘 아이유 이상의 인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청춘들의 첫사랑이었다.
0: 네.
1: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0: 저는 사실 7080 제가 컴백했을 때
1: 예,
0: 배철수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차라리 첫사랑이 낫겠네요.
1: 80년대
0: 네네,
1: 청춘들의
0: 네.
1: 첫사랑.
0: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또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 79년도에 데뷔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 중에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대 생각이라는
0: 네.
1: 노래. 그게 데뷔곡이었잖아요.
0: 네.
1: 그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가수가 되셨는지 워낙에 음악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었잖아요.
0: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예.
0: 6학년 때까지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어요. 제가.
1: 네.
0: 그래서 사실 기초 지식은 거기서 다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은 중학교 올라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했지만
1: 네.
0: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뭐 통기타를 배우고 노래는 꾸준히 했었죠.
1: 대학 때는 무용과 가신 거 아니었어요?
0: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떻게 무용 선생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무용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1: 예.
0: 이제 무용을 전공하게 된 거죠.
1: 근데 어떻게 이제 곡을 주신 분이 안근식이라는 분인데
0: 네.
1: 안근식 작사 같고
0: 네, 네.
1: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0: 그때 미팅에서 만났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1: 아, 미팅. 네. 1학년 때.
0: 네.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안근식 작곡가님 이제 이거 들으실 거예요. 제가 45년 만에 만났거든요.
1: 아, 이 방송을?
0: 네. 이제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아, 그분이. 예, 예. 그 대학교 때 이제 미팅에 나오셨는데 복학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5살 많으셨는데.
1: 예.
0: 그분이 이제 그 작사 작곡을 하신 걸 가지고 와서 너 목소리가 노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대학까지 나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1: 아, 대학교 어쩌면 이제 이정희 씨에게는 첫 미팅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첫 네. 미팅에서 만난 남자분 각별한 뭔가 있잖아요.
0: 근데 이제 그 또래가 아니고 예. 이제 복학생이라 복학생. 이러니까 이제 그때 그 어린 나이에는 좀 아저씨같이 느껴졌다 그럴까?
1: 몇 살 차이였는데?
0: 5살 정도 차이가
1: 아우,
0: 났었어요.
1: 그 당시에 5살이면은 그냥 네. 복학생 오빠도 아니고 아저씨. 아저씨죠. 네. 아, 근데 네. 저희가 그 2년 전에 만나서 방송할 때도 네. 그분 얘기 했었나요?
0: 연락 좀 하라고 했었죠. 그때
1: 아,
0: 방송에서. 되고.
1: 그랬구나. 근데 정말 방송 듣고 연락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방송도 듣고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야. 작곡가 분이 예. 아유, 그 죽기 전에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 갑자기 어느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45년 만에.
1: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0: 네, 친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 계셔가지고.
1: 건너면 다 아니까.
0: 네, 그래가지고 예. 그 먼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나 안근식이야.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만났죠.
1: 어유, 그럼 지금도 자주
0: 예,
1: 만나시겠네요.
0: 예, 자주 만나고 지금은 네.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네. 그.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복학생이니 뭐 나도 만만치 않게 건방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1: 그럼 그분은 네. 대학생 시절에 작사 작곡을 할 정도면은 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분인데 네. 지금도 음악계에 계십니까?
0: 아니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저게 안 했대요 작곡을.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내가 그 명곡을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아,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1: 예.
0: 저번에 한번 가사를 한번 보내왔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1: 그래요?
0: 네, 아 확실히 감각이 있구나.
1: 아 이게 네. 예술가들은 그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뮤즈가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정희 씨가 뮤즈 역할이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예, 예.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곡을 붙일 수 있을지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 네. 만약에 곡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그랬죠. 가사도 너무 훌륭하니까 예. 선배가 곡에 자신이 없으면 곡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고
1: AI,
0: 내가 만들어도 된다.
1: AI의 도움도 살짝 받아봐라.
0: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한번 가사 좀 다듬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1: 아우 또 멋진 작품이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근데 가사가 그 생각 이상 좋더라고요.
1: 그러면 그 가사가 나왔으면 제목도 나와 있습니까?
0: 제목은 아직 없더라고요.
1: 예. 예. 아 기대가 되네요.
0: 근데 좀 심오해요 가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 그렇죠. 예. 이게 79년도로부터 지금 46년, 네, 한 45년, 45년 흘러갔으니까 네. 네. 얼마나 많은 삶의 철학이
0: 맞아요.
1: 담겨 있겠습니까? 야. 자, 이정희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에서 그러면은 데뷔곡이었던 안근식 작사 작곡 이정희 노래 그대 생각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1호 초대석의 주인공 80년대 청춘들의 첫사랑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79년 데뷔곡이었습니다. 그대 생각. 어떤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죠?
1: 그 당시에는 대학가요 제가 그 좀 대세였거든요. 예, 예. KBS, 뭐 MBC, 그다음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많았는데
0: 주로 MBC가 이제 꽉 잡고 있었죠.
1: 근데 사실은 그때 가요제 나가기 전에 한양대학교 제가 나왔잖아요. 거기 대학 한양대 가요제에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0: 아, 교내 가요제에서.
1: 네, 근데 이제 그때 양희은 씨 아침 이슬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1등을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 방송국 PD들이 네. 저희 학교 그 앞에 네. 그 지금은 커피숍이지만 그때는 다방이라 그랬어요. 네네네네. 거기에 모여가지고 강변가요제 나와라, MBC 대학가요제 나와라 막 이랬거든요.
0: 어, 그 예, 학교 PD들이 앞까지 찾아와서
1: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좋은 학생을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김홍래 씨라고 네. 개그계 이제
0: 유명한 PD.
1: 네, 그분이 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그 프로그램만 하다가 대학가요제를 처음 맡으신 거예요.
0: 예능 PD씨에서. 예능 PD니까. 네. 예.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이게 첫 가요제기도 한데. 네. 그분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나가게 됐어요.
0: 그럼 TBC 방송.
1: 대학 축제 경연대회라고 네. 1회였어요.
0: 아, 처음 생긴 거였군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길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아. 사실 그때 선배들이 야, 너 왜 거기를 나가? MBC 그런 데를 나가야 돼? 막 이랬거든요.
0: 주목도가 다르니까.
1: 네. 그런데 예. 저는 그냥 거길 나가고 싶더라고요.
0: 아, 이게 동양방송 TBC가 만약에 80년도에 언론 통폐합에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이 대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방송사가 이제 KBS 제2 텔레비전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네. 대회도 사라지고 네. 아, 명맥이 끊어졌네요.
1: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이제 흘러서 네. 81년도에 KBS에 제가 여자 가수상을 받게 됐어요.
0: 아.
1: 그때 담당 PD도 그 선생님이셨어요.
0: 아, 김웅래 PD.
1: 네. 그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서로 좀 보시면서 뿌듯하셨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김웅래 PD도 네, 아, 내가 발견한 옥석 같은 가수가 네네. 그대여로 네. 초대형 히트곡을 내면서 그 해에 여자 가수왕이 되신 거잖아요.
1: 신인 가수왕은 못 받고 예. 79년에는 이제 못 받았어요. 근데 예. 81년도에 그대여로
0: 그러니까.
1: 여자 가수왕을 이제 받았죠. 남자 가수왕은 조용필 씨 받고 예. 여자 가수왕은 제가 받았는데
0: 그 또 시상식을 연출하는 네네. PD 입장에서는
1: 감사하죠.
0: 야,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1: 아직까지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뭐 이런 예. 그 SNS에 가끔 인사도 드리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0: 벌써 그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이정희 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악적으로 네. 또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이제 거론됐죠. 안근식 작곡가 그리고 한 번에 김홍래 PD. 네. 예. 뭐 그리고 활동하면서 또 많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좋은 분들.
1: 근데 사실 인복이 참 좋았던 게 그 제가 그런 뭐 어떤 이렇게 문제에 걸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될 때 꼭 그 귀인 분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주시고 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미국 갈 때 저를 좀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서 가게 된 거거든요.
0: 그 미국 갈 때 그 스토리가 참 충격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좀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어요. 그죠?
1: 미스터리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0: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건 최고의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0: 갑자기 뭐 아, 하기 싫어하면서 미국 가버리시니까
1: 네.
0: 무슨 일이지?
1: 어, 하기 싫은 건 아니었고
0: 예, 예.
1: 너무 막 그 갑자기 내 어깨에 이렇게 얹게
0: 부담감?
1: 되는 부담,
0: 예. 아.
1: 명예, 뭐
0: 예.
1: 부, 뭐 이런 것 때문에
0: 아.
1: 좀 숨쉬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활달할 것 같아도
0: 예.
1: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제가 그냥 딱 그 F적인 성격이 딱 나와요. 저는
0: 아, 그러니까 MBTI로 E가 아니고 I입니까?
1: I예요.
0: 아, 그랬군요. 네.
1: 다 I인 줄 아는데 저는 I고요.
0: 예.
1: 전형적인 그 트리플 I입니다.
0: 아.
1: 근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0: 네.
1: 밖에 나와서는 이제 이가 되는 거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0: 아.
1: 지금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는데
0: 네.
1: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죠.
0: 예.
1: 생각이.
0: 나중에 좀 두고두고 아유 계속 있을 걸 내가 괜히 미국 왔지 이런 후회도 좀 하셨습니까?
1: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었고
0: 아, 그래요.
1: 어. 이제 또 넓은 세상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데
0: 예.
1: 한국에서 계속 이제 이걸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수로서의 업적은 많이 컸을 거예요.
0: 그렇겠죠.
1: 근데
0: 예.
1: 만약에 여기서 계속 했었으면 또 어떤 그런 나름대로 다른 생활 뭐 우리 애들이라든가 그런 건 또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
0: 그렇네요.
1: 네.
0: 예.
1: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예.
1: 네.
0: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1: 네네네.
0: 또 나누기로 하고요.
1: 네.
0: 그대 생각 그 좋은 노래로 TBC 주최 첫 번째 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고 큰 주목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만나게 된 또 귀인이 있다면 오동식 작곡가.
1: 맞아요.
0: 예.
1: 네.
0: 아, 그대여라는 그 명곡을
1: 네네.
0: 만들어주신. 또
1: 바야야도 있고.
0: 바야야도 네. 있고. 아, 저 그렇네요. 진짜. 오동식 그 작곡가의 노래들을 많이 많이 부르셨나요, 진짜.
1: 그러니까
0: 거의.
1: 이제 대학까지에서 됐는데
0: 네.
1: 저희 엄마는 이제 막 꿈에 부풀어서 야 이제 너 돈방석에 올라왔고 너는 막 유명해지는 거 하는데 연락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랬어요?
1: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 이거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 우리 엄마가 또 엄청 여장부시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도깨비시장이라고 그러죠.
0: 예, 예, 예.
1: 남대문시장 지하상가 가서 그 파란 그 스킨이 뭐더라.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아라미스인가?
0: 아,
1: 그런
0: 스킨.
1: 예, 화장품. 스킨. 그
0: 예.
1: 애프터쉐이브 스킨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0: 남성들이 많이 쓰던. 예, 예.
1: 그걸 이제 단체로 막 100개 정도로 엄마가 사가지고.
0: 꽤 고가였을 텐데.
1: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여장부예요.
0: 아, 손이 크시구나.
1: 방송을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우리
0: 예,
1: 딸이
0: 예.
1: 이렇게 대학까지 해서 1등을 했는데 왜 부르지를 않냐? 막 이러면서.
0: 왜냐면 그 방송사끼리는 그 터부시 하는 게 있어서
1: 네.
0: 타사 뭐 1등
1: 네.
0: 출신을 안 부르고 이런
1: 네.
0: 게 있었거든요.
1: 근데 그때 은인 한 분이 또 나타나요. MBC에 신승호
0: 네.
1: 씨라는 PD인데
0: 네.
1: 그분이 이제 쇼 2000이라는 유명한 PD였어요.
0: 예, 예.
1: 근데 MBC에서는 사실 야, 얘 KBS 출신이니까 얘는 안 된다 했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네. 되게 지금은 이제 막 친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근데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떠냐고 나한테. 그래서
0: 예, 예.
1: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MBC에서 내가 너를 총대 메고 너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너 나 따라올 자신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알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처음으로 MBC에 이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셨죠. 그래서 이제 MBC에도 나가게 되고 그랬어요.
0: 그게 이제 뭐 전속 가수 개념은 아니잖아요.
1: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은
0: 프로그램에
1: 이제
0: 출연을 이제 시켜주고.
1: KBS에서는 됐으면은 몇 년 동안은 이제 다른 타 방송은 못 나가요.
0: 아, 그게 이제 암묵적인 룰
1: 네네.
0: 같은 거죠.
1: 근데
0: 예.
1: 이제 이분이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저를 막 내보내 주셨죠.
0: 아.
1: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0: 예.
1: 그러다가 이제 지그레코드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부장님이신데.
0: 문예 부장님.
1: 예, 문예 부장.
0: 예.
1: 젊은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그 태극당인가 거기서 만났어요.
0: 제과점.
1: 지금도 생각이 나요.
0: 예,
1: 그래갖고
0: 예.
1: 이제 갔더니 자기가 작곡가래요. 그래서 오동식이라고.
0: 아.
1: 그래서 박경혜 씨를 이제 박경혜 그
0: 예, 예, 예.
1: 고개사의 첫사랑 부르시고 전형 씨 노래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유명한 작곡가래요. 그래서
0: 네.
1: 내가 알겠다고 했더니 이제 나한테 맞는 곡을 줄 테니까 우리 그 레코드사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0: 좋죠.
1: 이제 지구 레코드사에 가서
0: 예, 네.
1: 녹음을 하게 된 거죠.
0: 예. 아, 그 당시에 오동식 작곡가님이 저는 이제 오동식 교수라는 호칭이 익숙하거든요.
1: 네네.
0: 이제
1: 네.
0: 학창에서 학교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데
1: 네.
0: 그 당시에는 지구 레코드의 문예부장이셨군요. 그렇게 만나셨구나.
1: 맞아요. 네.
0: 아, 귀인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나서
0: 예.
1: 그 오동식 씨의 곡을 받고 네. 지그레코드랑 이제 그
0: 전속 계약
1: 네 전속 계약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매니지먼트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고 레코드사 이제 전속이 되면 거기서 이제 다 알아서 뭐 음반을 맞아요. 내고 뭐 이렇게 했던 네네 그렇죠. 예.
0: 그대요 노래 인기 엄청났잖아요. 뭐 네. 그 가요 톱10
1: 1위했죠.
0: 5주 연속 하지 않았나요? 네네. 골든컵인가? 네. 예예. 그래서 뭐 최고의 노래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 해에 KBS 방송음악대상 가요부문 여자 가수왕 그 당시 남자는 조용필이었고 네네. 여자는 이정이었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내로라하는 여성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1: 그때 후보들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이은하 씨, 윤신혜 씨, 혜은이 씨.
0: 예.
1: 하여튼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랬어요.
0: 네. 신인급 같아요.
1: 사실 신인 그 상도 못 받았잖아요. 그 전에 아, 예. 이영화 씨인가가 받았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저 실비 오는 소리인가 그분이 예, 예. 받으셨거든요. 아유 그냥 나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하여튼 어마무시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죠.
0: 당시 청년들의 몰표가 가지 않았을까.
1: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선거인단이 네. 지금은 막 그 방송에서 라이브로 딱 하면 딱 가서 이제 다 앉아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 방송국에서 무작위로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0: 편지를요?
1: 네.
0: 아, 문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1: 문자가 없었어요.
0: 없었으니까?
1: 그때는. 네. 예, 그때는 예. 이제 뭐 셀로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0: 예, 예, 예.
1: 그럼 이제 편지로 다 보내는 거예요.
0: 답장을.
1: 네. 그럼 그분들이
0: 있어야 되는 거네.
1: 그분들이 표 투표를 해서 또 방송국에다 보내요.
0: 아이고야.
1: 그랬던 시절입니다.
0: 아이고.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네.
1: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죠.
0: 예. 아,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노래를 좀 들으면서 네, 네, 네. 아,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대여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 앨범 뭐 어찌 보면 또 못지않은 히트곡이었는데 바야야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0: 네,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그대여 그리고 바야야. 1981년에 발표됐나요? 80년
1: 81년이요.
0: 그죠? 네. 예. 1집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었는데 둘 다 오동식 작사 작곡. 그러니까 오동식 작곡가와의 어떤 그 만남의 시작이 이제 이 앨범부터 시작됐고요. 바야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고 네. 그렇지만은 심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1: 근데 그 작사가 박건호 씨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예.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거의 그 좀 천재예요, 천재. 아. 그 언어에 그 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작사한 노래만 어마무시할 거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오동식 씨 그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사실 이 바야야가 그 박경혜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 노래를 한번 오동식 씨가 들려주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옆에 박건호 씨가 야, 정희한테는 그런 리듬은 맞질 않아. 가사 바꾸고 그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저기 뭐야 제목을 지어야 돼.
0: 예.
1: 그러더니 이제 뭐 그대요 뭐 어쩌고 뭐 봐야 날 좀 봐요 뭐 어쩌고 봐요라고 딱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
0: 아, 날 좀 봐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봐달라
1: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로 하자 이러더라고. 네. 근데 아. 그런데 박경혜 씨가 했던 노래와는 이제 가사가 완전히 다르고 오. 편곡도 다르고 예. 제목도 다르니까 네. 이제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0: 아.
1: 근데 그 오동식 씨랑 박건호 씨는 네. 완전히 그 콤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히트 제조기
0: 네.
1: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그렇게 유명하셨던 두 커플이었죠.
0: 박건호 작사, 오동식 작곡 이런 식으로. 네. 예. 오동식 교수님은 뭐 작사도 본인도 많이 하셨지만, 예. 아 바야야는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고요.
1: 맞아요. 네.
0: 좀 애매하네요. 이게 확실하게 봐달라 뭐 봐요 이것도
1: 그러니까 아니고 의성어죠 뭐.
0: 바야야 약간 이제 흥얼거리듯이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뭐 대학 축제에서도 뭐 많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1: 네.
0: 이 노래 많이 부르셨을 네네. 것 같고 청춘들의 뭐 우상이 되신 그런 계기가 이 노래들 아니었을까 싶네요 진짜.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노래 데뷔 앨범으로 그 당시의 어떤 최고의 여자 가수로 인정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하면서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크셨을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진단명이 확실하게 있죠.
1: 그때는 지금. 그런 건지도 몰랐고요.
0: 없었죠. 예 네, 맞아요.
1: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뭐라 그럴까 압박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다 나만 보는 막 그런 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바야야 1집, 2집 그대여 내고 어젯밤 일기 내고
0: 네.
1: 그다음에 4집이 이제 화요일인가 그 내고
0: 네.
1: 아 왜 나는이구나 4집이 그다음에 5집은 이제 화요일 이렇게 내고 도저히 막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머리를 식힐 겸 미국에 좀 공부를 좀 하러 갔다 와야겠다.
0: 네.
1: 그러고 이제 갔던 거고요. 아. 그 외유가 그렇게 길어질지는 저도 몰랐죠.
0: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도 뭐 심리 치료 같은 게 많이 그 보급돼 있었다면
1: 당연했겠죠. 있었겠죠.
0: 받고 도움을 받았을 텐데
1: 네.
0: 그런 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간다면은 네.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
1: 거의 미친 사람 취급했거든요.
0: 그러니까 네. 못 갔죠. 예.
1: 지금은 뭐 어디든지 뭐 신경 넣으실 무조건 갈 수 있고
0: 당연히 가죠.
1: 얼마 전에 또 그 이제는 그걸 알았잖아요. 공항 제가 그 컴백하고 나서
0: 네네.
1: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30년 미국에 살면서 이런 연예계 생활이 어땠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 다시 가면 정말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고 다시 잘할 수 있겠다고 하고 왔는데
0: 네네.
1: 그 이전 그 시스템이 다 틀려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그냥 레코드사에서 달아서 해주고
0: 네.
1: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딱 막상 오니까
0: 레코드사가 이제 없죠 거의.
1: 레코드사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때 이 KBS는 전 KBS랑 참 인연이 깊어요.
0: 아.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부터.
1: 예, 7080을 네. 컴백 무대로 가면서
0: 아.
1: PD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0: 예, 예, 예.
1: 어떤 거든지 내가 30분 동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와. 컴백 무대를 했어요.
0: 예, 2016년도.
1: 예, 근데 그걸 왜 했냐면 나 왔으니까 나 알던 사람 연락 좀 해줘라라는 마음으로 제가
0: 아, 그랬군요.
1: 나간 거죠. 근데 이제
0: 연락이 좀 왔습니까?
1: 사실 사람들은 그 어리고 순수한 이정희만 생각하다가 30년이 지난 이정희를 보니까
0: 예.
1: 어떤 감독님은 그러더라고요. 난 이정희 엄마가 온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아이고야.
1: 근데 사실 그 말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 그 감독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또 지내고 있어요. 그 감독님도 은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0: 네네네.
1: 제가 회사 이제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패션 회사를.
0: 패션 쪽으로.
1: 네. 아. 그러면 내가 아무도 연락 안 오면 내가 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 제 앨범을 제가 제작을 해요.
0: 아, 복귀 컴백 앨범을.
1: 네. 그래서 아. 그걸 내고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예, 예. 그 슬픈 사랑 그다음에 파리에서.
0: 스윙이란 곡도 있고.
1: 네. 스윙도 있고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데 사실은 스윙이 좀 발랄하고 대중적일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좀 타이틀곡으로 했는데 네. 사실은 파리에서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감사하게 그거를 하고
0: 예.
1: 그러고 나서 공황장애가 또 온 거예요. 한 번은. 그 적응을 아. 못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EBS 제가 DJ를 맡았거든요. 아. 프로그램 DJ를.
0: 예, 예, 예.
1: 근데 갑자기 저기 PD는 저기 밖에 있는데 네.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뭔지 압니다. 우리 아나운서도
1: 뭔지 아시죠?
0: 그런 현상이 간혹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PD가 놀래서 음악을 틀고 당장에 들어왔는데
0: 예, 예, 예.
1: 나는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맞아요. 예.
1: 그게 시초였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내가 이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0: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1: 네. 받아서 예. 지금은 이제 좀 뻔뻔할 정도로 아, 완쾌가 뭐 됐는데
0: 너무 말씀 네. 잘하셔가지고
1: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잘하고 싶고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0: 예, 예.
1: 그런 그게 이게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0: 아, 심리의 어떤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형이 있잖아요. 뭐
1: 네.
0: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네. 뭐 다들 이제 그런 건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1: 남 앞에 서는 직업은 예. 결코 만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0: 그럼요. 아까 이제 미국 쪽의 생활 잠깐 얘기하셨는데
1: 네.
0: 미국에서 사업

0: 돼요. 그게 뭐냐면 네. 바잉 오피스라고.
1: 바잉 오피스.
0: 에이전트예요. 말하자면 아, 패션 에이전트인데.
1: 예예예.
0: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A라는 회사한테 내가 사고 싶은데 네. 내가 그 신용이 별로 없어요. 그 아. 큰 회사는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그런 좋은 물건을 주냐.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를 믿고
1: 네.
0: 그 패션 회사에서 이분한테 이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일종의 B는 이제 도매업체나 소매업체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좋은 브랜드의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에이전트가 있어서
1: 아.
0: 이 사람들은 틀림없다. 나를 믿고 물건을 줘라 그러면 에이전트죠. 뭐 브로커죠. 말하자면.
1: 그러면 그 바잉 오피스라는 그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를 쌓을 만한
0: 처음부터 할 수 없는
1: 인증이
0: 거예요.
1: 필요한
0: 예,
1: 거 아닙니까?
0: 처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1: 예.
0: 이제 그 바잉 오피스에서 이제 에이전트로 일을 한다거나
1: 네.
0: 이제 조수로 어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신뢰를 쌓고 예를 들어서 그 바잉 오피스 사장이 예, 이정희는 애가 괜찮다. 그러니까 얘가 오는 그 커스터머들은 믿어도 된다라고 아. 인정이 되고
1: 네.
0: 세월이 가야 이제 그게 이제
1: 따로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그건
1: 업계에서
0: 없죠.
1: 업계에서 네. 돌고 도는 어떤 그 평판으로
0: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1: 그렇죠. 평판이 그, 중요한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아. 바잉 오피스는 있어야죠.
1: 예.
0: 바잉 오피스는 그 회사의 그 뭐야 그 서리 그 뭐지 확인증이라고 그러나
1: 아, 있어요.
0: 자격증 그런 거 다 내야 되고.
1: 예, 예, 예.
0: 패션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태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번호가 있어요. 고유의 우리나라 주민번호 같은
1: 네네네.
0: 그런 게 있어야만
1: 와.
0: 근데 그걸 막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에이전트로 좀 공부도 하고 떠들게 하다가
1: 네.
0: 10년 15년 흐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죠.
1: 아.
0: 네.
1: 우리나라에도 오신 김에 아마 그 분야를 개척해 보시는 게.
0: 아니요. 여기랑은 또 틀리니까. 저는 여기 오면은 그런 건 절대 안 하겠다고.
1: 아.
0: 왜냐하면 그 회사를 접고
1: 네.
0: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음악 하겠다.
1: 한국에서 떠날 땐 절대 음악 안 할 거야 하고 떠나셨는데.
0: 사람이,
1: 그러니까 미국에서 패션은 다시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와서 음악만
0: 걸렸어요.
1: 하시고. 예. 아,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예.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이번에는 그 한참 건너뛰어서
0: 네.
1: 컴백해서 본인이 제작해서 만든 앨범 중에서
0: 네.
1: 노래를 아까 파리에서가 가장 인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0: 파리에서랑 그 슬픈 사랑은 약간 트로트인데
1: 네.
0: 그래도 뭐 파리에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예,
0: 다 좋아해 주세요.
1: 파리에서와 또 좀 다른 분위기의 스윙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0: 네네. 네,
1: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회 초대해서 오늘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만들어 보셨던 앨범 중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리고 스윙이라는 곡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정희 씨 본인 스스로 음악을 만드실 때는 아니어서 네. 다른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과 이렇게 작업하셨습니까?
1: 여러 곡을 다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하여튼 와가지고 하여튼 매니저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0: 네.
1: 하여튼 한 1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0: 100명이나?
1: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만났는데 확실한 뭐 인원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기타를 잘 치시는 그 작곡가 분이신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0: 유태준
1: 씨.
0: 유태준 씨.
1: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어느 날 뜬금없이 만나요. 항상 사람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기타 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만났는데 예. 곡을 들려주시는데 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한테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죠. 제가 나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자. 그래가지고.
0: 그게 파리에서입니까? 아니면
1: 세 곡 다예요. 스윙, 그 다음 파리에서.
0: 슬픈 사랑.
1: 슬픈 사랑. 이렇게.
0: 확실히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정희 씨의 노래풍과
1: 네.
0: 그 당시 이제 오동식 표 노래들이었으니까.
1: 네네.
0: 이후 돌아와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1: 그렇죠. 미국에서 네. 이제 음악도 많이 들었고.
0: 네.
1: 그 사람은 좀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좀 보사노바나 뭐 재즈나 이런 계통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노래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한번 어떤 또 장르를 변경해서 또 불러보고 싶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 음악들은 이제 스스로 막 만들고 계시고.
1: 네.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다듬어서.
0: 네.
1: 이제 사람이 이제 욕심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듬어서 편곡하시는 분이랑
0: 네.
1: 작업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을 보여야죠.
0: 아, 그러면은 혹시 이정희만의 그 음악 레이블을 또 만들
1: 네.
0: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0: 이정희 레이블.
1: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JHL 뭐 이렇게.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다양한 장르들 얘기하셨지만은 또 과거로 살짝 돌아가서 오동식 씨와의
1: 네.
0: 작업을 얘기하자면은 너무 이제 한 작업들이 많잖아요. 좋은 노래 많이 나왔고 뭐 참 다양한 음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이제 이문세 씨의 노래로
1: 네.
0: 워낙 많이 알려졌지만 이 노래도 이정희 씨가 먼저 부른 거 아니었어요?
1: 예, 제 그대요 그 디스크 앨범에 있었어요.
0: 그죠, 1집 네. 앨범에.
1: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한 곡만 그 좀 PR 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나머지 좋은 곡은 다 죽고 막 이랬는데.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대여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0: 예.
1: 난 행복한 사람이 이제 좀 밑에 있었잖아요.
0: 예.
1: 그 곡을 이제 이문세 씨가 했다가 이제 빅히트를 한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 오동식 교수님이 그 작곡가님이
1: 네.
0: 상당히 꼼꼼하시고
1: 아유.
0: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아끼는 것들을 참 너무 아끼셔. 그래가지고 그 묻히는 걸 못 보셔.
1: 맞아요.
0: 예, 어떻게
1: 그리고 누구한테 어울릴까 그걸 생각을 잘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또 그때 그때 맞게 또 가사도 좀 잘 바꾸시고
1: 네,
0: 그런 재주가 많으십니다. 예. 아유, 이정희 씨에게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1: 아, 이제 음악은 사실 그 젊은 시절에 객기만 없었다면 음악은 제 인생이죠.
0: 맞아요.
1: 그런데 그 제가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나의 그 젊음에 잠깐 생각의 실수로 인해서
0: 네.
1: 뭐 다른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음악은 이제 남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한 그 수십 년 전 다시 20대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또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1: 네.
0: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1: 절대 안 가죠.
0: 아유. 근데 또 미국에서 얻은 것도 많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인생을 여기서 살았다가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그때 미국 갈 기회도 많고 있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전 미국 갔을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0: 사람이 알 수 네.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어보겠는데 이 노래는 뭐 워낙 KBS와 또 친숙한
1: 네.
0: 노래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었잖아요. 가위바위보.
1: 이 PD님도 제 은인 중에 한 분인데 어떤 사실 분이었죠? 이게 가위바위보도 묻혀 있었어요.
0: 아, 근데 원래 앨범에 있던 건데.
1: 저 그 PD님 얼굴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친구가 야, 네 노래가 테이프 달고 달아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못 쓴대.
0: 아.
1: 본인이 없으니까 그 예. 노래를 계속 돌려서 써야 되는데
0: 아.
1: 너 이 노래 너는 진짜 그 PD한테 감사해야 돼. 해서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 그분 얼굴도 잘 몰라요.
0: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방송이 만들어졌기
1: 네,
0: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고
1: 네네.
0: 아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도 몰랐고
1: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PD님한테 진짜 저 연락처 한 번만 주세요. 정말 인사드리고
0: 아직
1: 싶어요.
0: 아직 못 만나셨구나.
1: 못 만났어요.
0: 그 또 하나의 대표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1: 네네.
0: 묻힐 뻔한 노래.
1: 맞아요.
0: 예. 자, 오늘 이정희 씨와 만나봤는데 아 정말 반가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정말 기대가 되니까
1: 네.
0: 좋은 작품들 나오면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주 불러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네, 이정희의 가위바위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이 책의 구성. 우리 주변에는 동기부여를 포함한 수많은 주제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유전자 변형식품은 해롭다,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믿으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유발된다.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동기부여의 과학을 배우고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문제가 많은 동기부여의 신화를 깨부수고 최첨단 과학 지식과 그에 기반한 전략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각 장에서는 어떤 신화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반박 텍스트를 사용해 잘못된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믿었던 신화가 깨지고 나면 그 자리는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인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 진부한 농담이 불쑥 등장할 수도 있다. 각 장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 책에 담긴 에피소드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인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허구를 가미했다. 일부는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그대로 실었다. 이 책은 동기부여에 관한 10가지 통념을 다룬다. 필자들은 여러 방식을 이용해 그 신화를 발견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검색했다. 정보가 넘쳐났다. 인터넷에서 부모들은 이런 조언을 받았다. 유난히 동기가 약한 아이들이 있다. 아이에게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또래 압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따라잡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된다. 한편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정해주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면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메시지가 일상적이었다.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어라라는 말이 슬로건처럼 어디에나 퍼져 있었다. 필자들은 관련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동기부여의 과학을 가르친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믿고 있는 상식도 파헤쳤다. 그 결과로 나온 10가지 신화를 이 책에서 다룬다. 우리는 그렇게 찾은 신화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미국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각 신화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답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책에 담긴 10가지의 신화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6개가 참가자의 50%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한 가지 신화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두 9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가 약하지만 분명히 일반 대중에 퍼져 있고 직장에서도 작동해 매일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두 개는 참가자의 4분의 1 미만. 각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 1장에서는 누군가는 동기가 강하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매우 흔하게 퍼져 있는 이 고정관념은 동기를 성격적인 특징으로 본다. 만약 동기가 개인의 특성이라면 바꾸기가 어렵다. 이 관점은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과학적 시각에 따르면 누구나 동기를 지니고 있다. 가령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게임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동기를 올바른 목표로 향하도록 바꿔주어야 할 뿐이다. 2장에서는 보상이 동기를 촉진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룬다. 필자들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믿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그 감소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상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보상보다 유용한 다른 방법들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경쟁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난 경쟁심이 강해. 난 경쟁할 때 동기가 부여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경쟁은 보상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동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기 요인으로서 경쟁의 미묘하고 복잡한 측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동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만 지니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목표 달성 전략도 따라야 한다. 5장에서는 시각화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몇 년 내내 상상해도 실제로 그 순간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를 떠올리고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설계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조절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탐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생각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이 말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부여가 번쩍하고 계시를 내릴 때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로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마침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성에서 창의성을 끌어내는 편이 낫다. 이 장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을 알려줄 것이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준다. 8장에서는 시스템이 동기를 방해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을 다룬다. 많은 사람이 시스템이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동기를 억누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스템이 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기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시스템은 통제감과 함께 유능함, 자율성을 느끼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해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9장에서는 칭찬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우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또는 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메시지로 동기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지만 능력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신감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9장까지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본 뒤 10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적으로 개인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고정관념을 파고든다.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적의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을 합쳐서 최적의 동기부여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동기부여 알고리즘도 제공한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자신의 동기부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해결 방법을 즉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해 모든 고정관념이 그러하듯 동기부여에 대한 고정관념도 널리 퍼져 있고 끈질기게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그것을 깨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임무를 위해 결성된 팀이다. 우리는 제각각 그 임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갖추었다. 심리학의 여러 하위 분야를 다루고 동기부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왔다. 첫 번째 저자, 웬디 그놀릭 박사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기부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육아에 중점을 둔다. 육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부모 통제와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그롤닉 박사는 동기부여 전문가 역할을 맡아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의 접근법을 보탠다. 두 번째 저자 벤저민 헤디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고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수다. 교육 심리학자로서 학습 분야의 동기부여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식, 태도, 감정, 인식을 바꾸는 동기를 연구한다. 헤디 박사는 고정관념 깨기 전문가 역할을 맡아 학교 수업 중심의 관점을 보탠다. 세 번째 저자 프랭크 워렐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다. 이 책이 쓰인 당시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학교 심리학자로서
학교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영재교육과 인재개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편집했으며 위기 청소년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및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다. 최적의 성과, 인재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로 이 책에 참여했다. 우리는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개인의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서로의 지식을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목표는 동기부여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은 동기부여의 과학을 따라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2장.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오해. 보험 영업사원 글렌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에서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 그는 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로 아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인 제니퍼와 러셀은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이지만 글렌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에 따르면 제니퍼는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사교적이고 러셀은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에 글렌은 아이들이 시험에서 A를 받을 때마다 10달러씩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학업에 대한 동기가 커지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제니퍼와 러셀 모두 이 결정을 반겼고 둘 다 다음 학기에 여러 과목에서 A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렌의 영업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져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보상 전략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A를 받는 횟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기 전보다 줄어들었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다. 금전적 보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버지 글렌은 어떤 다른 방법을 아이들에게 써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행동이 먼저, 동기는 나중이라는 최신 심리학이 밝힌 실행의 원리를 담은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춤을 헐떡이며 일장연설을 마친 지우는 도련님을 현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괴수 요원과 순간이동 요원이 지우와 연휘, 현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휘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연휘는 다친 소초모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채령, 아버지를 막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된 시온과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원혁,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뛰쳐나가는 지우를 차례로 쳐다봤다. 지우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0: 연휘. 나는 소소하게 비초인으로서 모였어. 연휘는 괴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지우의 뒷모습을 입을 벌린 채 쳐다봤다. 누군가 연휘의 눈에 슬로우 모션 기능을 걸어둔 것일까? 지후와 괴수의 움직임이 마치 마법처럼 느리게 보였다. 망설임 없이 지후를 돕기 위해 달리는 유라와 란주의 모습도 누군가 잡아 끌기라던 것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강목을 주워들고 앞으로 뛰쳐나가는 효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1: 연휘야, 정신 챙겨!
0: 연휘의 어깨를 치며 손짓하는 현우마저 엿가락처럼 길어졌다. 모두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듯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연휘는 맨 뒤에서 그들을 보고만 있었다. 사람을 해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기분. 그 기분이 연휘의 발을 바닥에 올감해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다.
1: 연휘야, 정신 차리고 나 해봐. 네가 소초모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해.
0: 현우의 목소리에 갑자기 세상은 원래의 빠르기로 돌아왔다. 연휘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바라보는 현우가 있었다. 연휘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자 현우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현우의 어깨 위로 올라온 도련님이 큰 소리로 야옹거렸다. 현우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연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소초모들을 따라 도련님과 함께 달려갔다. 그 모습은 더는 이전처럼 느리지 않았다.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다던 유라의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연휘는 순간이동 요원과 괴수로 변해버린 요원, 그리고 원혁을 보았다. 지켜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피해를 볼 사람들이었다. 애초에 원혁이 시온에게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괴물로 변했던 시온은 유라의 어머니에 의해 본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것이고 유라의 어머니가 죽는 일이나 은광구 학생들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터였다. 활을 쥔 연휘의 손에 서서히 힘이 돌아왔다. 연휘는 소초모 친구들, 채령, 가족,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다. 간단한 문제다. 누구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소초모가 되는 거다. 연휘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떨어진 화살을 모아서 옆에 커다란 기계 위에 올라섰다. 먼저 달려간 사람들의 뒤편에 든든하게 서 있어줄 생각이었다. 몇 발짝 앞에 있는 현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0: 예상했다는 듯 활짝 웃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란주가 현우의 뒤통수를 툭 치고는 연희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보였다. 연희도 란주에게 같은 포즈로 답했다. 갑자기 싸움에 끼어든 지호를 향한 괴수여원의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다. 연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괴수여원의 어느 곳을 맞춰야 할지를 서둘러 살폈다. 그 옆에서는 순간이동 요원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며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려 유라와 효석을 괴수요원과 싸우는 일행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다. 연희는 유라와 효석보다 괴수요원에게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창고의 구석에서 시온이 괴수요원 그리고 원혁과 서로 벽에 처박고 땅에 내리쬐으며 싸우는 상황을 보니 시온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후가 괴수여원의 아빠를 튕겨냈지만 란주는 쉽게 괴수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시온이 란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희는 괴수가 시온에게 한눈판 사이 화살을 쐈다. 화살은 명중이었다. 괴수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화살에 맞은 부위에 곧 커다란 거품이 있는 듯이 살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새 살이 돋는다기엔 다소 기괴한 광경이었다. 징그럽게 부풀어 오른 살은 화살을 밀어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급소에 화살을 쏘아도 괴물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괴물의 몸은 모두 털로 뒤덮이거나 거친 갈색빛 피부로 쌓여 있었는데 유달리 오른쪽 귀 뒷부분만 사람의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연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 연희는 기계 위에서 내려와 시온과 원혁이 싸우는 곳으로 향했다.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시온에게 원혁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연희는 최대한 가까이 원혁의 뒤에 따라붙어 귀 뒤편을 보았다. 그리고 원혁의 오른쪽 귀 뒤에 진한 붉은 반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온에게는 그런 반점이 보이지 않았다.
1: 저 괴물이랑 본부장 아저씨한테만 오른쪽 귀 뒤편에 빨간 반점이 있어. 시온 씨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 혹시 거기가 약점 아닐까?
0: 괴수의 난동을 피하느라 자빠진 현우를 잡아일으키며 연유가 말했다. 연유의 말에 현우는 심란한 얼굴로 도련님을 바라봤다. 위험한 임무를 시키려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1: 내가 도련님 어모할게.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지만 저 괴물 화살에 맞은 순간만큼은 아파하더라고. 최대한 도련님 다치지 않게 내가 애써볼게.
2: 알겠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릎을 꿇었다. 몸을 낮춰 도련님과 눈을 맞추고 도련님의 뒷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2: 괴물의 오른쪽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을 물고 공격하면 돼. 하지만 괴물의 공격은 꼭 피해야 해.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면 꼭 도망쳐 나와야 해. 알겠지?
0: 현우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도련님은 현우의 손바닥에 머리를 콩 부딪히며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희는 다시 처음에 서 있었던 기계 위로 달려갔다. 현우는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을 이끌고 괴수여원의 등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필드로 괴수의 공격을 계속 막고 있던 지후의 온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지후도 시온도 순간이동 요원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라와 효석도 점차 지쳐갔다. 지후는 괴수가 내려치는 왼팔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오른팔의 공격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지후가 반사적으로 만든 포스필드 방벽도 힘이 모자랐는지 괴수의 팔과 부딪히자마자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0: 바닥에 쓰러진 지호는 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1: 뭐예요? 어서 일어나!
0: 지친 지호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괴수는 몸을 쭉 폈고 괴수와 지호 사이로 란주가 뛰어들었다. 괴수 앞에 선 란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만큼이나 작아 보였다.
2: 도련님! 달려!
0: 현우의 신호에 도련님과 고양이 세 마리가 다름질을 쳤다. 네 마리의 고양이는 가볍고 사뿐하게 자재더미 위에 올라가 괴수의 등 위로 날아가듯 뛰었다. 고양이들의 발톱이 등가죽을 파고들자 놀란 괴수는 란주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몸을 틀었다. 거칠게 몸을 틀어대는 괴수 때문에 고양이 두 마리가 괴수의 등가죽에서 떨어져 나가 자재더미 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도련님과 치즈 고양이 한 마리는 끝까지 괴수에게 매달려 있었다. 도련님은 잽싸게 목덜미로 다가갔다. 앞발로 괴수의 얼굴을 잡은 도련님은 뒷발로 붉은 반점 있는 부분을 세차게 걷어찼다. 괴수의 비명에 시온과 원혁이 싸움을 멈췄다. 순간이동 요원도 효석과 유라도 모두 괴수를 쳐다봤다.
2: 도련님! 돌아와!
0: 임무를 마친 도련님과 치즈고양이는 자재더미 위로 뛰어내렸다. 이제 연휴의 차례였다. 괴수의 오른쪽 귀 뒤편에 자리한 붉은 반점은 신화 속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 같았다. 도련님이 남긴 작고도 강력한 상처는 붉게 부풀어 올라 피가 맺혀 있었다.
1: 저기구나.
0: 연희는 화살을 매기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괴수가 상처에서 손을 내리길. 분노한 괴수는 고양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잽싼 고양이들은 괴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괴수는 애먼 란주를 향해 몸을 틀었다. 긴장한 란주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다.
3: 란주야!
0: 효석과 유라가 소리를 지르며 달렸지만 연희가 더 빨랐다. 괴수가 란주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상처가 노출된 순간 길고 곧은 화살은 연희의 세 손가락을 떠났다. 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화살이 목에 명중하는 순간 괴수는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꺽꺽 소리만 내다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괴수의 몸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갈색의 두꺼운 피부와 털이 사라지고 목에 화살이 꽂힌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짚은 그는 지우를 향해 겨우겨우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지우를 향해 뭐라고 말을 건넸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쓰러진 남자에게 잠깐 시선을 멈추고 서 있는 지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연희는 곧장 몸을 틀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뒤를 이었다. 얼른 요원을 처리하고 시온을 돕지 않으면 원혁을 제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후도 시온도 소초모들도 모두 지쳐 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이 원혁을 도우려는 듯 달려가는 모습이 연희의 눈에 띄었다.
1: 저 아저씨 잡아!
0: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소초모들이 순간이동 요원을 향해 몸을 틀었다. 그는 순식간에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연희가 순간이동 요원을 찾아 기계 위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던 찰나였다.
4: 자꾸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데 나 아직 25밖에 안 됐다가!
0: 연희 뒤에 나타난 그는 팔로 연희의 목을 휘감으며 말했다. 현우의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꽤 높은 기계 위에서 순간이동 요원에게 붙들린 신세가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 떨어졌다가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다.
4: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야. 본부장님 따님이 어차피 다 고쳐줄 거잖아. 하지만 재수 없으면 목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가 내 친구들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너희들이 오늘 한 짓거리 내가 꼭 기억해둘게.
0: 순간이동 요원은 연희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적의가 느껴지는 그의 말에 연희는 숨이 가빠졌다. 연희의 긴장을 느낀 것일까. 요원은 킥킥 웃더니 기계 위에서 연희의 등을 떠밀었다.

0: 창고 대난투. 소소한 모두의 힘.
1: 연희야, 정신 좀 차려봐.
0: 란주는 연희의 손을 붙들고 계속 울고 있었다.
1: 숨을 안 쉬어.
2: 우선 저 순간이동 개자식부터 잡아. 여긴 나랑 채령이가 있을게.
0: 연희가 커다란 기계 위에서 떨어지고 곧장 달려온 채령이 모든 곳을 치료했지만 연희는 눈을 뜨지 않았다. 가슴이 들썩이지도 코 아래 숨결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현우도 유라도 발을 뗄 수 없었지만 란주가 두 사람을 떠밀었다. 란주는 계속해서 연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가슴뼈에 깍지 낀 양 손바닥을 얹어 압박을 반복했다. 연휴의 옷 위로 란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젠 채령이마저 울고 있었다. 란주는 힘이 다했는지 가쁜 숨을 쉬며 멍하니 연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연휴의 흉부를 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9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

북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해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해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해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해서 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해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해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종일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남동해서 남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에, 종일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성 서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11헥토파스칼, 기온 21도. 평양,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해주,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1도. 서울, 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남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1도. 서산, 남서풍 0.5m, 1011헥토파스칼, 20도. 군산, 북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1도. 목포, 동풍 0.5m, 1100헥토파스칼, 20도. 여수, 동풍 1.5m, 1100헥토파스칼, 21도. 제주, 남동풍 0.5m, 1100헥토파스칼, 21도. 서귀포, 북동풍 1.5m, 1100헥토파스칼, 19.9도. 통영, 0.5m, 1011헥토파스칼, 18도. 부산,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0도. 포항,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울릉도, 남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9도. 울진,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7도. 동해,
남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7도, 강릉 낮 0.5m, 1,100헥토파스칼 18도, 속초 북풍 1m, 1,011헥토파스칼 1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동풍 4.5m, 1,900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남동풍 3.5m, 1,010헥토파스칼 26도. 미나메다이토 섬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25도. 가고시마 북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후쿠오카 북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이즈하라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8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8도. 마세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시미즈 북풍 2m, 1,011헥토파스칼 22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2도. 오사카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3도. 와섬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16도. 아오모리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18도. 삿포로 북서풍 3m, 1,010헥토파스칼 16도. 와카나이 북동풍 0.5m, 1,013헥토파스칼 12도. 네무로 남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12도. 센다이 북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도쿄 북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하치조섬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0도. 지치섬 북서풍 2m, 1,015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12도. 대치 북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11도. 블라디보스토크 남풍 6m, 1,013헥토파스칼 13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1도. 평양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해주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1도. 서울 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1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84%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0: 97.3MHz KBS 제일 라디오입니다. HLKA.
1: 개베제 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치바스 바르데 바예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였지만 월드컵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패 끝에 반년가량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귀국한 이 8명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행정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타바 하마나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자국에 대해 전쟁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현지 시각 28일 주장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이날 SNS에 올린 성명에서 강제 전쟁으로 이란 국민에게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아동 살해 및 전쟁 범죄부터 의료시설 공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는 국내외 법원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발표에선 정부 부처 발표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가 각각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허에 있는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관계자 등 2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초기 불길이 인근 건설 장비 제조 업체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실험실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실험실 관계자 한 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무실 집기 등이 일부 탔습니다. 불은 실험실에 있던 피해자가 화학 물질이 든 병을 세척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가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지 시각 28일 낮 프랑스 북동부 낭시 인근에서 민간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이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 낮 기온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불리는 다양한 증상들을 겪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소 없던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고 살이 찌는가 하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폐경 호르몬 치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오혁의 소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경은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몸의 변화입니다. 폐경기와 이후의 건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폐경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지 않나요?
1: 네, 갱년기 증상은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많이 나고 관절통과 근육통 같은 이런 신체 증상뿐만이 아니고요. 건망증, 불면증, 우울한 거, 짜증 같은 거, 이런 정신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뭐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마음 건강에서도 평소와 다른 상태를 경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폐경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요. 네.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뇌 속에도 여성 호르몬이 결핍돼서 우울감이라든가 건망증, 짜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갑자기 화를 못 참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여성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좀 과격해지는 남성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폐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결핍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 폐경기, 폐경 후의 시간들을 갱년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폐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경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폐경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폐경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폐경 전후 한 3, 4년 정도 이어서 보통 한 7년 정도 기간이 이제 갱년기가 되는 거고요. 폐경기는 여성 생애에 있어서 폐경 후의 모든 기간을 다 폐경기라고 합니다.
0: 그럼 사람마다 그 시기를 지나는 증상이 다르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그 시기를 지나는 증상은 모두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비슷하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폐경 전에 느끼는 증상과 폐경 직후 또는 폐경 후 한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느끼는 증상 그리고 이제 폐경 후 10년 정도 되어서 느끼는 증상들이 그 시기에 맞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본인이 이 폐경 증상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폐경 증상은 모든 갱년기 여성에게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정도와 인식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 증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로 힘들어하세요?
1: 네,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증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밤에 나타나면 잠도 못 주무시고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성 같으면은 얼굴이 자주 홍조가 되어가지고 좀 민망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0: 그렇겠네요.
1: 두 번째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은 근육통, 관절통 같은 전신적인 통증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삭신 쑤신다고들 표현하시는 증상인데요. 통증과 더불어서 피로감도 자주 느끼게 되어서 폐경 후에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질건조증, 성교통,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같은 빈뇨 생식기계 증상들이 있는데요.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0: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폐경이 된 분들 중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도 하나 보죠.
1: 그 폐경 호르몬 치료는 이제 폐경 후에는 금기증만 없으면요.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폐경되기 직전에는 그 폐경 증상이 없으면 뭐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없지만요. 아직 폐경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이런 폐경호르몬 치료에 금기증이 있는지 네. 확인하는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일인데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폐경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금기증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건데요.
0: 네.
1: 되게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있다든가 또는 급성 간 질환이 있다든가
0: 네.
1: 또는 원인이 모를 자궁 출혈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뭐 정맥 혈전증 또는 네.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인데요.
0: 네.
1: 예, 아쉽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폐경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0: 폐경호르몬 치료는 어떤 원리인 건가요?
1: 그 폐경이 되면은 여성호르몬이 결핍된 병에 걸리신 것과 같은 상태라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핍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0: 네.
1: 폐경호르몬 치료는 결핍된 여성호르몬을 이렇게 신체에 넣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0: 네. 결핍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약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주사치료인 건가요?
1: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로 먹는 방법,
0: 네.
1: 주사로 맞는 방법, 피부에 바르거나 패치를 만들어 몸에 붙이는 방법,
0: 네.
1: 그리고 질에 넣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0: 네.
1: 경구로 먹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평생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치료 기간이 있는 건가요?
1: 치료 기간은 특별히 언제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0: 네.
1: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제 평생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0: 네.
1: 드시는 동안에는 심장병이나 골다공증, 치매 같은 질환들이 이제 발생이 줄어들고 노화도 억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게 드시는 것이 이제 당근 좋긴 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보약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에
0: 네.
1: 혹시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검진도 받아보시면서 장기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 뭐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호르몬 치료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일단 장점으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강조가 될까요?
1: 예, 일단은 현재 폐경 증상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서는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증상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사라지게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게 되시는 거고요. 이런 증상 완화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골다공증이나 심장 질환, 치매 같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피부에서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피부 노화도 억제하는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폐경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시면요.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는 급발진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덕택으로 화를 좀 적게 내고 안 내게 되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0: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데요.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듯이요.
0: 네.
1: 호르몬제도 안 맞는 분들이 계시죠. 복용 중에 뭐 출혈이 나온다든가 유방통이 생긴다든가 몸이 약간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바꿔주던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0: 네.
1: 단지 7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도중에 이제 약제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혈전증 같은 것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것의 발생은 아주 적은 그 호르몬제를 의사가 잘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0: 유방암 발병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폐경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가요?
1: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0: 네.
1: 제가 외래에서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사실 폐경호르몬 치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유방암의 위험 때문에
0: 네.
1: 호르몬 치료를 망설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입니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많이 와전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르몬 치료에는 자궁이 없을 때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하는 요법이 있는데요. 단독 요법은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시키고요. 유방암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더. 복합 요법을 했을 때 7년까지는 안전하고요. 7년 이상 복용했을 때 1,000명에 0.8명 정도가 더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네, 이거는 비만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 빈도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이 좋아져서요. 유방암이 발생되지 않는 호르몬제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게 호르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할 때는 충분한 상담이 좀 필요할까요?
1: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유방암이 더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과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와 상관없이 가족력이 없는 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유방암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방암의 조기 검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0: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폐경 전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폐경 전후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언제든지 폐경 증상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요. 폐경 후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경되고 10년 이내에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점이 그럼 사용하시다가 폐경 후 10년이 지나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10년 이내에 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하는 기간은 폐경 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폐경 10년이 지난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1: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치료 시작에 적정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적정 시기에 시작하면 유익한 건강에 좋은 치료가 되지만요. 이 적정 시기를 지나서 하게 되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아지게 되어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의 적정 시기라고 하는 건요. 폐경이 되고 10년 이내, 보통 60세 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 시기입니다. 폐경되고 10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럼 폐경되고 10년 이후에는 호르몬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시작을 10년 전에 해서 계속 드시라 그런 뜻입니다.
0: 그런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젊음을 찾아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1: 그 여성의 젊음의 일부를 찾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경 여성의 성욕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간에는 뭐 근육을 증가시킨다, 기억력을 개선시킨다, 우울증도 치료한다, 뭐 골다공증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0: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도 줄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1: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욕 저하증을 개선하는 데는 쓰이는 것이지만 다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성욕 저하증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는 성욕에는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1: 예, 유일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0: 그것도 모든 여성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먼저 복용해 보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성욕이 저하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여성분들께만 일부에서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여성들 다 모두에서 복용했을 때 성욕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0: 참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폐경 여성들의 일상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 외에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폐경 후에는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가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요. 유방암 환자처럼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여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폐경 후에 이제 건강 운동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식단 조절, 특히 지중해식 식단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잘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것이

0: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그 이 무분별한 검증이 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너무나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앞서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뭐 얼굴 홍조나 건망증,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10년 이상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또 오래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이는 있는 건데요.
1: 네.
0: 보통은 10년 이내에 다 없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아, 예.
0: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5년, 10년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0: 개인차가 많아서 네.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갱년기에 특히 골다공증에 대한 주의도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뼈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뼈로부터 칼슘이 막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
1: 네.
0: 골다공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골밀도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오면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칼슘과 비타민도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칼슘과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보조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약이
1: 네.
0: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건강한 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중해식 밥상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뭐 푸른 동푸른 생선이라든가
1: 네.
0: 야채 같은 거 지방이 적은 뭐 순살 고기라든가
1: 네.
0: 콩 두부 이런 종류의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1: 네.
0: 근데 그런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유도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칼슘이 풍부한 멸치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보조식품이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 가운데서 이제 뼈가 좋으신 분들 뼈가 골 감소증 있는 분들, 골 다공증 있는 분들, 세 종류 부류가 있는데 모두 다 폐경이 되고 나면 비타민제하고 칼슘은 무조건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식사에서도 챙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석류가 좋다고 하면서 한동안 유행처럼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0: 네, 석류는 제가 또 연구를 해봤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석류를 먹인 그룹이 있고 안 먹인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1: 네.
0: 석류를 먹인 그룹이 확실히 폐경 증상도 사라지고 뼈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조금 이런 폐경 호르몬보다 좀 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호르몬 제출을 못하는 경우 받을 수가 없는 유방암 환자라든가
1: 네.
0: 그런 경우에 석류를 치료받으시면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이런 석류로 채우려면 거의 한 박스씩 먹어야 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석류 자체를 드시게 되면 한 박스씩 드셔야 되지만
1: 예.
0: 요즘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석류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1: 아,
0: 그거는
1: 네.
0: 석류액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알약으로 드셔도 조금 드셔도 한 박스 드신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폐경기 여성들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고혈압 진단을 받는 분들은요, 약을 복용하는데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4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2: 제가 작년부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혈압약을 의사 선생님 말씀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운동이

0: 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법을 이용해서 뭔가 치료를 위해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혈압약을 두 개 정도 1년 정도 넘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이 좋아지기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지럽고 진짜 일상생활이 부족할 정도로 막 토를 난 적도 있어요. 운동 부족과 비만과 많은 술 약간 사람들이 끊어야 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운동도 꾸준히 할 수도 없고 술도 끊는다기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혈압약을 먹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말랐어요.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도 혈압약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평생 먹었을 때 뭔가 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게 아닌지라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나이는 40대이시고요. 혈압약을 드신 지 1년 반 정도 되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처럼 혈압약 복용을 결정할 때 평생 먹어야 할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2: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고혈압약이라는 거는 뭐 감기약처럼 며칠 먹고 끝내는 약이라기보다는 혈압을 좀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1: 네.
2: 다만 모든 분이 뭐 평생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체중이 줄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1: 네.
2: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이 결정은 이제 진료 진리 혈압이라든지 전체적 위험도를 보고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혈압이 잘 조절이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라서 부담도 없는데 혈압약 복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2: 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저 약 먹기 싫어요 하시는.
1: 그러니까요.
2: 이게 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네.
2: 그리고 또 매일 먹어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내가 이제 환자가 됐구나.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못 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사실 혈압약을 먹는다는 거는 몸이 나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혈압을 좀 안전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건 증상이 없을 때도 혈관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도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약이 잘 반응한다는 얘기인 거죠?
2: 그렇죠.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서 혈압이 안정되고 뭐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줄었다고 하면은 약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혈압약을 뭐 드시고도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이 고혈압 약의 종류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이제 고혈압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몸 상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약의 종류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들은 뭐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요. 어떤 약은 이제 몸 속에 있는 염분이라든지 수분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어려운 약들이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나이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부작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잘 맞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네.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바꾸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다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참고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1: 네.
2: 약을 바꾸거나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혈압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마다 맞는 약은 다 다르고요.
1: 네.
2: 어떤 분에게는 잘 맞는 약이 다른 분에게는 또 어지럼증이라든지 부종 같은 이런 부작용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의사하고 상의하시고 다른 약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약을 바꾸거나 조절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혈압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뭔가요? 여러 가지일 텐데요.
2: 그렇죠.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1: 네.
2: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어지러움이라든지 피로감,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몸이 좀 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목이라든지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마른 기침이 생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뇨제 계통의 약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거나
1: 네.
2: 그다음에 전해질 수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0: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조절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고서 평소와 달리 좀 불편이 생기면은 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운동도 부족하고 술도 즐기고 비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혈압약이 혈압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고 하면 약의 효과가 또 충분히 발휘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늘고 운동이 부족하고 술을 좀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쉽고 약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거는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약이 더 잘 듣게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도 경험을 하신다는데요. 네, 술을 끊는 건 자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노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치, 고혈압이 있는 분이 어지럼이나 구토를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문제라든지 위장 문제 같이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원인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약도 잘 깜빡하고 못 드시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예.
0: 끊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줄이는 목표부터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혈압약에 대한 오해랄까요?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사실 혈압약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한번 먹으면

0: 종류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좀 잘 조절을 하시고 네. 그다음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반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게 뭐 내가 환자다 몸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잘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2: 갑자기 목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 병원을 막 다녔는데 결국에는 림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가 한 달 정도 넘었고요. 근데 또 조금 쉬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잠을 못 자면 이게 커지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통증이 있고 많이 커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림프염인 것 같아서 일단 초음파를 봤는데 림프염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림프가 하나만 커지면 그냥 림프염인데 그 아래도 좀 톡이 있으면 결핵성 림프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세포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결핵성은 아니고 잘 쉬어주면 줄어드는 그러니까 악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건강관리는 한계가 있고 이게 어쩔 땐 다시 커졌다가 어쨌든 줄어들었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잘 쉬면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사연 주신 분은 20대인데요. 경부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에 멍울이 생기는 증상인가 보죠?
0: 예, 맞습니다. 이제 경부 림프절염이라고 하면은 네. 쉽게 말해 가지고 목 쪽에 있는 림프절이 붓고 뭐 염증만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 림프절이라는 거는 이제 면역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감기라든지 뭐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반응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목에 뭐 콩알 같은 멍울이 만져진다, 누르면 아프다, 갑자기 혹 같은 게 생겼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특히나 목 뒤쪽이라든지 턱 밑, 귀 주변에서 잘 만져지게 됩니다.
1: 네, 갑자기 멍울이 생길 수도 있나요?
0: 네,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림프절이라는 거는 몸의 면역 반응에 따라서 비교적 빨리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팠거나 아니면 이제 귀 주변에 염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목에 있는 림프절이 도드라지게 만져주는 경우가 굉장히 막 흔합니다.
1: 네, 흔히 멍울은 일단 커지지 않으면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경부 림프절염도 그렇습니까?
0: 일단 크기가 작고 눌렀을 때 약간 아프고 네. 만졌을 때 좀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라든지 염증 뒤에 생기는 림프절이라고 하면은 며칠에서 한 몇 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림프절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무조건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멍울이 계속 커진다든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된다든지 만졌을 때 좀 딱딱하고 잘 안 움직인다든지 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경부 림프절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그러니까 목 부위에 있는 림프절이 염증 반응으로 커진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림프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막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럼 이 과정에서 림프절이 붓고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림프절 자체가 나쁜 덩어리는 아니고요.
1: 네.
0: 이게 몸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서 좀 커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염증이나 이제 감염 말씀하셨는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이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입니다.
1: 네.
0: 뭐 감기, 뭐 편도염, 인후염처럼 목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치아 문제라든지 잇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염증이 생긴 부위 근처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면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붓게 됩니다.
1: 네. 종류가 다양한가요?
0: 사실 원인은 좀 다양하거든요.
1: 네.
0: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염성, 염증성 림프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결핵성 림프절염처럼 특정 감염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림프종이라든지 다른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서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림프절이 커졌다고 해서 바로 나쁜 병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1: 네.
0: 이게 크기라든지 모양, 그다음에 이제 지속되는 기간, 그다음에 동반 증상에 따라서 감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1: 일단 먼저 만져보는 진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감기라든지 염증 이런 원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부드러운지 잘 움직이는지 뭐 딱딱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염증 수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크기라든지 모양, 내부 구조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성인지 뭐 종양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앞서 염증성, 결핵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결핵성도 의심을 했다는데요. 결핵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양성인 경우가 많은가요?
1: 이 젊은 분들은 특히나 이제 감염이나 염증에 반응해서 생기는 양성 림프전인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감기 앓고 난 다음이라든지 뭐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초음파를 보고 뭐 필요해서 세포 검사까지 했는데 결핵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은 그건 안심을 하도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양성이고 착한 거라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0: 네.
1: 한동안 이게 만져질 수도 있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는 더 도드라져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양성이라면은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경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그렇게 양성이면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을 하는 건가요?
1: 네, 이제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도 바로 없어지지 않고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만져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사상 괜찮고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치료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세균 감염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좀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또 약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느끼는 짐작일까요? 커졌다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1: 실제로 어느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절은 면역 반응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도드라져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크기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사이에 막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만지는 위치라든지 자세, 그 손으로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만지시게 되면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신경 쓰이고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너무 커지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고정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양성이라서 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생활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사실 뭐 쉬면 된다라는 말이 조금 막막하게 들리는데 여기서 쉰다는 거는 누워서 쉬세요라는 뜻보다는요.
0: 네.
1: 뭐 이게 몸에 염증이 좀 가라앉을 수 있게 좀 회복 시간을 주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경에 쓰인다고 자주 만져보시게 되면은 더 아프고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뭐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치, 오늘은 고혈압 약 복용에 대한 사연 그리고 경부 림프절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그리고 전라권은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경기 서부와 충청권, 전라권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수원과 파주 31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31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동해 25도, 강릉 2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3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1도, 포항과 부산, 울산 27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 24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7도, 개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뜬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감독이 현지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체육행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의 호남 충청 반도체 투자 계획이 오늘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은 현지 시각 내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회동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멕시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 홍명보 호는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차례로 귀국합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흘 내내 온 국민을 가슴 졸이게 했던 희망 고문은 결국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허탈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차 목표였던 32강 진출이 좌절되자 홍명보 감독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조기 반납한 겁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 사퇴라는 불명예만 남게 된 홍명보 감독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3: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2: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사령탑인 자신에게 있다며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2: 부진한 경기력으로 실망감을 안긴 선수들도 귀국길에 오르며 월드컵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사령탑 사퇴까지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실패했던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 기회도 성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선임 과정부터의 잡음에 위기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에서의 첫 번째 실패 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5: 우리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4: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대신 오직 백3만 고집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또한 전무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조편성에서도 1승 2패로 32강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지만 홍 감독만큼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듯했습니다.
6: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파크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의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4: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은 결국 한국 축구에 대참사를 안겼습니다.
7: 12년이 흘러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라는 뻔한 명제를 망각해버린 탓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소식에 황당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면서 체육행정 개혁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8: 탈락이라는 충격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일,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화살은 곧장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으로 향했습니다. 내 편이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작심 비판했고, 공사 구별 못하고 사익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는 인사권자 감시, 문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행정 개혁을 서두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 직선제 도입을 지시했고 이행 중인 거로 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9: 소속단체, 지역단체들도 어쨌든 선출을 좀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횡포 독선을 못 부리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8: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 구축, 결과에 상응하는 문책도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뒤따를 책임 추궁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구협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란 제목의 국민보고회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이재용, 최태원 회장도 참석합니다.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청와대에서 열리는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선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을 둘러싼 야권 비판이 주말 사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도 연이틀 정면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특정 지역 특혜, 기업의 팔목 비틀기란 공세를 정치적 목적의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호남 반도체 산업 조성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목박았습니다. 남서해안 지역이 첨단 공장 건설에 적합한 토지와 수자원, 재생에너지 등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영호남의 불균형 해결책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11: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10: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등 우려를 불식한 건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산업 입지를 공식 확인했었다며 이상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구상은 국토균형 발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범 정치실장도 이틀 연속 SNS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는 AI, 거시경제, 청년 일자리 해결 등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오늘 공개될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관치를 넘은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은 국가산업 전략을 지역 감정으로 몰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12: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점을 겨냥해 반도체 산업을 여당 권력투쟁 시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기업 자본과 국가 미래 동력을 정권 표밭 따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관치를 넘어 정경유착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13: 정권의 치적을 위해 기업을 재물로 삼는 이 위험한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12: 야권 주요 인사들도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 명청대전 총알 쓰려는 속셈이냐 맹비난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14: 더 이상 SNS 말정치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십시오.
12: 이런 야권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발목 잡기,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이라거나 호남은 금기의 땅이냐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당선인 등의 비판 기자회견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하고 현지 시간으로 닷새째입니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KBS 취재진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박일중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15: 네,
7: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들이 손상되거나 무너진 곳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이 집중된 라과이라만큼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저희는 카라카스에 현지 시간 어제 저녁 도착했는데요. 집을 잃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모여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5: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암 환자입니다.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상황이 한층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페드로 가르시아 이재민입니다.
1: 네, 지금 카라카스 공항이 폐쇄됐을 텐데 어떻게 카라카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7: 카라카스의 주요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라카스에서 두세 시간 정도 떨어진 발렌시아 공항으로 입국해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엔 많은 구조대도 함께했는데요. 파나마와 브라질, 온두라스 등 각국의 구조대가 눈에 띄었고요. 국가 단위가 아닌 자선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4개 나라에서 2천 명 넘는 구조대가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어제 지진 사망자가 1,400명을 넘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실종자 수는 비공식 집계지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골든타임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폐허가 된 현장에서 9개월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돼 환호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무너진 건물 틈에서 담요에 덮인 아기가 구조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매몰됐던 아기 엄마도 잠시 뒤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극적인 생환 현장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구조 현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인근 국가들이 파견한 구조대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생존자가 있다면 큰 소리를 잡거나 소리를 내주세요. 멕시코 구조대입니다.
0: 140여 마리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유기견 출신 구조견 쓰나미가 이미 10여 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절망의 늪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군용기까지 구조 현장에 투입됐지만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잔해가 너무 많아서 작업이 더딥니다. 크레인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0: 의료체계도 붕괴돼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시신 안치시설도 부족해 안치소 인근 공터에 시신들이 넘쳐나는 등 재앙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지난해 3월에는 미얀마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절망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윤석 특파원이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3: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미얀마를 덮친 규모 7.7의 지진은 강력했습니다. 5,400여 명이 숨졌고 5만 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미얀마 강진 피해 지역. 진앙지 사가잉으로 향하는 철교는 끊어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뗏목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싣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4: 사가잉이 가는 길이 15분이면 되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내려가면 45분이나 걸려요. 산민 트럭 기사입니다.
3: 지진 당시 불에 탄 이 마을엔 60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1: 지진 당시에 냄비까지 다 불에 타버려서 지금 다른 사람이 기부해 준 거로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도우뉴 화재 마을 주민입니다.
5: 지금도 4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집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수백 년 역사가 담긴 고대 미얀마의 문화 유적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1: 지진 때 큰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 망가져버렸죠. 모모생 사원 매점 직원입니다.
3: 지난해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5조 원으로 미얀마 GDP의 14%에 달합니다. 세계 최빈국 미얀마에게 지진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요즘 유럽 상공이 거대한 열돔에 갇히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44도에 달하는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학교가 휴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나라가 많다 보니 온열 질환이나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덥지만 유럽의 폭염이 더 심각한 원인이 뭘까요? 스위스에선 29일 오늘부로 지난해 겨울 알프스에 쌓였던 눈이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요. 지리적으로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고 햇빛을 반사하는 눈까지 감소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열돔은 전 세계의 날씨를 움직이는 거대한 바람길이죠. 바로 제트기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마가 늦어질수록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더 많이 쌓여서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면 7월에 접어듭니다. 곧 장맛비가 시작될 텐데요. 늦어진 장마가 몰고 올 폭우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중요한 한 주일 것 같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정한님, 조혜영님, 최향여님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속의 법 코너에서는 설계도대로 시공했어도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건 통한 법률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출근길 기분 좋게 열어드릴 청취자 퀴즈 문제 드려야겠죠. 이것의 세계 2위 수출국인 인도가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자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이것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나라에선 비만과 당뇨를 막기 위해 이것에 세금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단맛을 내게 만드는 재료인 이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리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국내 흑돼지 산업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품종 우리 흑돈 보급이 올해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흑돈의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라고요. 우리 흑돈 어떤 품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3: 네, 우리 흑돈은 제대돼지가 가진 우수한 육질에 생산성을 대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대돼지의 장점인 맛과 육질을 살리고 농가에서 키우기 좋은 생산성을 높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흑돈은 국내 유일의 개량 제대종인데요. 2024년 토종가축 인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토종돼지로 인정받았고 그 의미도 커졌습니다. 국민축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652마리의 시돼지를 현장에 보급해 왔고요. 또 지난해부터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 판매도 확대되면서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접점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예, 맛있는 우리 흑돈의 보급이 늘어난다니 저도 소비자로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보급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3: 네, 올해는 모두 300여 마리의 우리 흑돈 시돼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6월부터 1차로 187마리를 보급하고 11월부터 2차로 113마리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민간 정동장, 돼지인공수정센터, 일반 양동농가입니다. 민간 정동장은 혈통관리와 능력검정을 통해 선발한 시돼지를 분양하는 농가이고요.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시수태지를 사육해서 인공수정용 돼지 정액을 생산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 1차 보급 규모는 지난해 1차 보급 물량인 117마리보다 약 60% 늘었고요. 전체 보급 규모도 직접 보급한 기준으로 최근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 예, 그렇다면 보급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또 보급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활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돼지는 소비자가 선호가 높은 축종 중 하나인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품질도 일정한 시돼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유하고 있는 시돼지를 대상으로 능력 검정과 유전 능력 평가를 진행했고요. 성장 능력, 번식 능력, 품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에서는 우수한 시돼지를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국내 흑돼지 생산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봄에 수확한 배추를 한여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능동형 CA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주무관님, 이거 어떤 기술입니까?
3: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장고 안에 공기 환경을 배추 상태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인데요. 기존 CA 저장 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미리 적어놓고 그 가비에 맞춰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동형 CA 저장 기술은 배추가 저장 중에 내쉬는 공기, 즉 호흡 상태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장고 안의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배추는 수확한 뒤에도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이 활발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수분도 줄어들고 조직도 무너질 수 있는데요. 저장고 안의 공기 조건을 잘 설계해서 배추의 호흡을 안정적으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입니다. 매년 8월과 9월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여름 배추 생산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봄에 수확한 배추를 보관했다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 배춧값 변동을 줄이고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매해 수급 문제 때문에 배추가 금값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연구 결과도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일지까지 전해주시죠.
3: 네, 지난해 충북 부원의 산지유통센터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능동형 CA 저장고를 설치하고 괴산과 문경 등에서 6월에 수확한 봄 배추 90톤을 약 3개월 동안 저장하면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반 저온 저장 배추는 90일 동안 무게가 14.2% 줄었고요. 능동형 CA 저장 배추는 무게 감소가 2.65%에 그쳤습니다.
1: 예.
3: 수확 식후와 비교했을 때 수분을 약 80% 수준으로 유지했고 식감과 관련이 깊은 단단함도 오래 보관해도 아삭한 식감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김치 가공에 적합한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능동형 CA 저장 배추의 김치 가공 수율은 약 49%로 나타났고요. 일반 저온 저장 배추나 여름 배추의 가공 수율인 43%보다 6% 높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능력시 저장고 일대를 현장에 보급했고요.

0: 예, 이 능동형 CA 저장 기술 이용한 저장고 더욱 많이 보급돼서 가을에도 아삭하고 신선한 김치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이어지는 코너는요,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어도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 욕했다고 다 모욕죄가 아니라면서 대법원이 새로운 모욕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건축물 하자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사실관계부터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3: 네, 이 사건은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관련된 하자 사건인데요.
0: 네.
3: 일부 동이 어떤 지상 1층이요. 주출 입구. 예.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경사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됐죠. 분쟁이 있었고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관리단이 형성되잖아요. 관리단이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라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하자가 있다. 이걸 좀 살펴봐달라. 그리고 판단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0: 예.
3: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죠. 위원회가 살펴보니까요. 이건 경사로 미설치는 이제 하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건설사가 한 번도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의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부의 어떤 기구가 판단한 것이니 이것이 좀 잘못됐다.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요. 법원이 이제 서울행정법원이었는데 2026년도 4월 얼마 전에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건설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위원회 판단이 정당하다 이런 결론이었죠.
0: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을 뿐인데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을 것 같은데 이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 일단 크게 보면 사실적인 주장하고 법률적인 주장으로 좀 나누는데요.
0: 네.
3: 나눌 수 있는데 건설사 측이 그 주장한 것은 일단 사실적인 건 뭐냐면 이 경사로 미설치와 관련해서 내가 받은 설계도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
0: 예.
3: 그 결국에 뭐냐면 받은 설계 도면대로, 그러니까 설계 주체는 또 따로 있는 거죠. 받은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했는데 왜 이걸 나한테
0: 그쵸.
3: 문제를 삼느냐.
0: 설계 쪽에서 생각을 못한 거지 우리 시공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충분히
3: 네.
0: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연립주택이라 그랬잖아요. 연립주택
0: 네.
3: 각 동이 이제 구분돼 있는데 일부 동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8세대밖에 안 되는 이런 규모였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장애인 등 그 편의법이 있는데 기준을 굉장히 높일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을 적용받도록 이렇게 규정해놨거든요.
0: 네.
3: 당시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의무의 적용 기준이 1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부 동은 8세대 불가하니까 빼야 된다라는 주장도 법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나 보면 사용 승인이 이제 준공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설계도대로 다 잘 됐다. 써도 됩니다.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확인인데 이 사용 검사 전에 그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나중에 이제 보수와 관련된 보증 기간이 있어요. 이
0: 네.
3: 보증 기간이 적용받기 위한 법률적 전제인데 이거 경사로 미설치는 사용검사 이전에 하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증기간은 좀 빼야 된다라는 법률적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법률적 주장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좀 핵심적으로 볼 게 설계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0: 네.
3: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건설사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시공한 게 왜 잘못일까? 이런 좀 오늘 유의 있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0: 네, 시공사 측의 논거 세 가지 들어봤고.

0: 했고 하지만 법원은 설계도 그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논리를 제시했는지도 알려주시죠.
1: 네, 법원은 그 시공사가 설계 도면 기재 내용대로 이것을 시공을 했더라도 결과적인 잘못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이 이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당하거나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래 알지 못해서 고지를 못했다.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라고 해서 건축주한테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런 과실,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건설사는 굉장한 그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전문가라면 장애인 편의법, 위반, 법령을 위반한 설계 도면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발견을 못했다면 스스로 조금 발견하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스스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공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0: 좀 능동적으로 파악했어야 된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판단은. 그래서 이제 의견도 좀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이게 부적당한 것을 뭐 좀 살펴봐라 이런 취지로 해야 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받았으니까 이대로 할래라고 하는 정도의 항변만으로 그런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가 법원 판단입니다.
0: 그렇군요. 보통은 뭐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사무소 또는 발주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이번 판례로 앞으로 시공사들, 건설사들이 설계도 검토를 좀 더 이 건축 전문가로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0: 뭐 시공사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시공사의 하자 판정 취소 처분 소송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부동이 10세대 미만이라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말씀하셨듯 몇몇 동은 8세기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왜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1: 네, 일단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어떤 세대 수 10세대 이상 기준은 이 사건 판단의 어떤 기준은 전제였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건설사 측은 말씀하신 대로 1부동은 뭐 8세대 정도니까 다 이제 빼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의 그 주택의 경우에 그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대지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하나의 대지에서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는데 결국에는 전체 세대수, 이 전체 세대수는 178세대의 규모였습니다.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일부 개별 동에 어떤 기준 미달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동이 있을지라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178세대라면 10세대는 이미 충분히 넘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전체적으로 한 인류적으로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0: 예, 또 법원이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아니라 지상 1층 출입구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차가 없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는 이렇게 그 장애인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요. 대상 시설, 건물의 어떤 외부에서 주출입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출입구. 그러면 주출입구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문제겠죠. 법원은 지상 1층. 메인 그 출입구, 지상 1층의 주 출입구, 그곳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런 점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편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판단한 취지로 봐야 됩니다. 1층 주출입구를 자연스럽게 드나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어떤 규정 취지로 해석을 한 것이죠.
0: 그렇군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단차가 없었다.
1: 네.
0: 그래서 장애인 출입에 어려운 점이 없었음에

0: 또 장애인 접근로 설치 의무를 이것이 대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사용검사 후에 하자 여부인데 시공사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사용검사 후에 하자로 판단을 했죠?
1: 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0: 예.
1: 설계도를 받고 설계도대로 이제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준공 절차, 사용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설계도대로 그대로 잘 시공이 됐는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 포함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예요.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부분이 그래요.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고 그대로 사용검사 받기 전에 설계도대로 시공 완료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법적으로 보면 사용 승인 전에 어떤 하자로 봐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용검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좀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
0: 예.
1: 멀쩡하게 들어가서 한두 달 살다 보니까 누수가 있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자를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이걸 고쳐야 되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0: 네.
1: 보증기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건설사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사용 검사 이전에 그 하자가 이미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용 검사 이후에 사용하는
0: 과정에서.
1: 단계에서
0: 네.
1: 이게 명확하게 불편으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건물의 기능이나 법률을 지킨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자로 인정이 된다면 결국엔 이건 사용 검사 후 하자로 확장해서 확대해서 판단하겠다. 결국에는 하자의 경우에 이 보수하겠다라는 보증기간의 어떤 실효성, 법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입주민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해서
0: 강화하겠다.
1: 보호한 네. 그런 취지의 판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듣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9365번 쓰는 분, 이전 직장이 건설사여서 오늘 이야기 쏙쏙 들어온다고 문자 주셨고요. 김병수 님께서는 그쵸, 건설사에서도 능동적 검토를 해야겠죠. 확인 하고 글 남겨주셨고 이진희 님께서는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이 온갖 하자를 건설사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신다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앞으로 시공사들의 법적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1: 네, 일단 건축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보다 하위 규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시공사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이것을 점검을 하거든요.
0: 예.
1: 이 판결은 결국에는 이 설계도서, 설계도면 이런 내용들 검토를 보다 강력하게 그 의무를 실질적으로 좀 준수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어떤 법률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법령 위반은 없는지를 시공사가 꼼꼼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고요. 또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도 이제 리스크가 좀 증가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잘 살펴야 되고 지금 이번 판결의 경우에 세대수 기준도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전체 세대수로 한다는 것들도
0: 네.
1: 명확해졌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한 하자의 어떤 범위가 어떤 것이냐. 아, 그 전부터 시공을 좀 설계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용 후에 이제 현실화되는 불편이다. 이것은 이 하자는 결국에는 하자 보수 보증 범위 내로 포함돼야 되고 사용검사 후에 하자로 인정 확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니까 결국에는 사용검사 후 하자 범위도 확대된다. 확대된 추세를 분명하게 담아낸 서울행정법원 판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0: 예, 오늘 사례 관련해서 일반 아파트 입주민분들이나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오늘 이 사례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주 후에 뭐 오늘과 같은 이번 사례 문제가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1: 네,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거주하는 형태잖아요.
0: 예.
1: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안에 하자심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하자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조치를 좀 취하게 명령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이런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도 사실 관리단이 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죠. 이 하자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 보수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이 사건처럼 서울행정법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장 흔하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뭐 집단소송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모집해서 하자와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돈으로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네.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공사라든지 이렇게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직접

0: 있고요. 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국가위원회에 좀 진정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어도 설계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 역시 책임이 있다는 내용 첫 번째 주제로 안병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모욕죄 관련한 이야기 준비를 하셨어요.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말다툼과 욕설이 어디까지 모욕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사실관계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사건도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인데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던 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 대표자와 관련돼서 조금 다툼은 있었던 사항이에요.
1: 네, 충분히 감정적으로 있을 수 있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회의 도중에 이제 언쟁이 발생합니다. 말싸움이 이제 심해지는데 심해지다 보면 감정적으로 조금 심한 어떤 그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고소까지 간 사안이고요. 이게 생활문화센터 안에서 있던 회의 안에서 입주민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니까.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어떤 요직을 받고 있는 분이 네. 다투는 과정에서 야, 뭐 좀 나이 많은 분한테 대표 회장이 좀 반말을 하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조금 심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거죠.
1: 네.
0: 그랬더니 고소를 했고요. 수사한 결과 이제 법적으로 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수사 기관은 아, 판례에 비춰보면 이건 모욕 아니겠느냐. 그러면 모욕이라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판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까지 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감정적인 어떤 대립에 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있을 때 과연 이번 판례에서 모욕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유익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0: 네, 이제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면서도요. 네. 다만 뭐 여러 가지 보면 경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긴 해도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긴 조금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참작할 뭐 사유가 있다. 모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는 좀 경미하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형의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네. 낮은 단계고요. 다만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 그대로 유죄하겠다. 뭐 항소 기각을 의미하죠. 항소 기각을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이제 간 사건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유죄로 판단한 논거를 보니까요. 1심 법원은 입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지 않느냐. 공개된 회의다. 이게 공개된 회의에서 이게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리고 약간 욕설 비슷하게 어린 놈의 새끼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비하는 경멸적인 어떤 감정 표현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해시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마도 이 표현이 원심이 파기환송된 주요 이유일 것 같은데 대법원은 왜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을까요?
0: 네, 대법원이 파기할 때는 뭔가 조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법리 오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을 했던 사안인데 모욕의 어떤 범위를 조금 더 좁혔다. 그리고 모욕과 관련된 법리를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향시켜서 형사처벌 받는 범위를 조금 한정적으로 좀 제한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공공연하게
1: 예.
0: 상대방을 경멸하는 어떤 사회적 표현, 사회적 어떤 그 평가를 저해하는 이런 내용은 맞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주관적으로 감정 표현하는

0: 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 관계도 좀 보고 당사자들의 네. 관계 그다음에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경위도 좀 보고 그다음에 방법도 보고 당시 상황 다 봐서 전체적인 맥락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모욕죄의 처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자.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1: 줄이 그어지는 우리가.
0: 네. 그래서 대법원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좀 욱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건 맞다. 그런데 이 경위나 이런 내용을 비춰봐서 무조건 형사처벌하지 말고 손해배상. 민사적인 어떤 책임 이런 부분으로 우선해서 좀 해결하고
1: 예.
0: 법원이 뭐 형사 책임을 묻는 뭐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좀 판단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그 무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 표현의 자유 안에도 사실 포함될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표현하는 수준의 어떤 범위니까요. 그래서 형사처벌 문제는 최우적이고 보충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법적 책임은 민사적인 돈으로 조금 책임을 지는 그런 취지로 가자라는 큰 그림의 어떤 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1: 국가가 개입하는 데 있어서 모욕죄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그럼 어떨 때 성립이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0: 형법에 규정이 있는 범죄고요. 311조에 있는데
1: 네.
0: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는 그런 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처벌은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정형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구별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 좀 말하면은 그 명예훼손 쪽으로 가고요.
1: 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라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정확한 그 법적 표현하셨어요. 사실 적시라고 하고요.
1: 네.
0: 그렇지 않고 사실을 이렇게 좀 적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욕설이나 뭐 비하적인 어떤 표현,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적시가 없으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모욕죄로 좀 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공개적으로 욕설, 경멸적 표현하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동안 댓글과 관련해서도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굉장히 뭐 욕설한다든지 심한 표현을 한다면 주로 이제 모욕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왔죠.
1: 말씀 방금 하셨는데 요즘에는 대면으로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차별과 혐오 발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댓글이나 SNS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욕설 남긴 경우들도 오늘의 판결이 영향을 이렇게 다르게 줄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다만 온라인에서 댓글은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즉흥적으로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서 또 쓰는 작업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지금 이 판결은 뭐냐면 대화 도중에 뭐 사실 좀 감정이 격해서 일시적으로 욱해서 표현한 것이니 만큼 처벌 범위는 조금 엄격하게 하자는 건데 온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댓글 굉장히 심한 댓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댓글과 관련해서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1: 일시적 감정 표출이 아니겠네요.
0: 네. 일시적인 보기에. 것에 조금 중간 단계가 좀 포함되고
1: 네.
0: 이것을 자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욕죄는 무조건 욕설한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드러내서 공공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공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댓글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분하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게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과 관련은 더 신중해야 된다.
1: 훨씬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0: 일시적 감정적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1: 상황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악플러들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변호사님?
0: 사실 악플의 내용 수준이 굉장히 뭐 좀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 찾기도 힘들고요. 찾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처벌은 경미한 경우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재판을 받더라도 경미한 어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도 이제 상습적이고 아주 전가가 많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식명령이라고 해서요.
1: 네.
0: 실제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벌금형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죠. 다만 제가 강조해 드릴 것은 처벌 수위가 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굉장히 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온라인 댓글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1: 네. 네, 온라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서 국가 형벌이 개입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다툼이 생길 때 피해야 할 발언들이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종이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뭐 출생 지역과 관련된 거 어떤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차별은 조금 더 강하게 보겠다. 따라서 일시적 뭐 감정적 표현일지라도 이런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어떤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는 선처 여지를 좀 줄여놨습니다.
1: 더 엄격하게 판단하겠다.
0: 네, 그래서 혐오 표현도 조금 그 달리 구분해서 좀 봐야 되고요.
1: 예.
0: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남을 싫어할 자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 차원에서 좀 머물러야 할 것이고요. 홈즈 대법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그러면 네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자유다. 다만 그 주먹은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는 멈춰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경멸할 자유도 있고 사실 뭐 남을 싫어할 자유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드시더라도 딱 멈추시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렇죠.
1: 윤영희님께서 말 한마디가 인격을 좌우한다고 하셨는데 댓글에서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건들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법률 상식 오늘 안병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 퀴즈 정답 전해드려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설탕이었습니다. 0716번 쓰는 분, 설탕 달콤함은 조금만 건강은 오래오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그 운동 동참하겠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삭은 바자구멍에 노란 게 주둥이 내밀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쌀이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보통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삭을 대로 삭아서 다치기만 해도 구멍이 펑펑 나는 바자 틈에 난데없이 쑥 나온 누렁개 주둥이와 같다는 뜻으로 당차는 일에 끼어들어 주제넘게 말 참견하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경우엔 동사 삭다가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젓갈 같은 것이 맛있게 삭았다든지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에 밥알이 삭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치나 젓갈 따위에 음식물이 발효돼 맛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젓갈이 곰사 같다, 새우젓은 곰사가야 제맛이 난다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곰삭다는 젓갈 따위가 오래돼 푹 삭다란 뜻인데요. 그 외에도 옷 따위가 오래돼 오리 삭고 질이 약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곰사가 너덜너덜해진 옷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곰삭다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은 매우 곰삭은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내일 사이 더운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에 가까운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층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주로 중부지방으로 5에서 40mm 가까이 예상됩니다. 남동쪽도 5에서 20mm 가까이 오겠는데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5에서 40mm, 또 역시 남동쪽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 호남권에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제주에 비바람이 매우 강할 것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2, 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 2027 아시안컵까지였지만 월드컵 32강에도 진출하지 못한 실패 끝에 반년가량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8명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귀국 행사와 기자회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홍 감독과 함께 귀국하는 8명의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행정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간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발표에선 정부 부처 발표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가 각각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간인 오후 8시 8분보다 50분가량 전부터

더 상황실에 민원 전화가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선거 상황실 민원 전화 녹취록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밝힌 인지 시점보다 이른 시간에 걸려온 투표용지 부족 신고 전화는 3차례 있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최초 통화 시간인 오후 8시 8분보다 기존 선관위 보고가 빠른 점 등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몰랐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낮 프랑스 북동부 당시 인근에서 민간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BFMTV는 해당 지역 당국 발표를 인용해 희생자들이 항공기 조종사와 스카이다이빙 강사 5명, 참가자 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개업 간호사협회는 희생된 참가자들이 간호사들로 보이고 오늘 첫 체험 스카이다이빙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선관위 인지 시간은 오후 5시 8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 유럽에서 평년 대비 초과 사망자가 1,300명 이상 나왔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8일 SNS에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고온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이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먼데이에서 KBS 김한수 기자와 월드컵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오늘 보고회에 직접 참석하는데 호남으로 알려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품격 토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심층 토론하고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코어론, 재건축론 등이 불거지며 당내 노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을 전격 인터뷰에서 인터뷰합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발표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총 출동하는데 투자 규모가 1000조에서 200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집권 2년차 국가 성장 전략 청사진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산업태 전환 전략을 이제 국민 앞에 직접 소개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와 SK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 확장 계획도 공개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투자는 천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오늘 발표 핵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조성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해지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6기 이상 짓는 게 삼성과 SK 발표의 핵심

0: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군공항기지를 아마 이제 반도체 전공정 팹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 전공정의 한 팹 4, 5기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외에도 충청권에도 이 반도체 관련 설비가 들어가는 데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자, 주말 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서남 해안이 최적의 입지다라고 강조하면서 야권 인사들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부터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이르기까지 뭐 개파를 막론하고 이 대통령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통령 야당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과 기업 투자 강요와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자 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수도권과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그러니까 산업화의 성과는 냈다면서도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도 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뭐 지역 차별, 영호남 갈등 완화를 위한 국가적 대의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공업 용수가 부족하다는 우려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호남권에서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면 용수 공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1: 네. 주말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이 핵심 지지층 이탈을 촉발했다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0: 예, 유시민 작가가 지난 26일 밤 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비판한 내용이 파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검찰개혁과 과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행보를 겨냥해서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1: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죠.
0: 예, 일단 뭐 찬성하는 분도 좀 있겠죠 일부. 근데 그런 분들은 겉으로 의견을 표출하진 않고 있고요. 반면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좀 난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라는 내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 세력의 중심을 지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일이라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온 세시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나섰잖아요.
0: 네. 지금 장 대표가 여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그 이름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뭐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의원, 또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그 실명 비판한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징계 요청이 들어온 모든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리위 가동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리위가 가동되면 개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징계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네. 자, 지금 실명 비판한 의원들이 소속이 돼 있는 대안과 미래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0: 예, 대안과 미래가 한 25명 정도 이제 의원이 소속돼 있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인다면서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카드로 이 당내의 사퇴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안과 미래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일제히 또 반발을 한 겁니다. 이미 선거 전에 입틀막 징계는 사법부 판결로 효력을 잃었고 이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은 선거를 통해 국민께 심판받았다면서 대표가 당권 유지에만 매달려 폭주를 하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서명까지 해놓고 이틀째 무력 충돌을 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면서 발언 수위를 한 건 높였습니다.
0: 예, 지금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을 계속 이틀 연속 공습을 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강력 대응이 연일 군사작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상선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면서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이를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려놨습니다.
1: 네, 이란도 즉각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주요 시설 8곳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0: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 8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히 미국의 공습은 이 휴전 위반이라면서 위반이 계속되면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어진 양국의 무력 충돌이 또 종전 양해각서의 모호한 조항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묵인한 듯한 조항의 그 충돌이 빌미가 됐다는 건데 이 여기에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이 레바논 휴전까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장기 주둔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헤즈볼라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죠. 악시오스에 따르면은 지금 양국,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제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격을 더 이상 일단은 감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상황이라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나흘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0: 예, 일단 베네수엘라 일간 그 엘 날시오날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 지난 24일이죠. 이때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한 1,430명이 사망하고 3,28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비공식 실종자 집계에 따르면 지진 이후 최소 6만 8,900명이 실종됐습니다.
1: 네.
0: 이는 민간 웹사이트에 접수된 시민들의 신고를 종합한 수치고요. 가장 피해가 큰 그 라과이라주에서는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라과이라주 주민들은 여진 불안감으로 광장, 공원, 도로변의 임시 대피소 등에서 노숙을 이어가고 있고요.
1: 네.
0: 부상자가 몰려들고 있지만 수십 년간 방치된 베네수엘라 의료 시스템 탓에 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유엔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을 약 67억 달러, 우리 돈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총 6% 정도 해당됩니다. 약 20개국에서 2천여 명 구조대원들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사고 여파를 받는 곳들 살펴드릴게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청주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시흥하늘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현 분기점 부근부터 7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방화대교 부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가는데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역시 사고 때문인데요.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35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3: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 500을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확산된 반도체 업종의 수요 둔화 우려,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라든지 좀 견조한 어떤 경제 지표, 금리 하락을 바탕으로 전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하고

0: 시도하는 어떤 시도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주간 옵션 만기 또 러셀 1000 분류를 이유로 개별 종목의 변화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시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후에는 15% 정도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6.69%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공급 부족,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 이 부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가파른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플이 가격을 인상하자 시장은 이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가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IPO를 하지 않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면서 이 IPO의 일정이 2027년 내년으로 연기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 이 소식도 증시에 부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다만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의 버블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속력 있는 장기 계약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던 것처럼
1: 네.
0: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과거의 치킨 게임이 아니라 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라서 인프라 선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고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AI 수익화 모델을 성공해내가는 어떤 증명이 되어가는 그런 수요 파괴의 공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미국에서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개선된 흐름이 좀 보였습니까?
0: 일단 6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5월 대비 5월에 44.8이었는데 49.5로 살짝 좀 개선된 어떤 소식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료 소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솔린의 가격이 하락 추세로 좀 돌아선 부분들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전보다 낮은 어떤 수준으로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다는 점은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예. 생활비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특히
1: 네.
0: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안정된 만한 좀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좀 고착화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연준 의원들이 좀 주장을 하면서 결국 금리 인상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좀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모레면 7월이 시작되는데 주요 일정 짚어주시죠.
0: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일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어떤 향후 통화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가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견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특히 캐비넛 의장이 취임 첫 이후에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다. 결국 또 1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캐비넛 씨의 발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여기에 더해서 6월 말에는 2분기 그다음에 상반기 글로벌 기대관 투자들의 자산 배분 펀드의 대규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에 따른 수급 변동성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는요. 지난 금요일 시장이 급락하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0: 네. 일단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보인 변동성을 예.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8,400선 특히 이제 마이너스 5.81%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1: 네.
0: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전에 사이드카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좀 발동되는

0: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이후에 사흘 만에 지금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한 주에 제가 볼 때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날까지 해서 지금 누적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이제 29회. 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회였기 때문에 3회를 갱신하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반기도 아니라는 점 그렇구나.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하락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850선에 마감을 하면서 양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네, 지금 우리 증시 극심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하루에 4에서 5% 이상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는 네.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해 사이드카가 총 29번 구체적으로 보면 매도 사이드카가 14회 매수 사이드카가 15회 이렇게 위아래로 진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일단은 연간 뭐 최대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 상반기도 다 지났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그 횟수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4% 이상 등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3거래일 정도 막 하루에 등락률 8% 이상 나타날 정도로 지금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는 모습이 지금 네.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주된 배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극도의 시장 쏠림 네. 여기에 또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흔드는 어떤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시장이 급등 나가면서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도 좀 한 몫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한 만큼 이제 조정 시에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매수로서 접근해야 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금요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에 마감을 했잖아요. 네. 아, 이제 코스닥 시장 7일 개선 정말 원하는 목소리들 큽니다. 7월 1일이면 코스닥 출범한 지 30주년인데 어떤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이제 코스피의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날 정도로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암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85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코스피 대비 올해 아웃퍼폼했다라고 결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 출범 30주년이 개최가 됩니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 코스닥 시장 출범 30주년에 대한 제급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는 코스닥 상장사 100여 개,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 증권사들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로보틱스, 뷰티 같은 8개 산업 부분에서 이 전문가들이 강연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 CEO 대담 등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IR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바이오, HPSP, PSK 같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코넥스 상장사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사 가치 제고, 뭐 시장 활성화의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좀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1일 코스닥 시장 출범 30주년에 대한 행사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월요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일단 지난주 금요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양매도가 상당히 좀 지수의 조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수급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수 간의 쏠림도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쏠림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종목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 여기에도 순환매 여부 이에 어떤 이 반대적인 현상도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7월 앞두고 낮에 정말 덥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3: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김천이 33도, 횡성과 광주가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특히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겠고 오후에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세종과 충청, 남부 지방은 나쁨으로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요?
3: 네, 오늘은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도 중부와 전라도 동부,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 네, 보통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곤 했는데 올여름은 장마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3: 네.
1: 왜 그런 건가요?
3: 네, 6월 중순이나 하순에 시작되던 장마가 올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상층에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서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북위 30도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어 올여름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1: 네네.
3: 이 장마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로 이미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1: 네네.
3: 이 제주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 역대 세 번째로 늦게 됩니다. 이 7월의 첫날인 모레 수요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지난주 미국 일정 마치고 귀국 즉시 일정이 네.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더라고요. 전북을 가시고 경기 광주 가시고 바쁜 일정인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미국 방문이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다녀오셨어요.
1: 네.
0: 그리고 눈에 띄던 게 이재명 대통령 서면 축사를 대독하셨던데
1: 네.
0: 정부 인사가 통상 맡았던 역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별게 아니라 정부 인사가 없었어요 그때.
0: 아 그런 겁니까?
1: 네, 강경화 대사님도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공사님도 안 오시고 그랬어. 정부 인사가 없으니까.
0: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대표게 하시게.
1: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니까.
0: 네.
1: 제가 읽은 겁니다.
0: 네. 아 이번에 지금 가셔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내셨는데 눈에 띄었던 게 뭐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게 눈이 떡떡 눈에 띄었어요.
1: 네.
0: 가셨을 때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얘기라든가 아니면 혹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좀 전해달라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1: 그런 건 없습니다. 의회 차원의 교류다 보니까요. 특히
0: 네.
1: 제가 이 모임은 이제 김민선이라는 우리 전 뉴욕 한인 총회장님이 주도한 그 K-Culture Day라는 행사였는데 워싱턴 DC 그 국회 내 도서관 지하 어떤 모임실에서 했는데요.
0: 네.
1: 연방 하원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이제 하킴 제프리스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셨어요.
0: 네. 네,
1: 그분이 뉴욕이 지역구인데 김민선 그 회장님 아주 친하고 그래서 특별히 소개를 해서 같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0: 네.
1: 그분이 이제 아마 11월 중간선거 되면 국회의장이 되실 분이에요.
0: 아 미국.
1: 네. 네. 그분 미국 권력서의 2위가 되는 3위인가 3위가 되는.
0: 이번에 네, 적절한 시점에 잘 만나셨네요.
1: 잘 이야기를 나눴고
0: 네.
1: 11월 선거 끝나고 나오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0: 네, 방미에 앞서서 18일 유럽 순방 마치자마자 들어오신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급박하게 일정이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 제가 그 말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0: 네네.
1: 그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 이외에는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0: 네. 예. 아, 이날 그 오간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들 네. 궁금해 하시는데 전당대회 얘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귀국해서 들어오신 후에 제일 먼저 전북을 가셨어요. 타운홀 미팅을 하셨는데 타운홀 미팱 원래 가기 전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예.
0: 이 자리에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셔서 보도가 네. 오늘 많이 됐습니다.
1: 네.
0: 일단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전북도민에게 박탈감을 남겼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지적하셨고 또 지방선거 전에 정 전 대표가 특보 1,000명을 임명한 걸 두고 개인 사당화다. 비판까지 하셨어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비판 의식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날 그 전라북도 권리당원과 타운홀 미팅을 생중계를 했으니까 아마 많이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1: 첫 번째 박탈감이라는 것은 호남인들이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내려갈 때마다 이런 하소연을 해요. 자신들은 선택권이 없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찍거나 안 찍거나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원래 구조적으로 호남에 있어서는 저는 공천 과정이 바로 본선 과정이잖아요. 호남의 수많은 기초광역의원 중에 무투표 당선된 사람들이 많아요.
0: 많았죠. 예, 이번에도요. 네.
1: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공천되면 그냥 당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이 공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요즘에 중앙선관위가 저만의 난리인데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매우 중요한 게 공천 과정이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인 경우가
0: 네.
1: 있는데 50%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질문 항목을 만들고 데이터를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샘플을
0: 예.
1: 한 500개 뽑는데 200개 뽑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개 뽑더라도 예를 들어 한 10만 명이 권리당원이 투표했다. 그러면 500개 샘플이 10만 명과 동일한 값으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추출해냈고 로데이터 값이 뭔지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몇 명이 참여했는데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중에 몇 프로가 됐다라는 기초 자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결과만 땡 알려주고 끝이다 그러면 0.몇 프로 신정훈 의원도 한 0.8%, 김영록 의원도 한 0.8%였거든요. 여기, 네. 여기 뭐 김관영 여기 네. 뭐야 안호영 의원과 거기 이원택 후보간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끝났는데 검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보권은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선거 득표를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무슨 특보라든지 임명장을 주는 경우가 여야가 다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 더구나 후보자로 나올 사람들에게 특보장을 천여 명을 준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대부분 정청래 특보 임명 축 그래가지고 기초 후보자들이 시의원, 군의원, 뭐 도의원 나온 후보자들이 프랑카드를 엄청 붙여놨어요.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0: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까?
1: 제가 당대표 때 이런 일 없었어요. 아니, 그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안군, 박우량 군수도 가보니까 정청래 당대표 특보 박우량 신안 군수 그래서 엄청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럼 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 네. 후보지만. 네네. 무소속한테 떨어졌던 거 조기혁신당인가. 네. 그래서 전남에 다섯 군데가 무소속 조기혁신당한테 졌거든요. 두 군데는 조혁당. 세 군데는 무소속.

0: 다 아마 떨어진 사람 특보가 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1: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호남에서 기초단체장에서도 또 이런 무소속이든 조국혁신당에게 밀려서 진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특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부분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라는 지적이신데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그 요새 축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되게 빠르게 바쁘실 텐데 축구 얘기를 네.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대한축구협회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술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변화라는 건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거스 이딩크가 했던 것처럼 2002년 그 이탈리아와의 축구 16강전에서 1-0으로 먼저 우리가 한 골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부 공격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이천수, 차돌이 뭐 해가지고 네. 거스 이딩크가 그냥 전면 공격 위주로 해서 그게 먹혀가지고 2-1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수비수를 추가해서 1-0으로 졌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비기기 작전? 비기기 작전이라도 뭐 0-0일 때는 모르지만 1-0으로 졌는데 왜 수비수를 추가하냐고요. 공격수를 투입하고 왜 또 우리 에이스를 왜
1: 전반에 투입을 안 했죠.
0: 에이스를 네. 전반에 투입하지 네. 않고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1: 그러면은
0: 않습니까?
1: 대표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0: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 투명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중계하고 공개하듯이 우리 당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당비 모든 것.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의 로데이터 값도 다 공개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런 변화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결심을 쓰셨습니까?
0: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1: 뭐 아직 그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의 분위기는 의원님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거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입각설도 여전히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0: 그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니까 쭉 제가 특히 이 전남, 광주, 전북 이쪽에 타운홀 미팅을 쭉 조직하면서 네. 그 의원들을 그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 볼 생각입니다.
1: 아 계속 의견을 수렴 후에 네. 천천히 결정하실 생각이신 거군요. 자 의원님께서 1인 1표만으로는 당원 조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네. AI 기본으로 당원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1인 1표가 당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또 다 대부분 다 얘기하시고 또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은 왜 AI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의견 반영을 추가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0: 1인 1표를 보완해야 될 요소가 네. 세대별 가중치 조정, 지역별 가중치 조정 이런 것들 필요해서 특정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이 2030 세대의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40-50대, 60대 남성 중심 또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당의 외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뭘 당대표를 뽑거나 그럴 때만 1인 1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AI 기반의 여론 수렴 절차가 실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니까 그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냐 여부와 함께 네. 요새 유행하는 또 단어가 있죠. 김송연대설 연합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보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전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완주하실 거냐 페이스메이커에 그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0: 네. 여러분 우리 당의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걸 네.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선에서 연대가 되는 거죠. 후보 막 1, 2등. 아니 예를 들어서 송영길, 김민석이 1, 2등이 됐다. 네. 그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네. 만약에 정청래 후보와 뭐 송김중에 1, 2등이 됐다. 그러면은 연대가 되겠죠.
1: 연대는 당연히 김민석 총리와 연대를 말씀하시는
0: 결선
1: 거죠?
0: 투표를 통해 연대가 되지 않겠어요?
1: 네.
0: 아니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0: 보면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있다.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뒷받침이 될 것 같다. 이런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송영길이 끝까지 뛸 거냐, 입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의 지지도가 확 모이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여지지 않을까. 특히 고무적인 것은 네. 우리 광주에서 제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전남 전북으로 확산되고 또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타운홀 미팅을 더 여러 지역 지금 다 계획을 하고
0: 계십니다. 예, 영남 지역도 하고 더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근데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네. 뭐 조금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의 그 재건축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0: 그것은 유시민 작가님이 민주당원인가요? 난 그건 잘 모르겠고.
1: 네.
0: 이제 그분은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론하는 걸로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평론가와 다릅니다. 평론가는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의원, 집권당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지금 사실 정치인은 아니시죠, 유시민 작가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실제로도 또 한번 발언이 나오면 보도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네,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네,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요새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본인의 마음이 떠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1: 네.
0: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지가 않죠.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뉴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왔던 분들이 약간 이 내부의 분란을 보고 실망에 떠난 면도 있고
1: 네.
0: 또 2030 세대가 급속히 빠져나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의 계약 말씀한 대로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반추해 보면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를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했을 네. 때 소위 말하는 코어 지지층, 운동권 출신들, 뭐 노동, 농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관되게 한미 FTA 지지를 했어요.
1: 네.
0: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게 큰 성과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돌이켜봐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또 저희가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 논쟁, 또 민주당 DNA 노무현 퀴즈.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이제 부각한다라고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0: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걸 가지고 누구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국민들이 외면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2030 세대의 삶의 문제와
1: 네.
0: 또 우리 내부의 경제적인 그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많은 그 애로점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전당대회로
1: 네.
0: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내일 봉하마을 가시는 네, 네. 일정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기자라서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예, 예. 처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일정은 일찌감치 잡으신 건가요?
0: 원래 6월 18일 날 봉하마을 가서 권 여사님 뵙고 또 오후에는 평산 책방에 가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뵙기로 했는데

0: 그날 공교롭게 본회의가 열려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돌아와서 처음 하는 본회의를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날 이 선관위 국정조사 그 통과되고 그런 거라
1: 네 그렇죠.
0: 못 갔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 이후로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일단 참배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1: 아, 참배만 하고 권 여사님 만나는 거는 이후에 전당대회 예, 이후에. 예, 예. 문전 대통령 만나시는 것도 예, 전당대회 이후로 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0: 오늘 또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두 분이 본다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1: 네. 예.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뿌리다. 통합과 연대를 네.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세력을 빼고 네. 범진보, 범민주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또 합당을 네.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어요. 전당대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나는 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폭을 넓게 해야 되고 네. 뭐 다른 야당과의 그 국민의힘을 빼고 어찌됐건 이준석 그 개혁신당도 저를 반대했잖아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저는 사안별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한동안 당에서 계속 지금 논쟁이 됐던 게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인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고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또 입법 시기를 놓고 얘기가 또 막 약간 진실공방이라고까지 가면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은 얘기가 있어요.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 이후에 논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아니 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슨 야당이 지금 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신을 합니까? 완전히 그 이 정부와 이 대통령을 딱 일종의 경계 대상으로 놓고 뭘 막 보채는 그 야당의 그 공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예.
1: 시한을 재원절 이전에 끝내야
0: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뭐 지금 국회가 어떻게 네. 구성이 됐는지 상임위 네. 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네, 네. 포함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국민 네.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주말 새 아주 뜨거워졌어요.
0: 네.
1: 입지가 호남이다라는 얘기를 놓고 용수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글쎄요. 그것은 뭐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거고 특히 이 야당은 그동안 이 국민의힘 이쪽 세력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것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제 호남으로 간다는 게 용인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인 것을 타고 더 확장시켜서 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메모리 위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메모리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완전히 지금 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투자해서 세계적 그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하고 김정관 장관도 말씀했지만 TSMC가 신주라고 있어요. 타이베이 바로 옆에.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제일 남쪽에 있는 230km가 떨어져 있는 까오슝에까지 다 공장을 확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기인데 전기가 용인에 지금 팹을 만들면 16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원자력 한계가 1.5기가입니다. 그럼 한 10개 이상의 원전이 필요해요. 용인에 그 팹을 다 돌리려면. 용인 사람들이 거기다 10개 원전 짓는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송전해야 되는데 그 송전 비용이 엄청 들 뿐만 아니라 또 송전 다 못 치게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스톱됩니다. 지금 그렇게 스톱되는 게 많아요. 현재 강원도나 저쪽 동해안에서 오는 게. 그런데 우리 지금 전라남도만 해더라도 14기가와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6기가밖에 못 쓰고 있어요. 나머지 7 내지 8기가가 놀고 있다. 그걸 송전하고 있는데 그 송전 비용을 아껴야죠. 전남에다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당장 전남은 30기가를 추가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 해상풍력부터 시작해서.
1: 네.
0: 그리고 총력으로 타면 총 잠재력은 440기가와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남 쪽 해안 부유식 풍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1: 네.
0: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0: 유승민 의원님이나 뭐 한동훈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반도체는 아주 정밀한 고급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헐적인 풍력 이런 걸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건 다 전압 계통으로 걸러가지고 들어가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 네네.
0: 또 영광 원전이 그가 6개 발전소가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6기가 정도 돼요. 그것도 저는 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개가 지금 곧 연안이 끝나게 되거든요. 보통 네. 한 10년씩 연장하는데 연장해서 하고 추가로 SMR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하고 초순수 물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데 초순수 물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건 걸러가지고 초순수 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호남이라 꼭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 그런 조건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반론을 해 주셨는데요. 시점을 왜 하필 전당대회 앞두고 하느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0: 아니 맨날 대한민국 국정사에 편한 날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한번 붙이면 이런 날 나오는 것이지. 그거는 오미일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 시점 아니 그러면 전당대회가 아니면은 그럼 무슨 대선 앞두고 할까요? 총선 앞두고 할까요? 전당대회하고 뭔 상관이죠? 야당은 자기들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전당대회 앞두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무슨 뭐 내부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그런다 그러면 야당이 비판할 수 있지만
1: 알겠습니다.
0: 야당 전당대회가 무슨 상관인지
1: 네.
0: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 네. 의원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그동안 호남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 됐던 것을 이번에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뾰족히 튀어나왔습니다. 거의 폭염 수준이고요.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인데다가 대부분 지역 당분간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및 중부와 호남 주로 서쪽 지역으로 5에서 40mm 미터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 형태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에는 흐린 날씨 종일 유지하겠는데요. 모레 특히 비바람이 제주 쪽에 강할 걸로 보입니다. 이날 제주에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돼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양 중부 5에서 40, 남동부 5에서 20mm 가까이 오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 강릉 27,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및 경기 서부, 충남, 호남권에 안개 짓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현 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예.
0: 오늘 단연 톱뉴스가 아마 오후 2시에 알게 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인데, 여기서 제일 주목받는 게 사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1000조 원에서 2000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3: 맞아요.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2: 정부 입장보다도 이제 이게 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 대도약의 이런 국민 보고회가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에게 준 것이 불이잖아요, 불.
0: 네.
2: 불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있잖아요. 그럼 21세기의 새로운 불은 뭐냐면 바로 A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0: 네.
2: 인간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산업적 발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사고의 생각을 AI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
0: 네.
2: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토대가 뭐냐면 AI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학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선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것을 산업적 토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는 그러면 이 수요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명의 변화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2: 그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클러스터의 입지가 어디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기업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장 또 하나가 뭐냐면
0: 네.
2: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뭐하고 또 관련되어 있냐면 인간의 생명과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 전 세계의 산업은 뭐하고 또 관련되냐면 기후와 에너지가 환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을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0: 네.
2: 그게 아마 이제 호남에 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기반들 만들어졌고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송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러면 서울까지 온 거라 뭐 예를 들어 수도권까지 가져온다라는 게 수많은 송전탑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입지에 맞는 클러스터와 에너지와 기후도 생각하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맞물려 갈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3: 중국화 되죠.
2: 네. 그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2: 하나의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사가 바뀌는 거고 그 문명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그 가운데 그

0: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건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건데 반도체 클러스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다 기후 에너지 인간의 보편적 욕구 이런 모든 것에 직접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제가.
1: 야, 이 뭐 8.7 민주당 전당대회 소속 최고위원회 나무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너무나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박성준 위원장 지금 뭐 정부 측 입장에 대한 대체적인 뭐 내용을 많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2: 네.
1: 이걸 많이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국제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고 또 그 규제도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2: 네.
1: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 수도권은 이미 뭐 전력과 용수 포화 상태고 또 특히 알리백 이걸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2: 네.
1: 뭐 이런 이야기면서 두 번째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2: 예, 예.
1: 뭐 장기간 개발해서 소요됐던 그런 호남 지역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좋아요. 이제 또 뭐 세 번째는 또 이제 전력하고 또 용수뿐만 아니라 호남에는 또 강한 용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정도가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호남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배경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야권을 비롯한 또 많은 그 좋아요. 이렇게 천조에서 2천억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 결정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2: 네.
1: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혹시 정치적 목적이 앞선 구상이라면 상당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첫 번째 산업 생태계라든지 이게 인재 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데
2: 네.
1: 이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1: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촘촘하게 이제 서로 연계되고 모여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석박사급의 이런 고급 인력들이 비수도권 건물을 갖다 이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를 기본을 두고 있는 데가 강서 마곡인데
2: 네.
1: LG그룹의 고범무 회장이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마지막 소원이 그러니까 사실상 LG는 옛날에는 백색 가전에서 삼성을 이기고 있었는데 삼성한테 밀린 이유가 그러니까 수원 이남으로 자기들은 구미나 또 창원 이렇게 해서 특히 IT 반도체 이런 가전 모든 걸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R&D 인력들 그 고급 인력들을 뽑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2: 네.
1: 그 결국은 그 고급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또 홍콩으로 뭐 대만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고 대단히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서 마곡에 이제 LG전자 R&D를 갖다 통합하는 그 결심이 있었다고 한 걸 들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기존 용인 클러스터와 이 중복하고 차질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2: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앞으로 정부가 재정도 아닌 그런 민간 기업의 수백조 원 투자 처리를 갖다가 정치권이 어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 의혹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나갈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 박 의원님 정치 논리가 이 결정 과정에 개입이 돼 있다라고 야권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0: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 저 큰 흐름을 보자고요. 다시 또 흐름을 얘기하게 되는데 산업화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하든가 5대 기간 산업화 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전환이 된 것이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하고 정부화 할 때 얼마나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또 일본의 문화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 할 때 뭐냐면 제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는 그 경부고속도라든가 예를 들어 인터넷 혁명 뭐 내부적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인터넷 혁명이 정보화를 통해서 지금 AI 혁명을 우리가 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을 바뀌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2: 전환의 시점.
0: 전환의 시점. 문명사적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경쟁을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미 전 세계가 뭐예요? 우리나라

0: 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전력의 문제라든가 용수의 문제라든가 산업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이 전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만 가능해요? 아니 하도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지금 물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발전됐고 세계 산업은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걸 가지고 무슨 용수 얘기만 하나 한다든가 네. 무슨 이념적 갈라치기를 하려든가 지역주의 갈등을 시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큰 눈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앞으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야당도 그런 지도자들의 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가지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정치 전선 가지고 형성이 안 된다 이 문제는.
1: 네.
2: 다만 이제 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뭐 혹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치적 판단이 이게 가미된 어떤 그런 국가 프로젝트 결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포화 그리고 이제 알리백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강함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런 국가 주도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또 국가가 할 일이죠. 국가는 또 인프라를 또 이렇게 깔아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시각과 다만 인프라 인재 그런 인재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기업에 부담 주는 그런 정치적 지적 쌓기라는 그런 비판과 시각이 정면적으로 지금 충돌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오늘 오후에 쓸 이제 3대 메가 국민 네. 그 프로젝트 이 보고 저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거 아 국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산업 육성에는 이게 충분하게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어떤 그런 공감을 네.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1: 네.
2: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정부가 뭐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야권에서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뭐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1: 네.
0: 그 이제 산업정책 관련해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1: 네.
0: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정책을 주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AI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분산이 아니에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AI 산업의 그 큰 산업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도 이제 반도체 그런 건데
1: 네.
0: 미국도 지금 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산업정책에 개입하면서 하느냐 하면 이건 국가 경쟁력에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0: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할 때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영향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가서 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단순하게 시장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인프라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또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할 거예요? 에너지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리백이라든가. 그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의 토대는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냐면 에너지, 기후와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에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그리고 바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투자 발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보고회 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또 두 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또 현장을 방문해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증시를

0: 통안이라든가 시장 반응도 한번 지켜보면은 이번 계획이 얼마나 또 성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공개됐던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 네, 재건축, 증축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이 참 세구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했는데 김성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1: 아, 유시민 작가가 확실히 그 불을 질러도 제대로 불을 질렀어.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도 그렇고 야, 이 양반들 정말 배짱 좋아요. 불을 질러도 이만저만 불 질러놓은 게 아닌데 그래놓고는 외국에 집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0: 네.
1: 야,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게 이제 참 미당 전통 지지층들은 이게 정축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이제 구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친정 뭐 집권당인 민당이 그런 정도 뒷받침해주고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생각은 아예 그냥 판가리를 하고 있다. 정축이 아니라 집을 다 흐려내고 그냥 재건축을 하자는 그 주장을 지금 담아내고 있잖아요.
0: 네.
1: 즉 그 말은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뭐 친문 세력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미당 강성 어떤 지지 그 기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당을 지켜온 힘을 그냥 아예 우습게 보고 부정하면서까지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위한 새로운 뉴 이재명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국정운영 쉽지 않을 거다.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엄청난 경고를 정청래 지금 이제 8.17 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결기에 찬 어떤 그런 선포, 선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선포예요. 이거는.
0: 전쟁 선포다.
1: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0: 네. 그 지금 세 분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전 대표나 송영길 의원의 반응들을 잠깐씩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전 대표는 말을 아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민석 총리는 민주세력의 중심을 지키며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의 해온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은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의원님 이 발언 그리고 이 새 당권 주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2: 저는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하나의 어떤 걱정하는 눈빛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0: 네.
2: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제 핵심 지지층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2: 이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한 일정보다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의 핵심은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좀 먼저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0: 네.
2: 그다음에 저는 한편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아까 김민석 전 총리도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정권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DJP 연합하면서
0: 네.
2: 실질적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쪽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그렇죠. 경제부에 있는 경제수장, 총리 이런 분들 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해서 통합하고 뭐라고 할까요? 실제 공간을 넓게 쓴 거죠. 넓게 써서 뭐를 했습니까? 그 가운데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와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시대의 고민을 뭐였냐면 대연정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들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해보자. 정치권이 그야말로 이 정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전 맥락이라고 봐요. 새로운 뉴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냐. 그럼 제가 앞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AI 시대라든가 대한민국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간을 좀 넓게 쓰고 대한민국 가야 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정책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0: 네네.
2: 그거를 무슨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 우려 섞인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선에서 나왔다고 보고 근데 그것이 국정 전반까지의 이 평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제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통합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과 어떤 실용주의 정책으로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0: 네.
2: 차원에서 저는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정치인이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과거의 정치인이 있고 현재의 정치인이 있고 미래형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형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0: 네.
2: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형적인 과거형 정치 아닙니까? 검사 시절로 돌아가서 맨날 수사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인으로 또 양산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단만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미래형 지도자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부에 전선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부분을 저는 초월하고 저는 이것도 일단락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도 왜 정청래, 송영길, 저 김민석 총리 다 이런 분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 개혁을 그렇죠. 한결같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락 되는 문제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쪽에서의 저는 우리 핵심 지지자 또 여기 우리 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총의를 모으고 지금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힘을 모아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보여진 양상이 김 대표님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당이지만. 미래형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지금 얘기하기보다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또 정통성 얘기지 않습니까?
2: 네.
0: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네 분의 대통령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래서 적자, 정통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당대회라든지
1: 이게 전형적인 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네.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나면은 전당대회라는 이 지금 매개체를 가지고
0: 예.
1: 그게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일종의 권력 투쟁이고 이 권력 투쟁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많은 대한민국 헌정 78년 역사상 집권 이후에 집권 세력이 분화됐을 때 분열됐을
0: 네.
1: 때 빚어지는 그 갈등은 결국은 국정운영의 파탄뿐만 아니라 몰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훈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바로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당의 뭐 그런 지층에 동의 없이 진영의 선을 갖다 넘나드는 그런 통합 행보를 보인 결과 핵심 지층이 이탈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질환 상태에 빠졌다. 자가 면역 질환 상태로 빠졌다는 그 말이 뭡니까?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이제 그런 어떤 뭐 원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박성준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검찰개혁 지연 사태를 갖다가 지금 유시민 작가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재명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 해체하고 난 이후에 사법 형사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명확하게 이걸 분리를 하면서도 기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소유지를 최고직인 있는 이 공소층이 최종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걸 이거는 대통령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 집권당 정청래 당대표가 뒷받침을 못하고 엇박자를 냅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순방길을 오르면서까지 정청래 당대표를 배제한 것은 바로 그런 연유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왜 이런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뭐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뭐

0: 상당히 상상을 초월한 입장을 내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예언 확장 행보에 대한 구주류의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8.17 전당대회에서 이 맹청 대전을 김민석 그러니까 송영길의 싸움이 아니라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으로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명확한 그 목적이 있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이제 당을 또 통합시키면서 이 갈등을 또 치유하는 그 길로 나갈 건지 저는 민주진보진영의 생리상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나면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 우리 당 보십시오. 그때부터 막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DJ 노무현 10년에 어떤 집권이 청산된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1: 네. 집권 2년 차에 문을 여는 시기에도 전당대회가 이제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2: 저는
1: 네.
2: 저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고 또 핵심 지지층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다 있고 그러면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당 의원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또 문제제기라고 보고 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가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부가 아니라 저는 같이 미래형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입법도 만들고 국민들께 함께 들어가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그냥 노선 투쟁만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 서로 제기하고 그 가운데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봐봐요. 그냥 제가 정치인이니까
1: 네.
2: 28년 총선 전까지 중간에 선거가 없어요. 보통 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이거든요.
1: 그렇겠죠.
2: 그러면 한 1년 정도 정말 새로운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서 당정청이 야 정말 대한민국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합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저는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지도부 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1: 네.
2: 용장이 아니라 지략가가 나와야 된다. 전 세계 리더십들과 경쟁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지략가가 나와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정적 합심을 만든 매개 역할한 당대표가 나와서 지금 28년까지 선거 없는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죠. 정말로.
1: 알겠습니다.
2: 그게 저는 그게 국민에게 보답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뉴 프루티어 정신이고 DJ 정신 노무현 정신 가는 것이지 무슨 뭐 적통 정통 이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이 정통성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많은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열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한 말씀 첨언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당청이 그렇죠. 일체감을 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또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 되면은 망가진 국민의힘 이 윤석열과 지금 한동훈 뭐 이런 그리고 이준석 뭐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말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절대 권력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의 적절한 어떤 그런 견제 심리가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내식의 어떤 그런 방식은 저는 아니더라도 결국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중도 예언 확장의 어떤 그런 통합 노선과
1: 네.
0: 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선명한 계획 노선이 지금 현재 근본적인 이제 노선 갈등이 이제 유승민이라는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건축비를 통해서 이제 이게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 우리 당 그 대잡이
1: 네.
0: 걱정됩니다.
1: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네, 품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왜 웃으세요? 답이 없으신 분 있으시죠?
0: 정경혁 대표가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강하게 했어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선거 패배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그런 당대표의 행보라고 볼 수는 없죠. 더군다나 병원에 이렇게 입원까지 하면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건데 6.3 선거의 결과 민심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당에서 다시 이런 징계 정치를 통해 가지고 비판을 그런 억누르려는 그런 행태로 국민들에게 읽혀진다면은 이거는 민심과 당심 모두 다 거스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 네.
2: 이런 상황의 모습과 이제 문제점을 지금 다양한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정치 평론뿐만 아니라
0: 예.
2: 또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특히 한국 정치 그런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지식인들 우려도 엄청 큰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건강하게 날개짓을 해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0: 네.
2: 보수 정치의 한 축인 이 보수 진영이 이렇게 이제 6.3 선거 결과는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참패였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부분이에요. 그 희망을 만들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 편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당내 갈등을 또 이렇게 또 더 크게 야기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그런 형태로 당이 운영된다면은 2028년 이거 뭐 한 2년 가까이 2년 안 남았죠. 1년 10개월 벌써
0: 그렇죠.
2: 이제 남았습니다만은 내년 지나고 나면 벌써 다음에 총선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떠난 민심을 추스리고 다시 이걸 신뢰로 이어가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지금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나가야지. 모시고 이제 성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0: 게다가 장도혁 대표가 퇴원 후에 첫 행보가 또 올림픽 공원에 가서 또 시위에 참여한 거였거든요. 지금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해소 문제 때문에 지금 국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3: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DNA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아요. 뭐냐면 법조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너무 지나간 얘기긴 한데
0: 네.
3: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 부인을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야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냐면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축출했어요.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0: 네.
3: 한동훈도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과 관련된 그
0: 게시판,
3: 뭐죠? 게시판
0: 네.
3: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제명시켰잖아요. 그럼 뭐가 하냐면 이 국민의힘 당은 당대표를 축출할 때도 법적인 문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고소고발과 징계를 통해서 축출을 시키는 DNA가 있어요. 이걸 정치로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들어와서 당대표의 권한 행사를 뭐로 할 수 있냐면 윤리를 통해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검사 판사 하면서 정치를 푸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법적 해법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3: 이게 이제 그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사로 좀 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저 김성태 대표님 서로 기분 나쁘면 만나가지고 정당 안에서 얘기하고 치열하게 당권 투쟁하면서 노선 투쟁하다가 딱 결론 나오면 고개 숙이고 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상대가 정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를 시키는 제명시키고 축출시키는 게 DNA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장동혁 대표도 추후에 이 당대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축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의 축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하면 제가 볼 때 1호로 당대표 축출될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느 정도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내부의 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심의 패하고도 이제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소장계파 당의 비주류 인사들의 그 목소리를 또 이걸 징계로 이제 맞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걸 파도를 탓하면서 바다에 매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장과도 같은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당의 기강은 억압적 그런 징계가 아니라 처절한 반성과 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강문란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방식을 또 윤리 가동을 통해서 징계로 문제를 풀겠다는 그 방식은 뭐 자신들의 집단 그 문항을 국민들에게 그냥 통째로 보여주는 그런 해체 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네.
0: 같이 계속 맞물려서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인데 어제 그 KBS 일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가 돌아가는 방향은 한동훈 의원이 돌아가는 방향은 절차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심은 민심에 수렴하게 된다. 뭐 복당 시점에 대해서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김 원내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렇게 한동훈의 복당 문제는 이거는 누가 한동훈이 뭐 민주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인사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인사죠. 다만 몸뚱아리만 지금 떨어져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본류에 자기를 낳아준 그 집에 들어오겠다고 저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은 그 상태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 정치공학적 어떤 계산보다는 사실상 국민 여론이 한동훈 그러니까 이 튼튼한 튼실한 시감자 63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 망해가고 어려운 이 보수 진영에 부활의 튼실한 시감자를 갖다 내려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인데 이 튼실한 시감자를 갖다 이걸 짓밟아 버린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구역하는 그 행위인데 이걸 만약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복당 문제가 더 빨라지려면은 한동훈의 국민 여론 뭐 지지율이 이게 높아지면은요 이거 높아지면은 당에서 그냥 안 들어오도 모시려고 뭐 상당히 해란이 될 겁니다. 그렇기
0: 국민
2: 때문에
0: 여론이 핵심이다.
2: 국민 여론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네. 국회의원이 됐고 예. 컨벤션 효과가 이어진다고 봐요. 계속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결국은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것은 충분히 보수 진영에 호소력 있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감자 얘기까지 하는 건데 들어와서가 중요하죠. 또 들어와서 네. 자기의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인데 그거는 국민적 지지도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의 역학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0: 내부의 역학관계. 네.
3: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동훈 의원이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줌마 팬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0: 네.
3: 내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 힘의 균형추가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살아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그럼 어떤 길을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안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지도체제를 바로 뽑을 것인지 보궐선거가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3: 그러면 보궐선거를 뭐 한 1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1년만 하는 당대표를 뽑을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좀 있다가 내년에 갈 것인지
0: 네.
3: 여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한동훈 의원이 있는 것이지 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을 점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역량이 뭐예요? 국가에 대한 총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에 당직자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직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
0: 네.
3: 그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당대표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 당직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리더에 대한 시선들이. 거기에 점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회 들어와서 뭐 복당도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동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0: 내년 2월을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임기를 가진 당대표에 나서느냐. 그게 이제 2028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원내대표는 어떻게
2: 그렇게 이제 지금 장동욱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중순이죠.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언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늘 여러 또 지금 선수별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즉 그 결과는 이제 대체적으로 질서 있는 당 지도부의 어떤 그런 책임지는 모습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당이 새롭게 정비되는데 엄청난 혼란과 또 어떤 불안이 야기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니라 순리적으로 지금 이 지도부가 6.3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방식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년 왜 2월 달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0: 네.
2: 내년 2월 다운당규상 이제 6개월의 전임 당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면은 잔여 임기로 그렇죠.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미만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임기가 2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2: 그럼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8년 4월 총선 공천도 다음 2월달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대표성이 공천까지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장을 누굴 세우는 게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0: 네.
2: 그런 고민을 6.3 선거 지금 당장 끝났다고 해서 그 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동익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 로드맵을 만들기는 지금은 너무 촉박한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대체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그런 분위기의 일정 부분 좀 개를 같이 하는 것 같고 한동훈 이제 뭐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뭐 당에 복귀.

0: 우리 얘기하면 선거 패배하면 대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반이에요. 왜? 그거는 28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권 투쟁이 있고 그것은 자기의 공천권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래 간다. 그래서 내부는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1: 현재 진행입니다. 알겠습니다.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32, 강릉 27도,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기온 양상은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최고 최고온도 대부분 지역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 예보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있는데요. 서울 및 중부와 호남 주로 서쪽 지역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양 예상되고 있고요.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내리는 시점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고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40, 남동쪽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양일간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끈 축구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스포츠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주말 새 조마조마 경우의 수 다 따져봤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4: 사실 원래 오늘 지난주 계획은 비조 2위와 32강전을 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캐나다였죠. 캐나다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대할 뭐 네덜란드와 모로코의 그 경기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머리를 속인 있었거든요.
1: 네.
4: 사실 2002년 첫 승의 순간에 있었고 2006년 토고 경기전에서 직접 보는 행운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여운들이 막 겹치면서 야, 역대 최고의 선수들하고 나갔는데 아시안컵에 이어 최악의 경기가 이어졌고 이런 거를 내일 아침에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허탈할 수밖에 없고 아, 전 국민은 사흘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에 늪에 빠뜨려가지고 남의 경기를 아마 그 아홉 경기를 그렇게 아마 숨죽이면서 보신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그 좀 아쉽긴 한 거는 그 목요일 경기 끝날 때만 해도 그 8강 중에 그러니까 8위 중에 4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률이 있다고 봤는데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해서 결국은 사실 어제 새벽이죠. 어제 네. 그 6시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고 또 이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1로 이길 때만 해도 잘하면 가능성이 있어. 버틸 수 있어 그랬는데 아,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역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야, 아프리카 축구 우리가 생각보다 준비를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뭐 결국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지난 월드컵들을 보면 마지막 경기는 젖잘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맴도는 말이 있었죠. 이제 사실 비기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겠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거둔 것만큼 이번 선수들이 거둘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허언이었지만 저렇게 한번 언제 한번 돼봐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또 허언으로 남아서 아쉽게 됐습니다.
1: 네, 자 남아공에게 진 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때 그 경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4: 그러니까 사실 그 피파 랭킹 20위권과 60위권이 경기를 한다면 예. 뭐 사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 20위권 팀이 60위 팀한테 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1: 그렇죠.
4: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정말 황당한 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허탈하기도 했지만 황당한 건 뭐였냐면 한때 일본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일본은

0: 이제 16강에서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대가 지금 이제 뭐 캐나다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혹시 한국이 고의 패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소리한테 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야 우리 축구 수준을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페어플레이를 안 하는 팀은 아니야 적어도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억측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 증명하는 건 다행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2006년 토고 경기전에 직접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토고에는 아데바요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전반전에 아데바요르가 아닌 이제 쿠바자란 선수한테 선제골을 먹고 후반에 우리가 이천수 안정환 선수의 골로 역전을 하는 그래서 근데 그게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거둔 첫 승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승리였어요. 월드컵에서. 그리고 홍명복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알제리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1승 상대로 그러니까요. 생각했었는데 4-2로 크게 졌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좀 더 명확했어야 됐어요. 2006년에는 사실 아데바요르라는 선수도 찾기 힘들었지만 오토피스트라는 감독 자체 선임이 굉장히 복잡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토고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그 아프리카 무대를 평정했던 나이지리아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서 월드컵에 나온 팀이었다고요. 그러면 좀 더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어요. 근데 뭔가 분석이 잘못됐고 초반에 승부를 걸었어야 됐다라는 게 좀 뭐랄까 감독의 새로운 선택이고 전략일 수 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선발에서 뺐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이제 중요한 선수를 선발에서 빼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 이제 메시 경기 보면 그렇죠. 메시가 후반에 나와서 약속된 플레이로 골을 넣잖아요. 7경기 연속 골에 뭐 역대 최다인 19골.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아르헨티나라는 팀을 지난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을 보여주고 가고 있고요. 또 벨기에 루카쿠 같은 선수는 아마 손흥민 선수하고 정확한 생년월일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거의 동년배일 거예요. 근데 후반에 나와서 그렇죠. 골을 넣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만들어지고 세팅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그 선수를 넣고 뺐다라는 거죠. 단순히.
1: 근데 우리 팀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한테 그렇게 저돌적으로 측면을 돌파해서 기회를 만들라고 요청을 했었을 텐데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했었을 텐데 상대 수비한테 막혔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가운데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의 패스마저 막히는 뭐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다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니까 네. 조금 아쉬운 건 뭐 일부 해설자라든가 다른 축구 팬들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우리 팬들의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해요. 사실 축구라는 게 국민을 통합해주고 어떤 에너지 활력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1: 네. 자, 홍명보 감독 결국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어제 한 자정쯤 넘어서 사실 박선우 기자가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예상한다고 했을 적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자진 사퇴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분도 안 되는 그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번째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1: 네. 자, 한때 세계 4강이었는데 우리 축구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98년에 네덜란드 5-0 지고 와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준비할 때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항상 떠오르는 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세워서 선수 지도자, 협회 그리고 팬까지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다시 2002년 죄송합니다. 만든 것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상처받은 그 팬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경쟁력을 다시 되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일본하고 비교를 돼요.
1: 네,
0: 우리보다 프로축구를 늦게 시작했는데 100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만 해도 1990년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일본에 진다는 건 상상 못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앞서와 있고 이제는 뭐 8강 전력이다 또 뭐 우승도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안에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다행인 건 그 당시에 했던 그 당시에 기술위원장이던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지금 부회장으로 있거든요.
1: 네.
0: 뭐 회장도 사퇴하고 감독도 사퇴한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 공헌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를 개혁해야 될 텐데 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또 국민들의 응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려면 조금 더 새로운 틀에서 크게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대통령도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했다. 체육행정 전면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정몽규 회장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오랫동안 또 사실 정몽규 회장, 정몽준 회장,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은 이 한 가문이 네. 오랫동안 회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0: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양궁을 책임진 현대자동차를 보면 그런 얘기가 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보면 사실 뭐 대통령의 현실 진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 스포츠의 비전이 뭐냐라고 한번 되묻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선수층이 얇아지고 있고요. 또 종목선호가 종목선호라든 경쟁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쟁력이 있던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요. 반면에 양궁, 펜싱, 수영이라든가 뭐 쇼트트랙,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체육이라고 하는 것,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많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여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 행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비전을 가지고 그 단순한 그런 뭐라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실천적인 그런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구인들의 이기심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경기인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양궁을 키운 현대자동차, 또 펜싱을 키운 SK가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그걸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경기인들 항상 이럴 때 드는 건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건 세계적인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항상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적당한 우리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실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 일 계기로 추락한 한국 축구가 다시 비상을 발판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 15도에서 20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역시 비슷한 양상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5km 상층의 찬 공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낮 동안 지상 기온이 높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약 4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 구름이 형성이 되겠는데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3도,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16에서 22도 사이,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를 포함해서 23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 호남권 주로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은데요. 점차 엷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제주에 강풍이 불면서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0: 내일까지 소나기로 인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선임된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 2027 아시안컵까지였지만 월드컵 32강에도 진출하지 못한 실패 끝에 반년가량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행정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간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정부 부처 정책 발표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방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간인 오후 5시 8분보다 50분가량 전부터 상황실에 민원전화가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부터 확보한 선거 상황실 민원전화 녹취록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밝힌 인지 시점보다 이른 시간에 걸려온 투표용지 부족 신고 전화는 3차례 있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최초 통화 시간이 기존 선관위 보고보다 빠른 점 등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몰랐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북한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국 해병대와 실시한 연례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을 두고 재침의 호개를 노리는 전패국의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을 통해 레졸루트 드래곤은 철두철미 실전을 가상한 전쟁 연습으로서 일본은 이를 통해 침략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1,45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일 기준 1,450명, 부상자는 3,150명, 이재민은 12,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호품과 자원봉사자를 태운 민간 차량이 피해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막혀 각국에서 온 전문 응급 구 구조인력이 도로에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낮 프랑스 북동부 낭시 인근에